0: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은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금요일 보신할 시간입니다. 저희들 많은 병들은 우리 인체에서 사령부에 속하는 뇌조직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우리 파킨슨병이 파킨슨병 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파킨슨병은 아주 흔한 병으로 돼버렸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60대 이상 남성분들한테서 주로 많습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가끔 있지만 남성분들이 엄청 더 많습니다. 남성분들한테서 나타나면서 사실 파킨슨병도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 예방했더라면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근육이 강직이 오고 손발 다리 떨고 잘 걸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파킨슨병이다 하고 말기에 제일 늦은 단계에서 진단받다 보니까 치료가 어렵습니다. 사실 조기 치료하면은 파킨슨병도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병인데 너무 진단이 늦고 치료가 늦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모두 이 발다리를 떨면은 파킨슨병이 오지 않을까 근심하는데 사실 파킨슨병은 우리 뇌조직에 흑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중뇌 부분에 와서 흑질이란 부분이 있는데

0: 여기에서 도파민 분비가 적어지면서 오는 병이가 파킨슨병입니다. 내 조직이 위축이 온다는 게 이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뇌를 건강하게 하고 전체적인 이런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런닝성 치매나 이런 많은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건뇌보신환을 써주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또 효과도 좋고 파킨슨병 같은 거는 가만히 있어도 떨립니다. 우리 손이라면 자꾸 이렇게 후들 떨거나 잿머리 떠는 사람들 보면은 긴장하면 떨지 않습니까? 뭐 숟가락을 치자거나 국그릇을 들자거나 연필로 글을 쓰자거나 이렇게 긴장할 때면 떨지만 파킨슨병은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도 팔다리를 부들부들 떨거나 전체 몸을 흔들흔들 떱니다. 그리고 행동이 되게 느리적느리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파민이라는 게 신경세포하고 이 신경세포 어간에 전달하는 물질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움직이겠다 일어나겠다 하면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는 동작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도파민이 분비가 적다 보면은 신경이 그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행동이 느려지게 되어있죠.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좀 심하다 할 때에는 파킨슨병 같은 거는 다리를 쭈쭈쭈쭈쭈 이렇게 끄스미 걸습니다. 성큼성큼 걸지 못하고 이래서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신을 끊는 것처럼 쭈쭈쭈쭈 폭이 좁아지면서 발뒤쪽에 그렇게 신발을 끊는 것처럼 그렇게 걸른다 할 때 역시 파킨슨병이 아닐까 검사해보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2: 저도 지금 건네보시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 그냥 아프지, 어지럼증이 나지,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경력을 얻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네보시안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혈압이 온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0: 네.
2: 예, 그래 놓을까, 예, 그렇게.
1: 네, 끊겼는데요.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네. 파킨슨병 증상 같은 거는 심하다 할 때는 한쪽 다리만 맸다 흔들며 걸습니다. 걸긴 걸어야 되겠는데, 걸음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른다는 게 한쪽 팔만 또 이 색이 좋으면서 걸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0: 네.
3: 네. 나도 뭔가 녹음실 부서지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났대다.
0: 네.
3: 그리고 머리도 자꾸 터지는 것으로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다 또 무슨 수사인가 심장도 안 좋아서 평소에 자꾸 약을 먹기는 먹는 것도 잘 낫지 않고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 어지럼증 난 좀 애남 반복이 자꾸 나타나서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건네 보충하는 지금 여러 달째 먹고 있는데 효과 지금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3: 어지럼증이 나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땡지마다 싶지 그냥 이랬댔어 그냥 병원으로 살았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지럼증이 많이 해결되고 병원 안 다닙니다. 그래 좋습니다 지금.
0: 네, 어지럼증이 잘 치료해야 되는데 이 약 쓰고 어지럼증 나셨던 분들 대부분입니다.
3: 네, 그리고 머리 터질 것을 아프던 건 어지럼 이 약물은 한 번도 나타난다 지금. 그 아예 아픈다.
0: 맞습니다. 예.
3: 그리고 가슴도 그냥 두근거리고 침침하고 마음이 오지 나는 늘 속에 불안하면서 정서조절도 안 됐대다. 근데 이거 먹었는데 지금 정서조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들어보니까 얘 관열이 센 사람입니다. 관열이 센 사람이면 머리 아파도 터지는 듯이 아프다. 그 다음에 가슴에 무식이 꽉 찬 것 같고 관열이 올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성격이 좀 불안하고 조급하고 짜증이 나고 떨림이 심하고 쉽게 놀라고 이게 다 관열이 센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약은 경락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간경락이 훌 풀려나가면 관열은 싹 빠집니다.
3: 그래 누리 무슨 말 그게 인성의 성격이나 이래도 그지 그중 어디 말 내들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0: 많이
3: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또 무슨 조사 있었는가 방광염증이나 자꾸 발작한다 자꾸 재발한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한 소변 볼 때도 그냥 저리고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 증상은 완전 없어졌습니다. 약 먹는 간에는. 그리고 아랫배가 늘상에 묵직하고 똥똥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면 소변도 그래서 하루에 무슨 무슨 몇 번을 자수 할 수 없이 그렇게 다녔대서 조금 마트 보자면 조금 보면서 이런 게 지었으면은 네. 예, 손은 다 시원하게 잘 봅니다. 근데 아래 때 똥똥하고 뭐 엎드려서 가벼워졌습니다. 골수가 네. 좀 시원했습니다.
0: 네.
3: 그래서 먹던 중간에서 난 제조약입니다. 그 콤파치 회에서 그런지 그 한번 그러니까 허리도 옆구리도 그 캥겨댔어. 뒷단 등으로 그나 캥기던 게 거기 지금 아픈 게 나아졌습니다. 안 아픈다 지금.
0: 네.
3: 먹으면 먹을수록 날마다 좋으니까 내 지금 오늘도 또 배달해서 또 먹자고 된다.
0: 맞는 말입니다. 이게 25가지나 약이 들어가서 이 오장육부의 생기 병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에, 간, 콩팥, 폐의 비위 다 좋아져서
3: 예.
0: 아마 잡수수록 이제 더 좋은 효과 봅니다.
3: 예, 맞습니다. 예.
0: 기운이 있으십시오.
3: 오늘 대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박신병 같은 거는 정말로 이 심하게 되면은 치료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이 사망의 것을 이르죠. 그 전에 기운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셉니다. 어떤 때는 용조하다 어떤 때는 또 막 짜증내고 물건 죄 뿌리고 이 행동이 느려지고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죠.
1: 네.
0: 박신병.
1: 네. 땅불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맞습니까?
1: 네.
2: 네, 건의보시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그냥.
0: 건의보시마, 예.
2: 네, 머리 아프고 어디는지 자꾸 나고,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예. 내 말씀은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건의보시마 먹고 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지럼 새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0: 네.
2: 네, 그냥.
0: 우리 뇌가 건강하자면, 뇌에 공급되는 피가 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첫째, 피가 맑아지고 피를 보충할 수 있어서 청혈 보혈하는 약입니다.
2: 네,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1: 네.
0: 네.
1: 네. 여보세요.
2: 예, 기억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입니까?
0: 네, 두분 아이들입니다.
2: 예, 그냥 소변 자주가 많고 예. 소변이 더 시원히 나이 가서 예,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 잠 못 잤는데 지금 이 암 먹은 다음에 소변형 시원히 잘 나가니까 예. 자수가 어떤 하룻밤에 한 번씩 밖에 아이 가니까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0: 맞습니다. 콩팥이 좋아지는 이야기 되나서 그건 빨리 알긴다. 소변이 잦다. 소변 보고도 잔여감이 있다, 시원하지 못하나,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염증이 있다 하는 분들 이 약 쓰면 바로 효과 봅니다.
2: 예, 이 약도 여름에를 효과 보니까 예, 활동이 좋으니까 지금 약도 얼마 없고 해서 배달받아 계속 먹자고 전화했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1: 배달번호 네, 501-2797번입니다.
2: 2797, 예.
1: 네.
2: 네, 감사합니다. 예.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박신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병이라 하지만 약만 잘 선택한다 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박신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심지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꾸 이 사례가 끼고, 키고 이러는 분들, 박신병으로 진단한 다음에도 어렵다는 분들 꼭 이 건의보신화를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4: 네, 건의보신화 나왔으면 한 달 거의 썼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빠도 먼저 쓰고 좋다 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 어쨌든 이 혈압도 원래는 좀 높았던데 정상이 됐다며 소변 자수병 여러 번이던 게 또 그다음에는 어선호 우리 오빠는 어선이 두 달 반 썼습니다. 그런 게 약이 용 좋던 이 맥도 나고 정말 뭐 혈압 조절 잘 되지 기억력이 좋아지 머리 고프나다면서 이렇게 그래 내 쓰기 시작한 게 나도 그런 방면에 좋으면서 나는 마음이 불안하냐고 별로 이 간이 열이 올라와 그런지 계속 가슴이 답답해 나고 그러더니 그게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한 달 쓰니 이게
0: 없어졌습니다. 그거 약만 맞췄으면 예, 뭐 한 달간에 다 없어집니다.
4: 네, 가슴 답답하고, 예, 그래서, 아니, 거추는
0: 데릴라 심장약을 다 써서도 아이 되던 분들, 예, 이 건의보신화 쓰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병 치료해서 아이 되던 분들 효과 잘 봅니다.
4: 예, 그게 어제 한 달 쓰면 이게 나왔습니다. 이 가슴이 거추는 도로 이렇게 약 따서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고. 소원이 자꾸 열이 난다만 어디 열이 나는 게 답답해 나신 게 그게 자꾸 몸이 열을 놓지
0: 다니까 열이죠.

0: 아니요, 요새 그렇습니까?
1: 예, 예.
0: 그래, 이제 그게 답답하고, 예. 그게 불안한 게 그게 없어질까? 어, 그다음에는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리 피공급이 어렵을까나 올라가고 그런지 머리 뒤에 좀 개운하고, 예, 기운이 좀 깰까.

0: 덕에 감사합니다.
1: 일을 해결이 좋습니다. 꾸준히 쓰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네. 우리 일은 내 조직에서 내 세포가 형성하는 네. 원인, 오장육부에서 원인을 찾자면 주로 우리 곰팥입니다. 곰팥. 곰팥이 허증을 오래 두게 된다 할 때, 특히 우리 신염이랑 노동증 하는 분들 보십시오. 혈압이 다 올라가고, 내 조직 위축이 오고.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건네 보시면 쓰었습니다. 이제 한 20일 정도 썼습니다.
1: 네.
3: 이었으니까 소배 다른 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배 이런 시원하지 않은 게 소배 시원하게 나가고, 예. 그리고 매력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1: 네.
3: 네. 허리 아픈 게 지금 그것은 많이 좋고, 예. 무릎 관절이 아파서 또 그래 무릎 관절도 많이 좋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심한 뱀비 있으니 뱀비도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 써보니 조금 나사지는 게 알기입니다 이야기.
1: 네.
3: 그래 이번에 화도 일단 또 나가 배달을 쓰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CT나 MR을 해본 사람도 좋고. 나는 아직 CT나 MR을 안 해봤지만 기억력이 깜빡깜빡되고 옛날보다 확실히 못해진 게 알긴다. 그 다음에 행동이 느려진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일은 심장열이라면 쓰는 게 맨 청심환 먹고는 임시구구입니다. 청심환이라는 거는 치료를 제대로 하자면 심장열이 쓴 걸 간열 치료를 해야 되지 간이 경락을 소통시키지 않고는 심장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심장열이 쓴 원인은 다 간에 독소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도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1: 네.
4: 예, 내 친구가 풍습성 심장병으로 영 고생하고 있습니다. 몸이 영 세기고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발이랑 똥똥 발목이랑 영 똥똥 붙었습니다. 그래, 네. 영 걷기도 숨이 차고 영 바빠합니다. 거기다 또 관절까지 아프지 무릎이 허리다리 다 아프고 이 머리랑 다 아프답니다. 지네 이 경추도 아프고 그래서 내 선생님과 이런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1: 그런 환자들 쓰는 약입니다. 이 약은 우리 그 붓기는 원인 딱 그 고가병만 아닙니다. 주로 심장이 나쁜 사람들 그다음에 콩팥이 나쁘면 주로 눈두덩이가 붓고 발등이 붓는다. 우리 심장 많은 이런 오장육부하고 연결됐죠. 이야기가 25가지나 들어간 원인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쓴다 할 때 확실하게 효과 보는 이야기.
4: 예, 잘 알았습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2: 네.
4: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맞아 설명. 네, 주시죠.
1: 건네보신 하나 하면은 약이 좀 종합적인 약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다 우리 치매만 먹거나, 우리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파킨슨병이거나, 이런 뇌과 질병만 먹는 약이 아닙니다. 이 25가지 중약이 들어갈 때에는 그런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매람 오기 전에 벌써 혈관이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많이 막혀서 뇌조직이 위축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약을 쓰다 보면은 곰팥이 좋아지면서 고가병은 낫지 말래도 따라서 나서질 수 있습니다. 예? 또 고가병은 또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고가병 치료한다는 약들 보면 다 진통제 격소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건네보신화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쓰면 좋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명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명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노래는 김상분 작사, 량춘복 작곡의 조국의 백호원입니다. 온갖 꽃이 피어나는 백호원처럼 우리 조국이 희망찬 내일을 그려보는 곡입니다. 어여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석화 작사 류현근 작곡이 즐겁게 웃자를 들려드립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크게 한번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무령 작사 최창조 작곡의 여름밤은 좋았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고향 여름밤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문천상 작사 방동걸 작곡의 꽃이 례향입니다. 작은 꽃이라 바람을 타고 세상을 누비는 례향길이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아름답고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오금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광종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날마다 전화를 준비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조덕진 작사 방화 작곡의 금산 은산 내광연변을 소개합니다. 황금빛 산과 은빛 산으로 비어든 연변이 풍요로움, 그리고 그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배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원천, 제작의 방불임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에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새로 승급한 황진수한테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8세트 가게 되죠. 약과로 따지게 되면 16과학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리거나 18세트 가게 되죠. 그러면 36과학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27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부터는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성 받을 수 있습니다.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30세트 가게 되죠. 그럼 약곽을 따지게 되면 60곽 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리죠. 그럼 모두 70곽 가게 되죠. 예, 그래서 45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 또 우리 침구가 12번 또 따라갑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삼복처리는 원래 도르대를 놓고 말하게 되면 예, 황제내경에서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침을 자주 맞으면 아이디입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건 제일 좋습니다. 예, 날씨가 좀 추워지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맞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황제내경의 그 원칙대로 나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저한테 직접 문의하실 분들은 우리 그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합니다.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시간에 제가 그 혈압에 대해서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전화 온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압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책을 소개해 드리겠는가 하면 옛날에 이 책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성对你隐瞒了什么?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가 쓴 겁니다. 이 작가 이름이 린네이 마이크 다그터 이렇게 썼습니다. 마이크 다그터. 그래서 이 사람이가 미국의 유명한 이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우리 환자들한테 무슨 걸 속였는가? 예, 이걸 몽땅 폭로하는 책입니다. 네, 뭐 CT로부터 시작해서 혈압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고혈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혈압약에 대한 이거 내막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이분이가 말한 게 뭔가 고혈압이라는 거는 평상시에 우리 음식을 좀 조절하고 단련 좀 하고 사람이 이 마음 겪거나 가짐 겪거나 평형을 하고 방송하고 예,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조절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 병원의 이사말 듣고서 대구 혈압이 아까지고 하는데 글쎄 혈압을 조절하는 건 좋겠지만 문제는 혈압을 조절하는 이런 약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리니어제에 속한 칭류세친 같은 약, 그 다음 베타쇼 디지에캉지, 메톨롤 같은 약에 가일리즈 통도 주단지, 뭐 쇼번 디핀 같은 리쉐핑이란 이런 진정되는 이런 약이라며 클러딩이라며 이런 약들이 많죠. 자지도바람에 이런 약들을 써가지고서 혈압은 별로 공제됐지만 마지막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저혈압 증상이라는 게 많이 나타납니다. 저혈압이라는 건가? 티웨이싱 디쉐아라는 게 생깁니다. 티웨이싱 디쉐아라는 건가? 가만히 누워있다가 불쑥 일어나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 나고 엄중한 사람들은 저를 그 자리로 쑥 쓰러집니다. 예, 요새 지금 날씨가 더우면서 혈압약 잡순 분들이 또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생깁니다. 어제 그런가? 혈압이 낮다는 것은 머리에 거지 피를 공급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 저혈압 표준이 뭔지 지금 환자분들이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고혈압만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거기만 집중하고 혈압이 우선 내려가면 좋다. 예, 다 병원의 의사들 말 듣고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대뇌에 혈액 공급해야 되게 되면 심장에도 혈액 공급해야 되고 청력감퇴가 생깁니다. 이 귀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귀에서 막 소리 나거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 어째 요새 자꾸 귀에서 자꾸 소리 나서 막 신기해 난다 이렇다 말인데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혈압약 오래 달고 있어서 저혈압이 생기면서 나공실 부주 생기면서 귀에서 소리 나는 겁니다. 예. 글쎄 우리 중의각도에서는 뭐 곰팥질을 상해서 그렇다. 막 당연하죠. 모든 서약은 곰팥질 다 상합니다. 예. 우리 그 리뇨제도 보면 곰팥질 대다수가 상합니다. 간도 손상받고 예. 간이 많이 손상받게 되면 특히 저혈압이가 간이 손상받습니다. 그러면 밥맛이 없고 배가 짱이 나고 예, 이런 현상들 나타납니다. 소변도 잘 나가지 않고 예. 심장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심장이 자꾸 두근두근거리고 이랬습니다. 예. 그리고서 평상시에 아니 무슨 우리 가족에는 당뇨병 이런 병사가 없는데 예. 내력이 없는데 아니 맨 안에 당뇨병이 왔습니다. 혈대 막 높아집니다. 우리 이 책에 썼습니다. 리뇨제를 쓰기 쓴 사람들. 특히 대부분 혈압약들이 리뇨제가 많습니다. 칭루이사이친 같은 이런 약을 오래 쓰게 되면 당뇨병 발병률이 11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토롤 오래 쓰게 되면 로인분들이 암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토플리 같은 이런 약들을 오래 쓰게 되면 곰팥이가 손상받으면서 髋구 구슬한 게 생깁니다. 髋구란 게 어딘가 골반 그 다음에 쪼구 전진통 쪼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통틀어서 우리 髋구랍니다. 그래서 차구하고 쪼구 이걸

0: 앞에서 우리 관구라죠. 이런 데 자꾸 골절이 생긴다고 뜻입니다. 그러면 구도 화해수가 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 이래 말하게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이게 혈압이 막 높아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데 예 이럴 때 우리 옛날에는 이런 좋은 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황진수한 타이 등 2년 전에 우리 잠깐 이렇게 하다가서리 약을 미처 생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약을 뭐 아무래나 갖다가 뭐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꼭 당시에 이런 약재들, 그러니까 우리 천연적인 약재들 다 검사가 엄합니다. 이걸 몽땅 갖다가서리 전 그거 거기에서 유효성분 추출하는 기술이가 500돌든 작은 분자로 된 게기 때문에 예 그래서 45가지 중약제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45가지 중약제는 45개 이런 지방에 독출한 이런 약제를 또 어디에 잘 갖다가 한다. 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래 이번에 생산이 따라가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쉐베캉하고 황진수한 타이가 지금 승급해서 창창연소 이래 하나는 전문 중풍 치료하는 게고 하나는 전문 심장 치료하는 게고 이래 결합해서 나온 겁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이 황진수한 타이가 저는 이렇게 이렇게 걸려가지고서는 그거 치료를 남기를 한 10배는 넘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골이 아프고, 그냥 맥이었고, 예, 그렇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예, 또 그 다수리 혈압병설이, 아이들, 뇌설이, 예, 좀 과식민 증상이 많이 나타나가지고서 가슴도 답답하고, 그냥 특히는 어떤 때문에 가슴도 좀 예, 그래서 확 맥히는 것 같고, 손이 예. 올라오고, 예, 일단 이 좀 뛰어도 있다니까, 예, 좀 겨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러니까 혹시 가다 또 밤에 또 방송이 또 그렇게 이런 증상도 또 나타나고, 예.
0: 요새 더 할 때인데
2: 굳이 말이 그리고 예, 두분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두분도
2: 그리고 예, 예, 이 혈압도 그렇게 해야 됐어도 많이 하고 이것도 바꾸면 많이 바꿔서 예, 먹었습니다. 그래도 예, 어때 대대로 약을 선택하지 못해 그런지 잘 듭니까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네. 이 손발이 자꾸 많이 마하고 그다음에 마하고 이러니까 그냥 자꾸만 좀 먹고 그랬는데 계속 그다음에 그래도 아이들이 사람 막 이런 매이었고 예.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래서 예. 이 약을 드니까 왜 드니까 이 약을 먹었습니다. 황진수한 타이레 네. 예, 좀 안 그래 예. 45가지 이런 천연 약재로 조합된 이런 약이 되고 그런지 효과도 빠르고, 예. 그 다음에, 예, 이전에 좀 약 그렇게 여러 가지고 이것저것 넣고 소리고서 먹고 이래도 예전에, 잘 나선 거 모르겠던 게 이 한 가지만 뭐 없습니다. 교도 선생님들, 그러니까 친구 치료도 받고,
0: 계속하다도,
2: 예, 예, 그래 오게 남서 뭐니까. 그 친구를 같이 또 예, 먹었습니다.
0: 예.
2: 예, 그러니까 여러 말로 있으니까 예, 효과를 보고 지금은 좀 많이 언제 그랬던가 싶을 정도로 예, 이렇게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0: 네.
2: 예, 예, 예, 이거 예, 계속 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따 좀 뭐니까, 약을 먹긴 우선은 한 달, 두 달 먹었는가, 계속 예, 이렇게 좋아질 때 좀 계속 좀 더 먹자고 그랬다.
0: 네. 이번에 우리 활동 좋습니다. 10세트 이상부터 우리 또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10곽 또 더 드리지 않습니까? 공장 측에서.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심.
2: 예, 알겠습니다.
0: 예, 2880018번 전화 치심.
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맞습니까?
0: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저는 예, 혈배강 이제 쓴 지 8달 가깝습니다.
0: 네, 황진수한테 혈배강 지금 같이 쓰죠.
3: 예, 예,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3: 근데
0: 예.
3: 병원에서는 예, 진단받기는 뇌위축이라고 진단받았는데,
0: 예.
3: 예, 뇌시 많으면 자연히 그렇게 된다고 괜찮을 거라고 얘기해 주는데,
0: 네.
3: 계속 증상이 악화되는 악화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0: 네, 그런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 예. 뭐 연세들은 다 그렇다. 그럼 연세들은 다 뇌 유출이 없는.

0: 치매하고.
1: 예. 너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0: 네. 예.
1: 예. 전화를 걸면서 전화기를 찾는 게 한두 번입니다.
0: 어, 예, 예.
1: 예. 시장 갔다가도

0: 와서 생각난단 말입니다.
1: 아, 예.
0: 그래서 다시 또 힘이 없는 것들은 올라가서 씩씩거리고 소리는 또 그 물건을 생각난 것도 가지고 내려올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관심병이 돼서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맥이었고 어떤 때는 혈압이 떨어져서 쓰러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예, 요실금이 있어가지고 소리는 정말 창피한 대로 기저귀를 타고 다니고
1: 네.
0: 변비는 무슨 어떤 너무 오래 해서 기억도 안 난다. 너무 몇 년 했던지도.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아 이게 좀 안에 한번 좀 믿어보자고 소리는 혈배관하고 권신호로 같이 썼는데
1: 네.
0: 근데 그 친구에서 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친구에서 요실금도 아무래도 거기서 효과를 봤는지 요실금도 해결됐고
1: 네.
0: 지금 기저귀를 아예 탑니다.
1: 어, 예. 대단한 예. 효과를 봤죠.
0: 변비도 기본상 떼었습니다.
1: 예.
0: 변비도 약을 떼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효과 나서 지금 내 혈압 때문에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혈배강 덕분에 이젠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1: 네, 됩니다.
0: 만약에 혈압이 올라간다 할 때는 혈배강 자량해서 먹으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1: 네, 혈배강이 네. 직접 혈압을 조절해서 네,
0: 어떤 날에는 막 8알씩 먹은 적이 있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8알씩 잡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0: 맞습니다. 그래서 걔도 아무리 혈배강 8알 먹어도 부작용이 없더란 말입니다.
1: 없습니다. 500달러도 힘드네.
0: 그러니까 난 네, 지금 애들도 좋고 임신부도 좋고 다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믿음이 더 간단 말입니다.
1: 예.
0: 예. 예. 그래서 선생님 주말에 저도 이런 날이 있구나 늙음하게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번에 이런 큰 효과를 보고 소리는 너무 기쁩니다.
1: 네.
0: 특히 선생님 두 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예.
0: 믿고 약을 쓰면서 큰 활동에 참가해요. 친구도 할 수 있고 값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소리는 이번에 무슨 활동에 꼭 참가하겠습니다.
1: 네. 지금 활동 15세트 더 드리고
0: 아, 15세트
1: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공장 측에서 혈배강 10곽도 더 드리고 예?
0: 오,
1: 그리고 또 침 12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예예
0: 예, 예. 그 침을 막기 위해서 또 그런 큰 활동에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1: 예예 예,
0: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0: 런년들을 위해서 예.
1: 예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혈배강은 억울합니다.
1: 네, 예.
3: 그래서, 예, 아바이는 부부마다라도 소리. 저기, 다 숟가락도 어디 가 떨어진지 모르고, 예,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1: 아, 파킨슨 증상 소위 너무 떨려가지고.
3: 그런데, 예, 지금 이 혈배강 먹으면서부터, 예, 아니, 말도 똑똑히 하고, 밥도 제대로 먹습니다.
1: 네. 예.
3: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1: 옆에 난 사람 편안하죠. 예.
3: 좀 바빴댔습니다.
1: 아, 예.
3: 남이 혈압이 운동되지 않아가지고, 항상 머리가 흐릿흐릿한 게 정신이 나지 않아 됐습니다.
1: 네.
3: 근데 지금은, 예, 저기 그런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 그렇던 그것도 낫고, 예.
1: 네.
3: 저기 그런 90만원 먹지 않아도, 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3: 그래서 어찌나 가운데, 예, 우리 둘이 다 지금 이것을 먹고서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1: 네.
3: 일단 큰 활동에 참가해서 많이 싸서 둘이 같이 먹겠습니다.
1: 네. 예, 이번에 큰 활동 참가하세요. 침도 12번 맞을 수 있고 예, 288-0018번 전화 치지.
3: 예, 288-0018. 예,
1: 예,
3: 감사합니다,
1: 예.
3: 선생님.
1: 예,
3: 수고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다 나가나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동맥경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기실은 우리 메톨롤 오래 쓰게 되면 예, 동맥경화도 생기고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절대 예, 의사들이 우리 환자들한테 무슨 걸 속였는가 예, 이런 말을 해야죠. 예, 메톨롤 오래 먹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좁은 디핑 오래 먹게 되면 피부.

0: 배운다. 이러면 알아야죠.
1: 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 주세요. 예.
2: 예, 나는 이 방송 듣다가 그래, 지네, 나는 나도 기뻐서, 모두 환자들도 그렇게 효과 보고 이래고, 나도 효과 많이 보니까, 나 기뻐서 내 지금 전화 또 겁나.
0: 네, 예.
2: 어제 그랬는가 하면, 예, 나도 네. 이 날씨 더보니까, 나 다른 때 같았으면, 꼼짝 못했습니다. 저혈압이 돼서.
0: 저혈압이 돼서, 예.
2: 예, 이래 햇빛에 나갔다 오게 되면 벌써 꼭 증상이 나온다 말인다.
0: 네.
2: 머리 휑하고 예숙예숙 하고 예 며칠은 그럼 죽어난다 말인다.
0: 네.
2: 아 그래도 내 이 시간에도 우리 지금 오래 얼마 덥습니까?
0: 네.
2: 더운데 예. 네. 한세 나갔다 채서 싸가지고 와도 일 없습니다.
0: 네. 피 중독함 일 없습니다.
2: 네. 야 나는 예 혈압이 한 일을 이날 때거든 60에 90에 초간 못된 환단다.
0: 오 대단 신 저혈압입니다. 예.
2: 예 그래서 이날 때거든 계속 휑하고 예 맥이 없이 살고 거서 예 무슨 맑은 날이 없이 예, 머리띠에 하고 서리 밥이 맛이 없고 예 정말 형편없이 지내봤습니다.
0: 네.
2: 그랬니, 내 황진선터에도 내 써봤습니다. 그런 게 약이 떨어지는 바람에,
0: 네.
2: 뭔가, 고약을 쓰다가 약이 떨어지거나, 네. 선생님 문의를 해서, 그 다음에는 진단받고, 이 혈관 다시 또, 바꿔서 쓴 게 두 개 다 내 써봤습니다. 두 개 다 용 줬습니다.
0: 네, 네, 좋죠. 네.
2: 예. 그게 아직은 내 지금 요 종합으로 나온 거는 못 써봤다 말이에요.
0: 예.
2: 예, 못 써봤는데, 예, 이따가 그 두 가지 다 써본 게, 예, 지금 대단히 좋습니다. 머리 어지러운 게 없고, 예.
0: 그렇죠.
2: 한번, 예, 이때가 선생님, 밥이 맛이 없다는 게 없습니다.
0: 예.
2: 예, 내 다른 해, 이리 더보면, 이 사람이 더보면 밥이 얼마 맛이 없어지니까.
0: 네.
2: 그런 게, 예, 올해 들어와서도, 예, 이 날씨 더운데도, 예, 하나도 일 없습니다. 어지럽거나, 예, 예. 머리 아프거나, 맥이 없거나, 이런 증상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맞습니다. 심자가, 예, 전신의 오장육부를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위장도 움직이는 게도, 예, 심자 잘 돼야 위장도 잘 움직이는 겁니다. 예.
2: 예. 그래, 내 선생님께서 친구 맞고 이러고 하면 내 작년 여름부터 올 여름에도 또 어떻게 하는가 내 지내봐도, 예, 하나도 증상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약이 정말 특수하게 효과 달라는 약입니다.
0: 네.
2: 두 가지를 다 써봤지만 해도 이 이때 그것도 약 써도 이 약이라는 약은 못 써본 게 없습니다. 나오는 쪽도 다 써봐도 다
0: 그런 분들이 맞습니다.
2: 예, 그래서 이 약 선택한 게 그런 뭔가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내서 이 혈압이 다 올라가 봐서 80에 120 온다 지금.
0: 어머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진대와 치 맞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다른 데가 다 치료해보고 이 아이들 가서 마지막에 제한테 와서 또 치료한 게 다 서로 우리 환자분들이 서로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2: 예, 예. 서로 결여하면서.
0: 결여하면서, 예.
2: 예, 나도 그 사람 그런 중에 한 환자인데.
0: 예.
2: 예.
0: 병이 나사지니까 서로 결여하는 게지요. 예.
2: 예.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자꾸 말이 이게 얘기도 나는
0: 거지. 지수 얘기 나가죠.
2: 예. 예, 아, 선생님도 용 겨루 잘하시지 않나?
0: 용 겨루하게
2: 대하고 그랬거나, 우리 환자들에게는 병이 절반 다 떨어진다.
0: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 그래, 기분이란 게 그래. 예. 기분이 몇십 프로를 차지한다는 게 이게 그래 하는 게 있을 때다.
0: 예.
2: 그러니까 하면 선생님들이 나는 아픈 데 없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나는 예, 어찌서운지 어지러운 거는 저래 친구 맞을까? 없을 때다.
0: 네.
2: 예, 그리고 예, 그런 뭐 계속 가슴이 답답해서 소화하게 되고 얼린 일어서리 예, 줄이 막 꽂히던 게 구수살 사라지니까 살 것 같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잠 자지 못해서 예, 심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 잠이 잘 오겠습니까?
0: 네.
2: 당연하지요. 예, 잠 자지 못해서 그랬던 게 내 선생님 그 방법 이렇게 달걀에다 해주고 이래고 한 게 우선은 이렇으니까 그 방법 아이서도 용 잘 된다.
0: 네,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는 수금이 있어서 약이란 약을 먹어도 아이 되던 게, 그거 못 쓰겠는가? 심어 맞은 게 그거는 뭐 어느 까마게 없어졌는지 없어졌어.
0: 저기 그 뇌실금 독특한 이런 처방이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 그거는 예, 아무 약을 그렇게 오래 써도 잘 아이 됐다. 그래도 내 선생님께서 치모 맞으면서 그거는 해결 이렇게 보고 해결 본 거는 예, 욕 많습니다. 이것저것 말하자면 네. 하루 되다 아이들입니다.
0: 예.
2: 예, 너무 이래 효과 본 게 많아서 얘네들이 하도 날씨 이제 더운데도 야 올해는 이렇게 잘 비치는구나 이랬습니다. 네.
0: 네.
2: 예, 밥이 용 잘 먹으니까 힘도 나고 기억력도 내용 없었으니까
0: 네.
2: 그런

0: 우울증도 있고 말도 하기도 싫어하고 하던데 말도 잘하지.
1: 네.
0: 어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쉽고 나중에 어떻게 효과 보면 자꾸 말하기 쉽고 이렇다 말인다.
1: 그렇죠.
0: 예. 예, 더우니까나 그렇지 아프니까나 언제 그런 말하기 싶은 용기 나오겠습니까.
1: 네.
0: 예, 그래 어찌든지 얘네 너무 좋아서 이제도 그래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구나 해서 이제는 그래 전화도 다시 그렇습니다.
1: 예.
0: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그래 나도 이제 그 황제살 탈곡이 처방 큰 게 나왔으니까
1: 예.
0: 이제 조금 싸서 그건 하루 한 번씩 먹는다 했다가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이제 당말 싸가도 이따가 이미 헬드랑 싼데하고 같이 먹을 예정이다.
1: 대소치요 그럼. 예.
0: 예. 내 지내볼까 이렇게 올여름에도 이제 더운데도 잘 지내는 거 보면 정말 선생님들 어떻게 감사해서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이 제일 좋습니다. 정말
1: 그렇지.
0: 정말 효과 빠른 약입니다.
1: 예.
0: 좋은 약은 나는 이때가 좀 처음 써본다. 약이란 거 많이 써봐도 정말 진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약이 같습니다. 정말.
1: 맞습니다. 예.
0: 예. 내 같은 게 되는 거 보니까 나 정말 진짜 사람 구하는 약이 올수제라.
1: 예.
0: 예. 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1: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고혈압이하고 오래 먹게 되면 또 우울증이란 게 오고 성공동 장애는 무조건 옵니다. 이 곰팥이 대량적으로 상하기 때문에 피로하고 또 밥맛이 없고 밥 먹기 싶은 생각이 없고 욕망이 없죠. 이런 현상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그 만약에 믿기 쉽지 않으면 그 약을 싸다가 그 약이 그 설명서를 쭉 보세요. 거기 부작용 다 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네,
3: 혈배강신 환자입니다.
1: 네.
3: 저는 이 경색도 있고 풍도 오고 해서 이 약을 쓰는데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3: 그동안에 머리에 좋다는 약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돈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1: 네.
3: 선생님이 혈배강을 설명하시는 거 듣고서 싸서 쓰기 시작한 게 그런 거리 운동치 못했는데 그런 거리 인증 돌아오고 우울증이 심하고 혈압이 높던 것도 혈압도 얼마 안 있으니까 인증이 혈압이 도절돼 있더라.
1: 네.
3: 그리고 지금 새로운 약이
1: 황진수한탈.
3: 예. 예. 들어간 약이고 45가지 약제 들어간 약이니까 효과 특수하게 좋습니다.
1: 네.
3: 이 약 먹기 전에 위하고 딸로 먹고 골과이하고 딸로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새로운 약을 먹으니까 나 다리하고 발이 오르드는데 그 2, 3일이니까 먹으니까 나 다리하고 발이 오르드는 게 인상이 났습니다.
1: 예.
3: 발이 지금 하기 납니다.
1: 예.
3: 그리고 정신이 나고 그래서 지금 용구도 기분이 좋고 살 것 같습니다.
1: 예.
3: 이렇게 효과를 빨리 본 약은 내 처음입니다.
1: 그렇지.
3: 이 약이 정말 특수한 약입니다.
1: 예.
3: 예, 전분의 약도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 약이 더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1: 예.
3: 그래서 내 이거 써보느라고 먼저 적게 쌌습니다.
1: 예.
3: 그래 너무 효과 좋아서 내 약을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3: 예, 예.
1: 예. 288-0018번이 전화 치시.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전화 칠 때 앞에다 0433 붙이고 소리 하세요. 그러게 되면 전화 무조건 걸립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0: 서특립이 쓰고 있는 모자에는 채양이 없었다. 모자를 잃어버려서 스스로 만들어 쓴 것이라고 했다. 구닥다리 안경도 다리가 하나 떨어져 가는 끈으로 묶어 귀에 걸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총기가 돌았다. 서특립은 모태똥을 보더니 기뻐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걸음을 내디디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보게, 난 한 번도 대호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네. 윤지, 자네는 여유 말이 아니군, 그래. 어? 요사이도 밤을 새며 일하나? 어? 모태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만치 서특립의 말을 끌고 앞서가는 소년 전사가 보였다. 지난번에 하자진이 어린 마부가 말을 타고 서특립이 그 말을 모은다고 하더니 그 소년인 듯하였다.
1: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께 불만이 대단하던데요. 불만이라니? 서특립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려 모태똥을 보았다. 왜 말을 안 타고 다니십니까? 난 또 무슨 불만인가 했더니.
0: 서특립이 웃으면서 말했다.
1: 내가 진작 말했지만은 말을 타면 허리가 아파.
0: 언젠가 서특립이 말이 늙은 게 불쌍을 해서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 다른 말을 바꾸어 주었는데도 여전히 말에 오르지 않은 걸 보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1: 정말 허리가 아프세요? 다른 까닭이 있는 건 아니고요.
0: 모태똥이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다.
1: 윤지, 이렇게 자꾸 다져 물으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0: 서특립은 제법 엄숙하게 말했다.
1: 이 문제는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네. 말이란 걸음을 대신해주는 짐승이라니. 걸음은 제 발로 걸어야지 누군가 대신해줘 버릇하면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과 같네. 자꾸 말만 타고 보면은 몸이 허약해져서 걸음도 제대로 옮길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되고 나서 말이 없으면은 어쩌겠어, 응?
0: 모태똥이 졌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했다.
1: 선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0: 말잔등에는 서특립의 짐 외에 다른 사람들의 배낭도 더러 보이었다. 서특립은 마치 자식을 어루만지듯 말을 청겹게 쓰다듬어 주었다.
1: 보게, 실린 물건이 적지 않다네. 어?
0: 서특립은 말에 실은 짐 말고도 짐이 더 있는지 자루 두 개를 메고 있었다. 작은 자루는 그런대로 보기 괜찮았지만 큰 자루는 알락달락한 천 조각들로 기워 만든 것이었다. 목중한 걸 부어서 뭘 많이 넣은 것 같았다.
1: 그 자루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습니까?
0: 모태똥이 물었다.
1: 이거 어째가 여하튼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라네.
0: 서특립이 말했다.
1: 작은 자루에는 내 문방사보고 들어있거든. 벽에다가 표를 쓸 때면 아주 그저 그만이지. 이 큰 자루에는 못, 녹근, 송곳, 마치 뭐든 다 들어있네. 사람들은 이 자루를 값없이 여겨 자꾸 버리라고 하지. 우스개로 보물자루라 부르기도 하고. 한 번은 황야에서 들것이 부러졌는데 마땅히 손볼 방법이 없었지. 근데 나한테 이게 있어서 바로 고칠 수가 있었다네. 그러니 내 이 보물자루를 없애서야 되겠나? 어?
0: 서특립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서특립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1: 참, 우리가 또 주리로 간다던데.
0: 그렇습니다. 모태똥이 말했다.
1: 오늘 아침에 루산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산관을 점령하고 나면은 주리를 칠 겁니다. 참 훌륭하이.

0: 순위는 문화의 도시가 아닌가. 장세가 아주 많지. 삼통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려온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다 큰 도서관을 세울 생각이었는데 부대가 철거하는 바람에 그만두었어. 이번에 다시 준위를 점령한다면 구휼을 하게 해줘야. 어? 사탕님은 흥이 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때 간부 휴양년의 지도원 리앵도가 걸어왔다. 그래는 활짝 웃으며 모태똥에게 경례를 했다. 방직공 출신인 그네는 무석과 상해에서 밥투쟁을 이끈 적이 있었다. 그 뒤 백구에서 버티기 힘들어 소베트 구역으로 왔던 것이다. 장정을 시작하기 전에 성당의 부녀대장으로 있었는데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데다 빈틈이 없어서 지도원으로 증근되어 온 것이다. 홍군 모자 아래로 깔끔한 단발머리가 보이는 데다가 단단히 졸라맨 허리띠에는 자그마한 권총까지 차고 있어서 꽤나 씩씩해 보이었다. 수천리 길을 고생스럽게 걸은 뒤인데도 어딘지 여유로워 보이었다. 발그레한 얼굴은 금방 딴 앵도 같았다. 앵도 동지, 일을 참 야무지게 했더군. 어르신들이 아무 탈 없이 정말 훌륭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도와주시는데요. 리앵도가 웃으며 말했다. 예쁘고 총명해서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는 네가 많았다. 잘생기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는 아는 네가 없었다. 스스로도 그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다. 앵도 동지, 동지의 정책은 아직 그대로입니까?
1: 정책이라니요?
0: 왜, 그 한결같은 독신 정책 말입니다.
2: 앵도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추석 동지, 소문이 정말 빠르군요. 그 일은 제가 시간을 내서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내가 꼭 알아내고 말 테니까.
2: 모태똥이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0: 사각제 어르신은 어디에 계시지?
2: 리앵도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보이시죠? 앞에 가셨어요. 사각제는 사람들 틈에 섞여 삼비탈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큼직한 솜군복을 입고 대나무 지팽이를 짚으면서 힘들게 걸음을 옮기었다. 모태똥은 리앵도와 함께 걸음을 재우쳤다. 사각제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돋아 있었다.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 같았다.
0: 어르신, 괜찮으세요?
2: 사각제는 걸음을 멈추더니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물었다.
0: 윤지인가?
2: 네, 그렇습니다. 모태똥이 웃으며 대꾸했다.
0: 오늘은 웬일로 안경을 안 쓰셨네요?
3: 쓸 수가 없었네.
2: 그는 저고리 호두머리를 툭툭 치면서 한숨을 지었다.
3: 안경을 깰까봐 겁나서 그래요.
0: 어제 수경제 이르러 안경을 찾으니 없지 않겠나. 아마 오는 길에 잠깐 쉴 때 잃었나 보다 하고 오리길을 되돌아가서 풀밭을 사사지 뒤져도 없었지. 야단났군. 이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책도 볼 수가 없겠군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책이 불룩해서 보니까 안경을 책에 끼워두지 않았겠나? 어?
2: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0: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역시 안경을 걸고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자네 이 귀주의 길을 좀 보게.
2: 사각제는 질척거리는 붉은 진흙길과 비안개 속에 잠긴 채 끝없이 펼쳐진 산들을 가리키야 한다. 모태똥이 막 대꾸를 하려는데 사각제의 목에 걸린 빨간 끈이 보이야 한다. 가슴 쪽이 불룩한 것이 소못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았다.
0: 그런데 어르신, 목에 뭘 걸고 계십니까?
3: 뭔지 알고 싶은가?
2: 사각제가 가슴을 치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3: 우리의 보물이라네. 에이?
2: 사각제가 앞단추 두 개를 풀자 붉은 비단에 싼 꾸레미가 나타났다. 가슴팍에 소중히 걸고 있었다.
3: 우리 소베트 공화국 내무부의 도장이야. 그러니 어찌 귀중하지 않겠나? 응?
2: 모태동이 왜 하필 목에 걸고 계시냐고 물으려는데

0: 비행도가 웃으며 기어들었다. 지나만 토성천도에서 적들이 바싹 뒤쫓아오는데 어르신이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그리도 붓고 우통도 다 드러내시고.
1: 아니 왜 적들이랑 목숨 걸고 싸우시려고 그랬나?
0: 글쎄 말입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시냐고 물어도 들은 척도 않고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붉은 비단에 싼 담 목에 거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옷을 마저 입으시고는
1: 이러면은 적들이 날 붙잡지 않은 이상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
0: 이 도장은 우리 소베트하고 생사 존망을 같이 할 테니까 라고 하시잖아요. 사각제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1: 지금 사방에 적이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판이니까 이렇게 해야 안전하지.
0: 못했던 웃음 띈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에 마지 않았다.
1: 어르신 요즘도 시를 쓰십니까? 가끔 쓰기는 하지만은 별로야.
0: 사각제가 웃으며 대답했다.
1: 이혼지 자네는 어떤가?
2: 저야 대부분 마루에서 읍지요. 말을 타고 실을 읊는 게 큰 위안입니다. 하지만 수경제 이름에는 전보를 다루느라 바삐 보내다 보니 실을 옮겨 적을 겨를이 없습니다. 또 오를 때 곧바로 적어야 하는데 정말 아쉽지요. 영감이 지나가면 다시 떠오르지 않고 또 맛이 사라지거든요.
0: 모태똥이 한껏 흥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등용초가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넸다. 모주석 동지 잘 지내십니까?
2: 그럼요. 잘 지내고 말고요.
0: 모태똥이 성큼성큼 걸어갔다. 등용초는 회색 평상복에 누른 비옷을 걸치고 비 속에 서 있었다.
1: 등노님 폐병이 좀 나았습니까?
0: 모태똥이 몹시 수척한 등용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이어 물었다.
3: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0: 등용초가 웃으며 대답했다. 모두석 동지, 그렇게 부르시지 마십시오. 그냥 등동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1: 힘들 텐데 왜 말을 타지 않습니까?
3: 타고 싶으면 타고 걷고 싶으면 걷습니다. 발을 놀래야죠.
1: 그것도 좋지요.
0: 모태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리행도에게 물었다.
1: 동필무 어르신은 왜 여태 안 보이는 겁니까?
0: 그제야 이영도는 오늘 오전에 하자진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했다. 동어르신과 후종래는 모두 들것을 따라가는데 이제 곧 대우를 따라올 겁니다.
1: 마침내 따라는 왔나 보군.
0: 모태똥은 다행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보세요. 등용초가 말했다.
3: 그러세요. 금방 올 겁니다.
0: 이행도도 거들었다. 모태똥은 남아서 하자진의 들것이 오기를 기다렸다. 길가에 거무충충한 삼나무 숲이 있어 비를 피하기 좋았다. 호위병과 기병 통신원들은 말을 끌고 나무 아래로 갔다. 지난번 토성에서 보았던 그 나무왕이었다. 이 크고 웅대한 나무 아래 조울레와 나란히 앉아 지도를 본 적이 있었다. 모태똥은 그때처럼 땅으로 불룩하게 솟은 나무뿌리에 조용히 앉았다. 앞은 여전히 자우룩한 안개비로 흐릿허분하였다. 대호는 쉬지 않고 전진하였다. 들끝 몇 개가 지나갔지만 하자진은 보이지 않았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 심호위병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었다.
4: 옵니다! 와요! 저기 하자진 동지 들끝이 보입니다!
0: 모태똥은 몸을 펄떡 일으켜 멀리 산구비를 바라보았다. 과연 들끝 하나가 휘청거리며 오고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며 물었다.
1: 동지가 그걸 어떻게 알지?
4: 저기 키 크고 안경 쓴 사람 보십시오. 리사입니다.
0: 들것이 점점 가까워 왔다. 리치와 약가방을 맨 간호사 이수죽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5: 모두석 동지 축하드립니다.
0: 리치가 모태똥을 보고 달래와 격려를 하며 소리쳤다.
5: 따님이에요.

0: 미수족이 덧붙이야 하다. 모태똥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손을 맞잡았다. 들끝 대원들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하자제는 회색 군용 담요를 덮고 누워있었다. 담요는 비에 축축이 젖어있었고 얼굴을 가린 삿갓도 온통 핏물투성이었다. 들끝 아래로도 물이 뚝뚝 떨어져 내리었다. 모태똥은 다급히 들끝을 잡고 삼나무 아래로 가 아내의 얼굴을 덮은 삿갓을 살며시 벗기었다. 하자제는 파리한 얼굴로 눈을 지그시 감고 누워있었다. 머리를 감싼 큰 수건도 축축하였다. 여보, 여보. 모태똥이 귀에 대고 나직히 불렀다. 하자제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남편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하지만 곧 눈물을 왈칵 쏟았다. 춥지? 모태똥이 축축에 젖은 담요를 매만지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하자진이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 호위병, 안장주머니에 담요랑 마른 수건이 있지? 좀 가져다 줘요.
0: 심호위병이 불이 나게 달려왔다. 모태똥은 젖은 수건을 풀고 마른 수건으로 하자진의 머리를 싸매주었다. 그러고는 젖은 담요를 벗겨버리고 자기의 담요를 안에 덮은 뒤에 겉에다 젖은 담요를 마저 덮었다. 하자제는 모처럼 행복한지 볼이 발그레했다.
2: 제가 마음대로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0: 하자진이 미안한 얼굴을 한 채 눈을 내리깔았다.
1: 어쩔 수 없지.
2: 그런데 집주인이 집이 없었어요.
0: 불안한 듯 하자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리치가 곧바로 사정을 설명했다. 문제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은전 서른잎 남기고 왔으니 잘 길러줄 겁니다.
1: 여보, 괴로워 말아요. 나중에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꼭 데려올 터이니까.
0: 모태똥도 아내를 위로했다. 마침 동필모와 후정통신원이 다가왔다. 모태똥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1: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0: 동필모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1: 만약 잘못이 있다면 날람을 하세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0: 모태똥이 손을 저 호위병과 통신원들을 부르더니 함께 말해 올랐다.
3: 루산관 전투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는 먼저 가봐야 하니 천천히 오십시오.
0: 모태똥은 손을 흔들고는 말고삐를 잡아채며 자욱한 빗속으로 사라지었다. 요란한 말밥급 소리도 금세 들리지 않았다.
4: 장편 소설 대장정 3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수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0: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삼,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변 뉴스입니다. 8월 1일은 건군절로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영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이는 로우혁명 근거지로서 국민의 정은 효력처럼 두텁고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옹군 우속 재반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알심들여 장병들의 뒷근심을 해결해주고 있으며 국방을 관심하고 부대를 열애하며 군인을 숭상하는 쌍옹 공동건설의 짙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건군절 전야 두 세대 변경 수호사들을 잇는 붉은 전통 전승 활동이 룡정 변경 일선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 대표들은 룡정 변경 검사소 삼합통상구를 찾아 주재 당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로영웅들과 세일대 이민관리경찰들은 국문에서 만나 봉화가 타오르던 세월을 돌이켜보며 변강수호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룡정 삼합통상구입니다. 제 뒤에는 78호 경계비가 조국 변경선에 우뚝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들은 훈장을 달고 이곳을 찾아 이민관리 경찰들과 함께 현대화 공문과 공관 변방 건설을 증견하고 있는데요. 조국을 지키는 초심은 대를 이어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병들은 먼저 경찰견 실전 훈련을 참관하고 현대화 다우종지능 경무 장비를 가까이에서 체험했으며 연합검사대청과 78호 경계비 삼합국경대교를 참관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전가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변방검사 민경들은 대례를 지어 로병들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로영웅들은 축기에 이름을 남기고 검사소에서는 변경수호 기념 메달을 증정하며 장엄한 의식으로 빛나는 군혼에 경미를 표했습니다. 항미원조 로병 손대산입니다. 우리 지원군 로병들이 검사소를 찾게 돼 매우 기쁩니다. 검사소 민경들이 모두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신체도 건강하니 변경을 보위하는 데 든든함을 느낍니다. 항미원조 로병 로도현입니다. 지원군 로전우들, 여러분은 나라와 고향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민관리경찰들은 선배들의 충성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변경관리통제와 편민봉사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매 한 치의 국토라도 굳게 지키려한다고 다졌습니다. 삼합출입경 변방검사소 판공실 부조임 마리파입니다. 로 선배들의 총을 이어받는 것은 곧 무거운 책임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로병들께서는 안심하십시오. 국문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전쟁 시절부터 오늘날 평화로운 성세에 이르기까지 군민이 한마음으로 영례를 숭상하는 홍색 유전자는 연변에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영렬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기념관 전시 진료를 승격하고 전역과 영렬들의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열사 기념 시설을 전면 조사해 등록을 마치고 정밀하게 보수 관리함으로써 선열들을 기리는 정신적 진지를 견고히 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쌍몽 공동건설 담체를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대와 지방의 거리를 일층 좁혔습니다. 건군 99주년을 맞아 연결시 북산가도에서는 주둔 부대와 연동해 부대 지방 공동건설 활동을 개최하고 장병들에게 위문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웅장한 중국인민해방군 군가가 울려 퍼지고 군민 련안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춤대결, 수수께끼, 알아맞추기, 줄 당기기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으며 웃음소리가 넘치는 가운데 옹군 애민의 정이 무르익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기층관리 전문간사 려희동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부대 지방 공동건설 활동을 폭넓게 펼쳐 부대 장병들이 북산가도에서 집과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또한 변함없이 부대 건설과 발전을 지지해 부대 지방 융합사업이 한 단계 더 올라서게 하겠습니다. 옹군 우석, 옹군 애미는 이미 연변에서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쌍옹 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결시는 전국 쌍옹 모범도시 영예를 10회 연속 따냈고 도나시는 7회 연속, 훈촌시는 4회 연속 따냈습니다. 각지에서는 지역 특색에 립각해 옹군 모식을 혁신했습니다.

0: 지내는데 훈춘시는 전성 옹군 평민 앞장에 서서 솔선 쪽으로 풍경구 공공버스 공공임대주택 3대 무료 우대 정책을 출시했습니다. 도나시는 홍색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정책, 물자, 문화, 과학기술, 법률을 아우르는 5위일체 옹군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대우를 조직해 군인 가족과 퇴역 군인들에게 의료와 기능강습 등 우대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옹군우속 자원봉사팀 책임자 조홍염입니다. 우리 병원은 현역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 구강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치와 근관 치료, 구강 CT 촬영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도나시 퇴역군인 사무국 부국장 정효맹입니다. 향후 우리는 계속 부대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초심 사명을 실천하며 보상 임무를 전력으로 완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주와 현급 퇴역군인 사업 부문에서는 주둔 부대를 위문하고 변방 초소를 방문하면서 훈련 후군 보장, 대호 건설 등 정황을 깊이 요해하고 연변 주둔 부대의 생활 보장, 훈련 지원, 문화 오락 등 각종 위문품을 전달해 부대 훈련을 전력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우대 무휴를 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장병들의 퇴역 후 진로와 가정, 자녀 문제를 실속 있게 해결했습니다. 건군 99주년의 새로운 기점에서 연변은 군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변경 방로선을 튼튼히 구축하며 변경 안정 공고와 군민 공룡의 시대 답안을 계속 힘차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8일 건군절을 맞으며 조급 지도 일꾼들은 전주 각지에서 연변 주둔 부대와 우대 모휼 사업 단위를 위문하면서 연변 주둔 인민 해방군 전체 지휘원과 전투원 무장경찰 부대 장병, 전주 부대 리퇴직 간부, 제대 퇴역군인과 우대 모휼 대상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7월 31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덕전부 부장인 석기환은 연길에서 무장경찰 연변 지대를 찾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광범한 무장경찰 장병들에게 명절 문안과 숭고한 경례를 전했습니다. 석기환은 장병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대 건설 발전, 일상훈련, 전투준비, 후근 보장 정황을 요해하고 실제 곤란과 수요를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무장경찰 연변지대는 사명을 명기하고 당의 지휘에 따라 안전보장과 안정수호, 돌발상황 응급처리, 재해구조 등 막중한 임무에서 용감히 중임을 짊어지면서 실속있는 행동과 책임감으로 연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주당위와 주정부는 시종 무장경찰 연변지대 건설에 관심을 돌리고 재반 우대 무휼 정책을 전면 실시하며 장병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군정 군민 단결의 양호한 국면을 끊임없이 공고히 할 것입니다. 7월 30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인 소경량은 활용해서 91710 부대와 우대 무휼 대상을 위문했습니다. 91710 부대에서 소경량은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교류했습니다. 그는 광범한 장병들이 계속해 앙량된 투지로 충성스럽게 직책을 이행하며 군민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지방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대 무휼 대상 고병 천내 집에서 소경량은 로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로인의 건강 상태를 문의하고 재반 우대 무휼 정책 실시 정황을 상세로 했습니다. 소경량은 당지 관련 부문에서 시종 알심드려 신시대 원군 우속 사업을 잘하고 우대 무휼 대상 방문 관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재반 우대 무휼 보장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동적으로 앞장서 봉사하고 곤란과 문제를 해결해서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우대 무휼 대상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7월 30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는 용정에서 6.1908 부대를 위문했습니다. 왕조휘는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대 건설, 장병들의 훈련과 생활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광범한 장병들이 보여준 강한 군사 소양과 훌륭한 정신 면모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왕조휘는 다음과 같습니다.

0: 그렇지 말했습니다. 4년간 연변초등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제2의 고향에 뿌리 내려 지방건설 발전에 적극 뛰어들고 막중한 임무를 주동적으로 맡아 전주 여러 민족 대중의 높은 신뢰를 받고 연변의 조화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연변은 예나 다름없이 연변초등부대 건설을 지지하고 온군 우석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전승 발행하며 제반 우대무휼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온군 우석, 퇴역군인 보장 등 사업을 잘해 광범한 장병들이 시름 놓고 국방건설에 뛰어들어 조국 변강에서 공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7월 28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은 도문에서 무장경찰 연변지대 근무 2대대 도문중대와 우대무휼 대상을 위문했습니다. 박군봉은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교류하면서 장병들의 일상훈련, 당직 근무, 전투준비, 생활보장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그들에게 진심어린 문안과 명절 축복을 전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홍수방지 재해구조, 향촌진흥, 안정수호 등 사업에서 주동적으로 책임을 떠매고 역할을 발휘해 우리 주 경제사회 발전과 조화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주당위와 주성부는 계속해 온군 우석 우량 전통을 발행하고 재반 정책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부대 장병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대무휼 대상 리춘진 내 집을 찾은 박군봉은 그의 건강과 일상생활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박군봉은 국방 및 군대 건설과 지방 발전을 위해 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관련 부문에서 재반 우대무휼 정책을 잘 실시해 광범한 우대무휼 대상들이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체감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7월 24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중공연변주 규율검사위원회 서기, 연변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은 무장경찰 도나중대 장병과 퇴역 영예로병 선수봉을 찾아 위문하며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명절 축복과 진심어린 안부를 전했습니다. 무장경찰 도나중대에서 필전동은 중대 건설 정황을 깊이 요해하고 단연간 경제사회 발전과 긴급구조 등 면에서 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무장경찰 장병들이 계속해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지지해 부대 지방 공동건설과 융합발전의 세상을 함께 써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전투에서 8급 장례를 입은 89세 로병 손수복네 집을 찾은 필전동은 로인의 건강과 가정 형편을 상세히 했습니다. 그는 관련 부문에서 정성어린 관심을 기울이고 재반 우대무휼 정책을 잘 실시해 이들이 언제나 당과 정부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7월 29일 조정부 당조 성원이며 조공안국 국장인 우혜생은 연결해서 연변 영예원, 연변 영예군인병원, 연변 군대 간부 휴양소를 찾아 위문했습니다. 우혜생은 부대 리퇴직 간부, 우대무휼 대상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건강, 일상생활 등 정황을 문의했습니다. 우혜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온군 우석은 당과 정부의 우량한 전통입니다. 각 단위에서는 시종 인민을 위한 초심을 지키고 봉사 조치를 끊임없이 세분화하며 각종 우대무휼 인원의 생활보장, 의료건강, 로간부 봉사 등 중점 사업을 실속있게 잘해야 합니다. 친절하고 세심한 봉사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당과 정부의 따뜻한 관심이 대중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와닿게 하며 전사회적으로 군인을 존중하고 우대무휼 대상을 관심하는 짙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1: 도문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7월 29일 항미원조 로병대를 초청해 도문통상구를 참관시켰습니다. 활동기간 항미원조 로병들은 도문출입경 변방검사소 공문기수대 일상훈련을 관람한 뒤 기수대 민경들과 친절하게 교류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도문통상구 홍색자원을 교실로 삼아 로영웅들과 세일대 공문수호자들이 70여 년 세월을 뛰어넘는 정신적 교감을 이루게 했으며 혁명 정신을 전승하고 수변 초심을 굳건히 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0: 고온 속에서 일터를 지키는 이들에게 경기를 표하고 사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일전 연변 보원산 조도실업유한회사에서는 연길에서 공익위문 활동을 펼쳐 관심과 사랑에 담긴 음료수를 환경미화원들에게

기업에게 전달했습니다. 애심 활동에서 기업이 기부한 8천 상자 음료수는 관할구역 각 공회 쉼터와 여러 구간의 환경미화 작업 지점에 분배돼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도중 언제든지 물을 가져갈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0: 한 여름을 보내게 하렵니다.
1: 용암의 재간 줄인 뉴스입니다. 7월 29일 북경 봉성체육문화유한회사에서 주최한 2026년 청소년 축구 초청 경기가 룡정시 해랑강 축구문화소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성각지와 광주항대축구학교, 한국, 러시아 등 나라와 지역에서 온 수십 개 청소년 축구팀이 경기장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룡정시 체육학교 선수들은 여러 경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U10조 우승과 U9조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는 연결시 소년아동도서관에 우표로 전하는 빙설 민속과학보급독서회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대학생 동계운동의 맞이를 주제로 빙설과학보급, 길림민속, 우표문화, 독서공유, 손그림 등 내용을 융합해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수업에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소학생이며 연계 전화는 0433-500-9133번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윤일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2: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0

1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최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최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 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선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 더불어 세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 이 기회가 특선 우대활동 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천희 박사 CAMP 이 제품 자체는 한각의 지금 가격이 498원입니다. 한각은 보름 동안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격 인상이 100원 인상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인상 전에 제일 마지막 우대활동에 속하니까 여러분들은 등간에 듣지 마시고 잘 파악하고 천희 박사를 통해서 중풍 후유증 환자들 혹은 또 심장과 뇌혈관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모든 그 행동거지가 힘들어지고 중풍 후유증으로서 병원에서 출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캄캄하고 캄캄칠려던 게 본 제품 쓰시고 해결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천희 박사는 지금 15각에 18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각에 이때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이름 그대로 콩팥을 관리하는 제일이란 이런 뜻에 속하는데요. 이번에 698원 한각을 하는데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이 시장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고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이 제품 자체는 신심이 가는 콩팥이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콩팥이 그 허실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 개선과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중약제 32가지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병 치료에 있어서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 OTC 국약인데요. 지금 698원 35일간 복용하는 양을 며칠 지나지 않으면 898원 200원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가격으로 하게 되면 한 각에 한 27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회라고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병 치료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한 각의 가격은 29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개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전이 박사는 내가 먹고 세심이로는 집에 남편이 먹고 있는 가족인다.
1: 아, 그래요?
2: 예, 나는 노세산에 한번 왔다 간 후부터 그냥 머리 막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고 예, 흐리나시가 끓여서 머리 아니까 흐리나시가 하루 또 정신이 안 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1: 그렇죠.
2: 근데 요즘에는 지금 천이 박사 먹고서 머리 이제 많이 맑아졌습니다.
1: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2: 정신도 나고.
1: 예, 그렇죠.
2: 머리가 그냥 무겁던 거지 머리도 많이 가볍습니다. 막 머리 먹을 때는 막 등기 많이 먹으면서 눈뜨기도 막 바쁠 때다.
1: 그래서
2: 이게 정상이 되고 예, 혈압이 그냥 높아서 온전히 아예 됐습니다. 근데 혈압이 온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예, 예. 그리고 이 건망증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꾸 잊어버린다 말 무슨 어떤 때면 쌀가지가 같아서 잊어버리고 자꾸 무슨 가발 잊어버리면 두고 댕기고 어때 자꾸 두고 댕긴다 싸우고도
1: 내 위축과 예. 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2: 예. 예, 어떤 때면 또 물건만 두고 돈다에 추리고 어디를 자꾸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예. 그 조상이 요즘 많이 좋아졌으나 막 건망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1: 그렇죠.
2: 너무
1: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예. 그 심장도 예, 그냥 가슴이 가까워하면서 예, 무수히 딱 맥히는 같은 게 막힌가 이래서 그냥 주먹으로 두드리고 이럴 때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막 마음이 가슴이 꽉 막힌 그게 확 열렸습니다. 저는 시원했습니다.
1: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중국 과거의 원사의 처방이니까 예. 효과성이 돼서는 의심할 바가 없죠.
2: 예. 그래도 마음이 그다 진정이 잘 불안하고 진정하지 마음이 진정이 잘 된다 요즘에는.
1: 예, 그렇죠.
2: 그래 내 뭐가 보니까 좀 천명이 이 박사들 연관이야 다르긴 다르시다.
1: 바로 그렇습니다.
2: 가졌습니다. 예.
1: 잘 일하고 계세요.
2: 예, 예. 지금 세심이라는 집에 남편이 전 여성 비대에서 어찌나 사변 받지 못하는지 병원은 그냥 무슨 며칠 한 번씩 병원에 실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어서 이거 먹으면서 반년이 됐는데 한 번도 실려 가고 실려 아이 갔을 때 병원 아이 가고 처음에 너무 시원하게 잘 본다 지금.
1: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실은 예. 넣을 수 있는 현실인데요.
2: 예, 예. 예. 그러니까 병원 얼음 댕기지 돈에 돈 대로 돌지 약값을 받아 돈에 돈 그 병원에 다 얼마나 든지
1: 뭐 그렇죠. 병원에 가면 이 돈과 예. 대비가 되지 않죠.
2: 예. 그래 예. 그렇지만 세심히로 못 가나 소변 잘 나가지 돈도 절약하지 뭔가 소변에서 냄새 나고 이런 것들 다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예. 내 들어보니까 나 우리 둘이 같이 먹는 너무 좋은 이야기니까 나 합당하지 해서 같이 또 어르기 전에 활동에 참고해서 배달해놓고 마이동 쿠스 오래동 오래 먹자고 지금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OTC 공약에 속하게 돼 있으니까 너무 시간적인 엄밀한 국가성을 가지지 않으니까 몇 개 백날만 예. 쓰시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질 겁니다. 믿어도 됩니다. 열심히 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예,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저는 예, 선비 박사를 먹고 좀 여러모로 효과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 저는 그냥 머리 항상 그리 터분하고 안전하선하고도 잡으려는 게 이런 게. 저는 이거 전각 자산 또 잡으려면 아유.
1: 아, 그렇죠.
3: 예. 어, 중간에 깨라고 다시 잔소리 연 밥은 낮에는 자꾸 안전하선을 자꾸 눕히시고, 어, 머리하고 이제 그리 터분해 자꾸 누워보자고, 누워보자고.
1: 네. 혈액 공급 부족, 산소 부족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게 너무, 너무 증상이 가강되는 차원이라게 되면 뇌졸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꾸 앉으면 자고 앉으면 자는 이건 꼭 뇌의 그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3: 그렇게 엄중하게.
1: 엄중합니다. 예, 예.
3: 그리고 내 건망증이 있어놨어. 그냥, 그래도 머리가 흐르터보다가 그냥 건망증이 있어서 시장 갈 때는 무슨 저거 가지고 갑니다. 자기 또, 종이다. 종이 땅에 저거 가지고 간 것도 어디 있어먹기. 이거 알면 싸우고, 저거 알면 싸우고.
1: 그렇죠.
3: 그래서 뒤에서 무슨 물건 넣고 자꾸 건망증이 있어. 그리고 다리 허리가 떼쓰기 아픔지. 나 허리 아픈 게 무슨 골관절에 문제 있는가 해서 병원에 걸었어. 골관절에 그게 없는데 있으면 나쁘다.
1: 건파체, 예, 부족 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입니다. 예.
3: 예, 그래, 그래서 이 선지 박사를 먹은 다음에 지금은 이 오이 골과 허리 아픈 게 많이 나고 허리가 이렇게 여주가 발달출이 신경 물란을 해서 이렇게 비 온 날에 무슨 불수성 관절에서 있고 골골 그렇지 이 비 허리 이 허리로부터 막 내리 잡아 땡기 아파 그 증상 지금 맞아왔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소리 나서 그냥 이 여실금이 있어서 어제 시장 나갈 때부터 위생지를 많이 갈 생기고 단수를 하나씩 갈 생기고 아기를 둥둥 실수한 실수하고 자꾸 실수할 때 이라고 본 다음에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여실금이 생기는 게 예. 그렇죠.
3: 이라고 과학원이 처방이지
1: 중코에는 과학원이 처방이니까
3: 노벨상도 예. 처방이나 받았다지
1: 그렇죠.
3: 정말 그런 약을 먹은 게 어찌나 효과도 없을까 나는
1: 그렇죠.
3: 그래 그리고 난 눈이 나빠서 맹수방을 먹었어. 맹수방은 내 당연히 대내장도 있고 이 황반대성이 있어. 이 맹수방을 본 게 지금은 눈이 약 먹고 좀 눈이 많이 좋아졌어. 난 앞에 물고 이것도 삐뚤빼뚤하게 벌고 안개불로 벌고 하던 그 증상이 지금 많이 나. 눈이 지금 지금은 무슨 어딘가는 자도 1m 밖에 어느 거는 못 봤는데 요즘 1m 얼마 밖에 있으면 어느 거 자화만 다 볼 수 있어.
1: 그렇죠.
3: 야, 예. 이 맹수방이 정말 내게는 큰 유능인다 이거.
1: 시력이 회복됐다는 걸 예. 말합니다.
3: 이제 이 두 가지 상품 먹고서 난 좀 손도 좋아졌지 이 눈도 좋아졌지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난
1: 그렇죠.
3: 이번에 활동이 이 전이 박사 지금 활동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예. 잘 이용하시기
3: 바랍니다. 15곽 3밀리아드
1: 곽수입니다. 전 박사 예, 그렇습니다. 15곽에 16곽 줍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예, 최대 우대 활동입니다. 예예.
3: 예. 예, 끝나기 전에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이렇게 좋은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예.
1: 감사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지금 세심이라로 우리 아저씨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아, 우리 아저씨의 전열선염이 돼서 한날 밤에 한 대여섯 번 소변 보험다. 그랬거나 얘
1: 참 잘 세웁죠. 예, 예.
4: 예. 그러니까 얘 밤에 잠

0: 것 같지 않을까.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영 피곤하고 맥이 없고에 그래서 밥 식사할 생각도 안 난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세신일어로 썼는데 석 달 쓰고 나니까에 아 어전에 한날 밤에 그래도 마 일어나면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얘 밤에 잠을 푹 자니까 살 것 같고 맥이 난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 세신일어로 쓰고 나니까 얘 신기하게 또 얘 단망약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1: 예.
0: 그리단펠하고 그 저기 지구초로.
1: 예.
0: 근데 우선은 그것도 얘 아이 잡사도 담나이 아프던 게 담낭도 잃었고 그 다음에 간약도 간약에 이깔링 한다고
1: 이깔링 예, 예, 예. 예.
0: 한 30년에 같은 약을 그렇게 잡사되는가 할까 그거 먹을까 이러는데 뭐 한다.
1: 그렇죠.
0: 근데 그거 다 떼었습니다.
1: 예.
0: 근데
1: 예.
0: 세신일어를 썼는데 간도 좋아지고 위도 좋아지고 담낭도 좋아집니다.
1: 바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0: 신기한다.
1: 예, 예.
0: 예.
1: 바로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이 루티람 내려가다며 손 무릎이 맥이 없단다.
1: 예.
0: 근데 예, 아이 오전에 마음대로 거둬에 댕겨도 다리 맥이 나고 영 좋단다. 그래서 예, 우리 아저씨 쓴 게 효과 너무 좋아서 우리 시동생이 한국 갔다 왔습니다.
1: 예.
0: 근데 한 15년 일하고 날까에 한국에가 일하면 한국 사람이 아이 하는 일을 현장에서 하자니까
1: 그렇죠.
0: 다 거.
1: 그러게 말이죠.
0: 예, 예 그랬는데 예, 또 당뇨도 만났지 콩팥이 나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당뇨 있을까 콩팥이
1: 당뇨 콩팥이 상하는 병이 아닙니까?
0: 예예 예. 그런데 그것도 예 자기 아이 아프단다. 제 소변에 거품이 나가고 할까 거품이 나간단다.
1: 예.
0: 그럼 가 검사해라가 그러니까 콩팥이도 나쁘고 당뇨도 나쁘고 이 콩팥이 염증이 영 심하다 하더란다.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거 썼단 말입니다.
1: 세신일어
0: 예. 우리 새끼도 영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예.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0: 예. 그래 놓고, 예. 지네 맥이 없어 한국에서 왔단 말입니다.
1: 예.
0: 또 할 수 없어서.
1: 예.
0: 그래서 오늘이, 어느 8월 1일부터 값이 싹 오르대니까.
1: 예.
0: 예. 그래서 오늘이, 우리 아저씨하고 우리 시동생이 다 이거에 세신일어를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아, 세신일어 선택이 잘 됐으니까.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 성분으로 되어 있고, 기본으로 간과 콩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담낭을 도와주고 소화계통, 하우계통,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세신일어 이 제품 자체는 특히 남성, 여성 포함해서 모두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지만 해도 남성들은 효과가 현저하게 빨리 알리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배달 받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전이박살 제거 먹었는데, 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예, 혈압과 심장 요정 잘 되니까, 예, 어지럼증도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서, 가슴이 영 편안합니다.
1: 그렇죠.
3: 소변이 잦던 게 차수가 줄어드니까 밤은 편하게 잘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난 정신 난다.
1: 그렇죠.
3: 이 고가병도 따라서 나서져서 예, 잘 걷고 걷지 못하던 게 지금 잘 걷습니다.
1: 그렇죠.
3: 예, 예 지금 그리고 소화도 잘 돼가지고 저기 밥 잘 먹을까 맥이 나고 예, 기관지가 나빠가지고 예, 이렇게 징그러워 쉬는데 뜻도 안 나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전희 박사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이라는 게 그게 다 총체적으로서 지휘관처럼 하면서 어디에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희 박사를 불러서 뭐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 청춘미말 발견, 장숙이라 하는 데는 그런 도리가 담겨 있습니다.
3: 네, 그래야지 효과가 오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하고 세신일어는 우리 남편이 질질성 비델라서 썼는데 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네.
3: 소변이 자꾸 예, 시원치 못하고 예, 때론 저리고 아프기도 했는데 이면에서 좀 모든 게 좋아지니까 예, 밤 편하게 잘 수 있어 아침에 그냥 정신이 나옵니다.
1: 네, 그렇죠.
3: 예,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생했는데 소화가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예, 면역력도 많이 올라가니까 예, 감기도 안 난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예, 감기 쉴 수 없이 하던 게 지금 감기 안 난다.
1: 예. 그리고

0: 통증도 많이 났고 많이 났으니까 활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예.
0: 계약이 효과 이렇게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는데 또 들어보니 무슨 값도 약이 오른다지 하니까 좀 약을 가보기 전에 좀 싸놓자 그린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터니 박사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나는 예, 이 터니 박사 쓰기 전에 나는 혈압이 그냥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나팠다 나섰다 영 그렇게 파도에만 해갖고 예. 그냥 머리 아프고 오지럼증이 나고 그래서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그랬니 뭐니까 그랬니 꿈도 많고 잠이 잘 아요. 그래서 손발이 어떨 때 마법 올 때도 있고 이랬습니다. 아니, 너무 이래갖고 예, 병원에 검사하니까 예, 내 혈관이 조금 맵다 하겠네.
1: 아, 예. 예, 예.
3: 그래놓고 난 정말 예, 그래 치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예. 그래 난 이래서 이제 부인이 나오지 않겠는가 고민하더라 말이야.
1: 그렇죠. 그게 제일 겁났죠. 예.
3: 예, 그래 난 선생님이 전희 박사님이 방송하는 거를 듣고서 강의라는 거 듣고 이번에 시에게 썼습니다.
1: 예.
3: 그래 이제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예.
3: 머리 그렇게 아프고 지름증 나던 것도 낫고 혈압조절도 지금 잘 되고 예. 밤에 잠도 잘 잡니다.
1: 아, 그렇죠.
3: 예. 예,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심하고 그렇게 고려병증 자라고 이약을 해결을 봤습니다.
1: 그렇죠. 네. 심장 功能이 네. 좋아지니까 퇴회수라는 게 우리 신체에 있는데 그게 제대로 역할하는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지금 난 심장이 또 나쁜 사람입니다. 지네. 그래 숨이 차지 숨이 올라요. 지네. 정말 같이 침침하고 답답하다 하면서 어쩔 바를 몰라드렸습니다. 지네.
1: 예.
3: 그래. 그랬는데 이약 쓴다 하더니 조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우리 아빠 밥도 잘 먹던 게 지금 예, 밥은 영 잘 먹습니다.
1: 그렇죠.
3: 아무런 게랑 영 잘 먹어도 소화 잘 됩니다.
1: 예.
3: 그래갖고 예, 잘 먹으니까 그렇게 맥이 없어 그렇던 게 맥이 나옵니다.
1: 바로 그렇죠. 예,
3: 예. 예 그렇고 예, 대단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 계속 이약성상이 더불어 써보려고 값도 오른다지 하니까 예, 또 값이 오르기 전에 좀 더 싸놓은 상태 돈 올립니다.
1: 어, 그렇게 해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는 어, 중국 화근의 원사의 처방이자 여기에 밤된 성분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한 때지만 풀어서 식전에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린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 에너지 원천에다 밤을 꼬라 이렇게도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 밤된 성분들은 우리가 장숙이라 청춘미마의 발견이다 최신 생명과학이 돌파성 제품을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에는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대기입니까?
1: 그렇죠. 말씀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4: 예, 저 하나 좀 무례하다고 그래요.
1: 말씀하세요.
4: 그 이미 이 전희 박사는 우리 모르는 사람인데 이번에 또 쐈습니다.
1: 아, 예.
4: 그리고 그래서 세신기료도 싸고 이랬는데 이런 우리 저 내외관에 먹는데 저 이 세신기료는 내 혼자 먹고 이랬는데 이제 이미 우리 암살은 무슨 그 이미 노간 그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던 사람입니다.
1: 예예 예. 예, 예.
4: 그래, 이미 또 당나라에서 당나라약도 먹고 변비도 있고 이랬는데 그 소변 보면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1: 아, 예.
4: 세신이로 같이 먹어 이렇게
1: 아, 이렇습니다. 정원이 예. 허락되시면 천희 박사 세신이로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모두 예. 식전에 드시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두 분이 여성 이제 그 집의 부인님도 그리고 선생님도 이 제품을 같이 두 가지 제품 다 함께 쓰시는 게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따라서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내가 알게 모르게 콤파치 원기가 많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품 함께 쓰는 게 다 좋습니다. 모두 식전에 드시면서 뭐 천희 박사 드시고 한 3, 40분 후에 다시 또 세신으로 드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4: 그저 이 천희 박사를 든 다음에 이 세신이로를 먹는데 그, 30분 오간 간격 두고 식전에 다 먹어도 이렇습니까?
1: 이렇습니다. 3, 40분 간격 두고, 이제 천희 박사는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인사 드세요. 그리고 밥 먹기 한 3, 40분 전에 또 세신으로 드세요. 그럼 됩니다.
4: 밥 먹기 전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한세 다 들어도 이렇습니까?
1: 한꺼번에 말고 시간 간격 두세요. 30, 40분. 예, 예.
4: 한 30분씩.
1: 예, 그럼 됩니다. 아무런 예. 문제 없습니다. 흡수가 빨리 예. 됩니다. 쑥 흡수가 됩니다.
4: 예, 그리고 예. 그 녹여져 먹는 거는 4일에 한 번입니까? 5일에 한 번입니까?
1: 그러니까 여기 전녹 거는 나흘을 연속 드시고, 그런 다음에 녹혈정 드시고 하면 나흘 만에 제 닷새 만에 녹혈정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 예, 그 예. 녹혈정 드시기에는 이따가 저 전이방사를 같이 먹어 이렇습니다.
1: 이렇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
4: 전녹화는?
1: 전녹화는 녹혈정 들 때는 전녹화는 드지 마세요. 그날에는.
4: 그 할로르니
1: 전녹은 들지 마, 전녹은 들지 마시고 녹혈정만 드시고 하루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4: 예, 예. 하루만에.
1: 예, 하루 그러니까 예. 나흘 닷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녹혈정을 드신 날에는 전녹은 드시지 마시고 그렇게 예. 하면 됩니다. 예, 예.
4: 아, 그래고 그래고는 그다음에 저희 저 전이방사하고
1: 세신이로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4: 함께 반시간으로
1: 두 분 다 드세요. 예, 예, 네 건 다 드세요. 이번에 우리 한테 예. 좋으니까 이런 길에서 활용하시게 되면 애들한테도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길에 드시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4: 예, 예 가서 또
1: 쐈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너무 잘했습니다. 예, 예, 예. 예.
4: 그래, 이거, 이거 뭐 가리는 건 없죠.
1: 가리는 게란 게 그저 중요하고 가리는 그런 거 너무 짜고 맵고 차고 이 정도로 가리면 최고 같은 것들이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예예예. 예, 예.
4: 그리고 그 혹한이 난다 그러면 어디 몸이 소로 한두 잔 먹어 이렇습니다.
1: 예,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예, 예,
4: 이야기.
1: 예, 이렇습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너무 과음하면 안 됩니다. 과음은. 예. 예. 약주만큼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얼량 이하는 됩니다.
4: 예, 예. 얼량 이하는 그래도 할 수 없지.
1: 아, 이렇습니다. 예, 그만은 그 오히려 순환장애를 풀어준 데는 유사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
4: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미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이런 심장 뇌혈관 전문가 박사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발가락 까딱 못하던 분이 그분을 일궈세운 제품이 천희 박사 CAMP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언제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이미 심장에 집어치를 여치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던 심장박동 40m가 60m로 올라와서 집어치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노년기에 접어든 늙은이들을 짐불근 석양에 비유를 하면서 락조가 아름다운 대자연의 황혼을 일컫는 황혼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황혼에 접어든 늙은이들은요, 몸은 늙어서도 저마다 언젠가는 하면서 뭐 쌓아놓은 청춘의 꿈들을 아직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이러한 열정, 욕망들을 독특한 매력으로 발산하여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월의 주름살 따라 흐르는 경연과 식견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아름다운 황혼을 찬양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은실 씨의 수필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 리은실. 몇 년 전에 아이 봐주시러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다. 집을 떠나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타향에서 취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것은 정말이지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오신 엄마는 시집간 딸의 부족한 요리 솜씨가 꼭 본인 탓인 것만 같아서 사위 앞에서 몹시 송구한 표정을 짓더니 뒤늦게 나에게 이것저것 가르쳐줬다. 장국은 나 두 번째 쌀 씻은 뜨물로 하거라. 달걀말이에는 밀가루를 조금 넣으면 모양이 이뻐진다. 무침에 설탕보다는 매실액을 넣거라.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다가 밥 세 식구 먹을 만큼 할 때에는 물이 손등으로 안 올라와도 된다 라고 하시길래 설명서에 쓴 대로 쌀 세 컵이면 물을 눈금대로 넣으면 되죠 했더니 홀은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주방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생각해보니 엄마가 한 밥은 어떤 날은 좀 질기고 또 어떤 날은 조금 딱딱하기도 했던 것 같다. 최신 제품으로 나온 전기 밥솥을 써도 엄마는 언제나 재래식으로 물을 맞추다 보니 밥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은 달갈말이 할 때에는 무침을 할 때에는 얘기하실 때부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다 용케 그 입을 다물었던 것인데 참을 걸 끝까지 참지 너무 성급하게 열심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엄마에게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더 이상 전수해줄 경험이 궁해진 엄마는 거실로 나가셔서 TV에 시선을 던진 채 입만 다셨다. 엄마와 딸은 앙숙관계라고 누가 그랬던지 우리는 갓난쟁이 아이를 놓고 또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웅다웅했다. 아니다. 시간 지나 생각해보니 그건 할 줄 아는 게 없이 고집만 센 내 아두남의 소치였다. 책에선 이러는 게 아이한테 안 좋다고 했어요. 인터넷에선 이러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치켜들고 사사건건 애 봐주러 오신 엄마에게 반대표만 날렸다. 그렇게 안 했어도 애 셋을 길렀다. 성격 짱짱하신 엄마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투항하고야 말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는 그 활달하시던 성격은 어딜 가고 매우 소침해 있었던 것 같다. 수십 년간 애 새 키운 경험이 스마트폰 앞에 빛을 잃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열패감이었을 것이다. 엄마와 같이 우리 집으로 오신 아버지의 입장은 엄마보다도 난처했다. 딱히 필요하지 않는 군식구 아니냐는 자괴감 섞인 소리도 가끔 하시곤 했다. 고된 노동만큼 힘든 무료함을 달래고서 저녁에는 사위랑 술 한 잔 부어놓고 권커니 자커니 할 때가 많았다. 술 한 잔을 부어놓고는 젊어선 수호전을 달달 외울 만큼 짱짱한 기억력의 소유자였다는 무용담도 조금의 허풍을 가미해 말씀하셨다. 그걸 증명이라도 할 듯이 역사 인물의 생몰 연대까지 딱딱 제시하시며 사위 앞에서 한껏 과시를 하시기도 했다. 어느 날은 스탈린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스탈린이 1953년도에 서거됐을 때라고 아버지가 운을 떼시는데 늘 조용하던 남편이 그날따라 아버지 말을 끊고 아버지 1954년이 맞을 겁니다 하며 겁도 없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이 못내 불편하게 느껴졌던 내가 그만 아버지 인젠 기억력이 퇴보돼서 라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만 해버리고 말았다. 굳어진 아버지의 표정은 펴질 줄을 모르고 그런 채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가만히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

생각했더니 아뿔싸 이를 놓자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이었다. 아, 아버지, 맞았네. 1953년 맞습니다. 라고 내가 개면적게 말하자 아버지는 그것 봐라 라고 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제껏 평정심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이내 소침해지는 것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자타공인 백과사전이고 기억력 왕이셨던 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컴퓨터만 맹신하고 늙으신 아버지는 일단 의심부터 하려드는 딸 앞에 철저히 자존심을 구겼던 것이다. 엄마 아버지는 애 돌봐주는 수고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눈에도 안 차는 작은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그리고 많은 정보량을 자랑하는 책에 완전히 권위를 내어주고 몹시나 랑패한 심정이 됐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 아버지가 유난히 기꺼워하시며 즐거워하셨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집에 온 지 두어 달이 지나자 성격이 활달하신 엄마는 어느새 맞은편 집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해져 있었다. 그 집에 몇 년을 살았건만 우리 내외는 그 집 사람들 얼굴도 알까 말까였는데 엄마는 어느새 그 집 식구들에 대해서 제법 많은 것을 알아오셨다. 그 집 손자가 이젠 안 쓰는 유모차를 빌려오는 외교 수완을 펼치는가 싶더니 어느 하루는 그 담대로 김치를 해드린다는 것이었다. 한족들에게 우리 조선족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파는 것보다 얼마나 차원 다른 맛인지를 보여줘야겠다며 온 저녁을 바삐 도셨다. 곱게 색깔을 입힌다며 찹쌀죽도 쓰고 배도 곱게 갈아넣는 품이 여간 정성스러운 게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그 김치를 정히 반찬통에 담아들고는 맞은편 집 문을 노크했다. 저녁에 퇴근해 오니 엄마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져 있었다. 그런 환한 웃음을 언제 봤던지.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치를 가져다 준 얘기를 눈을 반짝이며 하셨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쩜 이리도 맛있을 수 있냐고 한국마트에서 사 먹어본 적도 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라고 인사를 하러 왔더라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엄마는 앞집 가져다 줄 김치를 또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담그셨다. 저렇게 고생을 자처할 곳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엄마의 보조 역할만 하는 것에 가끔 불만을 품고 있던 아버지는 많은 시간을 트럼프 패를 떼거나 책을 보는 데 쓰곤 했다. 하기야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를 돌보는데 아버지가 할 일은 딱히 없었던 것이다. 그날따라 아이는 유난히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더운가 보다 싶어서 부채질을 해줘도 그네를 태워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방귀를 몇 번 퐁퐁 끼더니 잠깐 해쭉거리고는 또 울어대는 것이었다. 트럼프 패에 열중하던 아버지가 애가 체했군 하더니 다가오셨다. 아버지는 젊어서 배웠던 중리학 지식을 더듬으며 어릴 때는 배의 어느 혈이를 눌러주고 다리의 족삼리 부분을 지그시 눌러줘야 한다며 아이를 어루스러줬다. 이게 웬 기적인가. 10여 분쯤 지나니 그 악슬에 울던 아이가 눈물을 대롱대롱 단 채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몇 번을 더 방귀를 끼고는 언제 아팠냐는 듯 해쭉거리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길다란 두 손을 마주쳐 작게 소리를 내시고는 신기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중리학 지식을 꽤나 열을 올려 펼치셨다. 젊어서 마을의 어떤 체한 할머니를 침 한 번으로 낫게 해드린 이야기며 한국에 가서도 아픈 사장님께 침을 놔줘 신뢰를 얻은 이야기며 모두가 리시 할아버지 최고라 엄지를 치켜 세웠던 이야기를 아버지는 숨도 돌리지 않고 단숨에 하셨다. 그 희열에 찬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이후로 가끔 보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표정을 다시 본 적이 없다. 내가 비싼 홍삼액을 사갔을 때에도 옷을 사드렸을 때도 그렇게 번쩍이는 눈빛은 못 봤던 것이다. 인정욕구, 존경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미슬로우인가 어느 외국 양반이 내세웠다는 그런 리론들이 나는 그냥 먼 곳에 있는 아니면 책에나 있는 것인 줄로 알았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바랐던 것은 그것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닫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인정과 존경 그리고 자기 가치 실현을 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했던 것이다. 젊은이들의 어줍잖은 적선 같은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되는 인정과 존경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걸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나는 명절 때 용돈 드리는 것, 온갖 생색내며 보약 사드린 것 등으로 너무 쉽게 효도 흉내를 내려고 했다. 저녁에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다. 아들애가 외할머니 해주신 떡갈비만 먹겠다 보챈다고, 엄마가 해준 감자전이 생각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 소파 커버 코바늘로 또 줄까 하시면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한다. 그리고 만년 문외 청년이신 아버지에게는 편지를 써서 글 한 편 써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려야겠다. 인정 욕구인지 존경의 욕구인지 자기 실현의 욕구인지 그런 어려운 리로는 집어치우더라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옆에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어린 손자, 손녀보다도 가전제품을 능숙하게 잘 다루지 못한다며 가끔 풀이 죽어있는 그들의 소외감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다. 당신들은 나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분들입니다 라고 어필해야겠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중량절 선물은 아닐지, 그저 말로만 앳되우려는 막내딸의 계략은 아님을 아버지는 아시리라 믿는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부모님들은 몸은 비록 늙었지만은 마음만은 아직도 늙지 않았다면서 늙은이들에 대한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된 인정과 존경을 해야 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처한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존재의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어서 박연희 씨의 수필 파꽃도 꽃이건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파꽃도 꽃이건을 박연희. 어느 날 등산길에서 시골 밭을 지나다가 눈송이처럼 하얀 꽃이 달려있는 팥꽃을 보게 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송이처럼 보였지만은 가까이에 가보니 한 송이 꽃에 셀 수도 없이 많은 꽃들이 모여 화산 꽃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달콤한 솜사탕 같기도 하고 하늘하늘 춤추는 민들레꽃 같기도 한 팥꽃이 이곳에서 가관을 이루고 있었다. 팥꽃은 나름대로 꿀과 향기가 있었다. 팥꽃의 단골 손님인 벌과 나비가 한번 찾아오면은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작은 꽃들마다 꿀단지를 하나씩은 품고 있는 것 같다. 팥꽃은 부족함이 없이 풍성했다. 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곤충들은 커다란 꽃이라도 누군가 먼저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꽃을 찾아가거나 자리 다툼을 하기 마련인데 팥꽃은 사이좋게 앉아서 나누어 먹어도 될 만큼 풍성하기에 호랑나비 한 상이 함께 찾아와 꿀을 먹어도 부족함이 없다. 오늘은 팥꽃을 찾은 나비. 나비와 어우러진 팥꽃을 보면서 50대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자연의 꽃, 그들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일이 없다. 그저 자기의 모습 그대로 피워내기 위해서 여념이 없다. 풀숲에 피어있건 콘크리트 사이를 비집고 피어나든 텃밭에서 피어나든 자기가 가진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다. 주위의 다른 꽃들이 화사하거나 향기가 있다고 해서 그 꽃을 닮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이 지켜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처럼 되고자 하다 보니 본인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로부터 소외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느 날 동창생 셋이 우리 집에 놀러와 앨범을 보게 됐다. 눈이 보이지 않아 하나밖에 없는 돋보기를 놓고 실랑이를 벌리는 동창생들을 보면서 문득 내가 50댐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이제는 솔상에서 술잔이 제일 먼저 돌아오는 것은 일상이 됐고 이 30대의 동료들이 왕언니라고 친절하게 불러준다. 퇴직이 언제라는 소리는 밥 먹듯 들어야 했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다이어트 전쟁이 계속되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 나이를 콕 집어내는 사진기가 두려워 그렇게 좋아하는 사진에도 선뜻 얼굴을 내밀지 못한다. 보약은 한 줄로 세워놓았건만 스시로 삐걱거리는 몸 때문에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 아무리 오이팩을 매일같이 해도 얼굴은 예전 같지 않다. 드라마를 보다가 어금니를 깨물어도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린다. 나이에 실망을 해서 비눗물이나 두부를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없다. 자신감을 잃은 나에게 문득 그날 등산길에서 본 팥꽃이 살며시 위안으로 다가왔다. 팥꽃도 꽃이건을 50대 여자가 왜 슬퍼해야 하는가. 팥꽃은 장미나 백합처럼 눈에 띄는 화사함은 없지만은 꽃말처럼 인내력이 강하다. 꽃으로 알아봐주는 이가 별로 없지만은 깨달음을 얻고자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소리 없이 지켜간다. 결혼생활, 자녀 키우기, 직장생활 등에서 얻어낸 인내로 하여 50대 여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다. 팥꽃은 자신만의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50대 여자는 베테랑급이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기도 하다. 팥꽃은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 꿀과 나비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듯이 50대 여자는 남편과 자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실수를 넓은 치마폭으로 포용할 줄 안다. 박꽃은 순수함으로 아름답다. 붉은 장미나 하얀 백합처럼 눈에 띄진 않지만은 봄에는 볼수록 매력을 느끼게 하여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50대 여자도 화산보다는 세련된 성숙미로 인정받는다. 50대 여자지만은 나만의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싶다. 너무 달아서 쉽게 세뇌는 꿀단지가 아니라 은근히 달콤하여 질리지 않은 꿀단지를 품고 싶다. 쉬쉬해지는 50대 여자지만은 박꽃처럼 향기도 있고 풍성함도 있는 수수한 박꽃이 되고 싶다.

작자는 그래서 화사함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풍성함과 향기가 있어서 벌과 나비가 찾아드는 박꽃의 자취를 비유하면서 나이가 들어 싱싱함은 사라졌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세련된 성숙미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인정을 받겠다고 속마음을 내비치었습니다. 네, 몸은 늙었어도 마음속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멋진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이어서 리경자 씨의 소필 할미꽃의 매력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할미꽃의 매력, 리경자. 어느 날 늦은 오후 컴퓨터를 마주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데 가깝게 보내는 동생 연희가 나를 불렀다. 그 애가 운영하고 있는 스탠드바에 도착하니 동료 언니라는 여성이 와 있어 우리 셋은 시원한 맥주에 마른 명태를 찢어가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우리들이 맥주 두 병을 굽내고 있을 때 연인의 직장 남자 동료 둘이 가게로 왔다. 여자 셋이서 단조롭게 앉아 마시기보다 남자들이 끼면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 우리는 함께 앉기로 했다. 한창 얼굴에 희색을 띄우고 권커니 작커니 하던 중 할미꽃이란 시답잖은 단어가 남자들 입에서 튕겨나왔다. 그 바람에 달짝지근하던 내 마음이 슬그머니 시큰둥해 났다. 할미꽃은 그래도 호박꽃보다 더 이쁜데요 하고 입을 셀룩거리며 한마디 던졌더니 대방에서도 눈썰미 빠르게 그럼요 이쁘고 말고요 하고 맞장구 치면서 실없이 웃는 것이었다. 나는 오달지게 한수 더 떴다. 호박꽃이 푹 퍼진 안악내의 해픈 웃음 같다면 고개 살짝 숙인 할미꽃은 안팡지면서도 애교스러운 처녀의 수줍은 미소 같지 않는가요? 하고는 몸이 망가진 안악내의 모양새에 이어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고 수줍음을 타는 처녀의 표정까지 지어가면서 다시 한번 할미꽃이 예쁘다는 설명을 했다. 그 바람에 술상 분위기가 또다시 상승했다. 어떤 남자들은 우리네 50대 여성들을 할미꽃에 비하면서 쉬쉬한 쉰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나는 그럴 때면 발뺌이라도 하듯 할미꽃이 어째서요? 하면서 할미꽃 편을 든다. 나이든 여자는 차라리 호박꽃에 비유하면 나는 의견이 없다. 호박 넝쿨에서만이 필 수 있는 호박꽃은 낭만의 분위기도 없는 노란색만을 평생 고집하고 호박잎 속에 묻혀 사는 것을 락으로 삼으니 늙었다는 말을 들을 만도 한 거고. 하지만 할미꽃은 노란색, 핑크색, 주황색으로 이른 봄 소식을 먼저 알리는 4월의 꽃이다. 하우스나 화단에 갇혀 살지 않고 들이나 논두렁에서 자유롭게 산다. 그리고 독신으로 살 줄도 알고 대가족이 한데 모여 살 줄도 아는 지혜로운 꽃이다. 철없는 시절에는 오만하게 고개를 쳐드는 할미꽃이지만 샘이 들면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다. 열심히 살다가 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얼굴 찡그리는 일 없이 가장 소담스러운 은빛으로 후배를 배려할 줄도 안다. 사명을 완수할 무렵에는 추한 모습 보일세라 은빛 가락을 바람결에 실어보내고 푸른 창공에서 일생을 마치는 할미꽃. 이렇게 멋진 할미꽃을 인간들이 함부로 비꼬다니 웬 말인가. 눈 오는 날 고구마 구업하는 장사꾼이 무거운 밀차를 끌며 올리막길을 올라가지 못해 안타까워할 때 우리가 매일 버리는 생활 쓰레기들을 산더미처럼 싣고 힘겹게 삼륜차를 몰고 갈 때 꽃같이

예쁜 아가씨들이나 유리구두 신고 옆구리에 공무원 가방을 끼고 서 있는 멋쟁이 사나이들 어느 누가 거들떠 보기나 하던가. 그래도 이 할미꽃들이 얼른 달려가 밀어주었지. 숨가쁘게 버스에 오르는 로이님들이나 임신 부녀에게 선뜻 자리를 내주는 것도, 어느 미끈하게 생긴 총각이나 책가방을 메고 태연하게 앉아있는 학생들보다 할미꽃들이 먼저 갔다. 젊은 사람들은 평일에 직장 생활이요, 친구 모임이요, 자식 숙제 공부요를 핑계 삼고 명절날이 돌아와야 묵직한 보따리를 풀어헤치며 크게나 효도하듯 한다. 그러나 우리 할미꽃들은 싸구려 과자 한 근도 좋고 따끈한 두부 한 모라도 사들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본다. 벼락같이 만나고 번개처럼 헤어지는 지금의 풍토에서 직장일을 마무리하고 주부로 돼 자식을 밀어주고 남편의 건강 챙겨주며 가정 화목의 꽃을 피워가는 것 역시 우리네 할미꽃이 아닌가 싶다. 바드민턴 운동구락부로 가보시라. 건강미가 돋보이는 팔다리를 자랑하려듯 깔끔한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에 열을 올리는 우리네 할미꽃들. 여기는 할미꽃 바다가 춤추고 할미꽃들의 전설이 춤춘다. 한낮의 수영장은 또한 인생의 여유와 낭만을 즐기는 할미꽃들의 터밭이기도 하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자랑하듯 인어를 방불케 하는 멋진 폼으로 1000m, 2000m를 뺑뺑 돌아치는 할미꽃의 어여쁨은 물장구에 서투른 첨벙첨벙 팔젓기로 수영을 익혀가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강 건너 불복인 곳을. 우리네 할미꽃은 아직 자신의 자태를 뽐낼 수 있는 뜨거운 꽃이며 붉은 피 끌어넘치는 속셈도 갖고 있다. 나는 자줏빛 벨벳 같은 화려하고도 기품 있는 꽃잎을 안으로 감추는 할미꽃의 촌스러움에 더욱 매력을 느낀다. 부드러운 살결에 솜털로 누벼입고 꽃샘 추위에 견뎌내는 할미꽃의 아름다운 몸짓에 가슴이 부푼다. 햇빛에 수줍어 얼굴은 숙였어도 느티나무의 그늘만큼이나 넓은 포용력을 갖고 있는 할미꽃의 존경심이 앞서간다. 자신의 본분을 넘쳐나게 완수하고 숙인 고개 곧게 펴고 훈장 같은 은발카락으로 초호를 맞는 할미꽃의 도고함에 자연히 머리가 숙여진다. 시들어 볼품없기보다 차라리 하얀 머리빨을 창공에 날리는 할미꽃의 대견함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누가 그 이름을 할미꽃이라 지었을까? 나를 보고 그 이름 지으라고 하면 나는 곧장 진선미꽃이라고 지을 테다. 이제 어느 누가 할미꽃을 외면한다면 나는 할미꽃의 새하얀 수를 듬뿍 채집해 당신의 아래 턱에 수염으로 꽁꽁 심어주리라.

네, 그래서 작자는요, 나이가 들어 할미꽃이라는 칭호를 받지만 부구함과 대견함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아름다운 황혼을 불태우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몸은 노쇠되고 행동은 느려도 마음속의 열정과 욕망을 젊은이 무치하는 것이 늙은 세대들입니다. 모든 노년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희,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양약 증류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인의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샘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애학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장애학 심리방이라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질환이 그리고 뇌중풍을 치료해주고 기와 혀를 보충해주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심장병이라는 거, 이 병은 걸리기 쉽지 일단 걸리기만 하면 잘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병 이 여름에 와서 또 각별히 조심 해야 됩니다. 예, 이 여름이 심장병이 그 재발하는 고봉기입니다. 예, 음양 오향학에서 보면은 심장은 불에 속하죠. 예, 화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런데 심장이 불인데 지금 여름이가 또 불에 속하죠. 예, 화에 속한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심장병이 중한 이런 분들 보면은 이 여름에 지탱하기 제일 바빠합니다. 예, 여름에 사망률이 아주 높죠. 예, 우리 결국 뇌출혈이 지금 온 이런 분들 그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왔을 때 요한령을 불러서 빨리 병원에 모셔 가지 않는다면은 생각만 해도 그 후과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아주 무섭죠. 예. 그래서 약과기 치료범이 항상 저희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 여러 가지 심장병을 치료하려면은 심장병이 치료되는 게 왜지 있는가 혹은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중풍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그 약과기 치료범이 쓰여 있는가가 아주 그 중요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볼 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이게 아주 그 특수한 그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키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이런 방법으로 인체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증까지 영해시켜주면서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인체의 큰 혈관, 작은 혈관, 모세혈관을 말합니다. 예. 이 모세혈관은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도 막아주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를 격활시켜주고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준다. 예. 그러면서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심리방 약 먹고 먹은 환자입니다.
1: 예.
2: 예. 예, 저는 이 약에 심장이 나빠서 약 먹었는데 지금 엄청 효과 많이 봐가지고 예, 중산병이 사는 것 똑같이 매일 달라댕기며 예, 어째 먹는가 하면 예, 가슴 후두두 하고 예, 자꾸 떨리면서 그래.
1: 예.
2: 입으로 이 가슴 위에 올려 못 놓고 잤습니다.
1: 아, 예.
2: 그래, 꼭지 따가보면서 그래. 입을 올려 못 놓고 자고, 그날께 내려놓고 자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또 어떤 때는 얼른 숨이 올라오지 않아서, 하룻밤에 서너 번 것을 앉았다 눕었다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1: 예.
2: 예, 그래, 약 여러 군데 그 많이 싸먹은데, 하늘에 효과 없을 때다.
1: 아. 약이 맞지 않아 그렇지.
2: 예, 조그만 소리도 놀라고 조그만 말에도 또 스트레스 받고 이랬을 때다.
1: 아, 예.
2: 그런데 내 하루에 나 원래 방송 듣기서 하는데 방송에서 선생님이 이 약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할까 내 병에 별 맞는 것 같아서 내 주문에 먹었는데 지금까지 이 약 먹은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없고

0: 좋습니다.
1: 심상이 이 약이 아주 빨리 효과를 보는 약입니다. 우리 이 약을 볼 때 딱 그서 관상 동맥경화를 치료를 해주고 관심병, 심교통, 그 용경협심증, 혈액형협심증을 딱 치료한다고 이렇게 똑똑하게 밝혀놓은 이런 약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심장병이 치료를 하는 데에까지는 그렇게 치료가 잘 된다 말입니다.
0: 예, 네, 예. 이 약을 정말 멤버를 선택했습니다.
1: 그렇죠. 선택이 예. 아주 중요합니다.
0: 그래. 예, 그래. 심장 자꾸 떨리고 놀라고 우세했는데 한 3년 전에 이 약을 먹은 다음부터는 그런 증상이 없이 싹 사라지고 예.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좋죠.
0: 예. 이게 난 이 약밖에 안 먹습니다, 예. 지금. 그래, 이 약이 또 믿음이 가는 데라 우리 영감도 작년 녹음이 와서 10월 달에 입에 내는데 병원에서 일주일 있고 퇴원해서 이 약에 내 믿음이 가까 우리 영감이 찾아주시겠단 말입니다.
1: 중풍이 와서 이 후유증을 치료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 치료 잘 되는 약은 많지 않습니다.
0: 예, 근데 네. 우리 영감도 이 약 다시고 지금 중상적인 사람과 같이 내일 상술 타고 놀라던 거 이러고 예. 야, 나 고생했다 했어도 또 놓고 여기가 경기 언제 알았던가 싶으겠지만 아무 증상도 없이 식사도 잘하고 매일 놀라댕기고 매겁다 말다였다.
1: 아유 좋지.
0: 대학 예. 멤버 선택해서 정말 나도 우리 영감도 살리고 나도 좋고 너무 좋아서 이 동네 사람들도 어떤 약을 먹을 거라는가 물어볼까. 나도 때 동네 사람들 여러 소개를 하는데 다 효과를 보고 다 좋단다.
1: 좋습니다, 원래.
0: 예, 예, 그래, 나 좋은 약을 소개해 줬다고, 아니, 저기, 감사하다고 자꾸 볼 때마다 말한다.
1: 예, 저희도 지금 이거 오랫동안 강의 드리고 있지만은 이 효과를 본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정말 이 저희한테 전화 와서 계속 반영합니다. 예, 선생님 정말 심장병원에 이거 지금 너무 이래 바빠서 이거 썼는데 해결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약은.
0: 예,
1: 너무 많이 먹습니다 이 약은.
0: 너무 많이 없습니다. 예. 영감 놓지 죽을 때까지 먹을 예사입니다.
1: 예, 잡사도 좋죠. 심장이 제일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잘 보호해야
0: 예, 우리 동네 걔 안에 한 번 또 경력이 없어서 자꾸 한말 다시 하고 한말 다시 하고 어디 때는 심지어 만없지 아들이 나무네라도 하고 이래면 맞았다. 그렇게 경력이 없어가지고 딸이 그제 우리네 만나서 길에서 만났는데 우리 엄마 저래 답답하다고 얘기하더라 마지막에. 걔네 오늘 몸약 이제 좋은 약인데 어떻게 좋은 약인데 엄마 대주가 있으신가 이랬거나 어떤 약이 있는가 하면 나도 우리 엄마로 와서 대주 시켜봐야 되겠다 이래면 그랬대다.
1: 아예
0: 예. 그래 내 예. 이제 더 상세하게 그분과 알려줘서 예, 그래 싹 먹겠다 했대다.
1: 예 그분이 예. 쓰는 게 좋겠습니다. 제 보기에는 예. 그분이 그 치매 초기 같단 말입니다. 예
0: 우리
1: 예 우리 대뇌는 우리 인체 내에서 산소 소모량이 제일 큽니다. 예. 전신이 산소 소모량이 23%를 차지하죠. 예.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대뇌세포라는 거는 예. 140억 개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지금 뇌 위축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력이 차하고 뭐 누길 보고 뭐 그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 어디게 정신이 얼빤해 그래 제 구멍입니까. 예. 이 이런 분들이 이게 100분의 뭐 그 애글로 거기 뇌 위축이 왔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은 예. 그래서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서 대뇌세포가 한 30% 줄어들어 있죠. 이분들이 그래서 리해 능력도 차라하고 기억력도 안 되고 사람도 잘 알아 못 보고 이렇습니다. 예. 이런 현상들은 예. 뇌신경세포들이 산소가 많이 부족해지고 돼가지고 이런 신경조직이가 신경전달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 우리 이 그 약을 볼 때 예, 그 장약심리방어는 뇌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기억력을 돕는 이런 약재들이 예, 결국 신경을 강하게 하는 이런 약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주로 예. 천공하고 담남성, 하수하고 지령, 또 홍경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아주 좋죠. 예. 그리고 우리 약을 볼 때 해발이 4,500m 이상,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이런 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연한금으로 서상에서 불리우는 약재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산소 소장량이 매우 높죠. 예. 그래서 우리 대뇌의 산소를 많이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예,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0: 뇌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서 가지고 뇌신경조직이가 뇌신경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셔요. 우리 이 효소는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이분이 이 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억력도 돌아올 확률이 아주 높아지셔. 그래서 2417979번으로 그분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라 하셔. 그러면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그분한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병원에 찾아오셔도 좋고 오늘도 지금 병원에 찾아오셔가지고 저 진단을 한 거에 여러 개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잘 보고 이 약을 선택하니까나 또 그분도 너무 믿음서이 간다고 그러면서 약을 또 이래 가져가고 이런 분들도 있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십시오.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걔네 알려드릴게요.
0: 그렇게 하십시오.
1: 알려드릴게요.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3: 저도 이게 혈압 조절이 안 돼. 30여 년 서양의 혈압약을 먹으면서 알았습니다, 나는. 그러다 상사님 잔약 신입학 강의를 듣고 잔약 신입학을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여섯 달 만에 단약 10리터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0: 잘 됩니다 원래.
3: 그래도 저는 경동에 오른쪽 방팔이 있어서 항상 거짓말을 산다. 심내방 넉달만 먹고 검사를 했는데 방팔이 딱 살아냈습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다섯 달, 어떤 분들은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있는데, 이 방파를 보면은 큰 게 작은 게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발성이 있습니다. 거의 여러 개 많단 말입니다. 오른쪽 경도면 방파리 다발성으로 여러 개 많죠. 이런 분들이 또 적지 않게 또 그게 없어진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원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 많고 어떤 사람들은 적고 이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뭐 작은 게 없어졌어, 또 어떤 분들은 큰 게 한 개 없어졌어,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한참 잡순을 하면은 그런 효과를 본다.
3: 그러니까 사람이야 기분 정말 큰 근심 들었습니다, 나는. 그리고 또 심장도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함에 특히 겨울이나 문 활 열어놔야 그 숨이 나온 것 같은데 조금 이하부터 가슴이 아프고 이런 증상도 없어지고 답답함에 숨이 막힌 증상 완전히 잃었습니다 지금.
0: 심장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3: 그래서 나는 계속 어디든 나던 게 어디 나와서 정말 나가기 무서웠습니다. 거저 뒤도 앉아 때려서 언제 나서. 그래도 우위는 덥고 아래는 찼는데 약 먹은 후부터 일정 사이에 싹 없어지고 나는 약이 효과 좋으니 두 사람 같이 먹길래 이 심내방 이약과 건강 챙길래 하루에 이약을 또 세 번씩 먹는데 바싹 치료해. 그런지 나는 경동에 빵파리 넉달밤을 없어지니 정말 이야기를 믿음세 갑니다.
0: 그렇게 바짝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중환 환자들도 그 경동맥 빵파리 그 땅땅한 게 왠간에 없어 잘 알집니다. 근데 그게 넉달밤 만에 그만큼 없어졌다는 건 그거는 아주 그게 큰 효과를 봤다는 걸 설명합니다.
3: 그건 과했습니다. 근데 그래 우리 사촌동생은 또 혈압 높고 전립선도 있고 관심백심해서 그래 내 싸운 약을 이제 가지다 먹어보라고 해서 몇 곡 줬는데 이게 효과 확실하다며 영조합니다 주고.
0: 좋죠.
3: 그래 이게 효과 있을 때 좀 이번에 활동에 배달받아 계속 수사됩니다.
0: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서리 저희한테 전화하라 하십시오.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4: 저도 이게 혈압 조절을 안 돼서 한 20년 서약인 혈압약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맨발은 선생님이 장약 신예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신예방을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0: 야릇달 만에 지금 예, 장약 신예 방망 먹고 있는데도 혈압조절이 그렇게 영 잘 되고 있습니다.
1: 원래 지금. 잘 됩니다. 예. 예.
0: 그래, 나는 예, 또 이게 다발성 내기 세이세번 나오면서 계속 머리가 더 얼빠나고, 어지럼증이 나고, 사지가 자꾸 저리고, 예. 다리가 시리고, 발바닥에 그냥 얼어드는 것 같은 게, 이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그런 효과는 또 보는 게 어찌겠어요.
0: 예. 또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골도 무겁고, 어떨 땐 눈도 뜨기 힘들었는데, 지금 이 증상이 또 해결되어 있습니다.
1: 아,
0: 예, 그래,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에이, 예.
0: 예. 정말 선생님이 말씀대로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를, 효과를 나타낸다고.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이 약재는 이런 한꺼번에 된 약재가 한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지.
1: 예.
0: 4,500m, 5,400m 이상에서 야상 약재니까, 예, 약재가 훌륭하니까 이게 효과가 이렇게
1: 빠르다. 다 고가의 약재들입니다. 우리 약이.
0: 맞습니다. 예. 정말 중풍치료에서는 특수한 약입니다. 지금.
1: 그렇죠. 중풍치료, 예, 심장치료,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이런 면에서 아주 그 특수한 이런 약입니다.
0: 예, 예. 정말 공로수치에서만 이거 공로수치를 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1: 그게 원래 기본이 기본입니다. 예, 그거 꼭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한테도 딱 그 약 토 내놓고서 이 공농주치를 이렇게 딱 배우면서 그 사람한테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오랫동안 강의를 드려도 사람들한테 요가에 먹는다 말입니다. 딱 그것대로 여기 있는 것대로 쓰시오. 그렇게 저희는 관점이 그겁니다. 딱 여기 있는 대로 쓰라고. 거기 있는 데서 걔도 치료가 된다고. 난 그렇게 말한다 말입니다. 항상 오는 사람한테마다.
0: 예, 예, 공룡 수치에서만 되긴 해서 치료하고, 중풍 치료하고, 딱 쉬어지는 약 있으니, 우리도 이번에 효과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기본입니다. 예, 꼭 그거 보고 쓰시오. 예.
0: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약 먹으면 건강 챙기라고 배달 받아왔는데, 우리 소개하려 지금 우리 저 친구 남편이 지금 쓰고 있는데, 그분이 내경세에 와서 이 약 지금 먹고 있는데, 야, 효과가 생각 밖으로 이렇게 상당히 좋다면서, 효과 있을 때도 받아 쓰겠다면, 오늘 쓰고 배달 받겠다는 그랬죠.
1: 예, 그 사람이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저희한테 전화하라 하십시오. 혹시 병원에 가셔도 됩니다. 예, 병원에 자기 진단이 있다면 그 진단은 가지고서 우리 똑똑히 보고 이 약을 쓰는 게 맞겠는가 아니 맞겠는가 이걸 다 판단을 잘하고 예 그리고 요 약관에 쓰여 있는 주치 공능을 똑똑히 그분한테 보이고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 그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예 와서 그 이래 똑똑히 료해하시고 그런 거 싸는 게 더 좋습니다. 원래
0: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저희 나이, 장학순 한장다, 도량주가,
1: 예.
3: 예, 이 약을 어디 좋은지 우리는 예, 지금 놓고 쓴다.
1: 예.
3: 주방발 중풍이 걸려서 영 고상하다가, 밤은 못 자고, 심장, 매겨오고 전이서 심하고 그럼 이나 뭐 밥은 못 먹고 한 해 마사지가 다 마사져 가지고 저희는 풀중풍이 왔습니다. 계속 30년을 먹었는데 그냥 아예 온종 아이 돼가지고 끝내는 중풍이 걸려서 모조리 됐습니다. 안개라.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가 모조리 된다면 후회를 천번백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유식이 없으니까 나 그래서 이 사주는 약만 먹었지 이렇게 공랑 수치 딱 씌어 있는 이런 거는 그 몰랐댔습니다.
1: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3: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거 예, 좋다해서 이거 썼는데 아들 딸만에 예, 혈압이 엄청 잘 될까? 예, 맨 이 장약만 먹어도 예, 혈압이 엄청 잘 돼. 혈압 약을 안 먹습니다. 지금은 맨 장약만 먹습니다. 거기다가 선생님이 가르친 또 그 저기나 특수한 방법을 두 가지를 이렇게 합해서 어떻게 하라는데 딱
1: 그게 록색 묘법입니다. 예, 루이스 레오파레 나서 예. 그렇게 좋습니다.
3: 예.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주는 게 대구 약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던 게 그게 또 아닌 게 불편합니다. 저 반이 와가지고 예, 영 고생하다 지금은 영 좋습니다. 지금 밤 자자지 소변 몇 번씩 들락날라 밤 자지 못해서 그래서 그래야 게 들어가면 나올 줄은 모르고 하던 게 지금은 하여전히 한번 딱 보고 밤 얼마나 잘 자는지 지금 너무 자서 대세입니다.
1: 예. 아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이 여름에 모두 잠이 오지 않아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는데. 예.

0: 그러고 나가서 그냥 놀고 일하고 하는 게 나을 때도 그전에는 반신 반은 못 가서 흔들흔들 말이 화천암이 된 게 지금은 이 정상적인 사람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1: 예, 그렇지.
0: 그리고 오늘도 예, 아유, 그런 적이나 단지 놀러 오늘은 나이가고 예, 다리도 실려왔습니다. 군대 갔다 왔다.
1: 아오, 예, 예. 저는.
0: 많이 왔습니다. 예. 예. 그래, 나도 이게 심장이 나빠서 이 약을 같이 썼는데, 신경질을 자꾸 많고, 어머니 음양 병양이 아이 되는 거 몰라가지고, 차가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던 게, 선생님 말 들을까, 음양 병양이 아이 돼, 이게 이렇다는 거 몰라가지고, 소리, 그랬던 게 이 약을 쓴 게, 지금은 영 좋습니다. 예, 얼굴도 꼽아지고, 모자시하게 우지부레해, 고를 이기지 못하고, 흔들흔들하고, 귀신 소리다니, 지금 팔팔해, 고를 얼마나 빠르게 댕기는지 다
1: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0: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체가 천금이지요, 건강이.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어, 너무 좋아. 선생님께서 말이 천번, 백번 저 말이 만번 저 말 감사드립니다. 예.
1: 에휴, 예.
0: 우리는 그래 활동할 때마다 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약만 먹겠습니다. 다른 약 하나도 먹는 게 없습니다. 예.
1: 예.
0: 그래서 어머니 활동에도 우리 약 쐈습니다. 근데 내 많은 사람은 한족이고 동족이고 동료 친구고 진성 많이 속였는데 다 약이 좋다고 소리 한 입으로 말합니다. 예.
1: 이 약은 예. 딱 그서 예. 저희가 지금 딱 박완해가지고 소리 약을 저희 관을 못 넘으면 약 못 사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 그서 박완해서 그 딱 그서 그 이거 딱 그 사람이 잡사서 효과를 볼 사람한테만 이거 저희가 선전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요 과일 네. 먹습니다. 저희가 지금
0: 선생님,
1: 그렇게 오래,
0: 예.
1: 오랫동안 약을 이거 소개를 해도 요 과일 먹은 게 그러니까나 저희가 이렇게 어느 사람나 약이 어떻게 효과 본 사람 거 저기가 손꼽아니 거서 다 지고 있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희한테 전화 오면은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언제 쌌는데 저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전화 막아서 한번 툭 치는 날에는 그래서 이 그걸 다 빠고하는 자라기 때문에 누구도 저희를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째 그런가? 거기 딱 씌어 있는 데로 딱 쓰라고 하고 거기 쓰여 있으니까 나 효과 아예 볼 리 없다 말입니다. 딱 그랬거나 지금. 이견이 없다 말입니다. 누기도 그렇습니다.
0: 근데 선생님이 약도 똑똑하고 청명한 약을 이렇게 할까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기분이 영 좋습니다. 근데 우리인데 광장에 내 전행마다 나가면 광장문 출라 나가면 그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내 잘 아는 그 저기나 너희네 언니가 얘 저기나 얘 심장이 동맥이 막히고 그다음에 관상동맥이 맺히고 주식을 풀어막혔답니다. 병원에서 수제를 해야 된다고 이랬더랍니다. 그래서 내 영 근심하면서 그랬대다. 우리도 어, 그런 적이나 이렇게 여차여차 이래서 이 약 썼는데 정말 좋더라. 한번 써보라고 소리 써봐. 써봐 정말 되는가 정말입니다. 한번 믿어보라고 얼른 써봐 이랬던 게 선생님께 오늘 물어보랍니다. 물어봐달라고 된다면 배달받아 써보겠답니다.
1: 이 75% 네. 이상이 그분이 관상동맥이 막혔다 네. 하지 않을까. 이 현대의학에서는 이 관상동맥이 동맥이 75% 막히면 꼭 주자를 넣으라고 권장한다 말입니다. 전번에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 남자분인데 저희한테 얘기했거나 그 병원에 찾아왔는데 어찌는가 하면 그분이 병원에서 주자를 넣으라 하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말하는 게 아 나는 이 정말 딱 주자를 아이고 그 어떻게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내 이 거기다가 이 약토 딱 내놓으면 요 보시오 여기에 관상동맥 경화를 딱 치료를 한다고 소리 씌워져 있습니다. 요런 거 써야 관상동맥이 혈류량이 높아지고 관상동맥이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이런 하면서 지자의 변두리에 갔던 사람도 지금 어서는 저희가 오랫동안 강의 드리고 있지만은 지자를 아이하고도 지금 무난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래니까나 그분이 저를 믿고 이거 썼는데 며칠 전에 한번 방송이 들어와서 그 분상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 그분이 이거 썼는데 한 열흘이 되니까 그분이 알리더랍니다. 심장이 쏙쏙 찔러버리고 뒷잔들이 통신하든지 아이 나든지 그 다음에 거서 얼굴이고 온몸이고 시꺼먼 게 뭐 돋아 나오더라. 그 도다 나오더라고 그래더라 말입니다. 그래던 게 거서 후에 거서 싹 그게 거서 언제 그런 시꺼먼 게 도다 나왔다니 그런 게 쉽게 설이 싹 없어지더라 합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지 어제 그저께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또 싸가셨습니다. 나는 우선 이거 먹으면서 건강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예, 그분이 이 현대 이야기에서는 그 75% 이상이 그 막히면은 그 우리 지자를 이거 넣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혈지를 내려주고 또 혈전을 녹여준다. 예. 그리고 오혈도 풀어주고 또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을 녹여준다 말입니다. 예. 이래서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또 들어갔죠. 예.

0: 지룡이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서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왼쪽 가슴이 통쇄난다거나 또 숨이 많이 찬다거나 그다음 뒷잔두이 막 통쇄난다거나 그 승결함 올라가기 영 힘들다거나 이런 분들이 꼭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할 수 있는 장약 심리방에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지자이 변두리에서 헤매든 이런 분들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그분 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그렇지만 예, 병원에 찾아오셔도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똑바로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근 20년 거의 혈압이하고 달고 살았습니다.
0: 예.
3: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세상이 고원에서 4,500m 자란 천연약 빼고, 또 4가지 용암금 들어갔다니까, 귀가 번쩍 띄우대다.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면서, 혈압약을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기관 누림이 돌이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쓰고 이런 게 6달 반부터는 과감하게 끊어봤습니다.
0: 예.
3: 지금까지 혈압은 어떤 기름나도 될 것 같습니다.
0: 예.
3: 큰 문제 해결했지니까.
0: 그렇죠. 예.
3: 유림세계도 다발성적 유림세계에서는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휑하고 예. 항상 머리 안에 안개 낀 것들을 흐리터분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난 것도 고라니 말수원이 좀 씨바짝 나는 화창한 봄날 같습니다.
0: 예.
3: 머리였습니다. 무릎관절이 계속 이렇게 붓기고 천근무기 됐습니다. 다리 들기 뚫어놓기 힘들어서 로티로 올라오면서 계속 심해 번씩 쉬고 했는데 지금 사청도에 거뿐하게 그대로 걸어올 수 있습니다.
0: 좋죠. 심장 기능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 설명합니다.
3: 예, 그래서 와서 나는 남편과 둘이 같이 먹다가 배달 받아왔고 또 숱한 친구, 친척들 다 소개해서 다 취재받았습니다.
0: 이 약은 이 누구를 소개를 해서도 요가에 먹는 약입니다.
3: 예, 예, 크게 작게 다 효과를 본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래 내 친구도 하나는 신장이 뭐니까 주자를 하라는 거 아이하고 그다음에 또 그 혈압도 높고 또 이 아랫다리가 망당 차가
2: 네, 맞... 시간이 다 됐어요. 내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알겠습니다.
2: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결론은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8월 1일은 건군절로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연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이는 로우혁명 근거지로서 국민의 정은 효력처럼 두텁고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옹군 우속 재반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알심들여 장병들의 뒷근심을 해결해주고 있으며 국방을 관심하고 부대를 열애하며 군인을 숭상하는 쌍옹 공동건설의 짙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건군절 전야 두 세대 변경 수호사들을 잇는 붉은 전통 전승 활동이 령정 변경 일선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 대표들은 령정 변경 검사소 삼합통상구를 찾아 주재 당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로영웅들과 세일대 이민관리경찰들은 공문에서 만나 봉화가 타오르던 세월을 돌이켜보며 변강수호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령정 삼합통상구입니다. 제 뒤에는 78호 경계비가 조국 변경선에 우뚝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들은 훈장

0: 달고 이곳을 찾아 이민관리 경찰들과 함께 현대화 공문과 공관 변방 건설을 증견하고 있는데요. 조국을 지키는 초심은 대를 이어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병들은 먼저 경찰 겸 실전 훈련을 참관하고 현대화 다우종 지능 경무 장비를 가까이에서 체험했으며 연합검사 대청과 78호 경계비 삼합 국경 대교를 참관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전가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변방검사 민경들은 대례를 지어 로병들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로영웅들은 축기에 이름을 남기고 검사소에서는 변경수호 기념 메달을 증정하며 장엄한 의식으로 빛나는 군혼의 경미를 표했습니다. 항미원조 로병 손대산입니다.
1: 원조의 로병아!
0: 우리 지원군 노병들이 검사소를 찾게 돼 매우 기쁩니다. 검사소 민경들이 모두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신체도 건강하니 변경을 보유하는 데 든든함을 느낍니다. 항미원조 로병 로도현입니다. 지원군 로전우들, 여러분은 나라와 고향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민관리경찰들은 선배들의 충성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변경관리통제와 편민봉사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매 한 치의 국토라도 굳게 지키려한다고 다졌습니다. 삼합출입경 변방검사소 판공실 부조임 마리파입니다. 로 선배들의 총을 이어받는 것은 곧 무거운 책임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로병들께서는 안심하십시오. 국무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전쟁 시절부터 오늘날 평화로운 성세에 이르기까지 군민이 한마음으로 영례를 숭상하는 홍색 유전자는 연변에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영렬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기념관 전시 진료를 승격하고 전역과 영렬들의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열사 기념시설을 전면 조사해 등록을 마치고 정밀하게 보수 관리함으로써 선렬들을 기리는 정신적 진지를 견고히 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쌍몽 공동건설 단체를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대와 지방의 거리를 1층 좁혔습니다. 건군 99주년을 맞아 연결시 북산가도에서는 주둔 부대와 연동해 부대 지방 공동건설 활동을 개최하고 장병들에게 위문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웅장한 중국인민 해방군 군가가 울려 퍼지고 군민 련안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춤대결, 수수께끼, 알아맞추기, 줄 당기기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으며 웃음소리가 넘치는 가운데 온군 애민의 정이 무르익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기층관리 전문간사 려희동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부대 지방 공동건설 활동을 폭넓게 펼쳐 부대 장병들이 북산가도에서 집과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또한 변함없이 부대 건설과 발전을 지지해 부대 지방 융합 사업이 한 단계 더 올라서게 하겠습니다. 옹군 우석, 옹군 애미는 이미 연변에서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쌍몽 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결시는 전국 쌍몽 모범도시 영예를 10회 연속 따냈고 도나시는 7회 연속, 훈촌시는 4회 연속 따냈습니다. 각 지에서는 지역 특색에 립각해 옹군 모식을 혁신했는데 훈촌시는 전성 옹군 평민 앞장에 서서 솔선적으로 풍경구, 공공버스, 공공임대주택 3대 무료 우대 정책을 출시했습니다. 도나시는 홍색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정책, 물자, 문화, 과학기술, 법률을 아우르는 5위일체 옹군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대우를 조직해 군인 가족과 퇴역 군인들에게 의료와 기능 강습 등 우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옹군 우속 자원봉사팀 책임자 조홍염입니다. 우리 병원은 현역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 구강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치와 근관 치료, 구강 CT 촬영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도나시 퇴역군인 사무국 부국장 정효맹입니다. 향후 우리는 계속 부대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초심 사명을 실천하며 보상 임무를 전력으로 완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주와 현급 퇴역군인 사업 부문에서는 주둔 부대를 위문하고 변방 초소를 방문하면서 훈련 후군 보장, 대호 건설 등 정황을 깊이 요해하고 연변 주둔 부대의 생활 보장, 훈련 지원, 문화 오락 등 각종 위문품을 전달해 부대 훈련을 전력으로 지원했습니다.

0: 또한 우대무휼 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장병들의 퇴역 후 진로와 가정, 자녀 문제를 실속 있게 해결했습니다. 건군 99주년의 새로운 기점에서 연변은 군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변경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며 변경 안정 공고와 군민 공룡의 시대 답안을 계속 힘차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8일 건군절을 맞으며 조급 지도 일꾼들은 전주 각지에서 연변 주둔 부대와 우대 모휼 사업 단위를 위문하면서 연변 주둔 인민 해방군 전체 지휘원과 전투원 무장경찰 부대 장병, 전주 부대 리퇴직 간부, 제대 퇴역 군인과 우대 모휼 대상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7월 31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환은 연길에서 무장경찰 연변 지대를 찾아 위문하고 주당위와 조정부를 대표해 광범한 무장경찰 장병들에게 명절 문안과 숭고한 경례를 전했습니다. 석기환은 장병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대 건설 발전, 일상훈련, 전투준비, 후근 보장 정황을 요해하고 실제 곤란과 수요를 상세히 문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무장경찰 연변지대는 사명을 명기하고 당의 지휘에 따라 안전보장과 안정수호, 돌발상황 응급처리, 재해구조 등 막중한 임무에서 용감히 중임을 짊어지면서 실속있는 행동과 책임감으로 연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조당위와 조정부는 시종 무장경찰 연변지대 건설에 관심을 돌리고 재반 우대 무휼 정책을 전면 실시하며 장병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군정 군민 단결의 양호한 국면을 끊임없이 공고히 할 것입니다. 7월 30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인 소경량은 활용해서 91710 부대와 우대 모휼 대상을 위문했습니다. 91710 부대에서 소경량은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교류했습니다. 그는 광범한 장병들이 계속해 앙양된 투지로 충성스럽게 직책을 이행하며 군민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지방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대 모휼 대상 고병 천내 집에서 소경량은 로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로인의 건강 상태를 문의하고 재반 우대 모휼 정책 실시 정황을 상세로 했습니다. 소경량은 당지 관련 부문에서 시종 알심드려 신시대 원군 우속 사업을 잘하고 우대 모휼 대상 방문 관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재반 우대 모휼 보장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동적으로 앞장서 봉사하고 곤란과 문제를 해결해서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우대 모휼 대상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7월 30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는 용정에서 6일 908 부대를 위문했습니다. 왕조휘는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대 건설, 장병들의 훈련과 생활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광범한 장병들이 보여준 강한 군사 소양과 훌륭한 정신 면모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왕조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년간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제2의 고향에 뿌리 내려 지방 건설 발전에 적극 뛰어들고 막중한 임무를 주동적으로 맡아 전주 여러 민족 대중의 높은 신뢰를 받고 연변의 조화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연변은 예나 다름없이 연변 주둔부대 건설을 지지하고 온군 우속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전승 발행하며 재반 우대 모휼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온군 우속, 퇴역군인 보장 등 사업을 잘해 광범한 장병들이 시름 놓고 국방 건설에 뛰어들어 조국 변강에서 공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7월 28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은 도문에서 무장경찰 연변지대 근무 2대대 도문중대와 우대무휼 대상을 위문했습니다. 박군봉은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교류하면서 장병들의 일상훈련, 당직 근무, 전투준비, 생활보장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그들에게 진심어린 문안과 명절 축복을 전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홍수방지 재해구조, 향촌진흥, 안정수호 등 사업에서 주동적으로 책임을 떠매고 역할을

0: 발휘해 우리 조 경제사회 발전과 조화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주당여 주성부는 계속해 온군 우속 우량 전통을 발행하고 재반 정책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부대 장병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대무휼 대상 리춘진 내 집을 찾은 박군봉은 그의 건강과 일상생활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박군봉은 국방 및 군대 건설과 지방 발전을 위해 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관련 부문에서 재반 우대무휼 정책을 잘 실시해 광범한 우대무휼 대상들이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체감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7월 24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총공연변주 규율검사위원회 서기, 연변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은 무장경찰 도나중대 장병과 퇴역 영예로병 선수봉을 찾아 위문하며 주당위와 조정부를 대표해 명절 축복과 진심어린 안부를 전했습니다. 무장경찰 도나중대에서 필전동은 중대 건설 정황을 깊이 여해하고 단연간 경제사회 발전과 긴급구조 등 면에서 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무장경찰 장병들이 계속해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지지해 부대 지방 공동건설과 융합발전의 세상을 함께 써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전투에서 8급 장례를 입은 89세 로병 손수봉 내 집을 찾은 필전동은 로인의 건강과 가정 형편을 상세히 했습니다. 그는 관련 부문에서 정성어린 관심을 기울이고 재반 우대무휼 정책을 잘 실시해 이들이 언제나 당과 정부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7월 29일 조정부 당조 성원이며 조공안국 국장인 우혜생은 연결해서 연변 영예원, 연변 영예군인병원, 연변 군대 간부 휴양소를 찾아 위문했습니다. 우혜생은 부대 리퇴직 간부, 우대무휼 대상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건강, 일상생활 등 정황을 문의했습니다. 우혜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온군 우속은 당과 정부의 우량한 전통입니다. 각 단위에서는 시종 인민을 위한 초심을 지키고 봉사 조치를 끊임없이 세분화하며 각종 우대무휼 인원의 생활보장, 의료건강, 로간부 봉사 등 중점 사업을 실속있게 잘해야 합니다. 친절하고 세심한 봉사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당과 정부의 따뜻한 관심이 대중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와닿게 하며 전사회적으로 군인을 존중하고 우대무휼 대상을 관심하는 짙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1: 도문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7월 29일 항미원조 로병들을 초청해 도문통상구를 참관시켰습니다. 활동기간 항미원조 로병들은 도문출입경 변방검사소 공문기수대 일상훈련을 관람한 뒤 기수대 민경들과 친절하게 교류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도문통상구 홍색자원을 교실로 삼아 로영웅들과 세일대 공문수호자들이 70여 년 세월을 뛰어넘는 정신적 교감을 이루게 했으며 혁명 정신을 전승하고 수변 초심을 굳건히 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0: 고온 속에서 일터를 지키는 이들에게 경기를 피하고 사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일전 연변 보원산 조도실업유관회사에서는 연결해서 공익위문 활동을 펼쳐 관심과 사랑이 담긴 음료수를 환경미화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애심 활동에서 기업이 기부한 8천 상자 음료수는 관할구역 각 공회 쉼터와 여러 구간의 환경미화 작업 지점에 분배돼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도중 언제든지 물을 가져갈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보충할 수 있게 편의를 줍니다. 연변 보원산 조도실업유관회사 판매경리 조명광입니다. 무더운 날에도 환경미화원들은 밖에서 일하면서 매우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중수소, 감소수 8천 상자를 기부해 환경미화원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을 보내게 하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7월 29일 북경 봉성체육문화유한회사에서 주최한 2026년 청소년 축구 초청 경기가 룡정시 해랑강 축구문화소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성각지와 광주항대축구학교, 한국, 러시아 등 나라와 지역에서 온 수십 개 청소년 축구팀이 경기장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룡정시 체육학교 선수들은 여러 경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U10조 우승과 U9조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는 연결시 소년아동도서관에 우표로 전하는 비...

행설 민속과학보급독서회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대학생 동계운동의 맞이를 주제로 빙설과학보급, 길림민속, 우표문화, 독서공유, 손그림 등 내용을 융합해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수업에서 견문을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노래는 김상곤 작사, 량춘복 작곡의 조국의 백호원입니다. 온갖 꽃이 피어나는 백호원처럼 우리 조국이 희망찬 내일을 그려보는 곡입니다. 어여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석화 작사 류현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를 들려드립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크게 한번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무룡 작사 최창조 작곡의 여름밤은 좋았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고향 여름밤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태옥 작사 리경드 작곡의 그래품입니다. 항상 기대할 수 있는 따뜻한 조곡이품,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느껴보시죠.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문천상 작사 방동걸 작곡의 꽃이 레앙입니다. 작은 꽃이가 바람을 타고 세상을 누비는 레앙길이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아름답고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오금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조덕진작사 방화 작곡의 금산은산 내광 연변을 소개합니다. 황금빛 산과 은빛산으로 비어든 연변이 풍요로움, 그리고 그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정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배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불임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일본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운 목민들에게 고운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

0: 안녕하십니까. 네, 장강 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도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여름철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여름이불 한 세트 드리고요.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네 박스를 드리면서 여름 침대 매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열한 박스 드리면서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이 있는 선풍기 한 대를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를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를 또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 우대 활동 그냥 진행 중입니다. 예, 우리 본약도 더 드리면서 여름철 이 특별 상품도 그냥 드립니다. 예,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서 많은 약을 써도 예,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는 환자분들은 283-0666번에 연계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주요하게 신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신장은 대표적으로 전기를 생성하는 이런 장기입니다. 예, 바로 동충하초의 신비로운 효능이가 예, 우리 생명의 뿌리이자 원기 우물인 이런 신장과 가장 큰 연관이 있습니다. 예, 바로 신장을 보양하면서 여러 가지 신비한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생성하는 곳이 아니라 전기를 생성하는 이런 장기이기 때문에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이처럼 예, 우리 선천지본이라고 하는 신장이 전기를 도와서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예, 그리고 신장은 서의학적으로는 적혈구라든가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이런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골수에 해당한 등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동충하초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이 당뇨를 오래 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들어와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것도 어제 이 당뇨 합병증에는 약이 어찌 잘 아이들때다.
1: 예, 합병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이 발생합니다. 예.
2: 그것도 이 말초 신근염이 들어와서 걸음 걸기도 힘들고 그래서 발바닥에 무지개 갔던 모든 것 같고 다리 나고쟁기처럼 그래서 꾸꾸대지매 이래면서 앉았다 서다 하기도 불편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라는 게 잘 나아가서 일신이 붓기고
1: 네.
2: 그 다음에 또 이 심장하고 폐 나빠가지고 이래서는 얼마나 고생도 모르겠습니다.
1: 네.
2: 여러 가지로 이 합병증이 들어와서 그 스테마에 고사하고 약으로 줄줄 세워놓고 소리에 먹었던가 안 먹었던가 이래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 동충하초 쓰면부터 약을 다 꺼내버리고 동충하초 한 가지만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끓여 소리 지금 이 혈압 조절이 뭐 하루에 두 번씩 혈압약을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0: 지금 이 혈압약 아이 먹어도 혈압 조절이 지금 그것도 135에서 그것도 그 양 그건 매일 매일 걸었습니다.
1: 예, 혈압, 혈당, 혈취가 다 조절이 됩니다.
0: 예, 조절이 어떻게 잘 되는 뒤에
1: 예.
0: 그런 혈당 조절은 뭐 잘 된다. 그래도 지금 예, 약 안 먹어도 그 그냥 유기 되고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 만초신경염이 해결돼 그런도 소변 시원히 잘 나가면서 예. 지금 몸에 붓기도 빠지고 몸이 헷가봐 영도 없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이라는 게 그냥 숨이 콱콱 막혀서리 어떤 때는 숨을 올리시기 힘들어 그랬는데 지금 그런 등시 없이 심장이 시원하고 무슨 아무런 근심도 없는데 이전에는 그것도 자꾸만 근심하게 되고 그랬던 게 지금 그런 등시 하나도 없이 저는 이 다음 또 영도 잘 산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여름에는 또 좋습니다. 어쨌든지, 그래도 예, 이 통통한 토요일도 하루에 한 가지, 한 번만 딱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약 먹을 부담도 하나도 없고, 그래도 약 한 가지, 한 번만 딱 먹고도 온 하루를 그래 견디니까, 이건 좋습니다. 속도 편안하고.
1: 네.
0: 제가 조절 잘 되니까 머리 다 아프고, 예.
1: 네.
0: 그 다음에, 이 어지럼증 나던 것도, 그런 거는 그것도 금방금방 해결됩니다. 이 통통화 썼으니까, 나요.
1: 네.
0: 예. 그래서, 이 여름에는 지금, 이 심장도 좋아졌지, 폐도 좋아졌지, 그것도 여름에는 매일 좋아지고 있을까, 이런 사는 같은 게 좋습니다.
1: 네.
0: 예, 선생님은 이 동통하차 좋으냐 소개를 해서 감사합니다. 예.
1: 예, 그래서 우리 동통하차는 이 당뇨 합병증이거나 중풍 후유증이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예, 우리 바로 동통하차 균분을 쓰면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지금 활동이 그냥 있습니다. 예.
0: 어느 거 한 가지 치료라면 또 어느 게 한 가지 뛰어나오게 된 게 동통화철 써서는 지금이 그도 뭐 어디매 약 쓰기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도 아야 보고 빼다 아야 보지 그도 소배 시원히 잘 나가지 숨도 아예 맥히지.
1: 네.
0: 그래 어쨌든지 선생님 좋은 약 소개를 해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통하차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아파서 밥을 잘못 먹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이 아파서 위에 밥이 육 맛이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혈압이 높던 게 정상을 됐고 예, 쓸데없는 딴 방법 아닌 것도 예, 이 동통하차를 쓰거나 혈압이 저절로 정상이 됩니다.
1: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고 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 것 같던 게 이제는 숨이 잘 올라옵니다.
1: 예.
3: 기간 지나빠서 감기 사사던 게 이 약점이 한 번도 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3: 맥이 없던 게 맥이 나고 예, 당뇨병증에서 눈이 부옇게 보이던 게 밝아지는 감이 나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는지 지금 혈당이 계속 상승입니다.
1: 네.
3: 선생님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좋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세 번, 하루에 세 번 먹는 약은 예, 먹어볼까 위만 상합니다.
1: 네.
3: 딴 약은 공농수치 해도 이 약은 옛날부터 항상 되게 쓰던 약이고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약이니까 이런 약은 세상에 없는 약이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예.
3: 이런 신기한 약을 쓸까 예. 아, 약을 쓰면서 쓰러 딴 약을 섞으면 병이 하나하나 다 도와준다.
1: 네.
3: 예. 오래 쓸수록 병이 다 나서니까 용 쓰는 게 재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이것도 같이 샀습니다.
1: 예.
3: 샀는데 오늘이 우리 형제들 또 둘이 있습니다. 사회누진제 서울 우리.
1: 네.
3: 이제 다 오늘이 한 사람 18가지 시작했답니다.
1: 예. 우리 동충하천의 주요한 원리는 두 개만 기억해도 됩니다. 예. 우리 이 이체에서 생명이 뿌리라고 하는 신장을 든든하게 하고 또 우리 산소통이라고 하는 폐를 든든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락을 통해서 보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타 장기들이 다 같이 좋아집니다.
3: 예, 그게 천장에 공공수치 딱 지어져 있잖아요.
1: 네.
3: 예. 선생님 이야기 진짜 잘 인상한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황제들이 이상한 이야기가 쓰던 겁니다.
1: 예, 맞습니다. 황제 내경이 이게 다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예.
3: 예.
1: 그래서 예, 이 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렇게 우리 동충 하초 하면은 신장하고 폐를
4: 효과를 보면 이런 이야기고 이렇게 때문에 이 동충 하초 약물들 다른 내 약은 많이 썼지만 그게 근본 그 약물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 않았고 지금 이런 동충 하초를 빌려서 이렇게 기본상에서 치료돼가지고 예, 잘 보내고 있는데 우선은 이 동충 하초를 내가 나이도 많고 많은 약도 써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동충하소는 뭐 놀래야 놀 수 없는 이런 약으로 됐습니다.
1: 네.
4: 그래서 저는 내가 동충하소를 만난 거 정말 다행이고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좀 기분이 좋게 생각합니다.
1: 그래서 네.
4: 앞으로의 계속 열심히 쓰면서
1: 예, 맞습니다. 지금이 현대 의학적으로도 이 동충 하초로 불로 장생이 묘약이라 합니다. 건강하게 예. 장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네,
1: 예.
4: 선생님
1: 예.
4: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 전문가 수고하십니다.
1: 예.
5: 선생님 전문가 매 저도 동충하소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야, 내 이 쓰기 전에는 이거 배가 좋지 않아서 예, 이 무릎이 전문가 날 흐릴 때 뭐 전문가 제 다리 먼저 아프고 이래서 그 병원에 가 검사에 풍수성 관절이랍니다. 예.
1: 예.
5: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이래서 많은 약을 썼습니다. 뭐 초약도 쓰고 그 다음에 그런 고약도 싸서 붙여보고 그걸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뿐이지. 그래 그 다음에 저는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동충하소를 쓰기 시작한데 아 정말 효과 좋습니다.
1: 네.
5: 이 배 아픈 게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저 기관지염이 있어 나서 그냥 기침 이렇게 거저 달고 살았습니다.

0: 어려운 이런 질병도 예. 다 해결합니다. 예.
1: 그리고
0: 얘기하세요. 예.
1: 그리고 그랬던 게요. 아는 지금 언제는 기침이 나고 목이 간지하네. 그 기관지염도 다 나사지고예.
0: 예.
1: 언제는 일 없습니다.
0: 예.
1: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 배 아픈데도 홍수 없습니다예.
0: 네.
1: 저는 이전에 좀 뭔가 다리 다친 다리가 이렇게 좀 뭔가 무슨 나무가 나가네 이저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허리 꼬불 때리고 이러고 다녔댔습니다. 그게 지금은 허리 쭉 펴고 거서 정말 아예 아무리 이리 다녀도에 허리도 아예 아프고 정말 좋습니다예.
0: 네.
1: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뭔가 뭐 아이 기억력도 돌아왔지. 어느 나 먹어놓을까 이렇게 기억력 오해 제대로 생각해 오해 이게 무슨 치매 걸리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까지 했댔습니다. 그런 게 기관질이 다 여기서 뭔가 뭐 이 기억력이 돌아와놓을까 이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그래 저는 이렇게 좋을까나 계속 견제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저 동충하선은 한 가지만 그저 먹어도 이전에는 야구 그저 와는 줄 세워놓고 먹던 게 그래서 아이 그래 원전이 동충하선 한번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먹을까나에 아이 정말 모든 병이 다 나는 나사질까나 제 인제는 이리 좋을까나에 저는 계속 견제 쓰려고 선생님께 전화드렸습니다.
0: 예, 2830066
1: 때도 영 좋습니다. 예,
0: 그 전화번호 아시죠? 예,
1: 예,
0: 그 연계하십시오. 예.
1: 예.
0: 예.
1: 선생님, 그래서 뭔가 뭐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이번에 또 한 9통 더 싸겠습니다. 예.
0: 예. 9통에는 11통 드리면서 990원 하는 이 물냉각 선풍기를 드립니다. 이 현대식 선풍기입니다.
1: 예.
0: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알만합니다. 예. 2830666.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두 분 수고를 합니다.
0: 예.
3: 나도 예, 동충하체를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을까? 나도 예, 뼈 아파 연고수 했습니다. 방주에 걷지 못해서 어찌 고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뼈 아픈 것도 와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그리고 약을 먹을까? 혈압도 좀 영 잘 됩니다. 혈압도 좀 영 잘 돼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그리고 기억력이 내가 없었습니다. 뭐, 더워서 시장에 가서 뭐 싸서 그냥 물건 두고 이랬는데, 진짜 기억력이 돌아와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그리고 심장이 항상 항하고 답답하고 숨차는 것도 많이 좋아졌지. 그리고 예, 위 더부룩 하는 소화제 지금으로 자꾸 올라가면 꿀꿀이 저장 밥 못 먹었습니다. 그냥 두고 먹고 자는데, 이 동충하도 먹으면 소화제 할 때는 어까 밥을 잘 먹고 애매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그래서 허리다리 아파서 고상 매일 아였습니다. 걸지 못했어요. 그러던 게 허리다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이번 통 할 때 좋을 때 나도 이 아우가 대발 받다고 전화를 드립니다.
0: 네. 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알겠습니다.
0: 예.
3: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4: 예, 저도 동크나트를 먹고 있습니다. 요즘 어른가 물이 기랍도들이 안 돼가지고 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고리띵한 게 정신 없고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동크나트를 지금 먹은 게 이제는 많이 먹었습니다. 많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심장이 항상 안 좋아가지고 예, 속이 두근두근 하면 예, 답답하고 침침하고 이러면서 예, 용신안하지 않아 됐습니다. 그러다 나이까지나 예, 밤에 자다 뭐에 잠자기도 용 힘들고 예, 잠도 제대로 못다 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예, 그런 게 그런 증상이 없어지니까 예, 용 잠을 잘 잡니다. 확실히 고산지대에서 자란 4,500m 고원에서 자라 고산지대에서 자라고 예,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저기 풀로 자라는 진기 안약되고 예, 발이 안약되다 그런지 확실히 이때까지 약 먹던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4: 예, 그래 관절에도 좋습니다. 그렇지 이 약이가 예, 예, 저기 발효시킨 게 다녀서 예, 용도 됨까 그리고 이 약은 딱 하루에 한 번만 먹게 하니까 하루에 다른 약들은 하루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먹잖아니까 이런 나 먹어놓을까 되나 먹었던지 안 먹었던지도 모르고 저래.

0: 기회도 많았는데 그랬는데 약이라는 게 이렇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어도 저기 효과가 없고 다른데 영향 준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황제가 막 먹던 약이래 그러는지 그래서 딱 한 번만 먹어도 효과가 좋고 효과도 더 빠르고 이렇답니까? 그래 나도 이렇게 먹으니까 되나요? 딱 하루에 한 번만 먹으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래 그러지 관절이 아파서 여기 아파가지고 저리 방글 고치도 못하고 이랬습니다. 승계도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그러던 게 지금 이거 반년 먹은 다음부터는 그런 증상이 싹 없어졌습니다. 용서습니다. 예, 그리고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발효된 약이 돼 그러는지 약이 효과가 다른 약에 비해 30배라 돼 정말 30배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특별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나의 지금 할도에서 올 때 할도에 참가해가지고 계속 약 써서 쓰려고 합니다.
1: 예, 지금 활동이 있습니다. 그냥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경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중기학적 관점으로 본다 할 때는 이 신장이 기에 해당하는 골수라 할 때는 지방세포로 구성돼서 에너지도 저장합니다.
2: 네.
3: 예, 그리고 골수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라 할 때는 줄기세포도 저장하고 면역반응을 조절해서 생명이 가장 근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남성분들이 정자하고 여성분들이 란자의 질과 량도 여전히 이 신장과 관련이 되는 이런 생식기 능력은 신장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서 양배꽁 6개의 모든 뼈 건강, 체내 수분대사 조절은 신장의 역할이 오장육부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생성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관 이상으로서 생명의 근본을 유지하고 전체적인 건강하고 균형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때문에 신장은 생명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오랜 질병으로서 고생했건 중하초 균분을 쓰시고 이 좀 숨이 좀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런 증상을 개선하는 데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동충하초는 신장과 폐에 직접 작용해서 전기를 돋궈주는 이런 합동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랜 질병으로서 허약해진 몸을 회복시켜주는 데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현 작사 성홍매 작곡의 나는요 행복세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기쁨을 안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박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희망을 품고 알차고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소망이 담긴 활기찬 가요. 김웅경 작사, 김남호 작곡의 잘 살아보세 보내드립니다. 듬수은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종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 보내드립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가요인데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밤이 되면 활기가 넘치는 거리의 모습, 밤거리의 불빛과 사람들이 아름다운 밤을 만들겠죠. 허욱진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나의 밤거리 보내드립니다.

땅과 함께 정을 쌓은 농민의 애틋한 마음. 소중한 일터에 대한 자랑과 그리움이 가득 담긴 가요. 뒤명 작사 신악 작곡의 내 정든 밭 보내드립니다. 정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 의지하고 아끼며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정호원 작사, 황한길 작곡의 당신과 나 보내드립니다.

한 분뿐인 인생입니다. 매일매일을 알차게 보람있는 삶,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한동의 작사 임동길 작곡의 보람있게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리처력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노래 감성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중한 마음의 향기입니다. 류은정 작사, 리드맨드 작곡의 꽃마음 마음향기를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대로 놓고 근심 없이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최미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을 장호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사랑은 점점 깊어갑니다. 최관석 작사, 최동현 작곡의 달빛 연정, 이명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노을, 붉게 문든 하늘은 우리에게 연을 남깁니다. 잠시 멈춰 그 아름다움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릉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 노을, 김지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청취 하셨나요? 연맹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호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무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입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고
1: 그 중에서 우리 파킨슨병이 파킨슨병 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파킨슨병은 아주 흔한 병으로 돼버렸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60대 이상 남성분들한테서 주로 많습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가끔 있지만 남성분들이 엄청 더 많습니다. 남성분들한테서 나타나면서 사실 파킨슨병도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 예방했더라면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근육이 강직이 오고 손발 다리 떨고 잘 걸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파킨슨병이다 하고 말기에 제일 늦은 단계에서 진단받다 보니까 치료가 어렵습니다. 사실 조기 치료하면은 파킨슨병도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병인데 너무 진단이 늦고 치료가 늦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모두 이 발다리를 떨면은 파킨슨병이 오지 않을까 근심하는데 사실 파킨슨병은 우리 뇌조직에 흙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중뇌 부분에 와서 흙질이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파민 분비가 적어지면서 오는 병이가 파킨슨병입니다. 뇌조직이 위축이 온다는 게 이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뇌를 건강하게 하고 전체적인 이런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런닝성 치매나 이런 많은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건뇌보신환을 써주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또 효과도 좋고 파킨슨병 같은 거는 가만히 있어도 떨립니다. 우리 손이라면 자꾸 이렇게 후들후들 떨거나 잿머리 떠는 사람들 보면은 긴장하면 떨지 않습니까? 뭐 숟가락을 치자거나 국그릇을 들자거나 연필로 글을 쓰자거나 이렇게 긴장할 때면 떨지만 파킨슨병은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도 발다리를 부들부들 떨거나 전체 몸을 흔들흔들 떱니다.

0: 그리고 순동이 되게 느리성느리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파민이라는 게 신경세포하고 이 신경세포 어간에 전달하는 물질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움직이겠다, 일어나겠다 하면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는 동작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도파민이 분비가 적다 보면은 신경이 그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행동이 느려지게 되어있죠. 예?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좀 심하다 할 때에는 파킨슨병 같은 거는 다리를 쭈쭈쭈쭈쭈 이렇게 끄슴에 걸습니다. 성큼성큼 걸지 못하고 예? 이래서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신을 끊는 것처럼 뚜뚜뚜뚜 폭이 좁아지면서 발뒤쪽에 그렇게 신발을 끊는 것처럼 그렇게 걸른다 할 때 역시 파킨슨병이 아닐까 검사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저도 지금 근데 벌써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2: 예, 머리 그냥 아프지, 어디 냄새 나지,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예, 경력을 얻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네 보게 한지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혈압이 온정되었습니다, 지금.
0: 네.
2: 예, 그래야 하는가, 예, 그렇게.
1: 네. 네. 끊겼는데요.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네. 파킨슨병 증상 같은 거는 심하다 할 때는 한쪽 다리만 맸다 흔들며 걸습니다. 걸긴 걸어야 되겠는데 걸음이 잘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른다는 게 한쪽 팔만 또 이 세게 졌으면서 걸죠.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0: 예.
3: 예. 나도 뭔가 나공실 보수 있으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났대다.
0: 네.
3: 그리고 머리도 자꾸 터지는 것으로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또 무슨 수사인가 심장도 안 좋아서 평소에 자꾸 약을 먹기는 먹는 것도 잘 낫지 않고 자꾸 반복이 나타나는데 어지럼증 난 좀 애남 반복이 자꾸 나타나서
0: 네.
3: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건네 보충하는 지금 여러 달째 먹고 있는데 효과 지금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3: 어지럼증이 나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땐지 맞다 싶지 그냥 이래 됐어 그냥 병원으로 살았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지럼증이만 해결되고 병원은 안 다닙니다. 그래 좋습니다 지금.
0: 네. 어지럼증이 잘 치료 아이디인데 이 약 쓰고 어지럼증 나셨던 분들 대부분입니다.
3: 네. 그리고 머리 터지는 것을 아프더만 어지럼증 이 약 먹으면 한 번도 나타나다 지금. 그 아이 아픈다.
0: 맞습니다. 예.
3: 그리고 가슴도 그냥 두근거리고 침침하고 예. 마음이 오지나면 늘상 불안하면서 정서조절도 안 됐대다. 근데 이거 먹었는데 지금 정서조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들어보니까 얘 예. 관열이 센 사람입니다. 관열이 예. 센 사람이면 머리 아파도 터지는 듯이 아프다.
3: 예.
0: 그다음에 가슴에 무식이 꽉 찬 것 같고 예. 관열이
3: 예.
0: 올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성격이 좀 불안하고 조급하고 예. 짜증이 나고 가슴 떨림이 심하고 예. 쉽게 놀라고 이게 다 관열이 센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약은 경각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예. 강경하게 훌 풀려나가면 관열은 예. 싹 빠집니다.
3: 그래 누지 무시를 말해서 그게 인성의 성격이나 이래도 그지 그건 어디 말 내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0: 많이 받았습니다. 예.
3: 예. 그다음 또 무슨 동사 있었는가? 방광염증이나 자꾸 발달한다, 자꾸 재발한다 말입니다.
0: 네.
3: 예. 예. 그래 그냥 소변 볼 때도 그냥 저리고 아프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 증상은 어제 완전 없어졌습니다. 약 먹는 안에는.
0: 네.
3: 그리고 아랫배가 물상에 묵직하고 똥똥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면 소변도 그래서 하루에 무슨 몇 번 할지 자수 할 수 없이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조금 맛도 보자면 조금 보면서 이런 게 지었으면 네. 예, 소변 다 시원하게 잘 봅니다. 근데 아랫배 똥똥하고 무겁다면서 가벼워졌습니다. 홀주가 네. 좀 시원했습니다.
0: 네.
3: 그래서 먹던 중간에서 난 제조약입니다. 그 콤파치 회에서 그런지 그냥 뭔가 허리도 옆구리도 그 경계돼서 뒷단도 올라가고 그냥 경계된 게 거기 지금 아픈 게 나아졌습니다. 안 아픈다 지금.
0: 네.
3: 먹으면 먹을수록 날마다 좋으니까 내 지금 오늘도 또 배달해서 또 먹자고 그런다.
0: 맞는 말입니다. 이게 25가지나 약이 들어가서 예, 오장육부의 생리 평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예, 간, 콩팔, 폐의 비위 다 좋아져서 예,
3: 예.
0: 아마 잡술수록 이제 더 좋은 효과 봅니다.
3: 예, 예. 맞습니다.
0: 꾸준히
3: 예.
0: 쓰십시오.
3: 오늘 배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박신병 같은 거는 정말로 이 심하게 되면은 치료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이 사망의 것을 이르죠. 그 전에 기운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셉니다. 어떤 때는 용조하다 어떤 때는 또 막 짜증내고 물건 제 뿌리고 행동이 느려지고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죠.
1: 네.
0: 박신병.
1: 네. 담보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맞습니다.
1: 네.
2: 네. 네, 건의아버지가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냥.
0: 건의보시마, 예.
2: 네, 머리 아프고 어디는지 자꾸 나고,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예. 내 말씀은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건의보시마 먹고 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디는 제일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0: 네.
2: 네, 그냥.
0: 우리 뇌가 건강하자면, 뇌에 공급되는 피가 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첫째, 피가 맑아지고 피를 보충할 수 있어서 청혈 보혈하는 약입니다.
2: 네,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1: 네.
0: 네.
1: 네. 여보세요.
2: 예, 기억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입니까?
0: 네, 두분 아이들입니다.
2: 예, 계속 소변 자수가 많고 예. 소변이 더 시원히 나이 가서 예,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 잠 못 잤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소변형 시원히 잘 나가니까 예. 자수가 어떤 하루밤에 한 번씩 밖에 아이 가니까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머리 말라지고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0: 맞습니다. 콩팥이 좋아지는 약이 되나서 그건 빨리 알긴다. 소변이 잦다. 소변 보고도 잔여감이 있다, 시원하지 못하나, 소변이 담백이 나간다, 염증이 있다 하는 분들 이 약 쓰면 바로 효과 봅니다.
2: 예, 이 약도 여름에 효과 보니까 예, 활동이 좋으니까 지금 약도 얼마 없고 해서 배달받아 계속 못하고 전화했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1: 배달번호 네, 501-2797번입니다.
2: 2797, 예.
1: 네.
2: 네, 감사합니다. 예.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박신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병이라 하지만 약만 잘 선택한다 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박신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심지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꾸 이 사례가 끼고 이러는 분들, 박신병으로 진단한 다음에도 어렵다는 분들 꼭 이 건의보신화를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4: 네, 건의보신화 나왔으면 한 달 거의 썼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빠도 쓰고 좋다 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 어쨌든 이 혈압도 원래는 좀 높았던데 어서 정상이 됐다며 소변 자수증 열어보이던 게 또 그다음에는 어서는 우리 오빠는 어서니 두 달 반 썼습니다. 그런 게 약이 용 좋던 이 맥도 나고 정말 뭐 혈압 조절 잘 되지 기억력이 좋아지 머리 고프나다면서 이렇게 그래 내 숨이 시작해 나도 그런 막내네 좋으면서 나는 얘 마음이 불안하냐고 별로 이 간이 열이 올라와 그런지 계속 가슴이 답답해나고 그러더니 그게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한 달을 쓴 게
0: 없어진다. 그거 약만 맞췄으면 예, 뭐 한 달간에 다 없어집니다.
4: 네, 예, 가슴 답답하고 예, 그것도 건강했으면 좋을까. 아니 거추는
0: 동일농장약을 다 써서도 아이 되던 분들 예, 이 건의보신화 쓰면 은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병 치료해서 아이 되던 분들 효과 잘 봅니다.
4: 예, 그게 어제 한 달을 쓴 게 이게 나왔습니까. 이 가슴이 거추는 예. 거추는 도로 이렇게 약 따서 이렇게 배를 눌러놓은 것 같고 속은 얘 자꾸 열이 난다만 하는데 어디 열이 나는지 네. 이게 답답해 나는 게 그러니까 자꾸 문을 네. 열어놓지
0: 이게 간열이죠.
4: 아 간열이세 그렇습니까?
0: 예.
4: 예 그래 예 그래 이제 그게 답답하고 예 그게 불안한 게 그게 없어질까 오기 다음에는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리 피 공급이 어렵을까나 올라가 그런지 머리도 예 좀 개운하고 예 기운이 좀 깨까 좀 정신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활동 계속 쌓았습니다. 우리 두부에서 예. 그래도 앞으로 이 약은 계속 써도 이렇겠지. 맥이 납니다. 그리고 이 약 보니까.
0: 맥이 나는 약이지 않습니까?
4: 예,
0: 혈을 보충할
4: 예.
0: 뿐만 아니라
4: 예.
0: 기와 혈이 부족한 우리 오장육부의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4: 보충의
0: 치료가 다 돼서
4: 계속 약속에 감사합니다.
0: 이걸 해결이 좋습니다. 꾸준히 예. 쓰십시오.
4: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1: 설명 주시죠.
0: 네. 우리 이런 뇌조직에서 뇌세포가
1: 네.
0: 손상 오는 원인, 오장육부에서 원인을 찾자면 주로 우리

0: 곰팥입니다. 곰팥. 곰팥이 허증을 오래 두게 된다 할 때, 특히 우리 신염이랑 노동증 하는 분들 보십시오. 혈압이 다 올라가고, 뇌조직 위축이요.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저도 근데 보시면 쓰고 이제 한 20일 정도 썼습니다.
0: 네.
2: 이것으니까 소비 다른 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 이름 시원하지 않은 게 소비 시원하게 나가고, 예.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0: 예.
2: 예. 허리 아픈 게 지금 그것은 많이 좋고, 예. 무릎 관절이 아파서 또 그래, 무릎 관절도 많이 좋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심한 뱀비 있으니 뱀비도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거 써보니 조금 나사지는 게 알기입니다, 이야기.
0: 예.
2: 그래, 이번에 화도 일단 또, 저거 배달을 쓰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CT나 MRI를 해본 사람도 좋고, 나는 아직 CT나 MRI 안 해봤지만, 기억력이 깜빡깜빡되고, 옛날보다 확실히 못해진 게 알란 거니, 치료를 제대로 하자면 심장열이 싱글, 간열 치료를 해야 되지 간이 경락을 소통시키지 않고는 심장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심장열이 센 원인은 다 간에 독소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0: 네.
3: 예, 우리 친구, 내 친구가 예. 중습성 심장병으로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몸이 영 세기고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발이나 똥똥 발목이랑 영 똥똥 붙었습니다. 그래 영 걷기도 숨이 차고 영 바빠합니다. 거기다 또 관절까지 아프지 무릎이 거리다리 다 아프고 이 머리랑 다 아프답니다. 지네 경추도 아프고 그래서 내 선생님과 이런 환자가 쓰면 어떻게 하는가 내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0: 그런 환자들 쓰는 약입니다. 이 약은 우리 그 붓기는 원인 딱 그 고가병만 뿐만 아닙니다. 주로 심장이 나쁜 사람들 그다음에 콩팥이 나쁘면 주로 눈두덩이가 붓고 발등이 붓는다. 우리 심장 많은 이런 오장육부하고 연결돼 있죠. 이 약이가 25가지나 들어간 원인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쓴다 할 때 확실하게 효과 보는 약.
3: 예, 잘 알았습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선생님.
0: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맞아 설명. 네, 주시죠.
0: 건의보신화나 하면은 약이 좀 종합적인 약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다 우리 치매만 먹거나, 우리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파킨슨병이거나, 이런 뇌과 질병만 먹는 약이 아닙니다. 이 25가지 중약이 들어갈 때에는 그런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매람 오기 전에 벌써 혈관이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많이 막혀서 뇌조직이 위축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약을 쓰다 보면은 곰팥이 좋아지면서 고가병은 낫지 말래도 따라서 나사질 수 있습니다. 예? 또 고가병은 또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고가병 치료한다는 약들 보면 다 진통제 격소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건네보신화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쓰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2797

0: 501-2797번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아나운서 선생님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498원입니다. 오늘부터 428원에서 98원 70원 올랐습니다. 한가게 70원 올랐다. 이거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에는 좀 부담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5곽 싸매 6곽을 드리는 우대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대 활동을 폭도가 세게 함으로써 부담이 적게끔 회사는 적게 벌고 쓰는 분들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부담이 없도록 우대 활동이가 좋습니다. 보통 5곽에 4곽입니다. 5곽에 3곽, 5곽에 4곽 하던 걸 5곽에 6곽을 드립니다. 5곽 싸도 6곽 드리면 11통이 간다 이 말입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는 약들이 소개해드릴 게 많습니다. 우리 그 전에 소개해드리던 백수환이라든가 또 연기입간구복액이라든가 그 외에도 앞으로도 많은 약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올해는 소개 못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간단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약이 수요될 때는 어떤 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자문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딱 한 가지 약만 자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송을 들으면서 내게 수요되는 의학 지식과 내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겠는가 하는 필요한 약들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선택할 수 있게끔 내 몸에 내 병에 맞게끔 잘 선택할 수 있게끔 의학 상식들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그 사회에서 많이 보는 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담석증이 있으면서도 내 몸에 담석증이 있다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석증이 있어도 크게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돌이 움직여서 아플 때면 막 까레까시 뜯는 것처럼 대단히 아프죠. 그 전에는 아무런 조기 증상을 못 느낍니다. 보통 우리 그 B초에서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한다거나 자식들이 효도하면서 무슨 이 아픈 데를 검사해라 하고 해줄 때면 B초에서 발견됩니다. 담석증 같은 거는 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의학상에서는 담석증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콜레스테롤성 담석증. 그러니까 우리 그 간에서 분비되는 열물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을 때, 또 특히 간에는 하루에만 해도 750호성, 750mg 하면은 이게 한근 반 됩니다. 한근 반을 분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또 그렇더라도 그 분비되는 열물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이 간이 좋으면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분해하고 합성하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물이 그러니까 건개 나온다 할 때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할 때는 담석증이 쉽게 생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집에 아저씨도 지금 무슨 증상 있는가 하면 간경화 좀 있습니다.
1: 네.
2: 어선 한 있은 지 한 1년이 넘습니다.
1: 네.
2: 그래, 그러니까 내 맥이 특별히 없고 밥은 잘 못 먹습니다. 마셨다면서리.
1: 네.
2: 예, 그리고 보다 또 콩팥도 영하고 이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냉기 깡고 배고 어서는 먹은 지 한 6개월이 된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2: 먹던 약 중에는 그지 뭔가 뭐, 그거 애기들 그런지 효과가 빨리 알고 알리더라. 그 효과가 좋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1: 네.
2: 그래서 뭔가 뭐, 그냥 눈이 건조하고 눈이 벌겋고 그냥 뭔가 까까라면서 뻑뻑하다 이랬을 때다. 굉장히 신호지는 눈이 건조하지 않고 어떻게 싹 벗어졌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그리고 얼굴이 특별히 검게 됐습니다. 강경화 했으니까 간 나쁘니까. 계속 요즘에 계속 검은 게 많이 벗어졌습니다. 그래서 피색이 조금 돌아옵니다.
1: 네.
2: 그래서 많이

0: 나가지고 고열이 있으면서 나한테 먹어도 마르고 해. 입이 자꾸 마른다 미랬대. 근데 그래도 지금 좋아졌다 미랬대다. 슬슬 네. 마른다 미랬대다.
1: 예.
0: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해서 예, 요즘에는 밥도 잘 먹으니까 맥이 난다 합대다.
1: 예.
0: 그리고 머리 신나도 그저 많이 막아지다 미랬대다.
1: 예.
0: 그래, 그러다가 허리가 향 아파서 짠등을 와서 검사해보니까 이게 처수는 어렵답니다. 여자 반 탔으면 어렵답니다. 이렵대다. 예. 그게 허리도 아프, 콤바틀에서 허리 아프다 미랬대다. 그래. 원래 앉아있지 못하던 이거 하이래 앉아서 꼬물대로 앉아있던 게 지금 그게 지금 술 아프다 미랬대다.
1: 네.
0: 그 삐 마지막에 하나씩 굴고 저리고 쏘아내놔고 제일 시큰 것도 그게 많이 좋아졌다 미랬대다.
1: 네.
0: 그 먹던 양동안에서 제일 부작용도 적고 안 좋은 약이라 하면서 오랫동안 먹겠다면서 오늘 빨리 배달 받으라면 또 이랬대다.
1: 네.
0: 예. 오늘 배달 받자고 했는데 계속 먹으려고.
1: 네.
2: 네.
1: 우리 할 때 있습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0: 예, 전문서로 있을까? 그냥 한 가지일까, 전문서라?
1: 한 가지 아닙니다. 다섯 곽 싸도 여섯 곽 드립니다. 근데 아.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예.
0: 아, 그게 더 좋은가? 어,
1: 예,
0: 괜찮습니다. 예.
1: 예.
0: 그럼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감사합니다. 예.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어, 이 콜레스테롤 담석증 아주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예. 예, 지금 현대인들이 식단을 봐도 이전과 다르습니다. 옛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고기나 먹으면 잘 먹은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때때 고기를 먹다 보니까 우리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어찌든 혈중 농도가 높은 것만 사실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어거된지니까 구보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인간에서 담배가 높던 게 지금 전사가 됐고요. 전신세 배달에서 소변 다듬어던 게 지금 소변 다듬어지 않고 소변이 한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예.
3: 그리고 뼈 아픈 것도 많이 나서졌고 그런 기가 심했는데 오랜 뱀비도 해결됐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렇게 효과도 오니까 배달받아 또 쏟아 버린다.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797번.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 다음 고기 하는데, 고기를 아예 먹어도,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담석증이 생기는 원인, 딱 고기만 잘 먹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름이 문제입니다. 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림상에서 보나 우리 주위에서 보나 이 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 현대의학에서는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다 그저 단낭체 추출하는 이런 외과적인 수술요법을 선택하는 게 다죠.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준 장기는 손톱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나는 고기 따위 먹는데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라든가 담석증도 생기고 간도 나쁜가 복부 비만도 있고 그거는 기름 때문에도 많습니다. 기름. 아, 나는 기름을 제일 중시해 먹는다고 옥시순으로 짠 기름이라든가 콩기름이라든가 심지어 올리브유라든가 이렇게 먹는데 나는 기름을 중시해 먹는다 또 이러죠. 예?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8월 1일은 건군절로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연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이는 로우혁명 근거지로서 국민의 정은 효력처럼 두텁고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전조에서는 옹군 우속 재반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알심들여 장병들의 뒷근심을 해결해주고 있으며 국방을 관심하고 부대를 열애하며 군인을 숭상하는 쌍몽 공동건설의 짙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건군절 전야 두 세대 변경 수호사들을 잇는 붉은 전통 전승 활동이 룡정 변경 일선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 대표들은 룡정 변경 검사소 삼합통상구를 찾아 주재 당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로영웅들과 세일대 이민관리경찰들은 국문에서 만나 봉화가 타오르던 세월을 돌이켜보며 변강수호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룡정 삼합통상구입니다. 제 뒤에는 78호 경계비가 조국 변경선에 우뚝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들은 훈장을 달고 이곳을 찾아 이민관리 경찰들과 함께 현대화 공문과 공관 변방 건설을 증진하고 있는데요. 조국을 지키는 초심은 대를 이어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병들은 먼저 경찰 겸 실전 훈련을 참관하고 현대화 다우종지능 경무 장비를 가까이에서 체험했으며 연합검사대청과 78호 경계비 삼합국경대교를 참관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전가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변방검사 민경들은 대례를 지어 로병들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로영웅들은 축기에 이름을 남기고 검사소에서는 변경수호 기념메달을 증정하며 장엄한 의식으로 빛나는 군혼의 경미를 표했습니다. 항미원조 로병 손대산입니다. 우리 지원군 로병들이 검사소를 찾게 돼 매우 기쁩니다. 검사소 민경들이 모두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신체도 건강하니 변경을 보위하는 데 든든함을 느낍니다. 항미원조 로병 로도현입니다. 지원군 로전우들, 여러분은 나라와 고향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민관리경찰들은 선배들의 충성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변경관리통제와 편민봉사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매 한 치의 국토라도 굳게 지키려한다고 다졌습니다. 삼합출입경 변방검사소 판공실 부조임 마리파입니다. 로 선배들의 총을 이어받는 것은 곧 무거운 책임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로병들께서는 안심하십시오. 국무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전쟁 시절부터 오늘날 평화로운 성세에 이르기까지 군민이 한마음으로 영례를 숭상하는 홍색 유전자는 연변에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영렬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기념관 전시 진료를 승격하고 전역과 영렬들의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열사 기념시설을 전면 조사해 등록을 마치고 정밀하게 보수 관리함으로써 선렬들을 기리는 정신적 진지를 견고히 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쌍몽 공동건설 담체를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대와 지방의 거리를 일층 좁혔습니다. 건군 99주년을 맞아 연결시 북산가도에서는 주둔 부대와 연동해 부대 지방 공동건설 활동을 개최하고 장병들에게 위문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웅장한 중국인민해방군 군가가 울려 퍼지고 군민 련안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춤대결, 수수께끼, 알아맞추기, 줄 당기기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으며 웃음소리가 넘치는 가운데 옹군 애민의 정이 무르익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기층관리 전문간사 려희동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부대 지방 공동건설 활동을 폭넓게 펼쳐 부대 장병들이 북산가도에서 집과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또한

0: 변함없이 부대 건설과 발전을 지지해 부대 지방 융합 사업이 한 단계 더 올라서게 하겠습니다. 옹군 우석, 옹군 애미는 이미 연변에서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쌍용 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결 씨는 전국 쌍용 모범도시 영예를 10회 연속 따냈고 도나 씨는 7회 연속, 훈춘 씨는 4회 연속 따냈습니다. 각 지에서는 지역 특색에 립각해 옹군 모식을 혁신했는데 훈춘 씨는 전성 옹군 편민 앞장에 서서 솔선적으로 풍경구, 공공버스, 공공임대주택 3대 무료 우대 정책을 출시했습니다. 도나 씨는 홍색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정책, 물자, 문화, 과학기술, 법률을 아우르는 5위일체 옹군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대우를 조직해 군인 가족과 퇴역 군인들에게 의료와 기능 강습 등 우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나 씨 옹군 우속 자원봉사팀 책임자 조홍염입니다. 우리 병원은 현역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 구강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치와 근관 치료, 구강 CT 촬영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도나시 퇴역군인 사무국 부국장 정효맹입니다. 향후 우리는 계속 부대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초심 사명을 실천하며 보상 임무를 전력으로 완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주와 현급 퇴역군인 사업부문에서는 주둔부대를 위문하고 변방초소를 방문하면서 훈련 후군 보장, 대호건설 등 정황을 깊이 요해하고 연변 주둔부대의 생활보장, 훈련지원, 문화오락 등 각종 위문품을 전달해 부대 훈련을 전력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우대 무휴를 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장병들의 퇴역 후 진로와 가정, 자녀 문제를 실속있게 해결했습니다. 건군 99주년의 새로운 기점에서 연변은 군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변경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며 변경 안정 공고와 군민 공룡의 시대 답안을 계속 힘차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8일 건군절을 맞으며 조급 지도 일꾼들은 전주 각지에서 연변 주둔 부대와 우대 모휼 사업 단위를 위문하면서 연변 주둔 인민 해방군 전체 지휘원과 전투원 무장경찰 부대 장병, 전주 부대 리퇴직 간부, 제대 퇴역군인과 우대 모휼 대상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7월 31일 주당위 상보위원이며 덕전부 부장인 석기환은 연길에서 무장경찰 연변 지대를 찾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광범한 무장경찰 장병들에게 명절 문안과 숭고한 경례를 전했습니다. 석기환은 장병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대 건설 발전, 일상훈련, 전투준비, 후근 보장 정황을 요해하고 실제 곤란과 수요를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무장경찰 연변지대는 사명을 명기하고 당의 지휘에 따라 안전보장과 안정수호, 돌발상황 응급처리, 재해구조 등 막중한 임무에서 용감히 중임을 짊어지면서 실속있는 행동과 책임감으로 연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조당위와 조정부는 시종 무장경찰 연변지대 건설에 관심을 돌리고 재반 우대 무휼 정책을 전면 실시하며 장병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군정 군민 단결의 양호한 국면을 끊임없이 공고히 할 것입니다. 7월 30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인 소경량은 활용해서 91710 부대와 우대 모휼 대상을 위문했습니다. 91710 부대에서 소경량은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교류했습니다. 그는 광범한 장병들이 계속해 앙량된 투지로 충성스럽게 직책을 이행하며 군민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지방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대 모휼 대상 고병 천내 집에서 소경량은 로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로인의 건강 상태를 문의하고 재반 우대 모휼 정책 실시 정황을 상세로 했습니다. 소경량은 당지 관련 부문에서 시종 알심드려 신시대 옹군 우속 사업을 잘하고 우대 모휼 대상 방문 관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재반 우대 모휼 보장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동적으로 앞장서 봉사하고 곤란과 문제를 해결해서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우대모휼 대

0: 대상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7월 30일 조당위 상모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는 영정에서 6.1 9.08 부대를 위문했습니다. 왕조휘는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대 건설, 장병들의 훈련과 생활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광범한 장병들이 보여준 강한 군사 소양과 훌륭한 정신 면모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왕조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년간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제2의 고향에 뿌리 내려 지방 건설 발전에 적극 뛰어들고 막중한 임무를 주동적으로 맡아 전주 여러 민족 대중의 높은 신뢰를 받고 연변의 조화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연변은 예나 다름없이 연변 주둔부대 건설을 지지하고 온군 우속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전승 발행하며 제반 우대무휼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온군 우속, 퇴역군인 보장 등 사업을 잘해 광범한 장병들이 시름 놓고 국방 건설에 뛰어들어 조국 변강에서 공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7월 28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은 도문에서 무장경찰 연변지대 근무 2대대 도문중대와 우대무휼 대상을 위문했습니다. 박군봉은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교류하면서 장병들의 일상훈련, 당직 근무, 전투준비, 생활보장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그들에게 진심어린 문안과 명절 축복을 전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홍수방지 재해구조, 향촌진흥, 안정수호 등 사업에서 주동적으로 책임을 떠매고 역할을 발휘해 우리 주 경제사회 발전과 조화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주당위와 주성부는 계속해 온군 우속 우량 전통을 발행하고 재반 정책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부대 장병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대무휼 대상 리춘진 내 집을 찾은 박군봉은 그의 건강과 일상생활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박군봉은 국방 및 군대 건설과 지방 발전을 위해 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관련 부문에서 재반 우대무휼 정책을 잘 실시해 광범한 우대무휼 대상들이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체감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7월 24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중공연변주 규율검사위원회 서기, 연변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은 무장경찰 도나중대 장병과 퇴역 영예로병 선수봉을 찾아 위문하며 주당위와 조정부를 대표해 명절 축복과 진심어린 안부를 전했습니다. 무장경찰 도나중대에서 필전동은 중대 건설 정황을 깊이 요해하고 단연간 경제사회 발전과 긴급구조 등 면에서 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무장경찰 장병들이 계속해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지지해 부대 지방 공동건설과 융합발전의 세상을 함께 써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전투에서 8급 장례를 입은 89세 로병 손수봉네 집을 찾은 필전동은 로인의 건강과 가정 형편을 상세히 요했습니다. 그는 관련 부문에서 정성어린 관심을 기울이고 재반 우대무휼 정책을 잘 실시해 이들이 언제나 당과 정부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7월 29일 조정부 당조 성원이며 조공안국 국장인 우혜생은 연결해서 연변 영예원, 연변 영예군인병원, 연변 군대 간부 휴양소를 찾아 위문했습니다. 우혜생은 부대 리퇴직 간부, 우대무휼 대상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건강, 일상생활 등 정황을 문의했습니다. 우혜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온군 우속은 당과 정부의 우량한 전통입니다. 각 단위에서는 시종 인민을 위한 초심을 지키고 봉사 조치를 끊임없이 세분화하며 각종 우대무휼 인원의 생활보장, 의료건강, 로간부 봉사 등 중점 사업을 실속있게 잘해야 합니다. 친절하고 세심한 봉사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당과 정부의 따뜻한 관심이 대중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와닿게 하며 전사회적으로 군인을 존중하고 우대무휼 대상을 관심하는 짙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1: 도문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7월 29일 항미원조 로병들을 초청해 도문통상구를 참관시켰습니다. 활동기간 항미원조 로병들은 도문출입경 변방검사소 공문기수대 일상훈련을 관람한 뒤 기수대 민경들과 친절하게 교류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도문 통상구 홍색 자원을 교실로 삼아

0: 영웅들과 세일대 공문 수호자들이 70여 년 세월을 뛰어넘는 정신적 교감을 이루게 했으며 혁명 정신을 전승하고 수변 초심을 굳건히 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1: 고온 속에서 일터를 지키는 이들에게 경기를 피하고 삽의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일전 연변 보원산 조도 실업유한 회사에서는 연길에서 공익위문 활동을 펼쳐 관심과 사랑에 담긴 음료수를 환경미화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애심활동에서 기업이 기부한 8천 상자 음료수는 관할구역 각 공회 쉼터와 여러 구간의 환경미화 작업 지점에 분배돼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도중 언제든지 물을 가져갈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보충할 수 있게 편의를 줍니다. 연변 보원산 조도실업유관 회사 판매 경리 조명광입니다. 무더운 날에도 환경미화원들은 밖에서 일하면서 매우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중수소, 감소수, 8천 상자를 기부해 환경미화원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을 보내게 하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7월 29일 북경 봉성체육문화유한회사에서 주최한 2026년 청소년 축구 초청 경기가 룡정시 해랑강 축구문화소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성각지와 광주항대축구학교, 한국, 러시아 등 나라와 지역에서 온 수십 개 청소년 축구팀이 경기장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룡정시 체육학교 선수들은 여러 경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U10조 우승과 U9조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는 연결시 소년아동도서관에 우표로 전하는 빙설 민속과학보급독서회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대학생 동계운동의 맞이를 주제로 빙설과학보급, 길림민속, 우표문화, 독서공유, 손그림 등 내용을 융합해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수업에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소학생이며 연계 전화는 0433-500-9133번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윤일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집을 팔겠습니다.
1: 네. 네,
2: 집중부근 대연저지 4058평입니다.
1: 네.
2: 부분이 학교 많습니다. 초학교, 중학교, 지상도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1: 네.
2: 연계전화 136-3433-2636.
1: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모 양로원에서 여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 1959번 1370443 1959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고요. 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라고 합니다.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이외에 한 여성분이 더문 룡정 연길 지역에서 가사도우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 3616번 1389433 3616번입니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북원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고요. 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 2636번 1363433 2636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남녀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 2100번 1594433 2100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 4745번 1394339 4745번입니다. 네. 중고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넓이는 2m 40cm, 높이는 2m 20cm라고 합니다. 거의 새 것이나마 다름없고요. 이외 중고 전자품금을 팝니다. 연락번호 1884473 3898번 1884473 3898번입니다. 네, 연길시 건강교 부근에 있는 3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05평방미터이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네, 팔 경우에는 받을 가격은 3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70443 4552번 1370443 4552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시점은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주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0: 네.
1: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밥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의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구유 터져서 냉이뺑냉이 가능합니다.
0: 네.
1: 그리고 가사 도우미 일자리를 찾으려 합니다.
0: 네.
1: 아래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1: 138
0: 네.

0: 9433
1: 네.
0: 3616번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네, 수고하세요.
1: 네. 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력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원 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결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 1384438-9279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에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연길시 전남에 위치한 남원서구역의 6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67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야시장, 민속원이 있어서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 생활하기에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71433-7038번, 1571433-703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9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집입니다. 집안에 가전기물이 구전하고요. 연락번호 1552677-7312번, 1552677-7312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상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네, 모 가정집에서 우로인 한 명만 전탕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돌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락번호는요, 1535455-1195번, 1535455-1195번입니다.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경북 슈퍼리그 경기에서 명태첨 응원단의 인기와 더불어 연변 명태가 전국 각지에 이름을 떨쳤습니다. 연변 명태 요식업 판매, 가공, 전사슬 자원을 전면적으로 통합하고자 조상모국에서는 연변 명태 미식 지도를 출시, 한 장의 지도로 산업의 맥락을 잇고 특색 음식을 추천해 식객과 투자자들에게 연변 명태 산업을 료해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열었습니다. 공들여 기획 제작된 지도는 연변 명태의 소장 가치가 높은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도는 명태포, 매운 명태무침, 명태껍질 쌈밥, 명태머리 두부탕, 매운 명태찜 등 10여 가지 대표적 요리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다양하게 먹는 명태의 식이요법의 지혜를 일일이 수록했습니다. 또한 정교한 맛기행 지도로 주내 11개 숨겨진 보물가게 정보를 담아 식객들이 지도를 찾아 따라가면 정통적인 연변 명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명태 미식 지도의 발표는 명태 산업 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일 뿐만 아니라 미식을 매개로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주동하고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향후 연변에서는 명태 산업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해 문화와 향수를 담은 이 민태어가 더욱 광활한 시장으로 나아가 연변의 고품질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게 할 전망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영길시 이중 부근에는 네. 남은서구역 7층 집에 6층 집을 세우려 합니다.
0: 네.
1: 아, 면적은 67평이고요.
0: 네.
1: 안에는 가정 기물이 다 있고요.
0: 네.
1: 아, 부근에 야시장이 가깝고요.
0: 네.
1: 아, 네. 네, 공정왕국도 민속촌이 가깝고요.
0: 네.
1: 네. 또 그러고요. 네, 교통이 편리합니다.
0: 네.
1: 예, 의향 있는 분은 157
0: 네.
1: 1433
0: 네.
1: 7038에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연변주 붉은 토치 항해를 이끌고 신취욕 군체의 원정 전화기 활동 및 신흥 분야 사계절 관심 배려 행동 가동식이 일전에 연결시 청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위 사회사업부에서 조치한 이번 활동은 신취욕 군체에 대한 사상 정치적 인솔과 응집 봉사를 강화하고 물질적 부축, 건강 봉사, 권익 보장 등 실제적인 조치들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신취욕 군체를 관심하고 배려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지를 두었습니다. 난심통은 우리조 신취욕 군체를 위해 제작한 맞춤형 온라인 봉사 플랫폼으로 디지털 수단을 통해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봉사 자원을 핸드폰 단말에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위챗 미니 프로그램입니다. 온정 봉사역 빨리 찾기, 한 번 클릭으로 봉사 향수하기, 간편한 혜택 찾기 등 기능을 갖춘 이 플랫폼은 전주 465개 온정 봉사역과 373개 온정 상가의 자원을 통합해 도움물 무료 공급, 밥을 데워 식사하기, 응급 충전, 전문 할인 등 정보를 정확하게 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산된 봉사 정보가 보다 정밀하게 신취욕 군체들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온정 봉사권을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조 신흥 분야 사계절 관심 배려 행동은 올해 3, 4분기부터 내년 2, 4분기까지 1년 동안 진행하게 되며 분기별로 부동한 주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무료 건강검진, 조합금 지급, 애심 위탁, 방한용품 발급, 법률 선전, 직업 기능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방면의 관심 보장망을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신취업 군체의 직업 자긍심, 사회 귀속감, 생활 행복감 향상에 힘쓰게 됩니다. 이날 활동 현장에는 주사법국, 주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주의료보장국, 주청공회, 연변조의병원 등 단위에서 봉사대를 설치하고 신취업군체의 법률자문, 사회보험정책 해독, 무료진료 등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20대의 남성은 콩류를, 여성은 십자화과 남사를 많이 먹을수록 심혈관 및 대사질환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세 종류에 따른 건강상 리점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분석 결과 남성은 콩, 렌질콩, 완두콩 등 콩류 섭취량이 많을수록 심혈관 및 대사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여성의 경우 십자화과 남세의 리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 십자화과 남세 섭취량이 많은 여성일수록 심혈관 대사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콩류와 십자화과 남세가 비교적 저렴하고 일상적인 식단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20대부터 꾸준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향후 건강관리에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남세를 매일 식단에 포함하는 선택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지에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번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하루 지난 수박을 한 입만 먹어도 세균 8,400개를 섭취하게 된다는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인체 장내에는 수백억 마리의 세균이 있으므로 8,400마리는 끝자락도 못 미칩니다. 한 차례 실험에 따르면 깨끗한 칼로 수박을 자른 후 24시간 냉장했더니 25g당 160개의 균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자른 더러운 칼로 수박을 자른 후 똑같이 24시간 냉장했더니 25g당 8,400개의 균락이 생겼습니다. 즉 수박을 자르면 자른 면이 세균에 오염되기 때문에 신선할 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잘못 보관하면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면 수박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수박을 자르기 전에 칼과 도마를 씻고 생고기를 자르던 칼과 섞지 말아야 합니다. 채먹지 못한 수박은 랩을 씌워서 즉시 냉장 보관하고 실온에서 16시간 이상 두지 말아야 합니다. 먹기 전에 겉면을 1, 2cm 잘라버릴 것을 권장합니다. 시큼하고 물컹한 수박은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버려야 합니다. 사실 수박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여 음식이 더 쉽게 상하기 때문에 평범해 보이는 음식도 잘못 먹으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하루 지난 음식은 먹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뇌전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단칸방도 세줍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의 화장실,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손대기 어려운 곳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33-8797번, 132-2433-8797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사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사지 원액은 8월 3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5대 활동이기 위해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사지원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시사지원외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특수한 우대활동입니다. 지금은 99원으로 환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곧 158원으로서 내빗줄 월요일부터 오른다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아는 국한성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7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각의 가격은 겨우 40원 넌데나마나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하는데요. 특히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되지만 해도 황차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가 미국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인류가 수요하는 많은 부분을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걸 여기에서 얻게 되어 있다고 대자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고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고 인삼녹용이 5배 효과, 그 외에 은행잎이 20배 효과, 미량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는 다른 데서 얻기 어려운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쭉 노년기에 들어와서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5년, 10년도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선택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을 깊이 오래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0각이 100각, 이전에는 80각 사이야 100각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번에 70각에 100각 마지막 우대활동에 속하니까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 눈병차의 치료약품 명사방은 지금 한각에 598원 하고 있는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2각을 드립니다. 한각의 가격은 29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눈병치료에서는 명사방이다. 시장에서 이미 이게 그 효과를 통해서 개념으로 이미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백내장 수술 같은 이런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게 수술이 치료의 끝인가 하는데 아닙니다. 진을 벌어서 속으로부터 겉으로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술 받았든 받지 않았든 본 제품은 기본으로 여러 가지 안과 질병 관리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뭐 고혈압이 있고 동맥경화 있어서 지금 뭔가 사지원에 그 먹었는데 지금 효과형 좋습니다. 1년 거의 되게 먹습니다.
1: 예.
2: 그냥 고혈압 있으면서 높을 때만 그냥 눈앞이 막 아물아물하고 어떻게 속도 막 메스메스 가고 영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탱혈이 터지는 것처럼 아팠댔습니다. 근데 이 사지원에 그 먹으면서부터 이 증상이 다 나아졌습니다.
1: 그렇죠.
2: 해온다. 예.
1: 그렇죠.
2: 그리고 뒷머리 그냥 뻣뻣해서 목 떨리기 좀 바쁘고 가보면 경추병도 아니라는데 이게 동맥경화로 그렇단다.
1: 혈액의 죽상경화, 심장과 뇌혈관 근무병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2: 네, 그 뻣뻣한 게 지금 그것도 뻣뻣하지 않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그럼요. 예.
2: 그리고 나는 무슨 더 나아졌는가 뭐 그냥 팔이 내리저리면서 저녁에 자다가 손가락 끝에 그냥 소리 뗐단 말인데 그건 어서 완전히 없어졌어.
1: 신경말초에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신경말초염이 발병한 겁니다.
2: 그냥 땡땡 들어 그냥 이럴 때 그래 이런 앉아서 주무거나 막 털거나 이러면 조금 많이 낫더라고. 전에도 두 번씩 세 번씩 발작해 뗐습니다. 한 번도 발작하지 않습니다.
1: 그럼요.
2: 그러기 좀 관심병이 있으면서 숨도 많이 차고 앉아서 더위를 참기 바빴댔습니다. 근데 이거 먹는 것부터 이게 숨도 덜 차고 이 더위도 참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2: 가슴이 좀 침침하던 게 요즘에 편안하고 소화 잘 안 되는 게 소화도 잘 되고 약간 정신이 납니다.
1: 이게 관상동맥을 풀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2: 맞습니다. 그리고 이 뭔가 명서방 누냐고 우려는 있었는데

0: 좋단다.
1: 예.
0: 옛날에는 고랑이 누냐고 야빵이 약수 싸다요 하는데 또 그냥 고랑이었는데 효과 없던데 이 약수니까 너무 좋다 이랬대다.
1: 아, 그럼요.
0: 예. 눈물이 지내놔서 바깥에 나무 갔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그냥 이 안경 걸고 나갔댔습니다. 어디 댕기도 개등겨서 안경 아이 걸어도 이 더군데 안경 걸면 오면 불편하소.
1: 그렇죠.
0: 어서 안경 아이 걸어도 눈물 안 난다 이랬대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 보면가 뭐 눈이 조금 자꾸 이렇게 가려봐서 피로서 그냥 그거나 이렇게 입에나 버거 같은 게 그것도 나아주게 가렸던 것은 결막염도 많이 나아졌단다.
1: 예, 예, 그렇죠.
0: 그래. 약 아무리 써봐도 약이 치료약이라 미랍니다, 명수방은.
1: 예.
0: 그래서 효과도 좋지 해서, 나도 효과 좋지 해서 지금 두 가지 약을 나도 지금 사지원에게 또 배달받고, 우리 언니도 명수방은 약도 배달받겠다고, 그 우리 둘이 같이 활동에 참고해서 배달받겠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이 민수방을 우선 한 반년 정도 되게 먹고 있습니다. 이 나는 원래 어째서 이 다증상이 끊어가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이 눈이가 답답하네. 아무리 이래 붙는 고비도 있고 해서 비비도 이 눈이가 다 지워지지 않은 것 같아.
1: 예.
3: 예. 그리고 또 이 글자를 보는 게가 예, 글자도 그렇고 이 무슨 물건도 그렇고 영심하게 보이고.
1: 예.
3: 그리고 이 어떨 때는 이만큼 동자가 막 가렵고 막이 아픈 것도 같고 예. 그리고 머리도 얼리 아픈 것도 같고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1: 예.
3: 예, 이래가지고 약도 떨고 엮는 것도 해보고 했는데 좀 효과가 그래서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명서방을 먹으면서 벌써 몇 개월 되니까나 예. 이게 나아지는 게 알긴다.
1: 그러면.
3: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 바람 좀 있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라 집안에서도 거슬러 나는 일어나도 어떨 때는 아침에 막 눈물이가 이렇게 흐르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이 내가 영 놀라울 정도입니다.
1: 일단 예.
3: 눈물 미니 아이 난다 지금.
1: 예.
3: 영 다 지냈습니다.
1: 눈물 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도 예.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너무 충한 경우에는 엄중한 경우에는 엔저의 그게 그 눈물 구멍에 그게 메면서 창구에 올 가능성이 있으면 창구에 오게 되면 실명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제때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예.
3: 예. 그래가지고 그러던 게 지금 눈물 진짜에 눈물 안 난다. 밖에 나면 금방 원에 있는 동생하고서 항상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 그게 없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나 얼마나 썼는지 내 오야 이거 막. 그 막 기저귀 같아 보인다. 이 눈물 나듯이.
1: 그렇죠. 때를 조심하죠.
3: 예.
1: 감염 당하고. 예.
3: 예. 이 머리가 얼리 어떨 때 눈동자가 막 아프게 머리 얼리 아프던 이 증상들 위해 기본상 나왔습니다.
1: 예.
3: 그리고 이 눈이 뭐 물건 보거나 이것도 예용 환하게 보이는 게 이렇게 무슨 명확한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러네. 이 그만한 약이 돼서 이 명서방을 써보니까 나야 이렇게 좋은 약인데 뭐 어째 언영 썼더라면은 이런 힘들지 않았겠는 거 이랬다.
1: 그렇죠.
3: 그래가지고 예, 이 활동이 좋을 때 오늘 또 주문 받아가지고 계속 꼭 쓰겠습니다.
1: 이번에 무대 활동 잘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눈치로에는 부담이 적고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는 데는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사지원약이 저는 좀 1년 넘어 먹었습니다. 오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얘 많은 면에서 효과를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4: 이 약 먹기 전에는 예, 혈압이 바로 심하고 심장이 항상 놀라고 뛰고 딱딱하고 예. 그리고 소름이 잦아서 밤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도 안 나고
1: 그렇죠.
4: 예, 소화 안 돼가지고 밥을 잘 먹지 못할까 맥이 없어 자꾸 들어눕고 허리도 아파 걷기 바쁘지 기간 지연물로 예, 기침가루가 심해서 고생만 했는데 이 사지원약 먹음에부터는 지금 위에서 말한 정서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그렇어요.
4: 예, 그리고 저기 면역력이 많이 올라가고 예, 잠 잘 자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예.
4: 정말 잠 잘 자면 안 돼. 다 떨어지면
1: 그렇죠. 예예.
4: 예. 예. 계약이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장기적으로 쓰려고 하고 근데 면서가 좀 잠은 안 주죠.
1: 예.
4: 예. 우리 마을에 저기 할머니 안 보이는데 우리 같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0: 이제 이 눈이 백내장을 인해서 저기 암만 치료해도 그리 낫지 않고 자꾸 그러던 게 지금 눈이 완전히 뿌염이 정말 보인답니다.
1: 예.
0: 그래서 얘 혼자 다니기 좀 불편해서 계속 여아리서 사람이 저기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1: 어, 예.
0: 예, 그러고 눈이 자꾸 통쇠 나고 잘 보이지 않고 예. 이래서 언니 지금 이명서방은 지금 추천한데 어떻게 하는가 하냐 자문에다 알려드립니다.
1: 어,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눈이 많이 부위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사람 곁에 와도 소리만 듣고 인상하지 눈으로 보기 인상하기 어려울 이 정도 게다면 백내장이 아주 기쁘게 진행됐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게다면 혹시 병원에 가게 되면 수술을 받으러 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수술을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치료가 제대로 잘 되지 우리 백내장 수술한다는 건 인공성 찡틀로 바깥에 있는 그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속으로부터 나는 눈의 정상 대사가 문란이 와서 형성되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문제는 속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데 겉으로는 해결돼서 임신은 잘 보이지만 해도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든 받지 않든 빨리 본제품 명서방을 시작하는 게 그 할머니한테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드신 분들이 말씀을 이야기하다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 보였던 게 지금 뺏겼었다는 분들이 방송에서 들었겠지만 해도 많이 비례가 높아지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본 제품 명서방을 쓰면서부터 사이에서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뭐 눈물이 나거나 물체가 겨부라도 해 보이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온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는 명서방을 쓰는 게 길입니다. 빨리 선택하라 하세요. 예.
0: 예, 알았습니다. 전해주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남편분이 지금 라지원에 쓰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3: 남편분이 신체가 허락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입원했습니다. 폐가 안 좋아서 중환기다에서 폐기종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입원하고 그러니까 신체가 몹시 허약하고 냉기피하가 계속 감기 달고 살았습니다. 감기 걸리면 또 인사 떨어져서 계속 그 보름, 열, 수문화 이렇게 갔는데 이거 쓰면서 지금 매미가 많이 제거된 게 알립니다.
1: 예.
3: 예, 감기 다도 아이 걸리고 감기 걸려준 테니까 한 열흘, 오라면 열흘 빠르면 그.
1: 감기 열흘 지나면 그때부터 염증이 옵니다. 예, 예.
3: 예. 그래요. 그렇게 길게 하던
1: 길게 분이 하는 건 안 되는데. 예, 예.
3: 예. 그 매일이 치고 되고 그 다음에 소화 잘해야 되는 게 소화되고 밥 잘 잡으니까 맥이 좀 나고 예.
1: 예.
3: 그리고 감기 걸리면 계속 기침하고 가래 꿀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1: 예.
3: 너무 좋으니까
1: 그렇죠.
3: 그래가지고 지금 예. 어른 데도 마당에 나와서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옛날에 집안이 그래서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1: 예.
3: 예. 근데 이게 기력이 확실히 회복이 빠르고 할까 예. 아직 약이 조금 있는데 이번에 활도 좋다니까 오늘도 배달 받자고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셔. 기회입니다.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제가 지금 사지원에 한 1년 정도 먹었습니다.
1: 예, 예.
4: 예, 혈압이 저기 뭡니까? 높아가지고, 예.
1: 네.
4: 먹을 때는 180, 190 이렇게 올라가고.
1: 예.
4: 그랬단 말입니다. 혈압 때문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사지원을 쓰기 시작했는데 혈압이 지금은 안정돼가지고 그런 지금 이거 혈압은 약이 이전에 아예 없습니다.
1: 그래요. 180까지 올라가던 게 혈압 약을 끊게 예. 됐다. 예.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성실성 키워주기에서부터 아이들의 운동 재능의 숨은 비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심리 건강의 수호자가 되기 위한 방법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부모들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걸 발견하면 첫 반응으로 무작정 꾸짖고 노발대발 화를 내고 심지어 체벌까지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핵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때리고 꾸짖을수록 아이는 더 거짓말을 잘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아이가 툭하면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강압적인 훈육은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때리고 꾸짖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그 자리에서 들추거나 추궁하지 않깁니다. 아이가 거짓말하는 걸 발견했을 때 먼저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고 바로 들추거나 연달아 추궁하지 마세요. 날카로운 추궁은 아이가 순간적으로 방어 심리를 갖게 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방법은 객관적인 사실을 온화하게 설명하고 아이의 감정을 관찰하며 아이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 내가 그런 거야? 똑바로 말해봐 라고 묻지 말고 카펫에 우유가 흘렀구나. 지금 좀 긴장된 것 같아. 내가 화낼까봐 두려운 거지? 라고 말하세요. 공감으로 신문을 대신하면 아이가 방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아이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갖도록 가르치기입니다. 아이에게 반드시 분명히 전달해야 할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평생 실수하지 않고 사람은 없단다.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는 내가 진실한 상황을 기꺼이 말해주길 더 바란단다. 많은 부모님들의 잘못은 아이가 실토했을 때도 여전히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데 있습니다. 이러면 아이는 점차 솔직하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죠. 잘못된 행동과 정직한 품성은 구분해야 하는데요. 잘못은 함께 바로잡을 수 있지만 정직함은 받아들여질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내게 말해주면 우리 함께 해결 방법을 찾을 거야. 함부로 화내거나 너를 나부라지 않을게. 이렇게 안정감을 형성해야 아이가 거짓말을 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직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실토의 대가를 낮추기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또 진실을 말했을 때 솔직하게 말할 용기를 낸 걸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 후에 함께 문제를 처리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스스로 장난감을 망가뜨렸다고 인정하면 먼저 칭찬하세요. 내가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용감하구나. 엄마는 너의 정직함이 정말 대견해. 그런 다음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고치거나 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장기적인 긍정적 피드백은 아이가 정직함은 안전하고 실토는 신뢰를 얻으며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이의 버릇된 거짓말은 결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안정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요구를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신호인데요. 우리 육아의 초점은 거짓말을 잡아 벌 주는 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 환경을 구축해서 아이가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고 온화한 소통을 꾸준히 하면 우리 아이들도 솔직하게 말하고 기꺼이 실토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운동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 훈련이 더 중요할까요? 생활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두 극단적인 부모 류형이 있어요. 한 부류는 아이가 달리기가 느리거나 줄넘기가 서툴면 바로 아유 유전이 안 좋아서 타고난 운동 신경이 없는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 아이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맹목적으로 아이의 신체 조건을 무시한 채 많은 체육학원에 등록시키고 높은 강도의 훈련을 강요하지만 결국엔 아이가 운동을 거부하고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재능과 후천적 훈련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제적인 가정 교육 방법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먼저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재능은 분명 기초적인 차이를 가져오며 이는 아이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전문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재능은 아이 운동 능력의 약 30에서 40%만을 차지하는

건데요. 이는 아이의 초기 출발점을 결정할 뿐 절대 최종 한계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가 운동을 못하면 아이도 반드시 못할 거야 라고 오해하는데요.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다음으로 후천적 훈련과 성장 환경이 아이의 최종 운동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이고요.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가소성이 매우 높고 특히 6세에서 12세는 황금 발달기입니다. 아이의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후천적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초기 활동 환경입니다. 영유아 시기에 기고 달리고 뛰고 오르고 균형 잡기 등 놀이를 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따라 신체 조절 능력이 직접적으로 형성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과보호하여 아이를 오래 안고 달리기를 제한하면 아이가 신체 탐색 기회를 잃어 자연스럽게 동작이 둔해지는데요. 이는 재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연습이 부족해서겠죠. 둘째, 체계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운동 연습입니다. 행동 조절 능력은 본질적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반복 연습을 통해 안정적인 회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동작을 많이 연습할수록 신체 조절 능력이 더 유연해지는데요. 전문적인 경기 훈련을 추구할 필요 없이 일상적인 줄넘기, 공놀이, 왕복 달리기, 균형대, 장애물 게임 등의 지속적으로 행동 조절 능력, 근력, 그리고 민첩성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영양과 생활 패턴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칼슘, 수면은 뼈와 심폐 발달을 보장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재능이라도 오랜 기간 편식을 한다던가 밤을 샌다던가 하는 이런 생활 패턴이 계속되면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는 심리적인 인도와 가정의 지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인데요. 아이가 운동을 잘 못해 비웃음을 당하거나 또래와 자주 비교되거나 운동 실수로 꾸지람을 들으면 운동 공포증이 생겨 운동을 회피하게 되죠. 반대로 부모가 많이 격려하고 시행착오를 허용하면 아이는 반복적으로 시도하려 하고 운동 능력이 꾸준히 향상됩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한테 흔히 생기는 오해를 바로잡자면 빨리 달리기, 멀리 뛰기만으로 운동 재능을 평가하지 마세요. 진정한 운동 잠재력은 다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아이의 자발적인 운동 취미입니다. 바로 방과 후에 공을 차거나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저도 다시 하고 싶어 하는지 잘 관찰하는 겁니다. 둘째, 동작 학습 수용도입니다. 따라하기와 반복 연습을 기꺼이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셋째, 좌절 극복 능력입니다. 한 번의 실수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며 조정하려 하는지, 선천적 조건이 평범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장기간 꾸준히 훌륭한 운동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는 줄곧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그들에게 기분이 우울하거나 초조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많은 부모님들은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감정 변동인지 아니면 심리적 문제인지 의문을 가집니다. 천진시 안정병원 원장 서광명은 아이에게 감정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감정의 지속 시간과 배경 원인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감정 변동은 종종 원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못 치렀거나 친구들과 다툰 등의 경우가 있고요. 보통 며칠 내에 저절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이 2주 이상 매일 지속되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이 크지 않다면 이때 부모님들이 중시를 돌려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아이의 사회적 기능이 손상됐는지 그 여부도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서광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가 정상적인 학습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아이가 비록 감정 기복이 있지만 학교에 다니고 숙제를 마치며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다면 이는 여전히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감정 문제가 아이의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뚜렷하게 방해한다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 갑자기 크게 하락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방에 틀어박혀 완전히 사회적 교류를 하지 않거나 또 과거에 좋아하던 운동과 취미를 포기하거나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혼란스러운 경우, 이는 문제가 감정 변동의 범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학부모는 또 아이가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지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서광명은 만약 아이가 사는 게 재미없다, 사라지고 싶다 이런 말들과 비슷한 말을 자주 하거나 아이가 자해 등 행동을 하는 걸 발견하면 부모는 즉시 전문적인 의료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우울한 감정, 우울지상, 우울증 등 세 가지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우울한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울한 증상은 더 심각한 것으로서 아이는 계속해서 기분이 우울해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며 잘 먹지 못하고 항상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학습과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2단계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을 한다면 많은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증상이 심각하고 지속시간이 길며 뚜렷한 기능 손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우울증의 의학적 진단 표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부모가 아이의 우울증을 걱정한다면 즉시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고 아이를 정규적인 의료기구의 정신심리와 심리과 혹은 심리외래 진료에 데리고 가서 과학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보호입니다. 네, 오늘은 거짓말하는 아이들의 그릇된 버릇을 어떻게 고쳐줄지에서부터 아이들의 운동 능력은 타고난 것일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또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하시는 어떻게 자녀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아이의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두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먼저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보객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두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아이패치 2각을 더 드립니다.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사무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

0: 50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투골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투골태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은 그 특수성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수한 제품을 아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하는데요. 지금 백자방 구박의 한 가게 가격은 398원입니다. 12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가게 20가게를 물어라 드리게 되는데요. 보통 15가게 15각 100% 물어라 주는 우대 활동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해도 이번에는 5각을 더 얹어서 20각을 주는 우대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 각의 가격은 평균 가격이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한 각은 12일간 복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한 각의 가격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는데요. 490원을 합니다. 한 가게 12가게 15각을 물어라 들게 되시니까 이때 역시 한 가게 평균 가격이 아주 쑥 떨어져서 3분의 1 가격 조금 넘나 많아하게 돼서 한 가게 200원 좌우가 되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야기한 501775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하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눈에 붙이는 고약을 사실 때 두각을 물어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고약이 좋은 고약입니다. 눈에 소염도 되고 그리고 눈 건조증도 해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눈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개조하는 개별하는 데는 좋은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공짜로 주는 제품이 뭐 어느 정도겠나 이렇게 절대 의심할 거 없습니다. 네. 좋은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백사방 900 어둠에 5달 넘게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예, 야, 치부 참 좋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예.
2: 이게, 이게 나이 먹은 다음에는 그것도 온데 가서 다 그것도 아픈, 아예 아픈 게 없고 내기라는 게 다 이제 젠젠 떨어지고요. 그래서 딱 움직이기 딱 싫고 그것도 집에 딱 좀 넣어있겠지 그랬는데.
1: 그렇죠.
2: 예, 이 약 쓴 다음에는 정신 벌떡 나면서 왜 내기가 봤어요. 이 전신이가 있으니까 다리부터 발이까지 내기가 온 거예요.
1: 내기 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온 제품이 우수한 상처, 중처, 하처를 다스려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바로 선택이 우수합니다.
2: 예, 항상 아침에 안 일어나게 되면 정시 아예 나고 머리가 싱하고 어지러운데 예. 뒤에서라는 게 정시 소리라는 게 그냥 자주 나고 이랬는데 이 증서는 완전히 지금에 뭐네 한 달 다 없을까나 봐서 이런 증서는 없어졌어요.
1: 그게 큰 해결이죠. 날 때 소리 날 때 같았으면 이거 뭐 지금 할 것 같지 않다 그런데 그게 해결받는데 콤팥이 든든해지니까 귀에 소리가 나도 문제가 해결받는 겁니다.
2: 예. 그리고 머리가 예 흰머리가 지금 연락 흰머리가 많이 나오고 이러고 빠지고 했는데 이거 쓴 다음에 이 군에는 지금 머리가 많이 나오고 검은 머리 나옵니다.
1: 바로 그럴 수밖에 제 하수오란 성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준악합니다.
2: 예, 그리고 이 몸이나 전신이라는 게 그냥 차가워서 있잖아요. 손발이 그냥 냉하고 여름에나 겨울에나 그래도 예, 그냥 냉해가지고 힘겹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예, 이 허리라는 게 허리 다리라는 게 그냥 아프고 잠 나갔다 오게 되게 되면 전화기엔 통세 나서 진통제도 그냥 달고 있었습니다.
1: 그럼요. 예, 예. 그 정도게 되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예,
2: 그런데 허리 날인 더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약 쓴다면 이번에는 이 몇 달 지금 이 다섯 달 어간에는 지금 비 오나 무슨 허리 날이요 뭐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허리 날도
1: 예. 예. 그렇죠.
2: 예, 뭐, 나가 암만이 많이 걷어댕기고 와도, 예, 뭐, 내가 운전 모르고, 전화기 오면 뭐 통신 나는 거 모르고. 그런 바람에 이런 일체 이런 약들에 대해서 다 뺐습니다. 아예 먹습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한 가지만 해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한 그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예.
1: 그래서 내가 이 약, 요번에 이거 구두를 그냥 쓰겠습니다. 오래 쓰려고요. 오늘 15각이 이렇게 저 이모님께 하더라도 지금 15각 오늘 더 대달 받고.
0: 예, 15각에 20각을 드리니까 귀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아,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백서방 구보객을 봉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3: 네, 어째 이거 봉용했는가 하면 저는 이 봄 가출에 감기증이 걸립니다.
0: 예, 면역력이 떨어지네. 예.
3: 예,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세게 걸려서 병원에 가서 좀 더 국화도 맞고 약 먹었단 말이죠.
0: 걸러붙으면 안 되는데. 예, 예.
3: 예. 그런데 이 뭔가 그리고 이 이래서 이 백사방 구복액을 복용한다면 이 면역력을 주고 하는데 확실히 대단히 좋습니다. 최고라고 봅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래 감기 지금 예, 이거 저는 한 반년 넘었었습니다. 예.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어찌 예.
0: 그렇죠.
3: 예. 그리고 예 그러면 감 이 나는 에, 이 혈당 혈압이 높습니다.
0: 예.
3: 예. 그런데 이 감에 어, 혈당이 높고 혈압도 높아서 예, 이 약은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백서방구보에서 난부터는 이 혈당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 다음에 혈진은 더 말할 게 없이 좋아졌답니다.
0: 어, 그렇죠. 대단하죠. 이 제품 자체가 예. 그런 효과가 충분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나는 이 백서방 고객이 확실히 이 쌍거를 세워 한 게 최고라고 봅니다.
0: 예, 그렇죠.
3: 예. 그리고 이 소화살 되지 않고 밤잠 잘 자지 못했지 지금 소화가 잘 되고 밥 잘 먹어지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래서 이번에 어제 할때 15가구 사면 20가구 더 선다 했죠.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나는 이 15가구 배달 받다고 그랬는데.
0: 이 제품 자체는 당전에 중 논인의 특히 논인기에 들어선 분들한테는 많은 약을 써서 간과 콤파츠 지장에 가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콤파츠 도와주면서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기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니까 501-775번에 연락해서 무료 배달을 받으세요.
3: 네, 501-77.
0: 어, 어.
3: 어, 예, 예.
0: 예, 어, 옵니다. 예,
2: 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백사방 구백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예, 머리 아프고 어지럽히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 불안하면서 아무 자지 못하고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습니다.
0: 예.
4: 예, 그래, 예, 방송 듣고 백사방 구백은 머무에서부터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마음이 영 편안하니까 예, 잠이 잘 나오니 예, 몸도 급분하고 예,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그럼요. 예, 예.
4: 예.
0: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여러 가지 약을 쓰는 이런 국면에서 해탈돼서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기본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편한 점들이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4: 예, 맞습니다.
0: 예.
4: 제가 좋아 앉아서 예, 그냥 식후물이 올라오고 투름 자꾸 하고 그러니까 밥을 밥맛이 없어 밥을 몇 번 먹었는데 지금 예, 좋아 잘 되니 밥을 영 잘 먹습니다. 지금.
0: 어, 그럼요. 예.
4: 예. 예. 그리고 예, 나는 방광염에 여실금이 있어서 예, 소변이 작고 소변이 급하고 정말 어떨 때는 화장실에 가기 전에 예, 실수할 때도 있었는지 야, 이게 해결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예.
4: 예. 야,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써보면 써볼수록 효과가 나니까 영, 예, 써도 예, 영 정말 기쁩니다. 한편은.
0: 예. 그렇죠. 예, 예.
4: 그래, 예, 우리 두월 팬은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예, 문의하자게 합니다. 이 젊었을 때 예, 허리 다친 게 어제 요즘 날씨 이래 자꾸만 이래 구세 그런지 요즘 이게 더져가지고 예, 허리 지내 아파서 돌아 눕기도 힘들어하지. 이게 무릎 관절이 아파서 좀 걸기도 힘들어한데 이게 두월 팬을 쓰면 되겠지 해서 문의합니다.
0: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이 제품 두월 팬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관절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는데 여기 약자가 좋고 해서 기본으로 경추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내리 다리가 저리고 경추 때문에 팔, 손, 내리 저리

0: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제품이 기본으로 시장에서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되었으니까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걸타를 빨리 선택하셔서 드시고 바르고 이렇게 하게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임상 그 수치를 종합해서 나온 이런 좋은 제품인지 모릅니다.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치말로 몇 개 산자병원에 한 몇만 명에 해당하는 이런 환자들 치료한 경력이 그게 논문처럼 나가야 이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배달받아 쓰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 이용하시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백사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이 가슴이 답답하면서 어떤 때는 숨이 칵칵 막히고 그러면 혈압이 도돌이해야 되고 그 혈압으로 그냥 160, 130에 그냥 돌고 있어요. 빨리 해도 아이 가고 그러니까 어지럼증 그냥 하더라 말입니다. 어지럼증 하고 나온 그 다음에 정신이 아까 벗고 이러진다.
0: 예, 그렇죠. 아주 주의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3: 그래서 그 맥이 똑 떨어지지 숨이 맥 계속 숨이 올라요지. 그래 이 백사방 지금 쓰고 있는데 선생님 그렇게 좋을 때 어디 있을까?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칵칵 막히던 게 그것도 시원한다 마음이.
0: 그렇죠.
3: 그래야만 혈압도 잘 되고 지금 어지럼증 아예 한다.
0: 바로 그렇습니다.
3: 어지럼증 아예 하고 지금 제가 그냥 머리 아파서 골프 동지고 있었는데 지금 머리도 아예 아프고 그렇게 정신 까박까박 이래서 무슨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게 지금 계속 일할 수도 있고 못하세요. 그래도 어렵게 겪으리고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0: 기억이 잘 되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하고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확실한 효과성 나타내는 제품인데요.
3: 그래서 이게 딱 먹고 자게 되면 그것도 잠 아침에 푹 자고 깨나고 이래가 정신도 나고 눈도 침침하던 게 눈 정신도 나고 영 좋습니다. 여러 면으로 어쨌든지 백사방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러면은 위도 좋아지지, 위도 좋아지는 게 욕 많습니다. 그래, 내게 약이 딱 맞는 것 같아서 내 지금 오늘 또 배달을 받아서 쓰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백사방 구박의 그 아주 인기 제품으로서 노년계에 들어서서 말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이 제품이 뛰어났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여러 가지 질병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아, 예, 그, 우리 언니가, 예, 그 가슴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예, 숨이 차고 답답하고, 예, 심혈이 빠르고, 예.
0: 예.
5: 그래서 불편하고, 그 다음에 또 정신 가물가물하고 기억력이 하나도 없고, 예, 밤에 잘 쉬지 못했지.
0: 예.

0: 그 새는 백사방도 쓰고 두걸테이
1: 예.
0: 같이 썼는데 가슴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자고 다리도 많이 편안해졌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 할때 또 얼마 줬습니까?
1: 예? 그렇죠.
0: 예, 그래서 배달 받아 달라고 저리 지금 그래서 내 전화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예. 501-775번에 연락하면 무료 예, 배달이
0: 50,
1: 가능합니다.
0: 예, 예.
1: 7755. 예.
0: 7755. 예.
1: 예.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뭐 최근 처음 나다고 했는데.
1: 네, 말씀하세요.
3: 인간이 무척 활신데 이거 두걸 했으면 어떻게 하는가 삼는.
1: 지금 구구터 화이스를 하게 되면 많이 중하다 하게 되면은 고관절을 바꿔야 될 이런 처지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래서 고관절을 바꾸나 바꾸지 않으나 당전에는 이 두골테를 쓰는 게 바꾸는 거는 아주 그 진행 정도가 많이 진행돼서 더는 쓸 수 없는 그 경우에 바꾸게 되는 큰 수술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두골테의 제품 자체를 고관절 괴사가 온 이런 분들한테 아주 딱 그게 그 공동주체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빨리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고관절이 회복하는데 빨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수술한 데 비하면은 펑세는 기본상 없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점차 나아지게 될지 완전히 그 오늘 써서 뭐 며칠 아니면 다 나사진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기본 한 3개 100날 쓰는 사이게 되면 수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회복이 올 겁니다. 예.
3: 이번에 활동에 참가해 좀 배달 받답니다.
1: 이번에 활동이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12각에 15각을 드리는 이 우대 활동에 참가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예.
3: 네, 알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미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통으로 너무 힘들어서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본 제품을 쓰시면서 기본으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투골테는 이름 그대로 투는 투가한다 말입니다. 골이라는 것은 골격이란 뜻이고 그리고 테는 아주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해서 해결을 가져오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런 뜻에 속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 약 이름은 시인을 넣어납니다. 발음으로 나오는 이름이지 직접 골격이란 골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이래서 투골테 그 이름을 분석해보게 되면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 큰 글씨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막히게 되면 곧 동통으로 전달되고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경락이 수통되지 못해서 우리 쉽게 말하자면 어디에 통 맞추게 되면 포르게 이물지 않습니까? 그게 통의 혈관을 통해서 통해야 될 게 통하지 못하니까 포르게 이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락이 수통되지 못하면 동통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은 이 제품이 아마 거의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인정되는데요. 발명 특허를 받을 때는 그만큼 림상 경험을 총괄해서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흑개미란 성분 자체가 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해독 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신종약 콤파츠를 도와주면서 간을 도와주면서 치료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제품은 간에 부담이 가지만 해도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간을 도와주면서 콤파츠 양기를 도와주면서 치료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간에서는 근육을 간주근이라 그리고 콤파츠는 기본으로서 골격을 관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골격통은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흑개미를 놓고 말하게 되면 특수한 성분인데요. 여러분들 흑개미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개미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본처 강목에서 개미를 현마라고 불렀습니다. 우수한 말이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소고기 우유를 초과할 정도로서 단백질 함량이 높고

0: 고 그리고 그 흑개미 4개 그 다리 6개 다리는 한쪽에 3개 3개 6개 다리는 한 개 다리마다 몇천 개의 이런 발동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 체중이 몇천 배에 되는 이런 자동차를 끌 수 있고 올리 둘 수 있고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흑개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개미는 여기에서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 해독 그 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관절통으로 인해 가지고 동통이 따르는 그 부위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부종은 보통 무릎 제가 늘 신뢰를 드는데 무릎 관절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신뢰를 들게 되어 있는데요. 발목이나 무릎 관절이 동통이 생기면 그 부분이 탱탱 부어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 뒤에 물혹이 생기는데 이런 물혹은 물을 빼내는 방법을 하게 되면 점점 그 자리를 계속 메꾸기 위해서 수분이 더 차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 때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 바로 그런 수분을 충분하게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빼주는 거면 하나는 부종을 빼주는 방법이 바로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소변을 통해서 이런 부종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나왔지만 해도 혈압을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원쇄야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방귀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공력이 정상을 가게되어 있으면서 간이 충분하게 근육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고 근육이 물러나게 되면 기본으로서 골격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 서기 힘들어집니다. 황차 골격이 좋아지고 근육이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흑개미란 성분 그리고 여기에 그 방귀란 성분, 친주란 성분, 칭팡탕이란 성분, 소변이 잘 통하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풍습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한여름이라 할지라도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어느 관절이 아프다면 모든 한기가 그 한기는 뜨거운 물을 거기 100도의 물을 거기다 쳤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되면 돼서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그 정도까지 여름에도 실현하는 게 그 관절통 그 부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바르고 마사지해 주게 되면 기본으로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이 바로 투골테에 속하니까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믿고 쓰면 해결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구박액은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나오다시피 완전히 불면증과 건망증을 해결해주고 꼭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 나이 들면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주고 머리가 쉽게 휘어지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이런 점도 해결하는가 하면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이 아물거리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박액입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1일은 중국인민 해방군 건국

기념일이죠. 올해는 전국인민 해방군 건군 99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오늘은 동요를 들으며 전국인민 해방군을 요해하고 그들의 정신을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창락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해방군 아저씨들께 인사드리자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중국인민 해방군은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무장 역량입니다. 주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육군은 육상작전의 주력으로 외부의 군사적 침략을 막아내고 국가 통일과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혜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꽃아이를 보내드립니다.

중국인민 해방군 해군은 우리나라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권익을 지키는 주요 군사력입니다. 공군은 공중의 무력으로 국가 영공을 보유하고 중요한 목표물의 공중 안전을 수호하며 육군, 해군 등 부대와 협동해 적의 공중 침입에 맞서거나 공중에서 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김웅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남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는 행운아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중국인민 해방군 로켓군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핵 공격을 막아내고 핵 반격 임무를 수행하며 미사일의 정밀 타격을 실행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죠.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종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 행복 저 하늘에 꽃을 피우자를 보내드립니다.

군인 아저씨들은 항상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나 살을 에이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요.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위험이 엄습할 때는 가장 늦게 물러나십니다. 바로 군인 아저씨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군인 아저씨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장백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득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우리들은 조국의 꽃송이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군인 아저씨들의 어떤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할까요? 우선 애국주의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애국주의 정신이란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단결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부지런하고 용감하며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위대한 민족 정신을 가리키는데요. 군인 아저씨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도 묵묵히 견뎌내면서 애국주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새 시대 어린이로서 우리는 마음속에 조국을 사랑하고 군인을 존경하는 씨앗을 심어야 하겠는데요. 학교에서 친구를 돕고 규칙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속에서 단결과 용기 그리고 스스로를 이끄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 조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단단해진답니다. 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용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칠색유화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군인 아저씨들의 강인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도 따라 배워야겠는데요. 군인 아저씨들은 강인한 의지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보며 운동이 힘들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내는 것. 이러한 작은 인내들이 우리를 점점 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친구들, 우리도 군인 아저씨처럼 용기 내어 도전하고 강인하게 어려움을 이겨내며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어린이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자요. 김성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신봉학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들은 행복하지요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나라를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죽을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텐은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0: 필요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0: 서특립이 쓰고 있는 모자에는 채양이 없었다. 모자를 잃어버려서 스스로 만들어 쓴 것이라고 했다. 구닥다리 안경도 다리가 하나 떨어져 가는 끈으로 묶어 귀에 걸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총기가 돌았다. 서특립은 모태똥을 보더니 기뻐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걸음을 내디디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보게, 난 한 번도 대호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네. 윤지, 자네는 여유 말이 아니군이 그래. 어? 요사이도 밤을 새며 일하나? 어? 모태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만치 서특립의 말을 끌고 앞서가는 소년 전사가 보였다. 지난번에 하자진이 어린 마부가 말을 타고 서특립이 그 말을 모은다고 하더니 그 소년인 듯 하였다.
1: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께 불만이 대단하던데요. 불만이라니? 서특립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려 모태똥을 보았다. 왜 말을 안 타고 다니십니까? 아, 난 또 무슨 불만인가 했더니.
0: 서특립이 웃으면서 말했다.
1: 내가 진작 말했지만은 말을 타면 허리가 아파.
0: 언젠가 서특립이 말이 늙은 게 불쌍을 해서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 다른 말을 바꾸어 주었는데도 여전히 말에 오르지 않은 걸 보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1: 정말 허리가 아프세요? 다른 까닭이 있는 건 아니고요.
0: 모태똥이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다.
1: 연지, 이렇게 자꾸 다져 물으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0: 서특립은 제법 엄숙하게 말했다.
1: 이 문제는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네. 말이란 걸음을 대신해주는 짐승이라니. 걸음은 제 발로 걸어야지 누군가 대신해줘 버릇하면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과 같네. 자꾸 말만 타고 보면은 몸이 허약해져서 걸음도 제대로 옮길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되고 나서 말이 없으면은 어쩌겠어, 응?
0: 모태똥이 졌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했다.
1: 선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0: 말잔등에는 서특립의 짐 외에 다른 사람들의 배낭도 더러 보이었다. 서특립은 마치 자식을 어루만지듯 말을 청겹게 쓰다듬어 주었다.
1: 보게, 실린 물건이 적지 않다네. 어?
0: 서특립은 말에 실은 짐 말고도 짐이 더 있는지 자루 두 개를 메고 있었다. 작은 자루는 그런대로 보기 괜찮았지만 큰 자루는 알락달락한 천 조각들로 키워 만든 것이었다. 목중한 걸 보아서 뭘 많이 넣은 것 같았다.
1: 그 자루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습니까?
0: 모태똥이 물었다.
1: 이거 어째가 여하튼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라네.
0: 서특립이 말했다.
1: 작은 자루에는 내 문방사보고 들어있거든. 벽에다가 표를 쓸 때면 아주 그저 그만이지. 이 큰 자루에는 못, 녹근, 송곳, 마치 뭐든 다 들어있네. 사람들은 이 자루를 값없이 여겨 자꾸 버리라고 하지. 우스개로 보물자루라 부르기도 하고. 한 번은 황야에서 들것이 부러졌는데 마땅히 손볼 방법이 없었지. 근데 나한테 이게 있어서 바로 고칠 수가 있었다네. 그러니 내 이 보물자루를 없애서야 되겠나? 어?
0: 서특립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서특립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1: 참, 우리가 또 주리로 간다던데.
0: 그렇습니다. 모태똥이 말했다.
1: 오늘 아침에 루산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산관을 점령하고 나면은 주리를 칠 겁니다. 참 훌륭하이. 주리는 문화의 도시가 아닌가. 장세가 아주 많지. 삼통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려온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다 큰 도서관을 세울 생각이었는데 부대가 철거하는 바람에 그만두었어. 이번에 다시 준이를 점령한다면 구휼하게 해주게. 어?
0: 서특 성립은 흥이 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때 간부 휴양연의 지도원 리앵도가 걸어왔다. 그래는 활짝 웃으며 모 태동에게 경례를 했다. 방직공 출신인 그네는 무석과 상해에서 밥토쟁을 이끈 적이 있었다. 그 뒤 백구에서 버티기 힘들어 소베트 구역으로 왔던 것이다. 장정을 시작하기 전에 성당의 부녀대장으로 있었는데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데다 빈틈이 없어서 지도원으로 전근돼 온 것이다. 홍군 모자 아래로 깔끔한 단발머리가 보이는 데다가 단단히 졸라맨 허리띠에는 자그마한 권총까지 차고 있어서 꽤나 씩씩해 보이었다. 수천리 길을 고생스럽게 걸은 뒤인데도 어딘지 여유로 보이었다. 발그레한 얼굴은 금방 딴 앵도 같았다. 앵도 동지, 일을 참 야무지게 했더군. 어르신들이 아무 탈 없이 정말 훌륭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도와주시는데요. 리앵도가 웃으며 말했다. 예쁘고 총명해서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는 네가 많았다. 잘생기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는 아는 네가 없었다. 스스로도 그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다. 앵도 동지, 동지의 정책은 아직 그대로입니까?
1: 정책이라니요?
0: 왜, 그 한결같은 독신 정책 말입니다. 앵도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2: 추석 동지, 소문이 정말 빠르군요. 그 일은 제가 시간을 내서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내가 꼭 알아내고 말 테니까.
1: 모 대통이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사각제 어르신은 어디에 계시지?
0: 리앵도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2: 저기 보이시죠? 앞에 가셨어요.
1: 사각제는 사람들 틈에 섞여 산비탈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큼직한 솜군복을 입고 대나무 지팽이를 짚으면서 힘들게 걸음을 옮기었다. 모 대동은 리앵도와 함께 걸음을 재우쳤다. 사각제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돋아 있었다.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 같았다.
0: 어르신 괜찮으세요?
1: 사각제는 걸음을 멈추더니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물었다.
0: 윤지인가?
1: 네, 그렇습니다. 모 대통이 웃으며 대꾸했다.
0: 오늘은 웬일로 안경을 안 쓰셨네요.
1: 쓸 수가 없었네. 그는 저고리 호두머리를 툭툭 치면서 한숨을 지었다.
0: 안경을 깰까봐 겁나서 그래요. 어제 수경제 이르러 안경을 찾으니 없지 않겠나. 아마 오는 길에 잠깐 쉴 때 이랬나 보다 하고 오리길을 되돌아가서 풀밭을 사사지 뒤져도 없었지. 야단났군. 이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책도 볼 수가 없겠군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책이 불룩해서 보니까 안경을 책에 끼워두지 않았겠나? 어?
1: 모 대통이 웃으며 말했다.
0: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역시 안경을 걸고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자네 이 귀주의 길을 좀 보게.
1: 사각제는 질척거리는 붉은 진흙길과 비안개 속에 잠긴 채 끝없이 펼쳐진 산들을 가리키야 한다. 모 대통이 막 대꾸를 하려는데 사각제의 목에 걸린 빨간 끈이 보이야 한다. 가슴 쪽이 불룩한 것이 솜옷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았다.
0: 그런데 어르신, 목에 뭘 걸고 계십니까?
1: 뭔지 알고 싶은가?

0: 다각제가 가슴을 치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우리의 보물이라네. 에이? 사각제가 앞단추 두 개를 풀자 붉은 비단에 싼 꾸레미가 나타났다. 가슴팍에 소중히 걸고 있었다. 우리 소베토 공화국 내무부의 도장이야. 그러니 어찌 귀중하지 않겠나? 응? 모 대통이 왜 하필 목에 걸고 계시냐고 물으려는데 이행도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지난번 토성전도에서 적들이 바싹 뒤쫓아오는데 어르신이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그리도 벗고 우통도 다 드러내시고.
1: 아니 왜? 적들이랑 목숨 걸고 싸우시려고 그랬나?
0: 글쎄 말입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시냐고 물어도 들은 척도 않고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붉은 비단에 싼 담 목에 거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옷을 마저 입으시고는
1: 이러면은 적들이 날 붙잡지 않은 이상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 이 도장은 우리 소베트하고 생사존망을 같이 할 테니까 라고 하시잖아요.
0: 사각제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1: 지금 사방의 적이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판이니까 이렇게 해야 안전하지.
0: 모태똥은 웃음 띈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에 마지 않았다.
1: 어르신 요즘도 시를 쓰십니까?
2: 가끔 쓰기는 하지만 별로야.
0: 사각제가 웃으며 대답했다.
1: 이혼지 자네는 어떤가?
3: 저야 대부분 마루에서 읍지요. 말을 타고 실을 읊는 게 큰 위안입니다. 하지만 수경제 이름에는 전보를 다루느라 바삐 보내다 보니 실을 옮겨 적을 겨를이 없습니다. 또 오를 때 곧바로 적어야 하는데 정말 아쉽지요. 영감이 지나가면 다시 떠오르지 않고 또 맛이 사라지거든요.
0: 모태똥이 한껏 흥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등용초가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넸다. 모주석 동지 잘 지내십니까?
3: 그럼요. 잘 지내고 말고요.
0: 모태똥이 성큼성큼 걸어갔다. 등용초는 회색 평상복에 누른 비옷을 걸치고 비 속에 서 있었다.
4: 등누님, 폐병이 좀 나았습니까?
0: 모태똥이 몹시 수척한 등용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여 물었다.
5: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0: 등용초가 웃으며 대답했다. 모두석 동지, 그렇게 부르시지 마십시오. 그냥 등동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4: 힘들 텐데 왜 말을 타지 않습니까?
5: 타고 싶으면 타고 걷고 싶으면 걷습니다. 발을 놀래야죠.
4: 그것도 좋지요.
0: 모태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리행도에게 물었다.
4: 동필무 어르신은 왜 여태 안 보이는 겁니까?
0: 그제야 이영도는 오늘 오전에 하자진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했다. 동 어르신과 후종내는 모두 들끝을 따라가는데 이제 곧 대우를 따라올 겁니다.
4: 마침내 따라는 왔나 보군.
0: 모태똥은 다행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보세요. 등용초가 말했다.
5: 그러세요. 금방 올 겁니다.
0: 이행도도 거들었다. 모태똥은 남아서 하자진의 들것이 오기를 기다렸다. 길가에 거무충충한 삼나무 숲이 있어 비를 피하기 좋았다. 호위병과 기병 통신원들은 말을 끌고 나무 아래로 갔다. 지난번 토성에서 보았던 그 나무왕이었다. 이 크고 웅대한 나무 아래 졸레와 나란히 앉아 지도를 본 적이 있었다. 모태똥은 그때처럼 땅으로 불룩하게 솟은 나무뿌리에 조용히 앉았다. 앞은 여전히 자우룩한 안개비로 흐릿허분하였다. 대호는 쉬지 않고 전진하였다. 들끝 몇 개가 지나갔지만 하자진은 보이지 않았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 심호위병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었다. 아,
6: 옵니다! 와요! 저기 하자진 동지 들끝이 보입니다!
0: 모태똥은 몸을 펄떡 일으켜 멀리 산구비를 바라보았다.

0: 과연 들것 하나가 휘청거리며 오고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며 물었다. 동지가 그걸 어떻게 알지? 저기 키 크고 안경 쓴 사람 보십시오. 리사입니다. 들것이 점점 가까워 왔다. 리치와 약가방을 맨 간호사 이수죽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모두석 동지 축하드립니다. 리치가 모태똥을 보고 달래와 격려를 하며 소리쳤다. 따님이에요. 리수죽이 덧붙이야 하다. 모태똥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손을 맞잡았다. 들끝 대원들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하자제는 회색 군용 담요를 덮고 누워있었다. 담요는 비에 축축이 젖어있었고 얼굴을 가린 삿갓도 온통 핏물투성이었다. 들끝 아래로도 물이 뚝뚝 떨어져 내리었다. 모태똥은 다급히 들끝을 잡고 삼나무 아래로 가 아내의 얼굴을 덮은 삿갓을 살며시 벗기었다. 하자제는 파리한 얼굴로 눈을 지그시 감고 누워있었다. 머리를 감싼 큰 수건도 축축하였다. 여보, 여보. 모태똥이 귀에 대고 나직히 불렀다. 하자제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남편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하지만 곧 눈물을 왈칵 쏟았다. 춥지? 모태똥이 축축이 젖은 담요를 매만지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하자진이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 호위병, 안경주머니에 담요랑 마른 수건이 있지? 좀 가져다 주어요.
0: 심호위병이 불이 났기에 달려왔다. 모태똥은 젖은 수건을 풀고 마른 수건으로 하자진의 머리를 싸매주었다. 그러고는 젖은 담요를 벗겨버리고 자기의 담요를 안에 덮은 뒤에 겉에다 젖은 담요를 마저 덮었다. 하자진은 모처럼 행복한지 불이 발그레했다.
2: 제가 마음대로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0: 하자진이 미안한 얼굴을 한 채 눈을 내리깔았다.
1: 어쩔 수 없지.
2: 그런데 집주인이 집이 없었어요.
0: 불안한 듯 하자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리치가 곧바로 사정을 설명했다. 문제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은전 서른잎 남기고 왔으니 잘 길러줄 겁니다.
1: 여보, 괴로워 말아요. 나중에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꼭 데려올 터이니까.
0: 모태똥도 아내를 위로했다. 마침 동필모와 후정통신원이 다가왔다. 모태똥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1: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0: 동필무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1: 만약 잘못이 있다면 날람을 하세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0: 모태똥이 손을 줘 호위병과 통신원들을 부르더니 함께 말해 올랐다.
3: 루산관 전투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는 먼저 가봐야 하니 천천히 오십시오.
0: 모태똥은 손을 흔들고는 말고삐를 잡아채며 자욱한 빗속으로 사라지었다. 요란한 말발급 소리도 금세 들리지 않았다.
4: 장편 소설 대장정 3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노년기에 접어든 늙은이들을 짐불근 석양에 비유를 하면서 락조가 아름다운 대자연의 황혼을 일컫는 황혼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황혼에 접어든 늙은이들은요, 몸은 늙었어도 저마다 언젠가는 하면서 뭐 쌓아놓은 청춘의 꿈들을 아직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이러한 열정, 욕망들을 독특한 매력으로 발산하여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월의 주름살 따라 흐르는 경연과 식견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아름다운 황혼을 찬양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은실 씨의 수필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 리은실. 몇 년 전에 아이 봐주시러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다. 집을 떠나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타향에서 취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것은 정말이지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오신 엄마는 시집간 딸의 부족한 요리 솜씨가 꼭 본인 탓인 것만 같아서 사위 앞에서 몹시 송구한 표정을 짓더니 뒤늦게 나에게 이것저것 가르쳐줬다. 장국은 나 두 번째 쌀 씻은 뜨물로 하거라. 달걀말이에는 밀가루를 조금 넣으면 모양이 이뻐진다. 무침에 설탕보다는 매실액을 넣거라.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다가 밥 세 식구 먹을 만큼 할 때에는 물이 손등으로 안 올라와도 된다 라고 하시길래 설명서에 쓴 대로 쌀 세 컵이면 물을 눈금대로 넣으면 되죠 했더니 홀은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주방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생각해보니 엄마가 한 밥은 어떤 날은 좀 질기고 또 어떤 날은 조금 딱딱하기도 했던 것 같다. 최신 제품으로 나온 전기 밥솥을 써도 엄마는 언제나 재래식으로 물을 맞추다 보니 밥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은 달갈말이 할 때에는 무침을 할 때에는 얘기하실 때부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다 용케 그 입을 다물었던 것인데 참을 걸 끝까지 참지 너무 성급하게 열심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엄마에게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더 이상 전수해줄 경험이 궁해진 엄마는 거실로 나가셔서 TV에 시선을 던진 채 입만 다셨다. 엄마와 딸은 앙숙관계라고 누가 그랬던지 우리는 갓난쟁이 아이를 놓고 또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웅다웅했다. 아니다. 시간 지나 생각해보니 그건 할 줄 아는 게 없이 고집만 센 내 아두남의 소치였다. 책에선 이러는 게 아이한테 안 좋다고 했어요. 인터넷에선 이러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치켜들고 사사건건 애 봐주러 오신 엄마에게 반대표만 날렸다. 그렇게 안 했어도 애 셋을 길렀다. 성격 짱짱하신 엄마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투항하고야 말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는 그 활달하시던 성격은 어딜 가고 매우 소침해 있었던 것 같다. 수십 년간 애 새 키운 경험이 스마트폰 앞에 빛을 잃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열패감이었을 것이다. 엄마와 같이 우리 집으로 오신 아버지의 입장은 엄마보다도 난처했다. 딱히 필요하지 않는 군식구 아니냐는 자괴감 섞인 소리도 가끔 하시곤 했다. 고된 노동만큼 힘든 무료함을 달래고서 저녁에는 사위랑 술 한 잔 부어놓고 권커니 자커니 할 때가 많았다. 술 한 잔을 부어놓고는 젊어선 수호전을 달달 외울 만큼 짱짱한 기억력의 소유자였다는 무용담도 조금의 허풍을 가미해 말씀하셨다. 그걸 증명이라도 할 듯이 역사 인물의 생몰 연대까지 딱딱 제시하시며 사위 앞에서 한껏 과시를 하시기도 했다. 어느 날은 스탈린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스탈린이 1953년도에 서거됐을 때라고 아버지가 운을 떼시는데 늘 조용하던 남편이 그날따라 아버지 말을 끊고 아버지 1954년이 맞을 겁니다 하며 겁도 없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이 못내 불편하게 느껴졌던 내가 그만 아버지 인젠 기억력이 퇴보돼서 라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만 해버리고 말았다. 굳어진 아버지의 표정은 펴질 줄을 모르고 그런 채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가만히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했더니 아뿔싸 이를 어째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이었다. 아 아버지 맞았네 1953년 맞습니다 라고 내가 개면적게 말하자 아버지는 그것 봐라 라고 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제껏 평정심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이내 소침해지는 것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자타공인 백과사전이고 기억력 왕이셨던 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컴퓨터만 맹신하고 늙으신 아버지는 일단 의심부터 하려드는 딸 앞에 철저히 자존심을 구겼던 것이다. 엄마 아버지는 애 돌봐주는 수고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눈에도 안 차는 작은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그리고 많은 정보량을 자랑하는 책에 완전히 권위를 내어주고 몹시나 랑패한 심정이 됐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 아버지가 유난히 기꺼워하시며 즐거워하셨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집에 온 지 두어 달이 지나자 성격이 활달하신 엄마는 어느새 맞은편 집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해져 있었다. 그 집에 몇 년을 살았건만 우리 내외는 그 집 사람들 얼굴도 알까 말까였는데 엄마는 어느새 그 집 식구들에 대해서 제법 많은 것을 알아오셨다. 그 집 손자가 이젠 안 쓰는 유모차를 빌려오는 외교 수완을 펼치는가 싶더니 어느 하루는 그 담대로 김치를 해드린다는 것이었다. 한족들에게 우리 조선족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파는 것보다 얼마나 차원 다른 맛인지를 보여줘야겠다며 온 저녁을 바삐 도셨다. 곱게 색깔을 입힌다며 찹쌀죽도 쓰고 배도 곱게 갈아넣는 품이 여간 정성스러운 게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그 김치를 정히 반찬통에 담아들고는 맞은편 집 문을 노크했다. 저녁에 퇴근해 오니 엄마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져 있었다. 그런 환한 웃음을 언제 봤던지.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치를 가져다 준 얘기를 눈을 반짝이며 하셨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쩜 이리도 맛있을 수 있냐고 한국마트에서 사 먹어본 적도 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라고 인사를 하러 왔더라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엄마는 앞집 가져다 줄 김치를 또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담그셨다. 저렇게 고생을 자처할 것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엄마의 보조 역할만 하는 것에 가끔 불만을 품고 있던 아버지는 많은 시간을 트럼프 패를 떼거나 책을 보는 데 쓰곤 했다. 하기야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를 돌보는데 아버지가 할 일은 딱히 없었던 것이다. 그날따라 아이는 유난히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더운가 보다 싶어서 포체질을 해줘도 그네를 태워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방귀를 몇 번 퐁퐁 끼더니 잠깐 해쭉거리고는 또 울어대는 것이었다. 트럼프 패에 열중하던 아버지가 애가 체했군 하더니 다가오셨다. 아버지는 젊어서 배웠던 중리학 지식을 더듬으며 어릴 때는 배의 어느 혈이를 눌러주고 다리의 족삼리 부분을 지그시 눌러줘야 한다며 아이를 오르스러줬다. 이게 웬 기적인가. 10여 분쯤 지나니 그 악슬에 울던 아이가 눈물을 대롱대롱 단 채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몇 번을 더 방귀를 끼고는 언제 아팠냐는 듯 해쭉거리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길다란 두 손을 마주쳐 작게 소리를 내시고는 신기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중리학 지식을 꽤나 열을 올려 펼치셨다. 젊어서 마을의 어떤 체한 할머니를 침 한 번으로 낫

있게 해드린 이야기며 한국에 가서도 아픈 사장님께 침을 놔줘 신뢰를 얻은 이야기며 모두가 리씨 할아버지 최고라 엄지를 치켜세웠던 이야기를 아버지는 숨도 돌리지 않고 단숨에 하셨다. 그 희열에 찬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이후로 가끔 보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표정을 다시 본 적이 없다. 내가 비싼 홍삼액을 사갔을 때에도 옷을 사드렸을 때도 그렇게 번쩍이는 눈빛은 못 봤던 것이다. 인정욕구, 존경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메슬로우인가 어느 외국 양반이 내세웠다는 그런 리론들이 나는 그냥 먼 곳에 있는 아니면 책에나 있는 것인 줄로 알았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바랐던 것은 그것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닫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인정과 존경 그리고 자기 가치 실현을 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했던 것이다. 젊은이들의 어줍잖은 적선 같은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되는 인정과 존경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걸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나는 명절 때 용돈 드리는 것, 온갖 생색내며 보약 사드린 것 등으로 너무 쉽게 효도 흉내를 내려고 했다. 저녁에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다. 아들애가 외할머니 해주신 떡갈비만 먹겠다 보챈다고 엄마가 해준 감자전이 생각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 소파 커버 코바늘로 또 줄까 하시면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한다. 그리고 만년 문외 청년이신 아버지에게는 편지를 써서 글 한 편 써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려야겠다. 인정 욕구인지 존경의 욕구인지 자기 실현의 욕구인지 그런 어려운 리로는 집어치우더라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옆에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어린 손자, 손녀보다도 가전제품을 능숙하게 잘 다루지 못한다며 가끔 풀이 죽어있는 그들의 소외감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다. 당신들은 나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분들입니다 라고 어필해야겠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중량절 선물은 아닐지 그저 말로만 앳되우려는 막내딸의 계략은 아님을 아버지는 아시리라 믿는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부모님들은 몸은 비록 늙었지만은 마음만은 아직도 늙지 않았다면서 늙은이들에 대한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되는 인정과 존경을 해야 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처한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존재의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어서 박연희 씨의 수필 파꽃도 꽃이건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파꽃도 꽃이건을 박연희. 어느 날 등산길에서 시골 밭을 지나다가 눈송이처럼 하얀 꽃이 달려있는 팥꽃을 보게 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송이처럼 보였지만은 가까이에 가보니 한 송이 꽃에 셀 수도 없이 많은 꽃들이 모여 화산 꽃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달콤한 솜사탕 같기도 하고 하늘하늘 춤추는 민들레꽃 같기도 한 팥꽃이 이곳에서 가관을 이루고 있었다. 팥꽃은 나름대로 꿀과 향기가 있었다. 팥꽃의 단골 손님인 벌과 나비가 한번 찾아오면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작은 꽃들마다 꿀단지를 하나씩은 품고 있는 것 같다. 팥꽃은 부족함이 없이 풍성했다. 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곤충들은 커다란 꽃이라도 누군가 먼저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꽃을 찾아가거나 자리 다툼을 하기 마련인데 팥꽃은 사이좋게 앉아서 나누어 먹어도 될 만큼 풍성하기에 호랑나비 한 상이 함께 찾아와 꿀을 먹어도 부족함이 없다. 오늘은 팥꽃을 찾은 나비. 나비와 어우러진 팥꽃을 보면서 50대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자연의 꽃, 그들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일이 없다. 그저 자기의 모습 그대로 피워내기 위해서 여념이 없다. 풀숲에 피어있건 콘크리트 사이를 비집고 피어나든 텃밭에서 피어나든 자기가 가진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다. 주위의 다른 꽃들이 화사하거나 향기가 있다고 해서 그 꽃을 닮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이 지켜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처럼 되고자 하다 보니 본인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로부터 소외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느 날 동창생 셋이 우리 집에 놀러와 앨범을 보게 됐다. 눈이 보이지 않아 하나밖에 없는 돋보기를 놓고 실랑이를 벌리는 동창생들을 보면서 문득 내가 50됨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이제는 솔상에서 술자리 제일 먼저 돌아오는 것은 일상이 됐고 이 30대의 동료들이 왕언니라고 친절하게 불러준다. 퇴직이 언제라는 소리는 밥 먹듯 들어야 했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다이어트 전쟁이 계속되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 나이를 콕 집어내는 사진기가 두려워 그렇게 좋아하는 사진에도 선뜻 얼굴을 내밀지 못한다. 보약은 한 줄로 세워놓았건만 서시로 삐걱거리는 몸 때문에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 아무리 오이팩을 매일같이 해도 얼굴은 예전 같지 않다. 드라마를 보다가 어금니를 깨물어도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린다. 나이에 실망을 해서 비눗물이나 두부를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없다. 자신감을 잃은 나에게 문득 그날 등산길에서 본 팥꽃이 살며시 위안으로 다가왔다. 팥꽃도 꽃이건을 50대의 여자가 왜 슬퍼해야 하는가. 팥꽃은 장미나 백합처럼 눈에 띄는 화사함은 없지만 꽃말처럼 인내력이 강하다. 꽃으로 알아봐주는 이가 별로 없지만 깨달음을 얻고자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소리 없이 지켜간다. 결혼 생활, 자녀 키우기, 직장 생활 등에서 얻어낸 인내로 하여 50대 여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다. 팥꽃은 자신만의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50대 여자는 베테랑급이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기도 하다. 팥꽃은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 꿀과 나비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듯이 50대 여자는 남편과 자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실수를 넓은 치마폭으로 포용할 줄 안다. 박꽃은 순수함으로 아름답다. 붉은 장미나 하얀 백합처럼 눈에 띄진 않지만은 보면은 볼수록 매력을 느끼게 하여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50대 여자도 화산보다는 세련된 성숙미로 인정받는다. 50대 여자지만은 나만의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싶다. 너무 달아서 쉽게 세뇌는 꿀단지가 아니라 은근히 달콤하여 질리지 않은 꿀단지를 품고 싶다. 쉬쉬해지는 50대 여자지만은 박꽃처럼 향기도 있고 풍성함도 있는 수수한 박꽃이 되고 싶다.

제작자는 그래서 화사함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풍성함과 향기가 있어서 볼과 나비가 찾아드는 박꽃의 자취를 비유하면서 나이가 들어 싱싱함은 사라졌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세련된 성숙미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인정을 받겠다고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몸은 늙었어도 마음속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멋진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덕분에 이어서 리경자 씨의 소필 할미꽃의 매력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할미꽃의 매력, 리경자. 어느 날 늦은 오후 컴퓨터를 마주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데 가깝게 보내는 동생 연희가 나를 불렀다. 그 애가 운영하고 있는 스탠드바에 도착하니 동료 언니라는 여성이 와 있어 우리 셋은 시원한 맥주에 마른 명태를 찢어가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우리들이 맥주 두 병을 굽내고 있을 때 연인의 직장 남자 동료 둘이 가게로 왔다. 여자 셋이서 단조롭게 앉아 마시기보다 남자들이 끼면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 우리는 함께 앉기로 했다. 한창 얼굴에 희색을 띄우고 권커니 작커니 하던 중 할미꽃이란 시답잖은 단어가 남자들 입에서 튕겨나왔다. 그 바람에 달짝지근하던 내 마음이 슬그머니 시큰둥해 났다. 할미꽃은 그래도 호박꽃보다 더 이쁜데요 하고 입을 셀룩거리며 한마디 던졌더니 대방에서도 눈썰미 빠르게 그럼요 이쁘고 말고요 하고 맞장구 치면서 실없이 웃는 것이었다. 나는 오달지게 한 수 더 떴다. 호박꽃이 푹 퍼진 안악내의 해픈 웃음 같다면 고개 살짝 숙인 할미꽃은 안팡지면서도 애교스러운 처녀의 수줍은 미소 같지 않는가요? 하고는 몸이 망가진 안악내의 모양새에 이어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고 수줍음을 타는 처녀의 표정까지 지어가면서 다시 한번 할미꽃이 예쁘다는 설명을 했다. 그 바람에 술상 분위기가 또다시 상승했다. 어떤 남자들은 우리네 50대 여성들을 할미꽃에 비하면서 쉬쉬한 쉰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나는 그럴 때면 발뺌이라도 하듯 할미꽃이 어째서요? 하면서 할미꽃 편을 든다. 나이든 여자는 차라리 호박꽃에 비유하면 나는 의견이 없다. 호박 넝쿨에서만이 필 수 있는 호박꽃은 낭만의 분위기도 없는 노란색만을 평생 고집하고 호박잎 속에 묻혀 사는 것을 락으로 삼으니 늙었다는 말을 들을 만도 한 거고. 하지만 할미꽃은 노란색, 핑크색, 주황색으로 이른 봄 소식을 먼저 알리는 4월의 꽃이다. 하우스나 화단에 갇혀 살지 않고 들이나 논두렁에서 자유롭게 산다. 그리고 독신으로 살 줄도 알고 대가족이 한데 모여 살 줄도 아는 지혜로운 꽃이다. 철없는 시설에는 오만하게 고개를 쳐드는 할미꽃이지만 샘이 들면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다. 열심히 살다가 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얼굴 찡그리는 일 없이 가장 소담스러운 은빛으로 후배를 배려할 줄도 안다. 사명을 완수할 무렵에는 추한 모습 보일세라 은빛 가락을 바람결에 실어보내고 푸른 창공에서 일생을 마치는 할미꽃. 이렇게 멋진 할미꽃을 인간들이 함부로 비꼬다니 웬 말인가. 눈 오는 날 고구마 구업하는 장사꾼이 무거운 밀차를 끌며 올리막길을 올라가지 못해 안타까워할 때 우리가 매일 버리는 생활 쓰레기들을 산더미처럼 싣고 힘겹게 삼륜차를 몰고 갈 때 꽃같이 예쁜 아가씨들이나 유리구도 신고 옆구리에 공무원 가방을 끼고 서 있는 멋쟁이 사나이들 어느 누가 거들떠 보기나 하던가. 그래도 이 할미꽃들이 얼른 달려가 밀어주었지. 숨가쁘게 버스에 오르는 로이님들이나 임신 부녀에게 선뜻 자리를 내주는 것도 어느 미끈하게 생긴 총각이나 책가방을 메고 태연하게 앉아있는 학생들보다 할미꽃들이 먼저 갔다. 젊은 사람들은 평일에 직장 생활이요, 친구 모임이요, 자식 숙제 공부요를 핑계 삼고 명절날이 돌아와야 묵직한 보따리를 풀어헤치며 크게나 효도하듯 한다. 그러나 우리 할미꽃들은 싸구려 과자 한 근도 좋고 따끈한 두부 한 모라도 사들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본다. 벼락같이 만나고 번개처럼 헤어지는 지금의 풍토에서 직장 일을 마무리하고 주부로 돼 자식을 밀어주고 남편의 건강 챙겨주며 가정 화목의 꽃을 피워가는 것 역시 우리네 할미꽃이 아닌가 싶다. 바드민턴 운동구락부로 가보시라. 건강미가 돋보이는 팔다리를 자랑하려듯 깔끔한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에 열을 올리는 우리네 할미꽃들. 여기는 할미꽃 바다가 춤추고 할미꽃들의 전설이 춤춘다. 한낮의 수영장은 또한 인생의 여유와 낭만을 즐기는 할미꽃들의 터밭이기도 하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자랑하듯 인어를 방불케 하는 멋진 폼으로 1000m, 2000m를 뺑뺑 돌아치는 할미꽃의 어여쁨은 물장구에 서투른 첨벙첨벙 팔젓기로 수영을 익혀가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강 건너 불복인 곳을. 우리네 할미꽃은 아직 자신의 자태를 뽐낼 수 있는 뜨거운 꽃이며 붉은 피 끌어넘치는 속셈도 갖고 있다. 나는 자줏빛 벨벳 같은 화려하고도 기품 있는 꽃잎을 안으로 감추는 할미꽃의 촌스러움에 더욱 매력을 느낀다. 부드러운 살결에 솜털로 누벼입고 꽃샘 추위에 견뎌내는 할미꽃의 아름다운 몸짓에 가슴이 부푼다. 햇빛에 수줍어 얼굴은 숙였어도 느티나무의 그늘만큼이나 넓은 포용력을 갖고 있는 할미꽃의 존경심이 앞서간다. 자신의 본분을 넘쳐나게 완수하고 숙인 고개 곧게 펴고 훈장 같은 은발카락으로 초호를 맞는 할미꽃의 도고함에 자연히 머리가 숙여진다. 시들어 볼품없기보다 차라리 하얀 머리빨을 창공에 날리는 할미꽃의 대견함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누가 그 이름을 할미꽃이라 지었을까? 나를 보고 그 이름 지으라고 하면 나는 곧장 진선미꽃이라고 지을 테다. 이제 어느 누가 할미꽃을 외면한다면 나는 할미꽃의 새하얀 수를 듬뿍 채집해 당신의 아래 턱에 수염으로 꽁꽁 심어주리라.

네, 그래서 작자는요, 나이가 들어 할미꽃이라는 칭호를 받지만 도구함과 대견함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아름다운 황혼을 불태우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몸은 노쇠되고 행동은 느려도 마음속의 열정과 욕망을 젊은이 못지 않은 것이 늙은 세대들입니다. 모든 노년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희,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조선은 북쪽으로 향해 개방하는 전략적 기회를 다잡고 종합보조구와 다국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여러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면서 대외무역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신흥경영 모식을 육성하며 시장 주체를 장대시키고 다국 통로를 원활히 해 대외무역의 량과 질이 함께

함께 향상되고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대외무역 증가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훈춘세사는 삼국 접경의 독특한 구역 우세와 여러 국가급 개방 플랫폼의 정책 우세에 의탁해 대외무역 수출입과 다국전자상 거래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실현했으며 전주 대외무역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됐습니다. 훈춘 동북아 다국전자상 거래 산업단지에 위치한 동북아 국제상품성에는 러시아, 한국, 일본 상품관과 여러 나라의 수입상품 할인 창고가 질서있게 배치됐고 만여종의 수입상품이 진열됐습니다. 상품성은 다국전자상 거래 체험, 호시무역 면세, 수입상품 가격 할인 등 방식을 통해 길림성 관광 쇼핑 새 지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훈춘 동북아 국제상품성 가게 경영주 장인영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 관광 기념품과 러시아 특색 제품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는 관광객이 배로 늘었습니다. 러시아의 꿀과 분유, 동북 특산인 인삼 등은 남방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 새 경영 모식은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며 우리조 대외무역의 주목점으로 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훈춘 다국전자상거래 무역액은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106.9% 증가했습니다. 그중 9610 직접 우편 수출과 1210 보세 비축 두 가지 주류 경영 모식이 동시에 고속 성장해 동기 대비 각기 114%와 236% 증가했습니다. 국산 가정용품, 디지털 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제품은 훈춘 통상구를 통해 러시아와 유럽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구 통관과 물류 면에서 우리조에서는 무역 모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통관 봉사를 최적화했습니다. 보세 플러스 TIR 연합수송 모식을 혁신적으로 실시하고 통상구 예약 통관, 사전 검사, 신선 화물, 녹색 통로 등 일련의 편리화 개혁을 실시해 통관 시간을 일정 단축하고 물류 원가를 낮췄습니다. 장춘세관 소속 훈춘세관 감독관리과 과장 조상립입니다. 변강을 공고히 하고 진흥시키는 사명을 고수하면서 감독관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변경무역 새 경영 모식과 새 동력을 육성해 길림성 변경대외무역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초동함으로써 신실의 동북전면진흥과 전방위진흥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올 상반기 우리조는 수출입 무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특색 우세 산업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지면서 량질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수입 면에서 훈춘은 전국 신선 수산물 집산의 핵심 지위를 지속적으로 공고해낸 바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게 등 신선 제품이 녹색 통로를 통해 신속히 통관한 후 전국 시장에 고효율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수출면의 주목점도 두드러졌습니다. 국산 완성차와 부속품 수출이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해 대외무역 성장의 새 엔진으로 됐고 대러시아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품목도 1층 풍부해졌습니다. 동시에 대러시아 사적 면제 입경과 출경 세금 환급 등 정책이 효과를 내며 경외 관광객 소비와 다국 상업 무역의 융합 발전하고 통상구 경제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 조에서는 전역이 연동해 대외무역 새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무역 새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훈춘이라는 핵심 장성극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연결 도시구역 다국 경영 모식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첫 도시구역 다국 전자상 거래 보세 전시 집산 중심이 연결해서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산 중심은 전통적인 다국전자상 거래의 제한을 타파하고 표준화 다국상품 전시 체험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사용해본 후 다국통 엄선상가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연결 보세 창고에서 직접 배송되며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편리 구매 새 소비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지통 다국 전자상 거래 위원회사 운영 총감독 김명입니다. 이 상점은 연결 보세 창고 내 여러 등록 기업의 자원을 통합해 화장품, 피부 관리 제품, 세정용품, 영유아용품, 보건품, 가전제품 등

0: 백여종이 한국산 수입 상품을 집결했습니다.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이 융합된 다국전자상거래 체험 중심으로서 전 세계 상품 바로 구매라는 이념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다국 수입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시험 사용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쇼핑 모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체 발전 장벽은 전방위적인 정책 실시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기업 혜택 조치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대외 경제 무역 전문 자금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올 상반기 도합 60개 전시회와 인증 대상에 342만여 원의 자금을 지급했고 83개 기업을 위해 성급 관련 장려 보조금 428만 원을 쟁취함으로써 기업의 발전 신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았습니다. 연변 무역 대출의 금융 역량 강화 효과를 확대하고 성급 자금을 적극 쟁취해 자금 비축을 충실히 했으며 교통은행과 연합해 정부, 은행, 기업 접목을 전개하는 바 루게로 32개 대외 무역 기업에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발급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 대외 무역은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는 바 수출입액이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해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계속해 개방 우세 입각해 통상구 통관 환경과 섭외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망 배치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대중 소비품 무역과 다국 전자상거래 새 경영 모식을 1층 발전시키고 량질 대외 무역 주체를 육성하며 수출입 무역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협력 개방의 새 고지를 선점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1: 왕성현 리서본 식품유한회사 책임자 리건은 군인의 본색을 간직하고 향토에 대한 정을 안고 산업을 동력으로 전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증수 지불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전 기업은 우수한 제품 품질과 규범화 경영에 힘입어 길룡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기업에 선정됐고 길림성 퇴역군인 용여 변강 산업부화단지에 입주했습니다. 리건은 성급 제대 군인 창업 플랫폼의 힘을 빌어 생산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변강 산업 질 제고와 흥변 부민에 자신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퇴역 군인인 리건은 제대한 후 고향 왕청현으로 돌아와 창업의 길에 나섰습니다. 향촌에 뿌리 내린 10여 년 동안 그는 당지의 양질 산림 자원에 입각해 귀버섯과 잣 등 특산품 산업을 알심들여 발전시키고 주변 농가들이 힘을 합쳐 발전하도록 이끌면서 새 기술과 경로로 주민들을 이끌고 공동 치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창업의 길에서 그는 실무적인 작품을 이어가며 품질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제대군인 창업 브랜드를 정성껏 구축했습니다. 엄격한 품질 통제와 생태 제품의 우세에 의탁해 그의 기업은 여러 단계의 심사를 통과하고 길룡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 기업으로 선정돼 길림성 공식 인증 제대군인 창업 양질 제품 명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길림성 용료 변강 전문 행동의 동풍을 빌어 리서분 식품은 길림성 퇴역 군인 용료 변강 산업부화 단지에 입주해 단지에 무료 사무 장소 제공, 일괄식 대리 취급, 전 사슬 정책 지원, 전자상거래 자원 접목 등 부대 봉사를 향수하고 있습니다. 왕정현 리서분 식품유한회사 책임자 리건입니다.
2: 入住后
1: 입주한 후 우리는 단지 자원에 의탁해 농특산물 심층 가공에 주력하고 전자상거래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퇴역군인과 당지 천민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변 농가들과 연동해 규모화 재배를 발전시키며 플랫폼을 통해 성외 판매 경로를 확장하면서 왕청의 특색 제품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향촌과 옹군 사업에 환원하겠습니다. 근년래 각급 퇴역군인 사무 부문에서는 제대군인 취업 창업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근 300명의 퇴역군인이 변경 전 일선 건설에 뛰어들도록 했습니다. 퇴역군인들은 당과 국가의 흥변 부민 변강 안정공고의 호소에 적극 호응했습니다. 특히 제대군인 창업 기업들은 변강에 뿌리내리고 변강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길림성에서는 도합 28

0: 함께 제대군인 창업기업이 변경촌과 짝을 맺고 공동건설을 진행했으며 길륭호 온라인 전시 판매 플랫폼을 개통했습니다. 두 차례 걸쳐 도합 100여 개 양질 제품이 인증을 받았고 전성적으로 제대군인 창업기업 변강행 활동을 다섯 차례 조직해 변강대송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1: 연결시 중점민생의료공사인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은 현재 주체공사를 완수했고 부대시설과 전문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동부지역 의료 배치를 1층 최적화하고 구역 공공위생 응급처리와 종합진료 봉사 능력을 향상시켜 주변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 봉사를 향수하는 데 편리를 주게 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주체구조는 이미 지붕공사를 마쳤고 건축물 외벽시공과 기초도관망 부설 등 핵심 공사도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의학실험청사의 장식공사는 이미 끝나 설비 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찰종합청사의 벽면공사는 기본적으로 완수됐고 시공일꾼들이 바닥 타일 부설과 천정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기술책임자 정지탁입니다. 대상에는 도합 11개 건축물이 있으며 총 건축면적이 약 12만 평방미터입니다. 대부분 건물의 장식공사가 이미 완수됐고 일부 구역에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내 도료 시공과 합성 고무바닥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외 부분도 대부분 공사가 기본적으로 완수됐고 도로 표면층 부설만 남았습니다. 아스팔트 로면, 석재 포장 로면과 록화 구역의 월림 록화 부분 등입니다. 전체 공사는 올해 말에 준공 검수 조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은 연결시 우이로 남쪽 광진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2억 3천만 원, 총 부지 면적이 8만 8,8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2023년 8월에 정식 착공했고 진찰종합청사, 발열외래진료청사, 의학실험청사, 고압산소실, 열교환소 등 여러 기능구역을 포함하며 침상 8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연결시 응급구조중심과 융합해 의료, 응급구조 등 여러 기능이 일체화된 현대화 시설을 구전히 갖춘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을 조성하게 됩니다.
0: 이를 저녁에 있은 2026년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7라운드 남경도시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영정 커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은 흐름을 장악하며 상대 골문을 노렸고 남경팀은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24분경 연변팀은 프리킥 기회에 도밍고스가 직접 때렸지만 수비 벽에 막혔습니다. 34분경 도밍고스가 전방에서 연속 두 명의 선수를 제치고 때린 중거리 슛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36분경 포브스가 아크 부근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실점이 찾아왔습니다. 39분경 남경팀이 역습 기회에 10번 외적 선수가 강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었고 0대1로 남경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 들어 53분경 남경팀의 강슛을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55분경 퍼부스의 헤딩슛이 빗나갔습니다. 84분경 리우노의 크로스를 고건형이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기적은 97분 경에 찾아왔습니다. 도밍고스가 박스 안에 45도로 올려준 공을 퍼부스가 헤딩으로 박아넣으면서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연변팀은 계획했던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대신 천금 같은 무승부를 수확했습니다. 8월 9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심수 청년인팀과 제18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2일 오후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6개 현시 대표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도문팀은 홈에서 연결팀의 0대2로 안도팀은 홈에서 도나팀의 0대2로 활용팀은 홈에서 용정팀의 1대2로 패했습니다. 날씨 원인으로 미뤄진 왕청팀 대 훈춘팀 경기는 8월 12일에 진행됩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는 8월 8일에 펼쳐지게 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촌희, 윤율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여름 장마철은 고온 다습한 기후 특성으로 세균과 곰팡이가 급격하게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도 지속적으로 높아 음식이 쉽게 상하고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1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

0: 주의를 돌려야겠습니다. 네, 먼저 식품 구매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오고 습한 날이 지속이 되다 보니 슈퍼마켓이나 시장에 진열이 된 식품도 습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채소와 과일은요, 겉면에 수분이 묻어 있거나 상처가 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 부위에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단시간에 부패가 진행이 되며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산물과 육류는 신선도를 철저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진열장 온도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마철에는 외출 후에 비에 젖은 장바구니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건조한 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식품을 젖은 환경에 오래 두지 말고 빠르게 집으로 운반을 해야 합니다. 식품 보관 관리 역시 장마철 음식 안전의 핵심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 속에서는요, 실온 보관 식품도 예외 없이 상하기가 쉬워 대부분의 식품은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장고 내부도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익힌 음식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두지 말고 빠르게 냉동 보관해야 하며 냉장 보관한 음식도 2-3일 이상 지나면 섭취하지 않은 것이 안전합니다. 채소는 물기를 제거한 후에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을 하고 곡류나 건조식품은 습기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 밀폐 용기에 넣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김치, 장류 등 발효식품도 온도 상승으로 과발 효과가 되거나 또 상승할 수가 있어서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과발효 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 시기에. 그리고 또 조리 과정의 위생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조리 전에 반드시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조리기구인 칼, 도마, 행주는 수시로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생육수산물을 다룬 도마와 채소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교차 오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세균 번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음식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네, 육류, 수산물, 다갈 등은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해야 하며 덜 익은 상태로 섭취하는 것을 절대로 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번 익힌 음식을 재가열할 때도 중심부까지 뜨겁게 가열한 후 섭취해야 식중독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밖에 개인위생과 외식 시에 주의사항을 지켜줘야 합니다. 장마철에는요, 땀과 습기로 몸의 면역력이 저하가 되기 쉬워서 음식 섭취 전 손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외식할 때는요, 위생 상태가 불량한 식당은 피하고 음식의 신선도와 조리 상태를 확인한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남은 음식은 가져와도 장시간 보관하기 어려우므로 되도록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 색상 변화, 곰팡이가 보이게 되면은요, 즉시 폐기를 하고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마철 식중독은요, 단순한 복통, 설사를 넘어서서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증상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위생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므로 식품 구매, 보관, 조리, 섭취 전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가며 장마철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2: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1: 365일을 건강하게.
2: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0: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여름철이 돌아오면요, 걱정하는 질환의 하나가 바로 수족구병입니다. 수족구병은 전 지구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 전염병 일종으로서 해마다 여러 나라에 유행이 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적잖게 그 병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은요, 이미 전염 구봉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를 둔 가정들에서는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보다 각별히 예방에 신경을 써줘야겠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같은 이런 밀집 장소에는요, 평소에도 환경위생 소독을 잘해야겠지만 수족구병 전염 시기에는 더욱

0: 위생 소독과 환경 청결을 잘해줘야 합니다. 네. 소족병을 예방하는 데는 가정과 전 사회의 총체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능히 소족병을 예방을 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거든요. 네. 소족병을 예방 통제하려면요, 소족병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소족병 관련 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족구병이란 구경 어떤 질환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지, 또 예방하려면 평소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아래 연변주질병예방통제중심 김용수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여름철이면요 걱정하는 질환의 하나가 바로 소족구병이에요. 소족구병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는 데 수족구병이란 구경 어떤 질환을 말하죠?
1: 예, 수족구병은 그 장도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전염병으로서 그중 그 콕사키 A군이 16형과 장도 바이러스 71형으로 가장 흔히 감염됩니다. 학령 전 아동들이 제일 많고 특히 3주세 이하 연령조가 발병률이 제일 높습니다. 대다수 환자들이 증상은 경미하며 발열과 손, 발, 구강 등 부위 피진 혹은 포진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0: 그래요. 소족구병의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와 또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주위의 유행 정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1: 예, 소족구병은 유행 방식이 다양하고 뚜렷한 지역성이 없습니다. 1년 4계절 모두 발병할 수 있고 여름과 초가을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방에는 그 겨울철에는 많지 않습니다.
0: 네.
1: 예, 겨울철이 발병은 비교적 드뭅니다. 소족구병의 유행 계절은 유치원과 어린이 집단 감염과 가족 내의 발병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 소족구병의 유행 특징을 보면 전국의 유행 추세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북방의 유착 때문에 6월부터 9월 사이 비교적 습하고 더운 이 사이에 흔히 발생하며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 근년의 유행 현상을 보게 되면 비교적 평온합니다. 그 주요한 발병 군체로는 그 면역력이 비교적 낮은 아이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 난령이 낮은 그 유치원과 소학교 저급학년 그리고 집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들을 주요한 위주로 해서 발병합니다.
0: 특히 계절로 보게 되면 6월과 9월 사이에 무덥고 습하고 비가 많이 오고 뭐 이런 계절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면역력이 낮는다든가 낮고 또 어린아이에서 근데 어린아이가 집안에서 뭐 걸렸는데 어린아이가 걸렸대서 어른은 안 걸린다고 또 전염이 안 된다고 봐요. 어때요?
1: 그러니까 어른들은 감염돼도 발병하지 않습니다. 음성 감염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에는 어른들이는 감염돼가지고 발병하지 않지만 애들한테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0: 애들한테는 전염이 빠르고 소족구병이 걸리는 주요 원인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어떤 원인이 있죠 이거?
1: 예, 소족구병은 그 일으키는 그 장도 바이러스가 보편적으로 인류를 쉽게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소족구병은 전염성이 강하며 그 환자의 분변, 호흡기 분비물 및 환자의 그 점막 포진액에는 대량의 바이러스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염시킨 손, 일상용품, 옷 등에 접촉하면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염된 손은 전파 중에 관건증의 중간 매체입니다.
0: 네.
1: 때문에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있는 영유아가 많은 장소에서는 손 씻기를 꼭 중시해야 되며 그 애들이 장난감 같은 것을 잘 소독하고 잘 그 관리해야 됩니다.
0: 여름철 하면은 또 이 뭐 앞에서 우리 간단히 이 뭐 계절 특징이다 뭐 어린에서 뭐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이 걸릴 수 있고 어른들도 걸릴 수 있는 계절 특징 뭐 이렇게 여름철에 많이 걸릴 수 있는 그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겨울보다는?
1: 예, 이게 계절 특징이 심합니다. 특히 그 이 장도 바이러스는 습하고 더운 환경에서 생존하고 전파가 적합합니다.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방 지역에서는 우리보다 그 그 기온이 덥고 습하기 때문에 남방 지역에는 우리보다 그 계절이 그 유행 계절이 좀 일찍 하고 또 더 늦고 거의 사시절 그 유행됩니다. 우리 북방 지역에는 춥기 때문에
0: 그럴 수 있죠.
1: 5월 초 곧 5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4부터 9월 그 사이 고봉기입니다. 그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습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적합합니다. 그리고 전파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 신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평시 그 위생 전기를 주의하지 않으면 수족구병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0: 연령 단계에서도 뭐 걸리는 아이가 있고 또 안 걸리는 뭐 이런 어린이나 어른들도 있는데 연령 단계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이 어느 나이죠?
1: 주하게 그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6개월부터는 애들이 그 항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습니다.
0: 가난해부터.
1: 면역이 생기는 그 단계 3주세 그 사이에 애들이 제일 많이 그 걸립니다.
0: 이때 뭐 이런저런 질병 걸리다 보게도 부모들도 했다고 그 어린아이가 어디 주사판을 꽂을 자리도 없잖아요. 병원에 가보게 되면.
1: 예, 애들은.
0: 골머리를 때려요.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건강이 정말 무탈하게 잘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 수족구병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뭐 경하게 어느 정도 나타나다 소실이 되는가요 이게?
1: 예, 그 대다수 환자들은 증상이 경미합니다. 손, 발, 구강 이 등 부위에 그 수포성 구진과 전신 발열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소수의 환자는 그 병발증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개별 중증 환자는 제때 관리 못하고 뭐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병세가 빨리 진전해서 사망이 일 수도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나이가 어린 저년령층 3주세 이하 특히 금방 그 6달 지나서 그 항체가 떨어지는 그런 애들은 꼭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꼭 정기적인 병원에 가서 제때 치료를 받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0: 그래, 이거 심하면 뭐 생명 위협까지 할 수 있다니까 참 뭐 유아 시기는 더 그렇고 뭐 5, 6, 7세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일단 걸리면은 부모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조치를 대하고요. 빠른 시간에 이 수족구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기도 쉬운 질병이죠. 이것이 전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족구병 주로 우리도 다소 알고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이렇게 가장 빠른가요? 이거?
1: 예, 그 인두는 이 인두 장도 바이러스 유일한 숙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음성 감염자가 그 수족구병이 전염원입니다. 근데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이거는 전염되는 그 질병입니다. 주요하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저 감염되는데 첫째로는 그 분구도경 그러니까 그 대변하고 구강을 통해서 이렇게 그
0: 침샘을 통해서
1: 그 소화도 통해서 이렇게 그 감염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호흡도 비말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호흡도를 통해서 뭐 기침을 해서나 그 분비물이가 나왔을 때
0: 전염이 그 세네 보니까
1: 그리고 환자의 피부 그다음에 점막 포진에 그 뭐 터치하지거나 혹시나 그 점막이 터치거나 이러면 그런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대변, 칫솔 곱부거나 왕구, 식기, 우유용품, 침상용품, 내의 그다음에 그 병원 의료기구나 통해 가지고 애들이 그 바이러스가 감염된 손으로 만지거나 이러면 그런 접촉을 통해서도 다 감염될 수 있습니다.
0: 그 전에 비해서는 어때요? 이 질병도 뭐 저희들이 자랄 때 뭐 70, 80년도 좋고 뭐 60년도 좋고 많이 적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속도가 늘어나요? 이거?
1: 이 주요하게 이 수족구병은 2008년에 그 안희성 그 부양지구에서 처음으로 폭발돼가지고서 그 뭐 그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량이 폭발적인 이런 감염은 없었는데 그 후부터

0: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그 수족구병이가 지금 발병되고 있습니다.
1: 발병 그렇게 된다면 아직 뭐 전체적으로 전멸이 되지 않았군요. 그래도 다시 계절이면 또 다시 재발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잠복기는 보통 며칠인가요? 수족구병이?
0: 수족구병은 잠복기가 보통 짧아서는 2일, 길어서는 10일, 평균 3일 내지 5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발병하는 정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 갑자기 열이 나거나 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그 뭐 오히려 피진이 생깁니다. 그 두드러기가 생기고 뭐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툭 보게 되면 발견해 가지고 또 보면 어째 이렇게 생겼는가 보게 되면 가보게 되면 그 수족구병입니다.
1: 글쎄요, 처음에는 뭐 물집이다 아니면 피곤해서 그렇다 아니면은 감기 몸살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몸의 증상이 수족구병이 나타나는 것이 미세하게 처음에 보일 수도 있어요. 세심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우리 부모님으로서 어린한테 관심을 둬야 해요. 어떻게 봅니까 이걸?
0: 예, 대부분이 그 경증 환자는 주로 손발, 엉덩이 피진 그리고 그 구통, 그 구강 내가 그 포진이 생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 특징을 합니다. 그리고 구강 점막 병변은 비교적 일찍 나타납니다. 이 구강 내 애들이 아프기 때문에 음식을 뭐 거절하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발견하는데 처음에는 좁쌀 크기 방구진이나 포진입니다. 주위에 홍조가 있고 주로 혀와 둣밤 또는 입술에 위치합니다. 손발, 엉덩이와 사지에는 평평하거나 볼록한 방구진이나 포진이 많이 나타납니다. 손발, 구강 이런 병변이 동일한 환자에서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애들은 구강이 나타나고 어떤 애들은 뭐 손이나 뭐 발 그리고 뭐 엉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병세가 온화하고 병세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진과 포진 일반적으로 한 주일 정도 되면 거의 가라앉습니다. 그게 굉장한 환자들은 크게 치료하지 않아도 제절로 낫습니다.
1: 그래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근데 증상이 나타나도 이게 긴가민가 무슨 병인가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될 거라고 봐요. 빨리 발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뭐 어떤 조치가 취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죠?
0: 일반적으로 수족구병 환아는 그 질병 초기에 미열, 열이 났습니다. 보통 38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신 불편, 그리고 및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2일 내에 환아의 구강, 인두, 영국의 벌점막, 혀 및 잇몸의 좁쌀 아래서 녹두크기의 통증성 포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있으며 주위가 홍조에 둘러싸여 있어 작은 궤양이 될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 환아는 통증으로 군침을 흘리거나 음식을 거부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동시에 환아의 수족 부위에도 피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수량이 일정하지 않은 포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아의 수족구 위에도 엉덩이와 항문 부근에도 나타날 수 있고 몸통과 사지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진과 포진이면 며칠이면 그 마르고 딱지가 만지며 가려움과 통증은 없습니다. 또 환아의 입안에 궤양이 있는지 손발 엉덩이에 발진이 있는지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수족구병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에 아이가 우위상강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부모의 중세를 일으켜야 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격리를 잘해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다른 아이한테 감염되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아이가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며 담백하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손발, 구강, 엉덩이 등 부위 포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긁거나 터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셋째로는 환아의 증상에 상응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발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해열제거나 지사제 등을 써서 아이의 증상 완화를 도와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심해지면 반드시 아이를 정기적인 의료국에 데리고 가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0: 같은 또래 아이라도 수족구병이 걸리기 쉬운 아이들도 있어. 어떤 아이들이 걸려요, 걸리고?
1: 크게 뭐 딱히 걸리기 쉬운 고 바쁘고 뭐 그거 떠나가지고 보편적으로 3주 세 아들이는 감염되면 보편적으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장도 바이러스에 보통 민감하며 부동간 염증도 다 감염되고 발생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걸립니다. 근데 발병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높고 항체가 보통 생겨있기 때문에.
0: 그렇군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 모기한테 물린 것과 수족구병으로 나타난 발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안으로 육안으로 보면은 그 비슷하잖아요. 물린 자국이 뭐 도드라져 몇 군데 도드라져 나온다, 갈았다든가 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1: 예, 보게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0: 어, 그래요?
1: 예, 모기 발진은 보통 그 피진이가 콩알 혹은 그 낙하생알만 큽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큽니다. 홍반이가. 크기가 그 수족구병이 그 피진보다 많이 큽니다. 오. 그리고 산재해 있습니다.
0: 네, 늘려.
1: 특정된 부위 아니고 오. 늘려 있습니다.
0: 모기가 물게 되면 그 한 곳이 불어나거나 하는데 이건 뭐 여러 곳이 나면 그러니까 여기저기.
1: 네, 그 뭐 수족구병은 특정된 부위지만 모기는 뭐 발에도 있고 몸통에도 있고 뭐 여러 부분에 그 부위에 다 산재하는데 단단합니다. 예. 두드러져 있습니다. 많이 두드러져 가지고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 모기 물리면 많이 가렵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근데 수족구병은 주요하게 특정된 부위에 나타납니다. 구강, 손바닥, 손가락, 발바닥, 등부, 무릎 이런 또 특정된 부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고 가렵지 않고 그 가피가 생기지 않고 허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가지 특점이 있습니다.
0: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죠.
1: 예, 모기 물린 건 많이 가렵습니다. 이건 가렵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한 곳이나 두 곳이 물리면은 가려워서 긁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수족구병 가렵지 않다. 뭐 그 특정된 부위만 뭐 발바닥, 손바닥, 혀, 입안 뭐 이런 데에 나타난다 하니까.
1: 가렵지 않습니다.
0: 수족구병 그러면 얼마 동안 집단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얼마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이거?
1: 예, 수족구병 환아는 보통 두 주 정도는 격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아이와의 접촉을 피면해서 교차감염을 방지해야 됩니다.
0: 네네.
1: 예, 환아는 발진이 가라앉고 포진이 마르고 딱지가 앉은 후 체온이 정상일 때까지 집에서 격리해야 돼요.
0: 네.
1: 예, 그러니까 보통 한 10일 내지 두 주 까지는 경계해
0: 괜찮겠지. 약 먹고 뭐 어느 정도 바로 가면 괜찮. 소리 해서는 안 되겠네요. 열흘 동안은 꾹 참고 뭐 본인 동생은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지
1: 예,
0: 말아야 되죠.
1: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지 않게 해야 됩니다.
0: 가족에서도 뭐 식기를 쓴다든가 수건 뭐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1: 예.
0: 한 집 식구라도. 그 사람의 식구가 또 다른 사람 안 하면 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이거는. 본인이나 타인을 위해서라도. 병치료 시 발을 호전을 위해서 음식 면에서 주의할 사항들도 있다고 봐요.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1: 음식 면에서는 주요하게,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유질 또는 반유질이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국수, 중류, 만두, 밥 등이 있고 온도는 40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 네네.
1: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구강이 포진이나 궤양에 자극을 주어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근, 오이, 바나나, 배 등 채소, 과일을 많이 먹어 비타민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식은 그 과일류 같은 건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그 자극하기 때문에.
0: 네네.
1: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달걀, 우유, 콩 같은 제품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치료 기간에는 따스한 물을 자주 마셔 구강 점막의 습도를 유지해서 바이러스 복제를 줄여야 합니다.
0: 그렇나요? 물집이 또한 터지면은 수족구병이 다 나은 줄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수 씨는 어때요? 뭐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1: 그 수족구병이 그 포진이 다 그 딱지가 않고 가라앉으면 체온이 회복되고 구강 내 통증, 침 흘리는 증세 같은 것이 없어지면 회복기에 들어섰음을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나서는

0: 가 하는 건 난가는 그래도 의사의 진단과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1: 예. 의사의 진단 판단 그렇죠. 물집이 터진다고 해서 뭐 그게 다른 증상 없대서 다 나은 게 아니라 그리고 좀 더 그 시기를 놓친다면 또 재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완치될 때까지 쭉 몇 주 동안은 더 약 사용면이나 주의를 더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물집이 허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0: 예, 이 피진이 딱지는 일반적으로 흉터가 남지 않고 색소가 침착되지 않습니다. 예, 병세가 회복됨에 따라서 점차 딱지가 앉게 되는데 수족구병 피진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흉터와 색소 침착이 없으며 대부분 증상은 일주일 정도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남은 다음에는 뭐 흉터나 허물 같은 것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1: 예. 그러면 애들 전 안심을 해야 되겠네요. 물집이 허물로 남지 않는다.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이 이 수족구병 예방 백신을 미리 접종하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태어난 후 6개월에서 만 5세가 되는 아이들은 그 수족구 백신을 접종하면 수족구병이 발병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주요하게 그 장도 바이러스 71형이 예방 백신이가 나오고 다른 그 형이 백신들은 아직은 채 못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그 바이러스 이걸 접종하면 아이들이 특히 그 장도 바이러스 71형이가 애들이 중증 환자가 대부분 이 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거 접종하면 아이들이 중증 폐렴, 호흡 부전, 심부전 등 이런 합병증에 걸리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예방 백신, 뭐 예방 백신이라는 거는 어른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다서서 이제 알고 있어요. 어떤 질병이 예방 백신을 말한다. 근데 수족구 예방 백신도 전문적으로 뭐 계절에 따라서 뭐 반년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뭐 맞는 거 없어요. 요거저거 뭐 면역력을 제공을 하면서.
0: 대부분 백신은 한 번에 그 여러 가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1: 한두 가지는 할 수 있고.
0: 예, 예.
1: 백신. 번거롭잖아. 까먹을 수도 있고. 괜찮게 해서 지나치다가는 하고 그 전에 맞을 걸 또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0: 네, 백신은 한 가지밖에.
1: 그렇군요. 그래서 면역력이 낮은 것만을 계산해서 뭐 여기에 어떤 보충 주사제를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수족구 예방은 수족구 예방 백신이 따로 있고 또 다른 어떤 예방 백신도 뭐 그 계절성의 연령층에 따라서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봐도.
0: 예.
1: 아 근데 그게 가격대가 좀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0: 예,
1: 보니까.
0: 비쌉니다. 그.
1: 근데 예방이 백신은 괜찮아 이거 가격?
0: 내가 알기는 몇십 원 정도는 합니다.
1: 그러면은 괜찮네요. 뭐 이 정도는. 수족구병 완치할 수는 있는 질병이지만 심한 경우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병증이 초래될 수가 있는 거로 봅니까?
0: 예,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뇌염. 두 번째로는 무균성 내막염.
1: 네.
0: 예, 세 번째로는 지연성 마비.
1: 아유.
0: 예, 네 번째는 폐수종 혹은 폐출혈. 에, 다섯 번째는 심근경, 특히 그 개별적 3주세 이하 체중이 낮은 애들 그리고 모유를 먹지 않는 애들 이런 애들은 중증 환자 애들은 병세 진전이 빨라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1: 합병증. 예. 아이고 합병증이
0: 좀 많습니다.
1: 여러
0: 가지가 있습니다.
1: 거리지 말아야 되죠. 그럼 빠른 시간에 특히 그 아이들이 성장기 자라는 어린이 시기에는 더욱더 그러고요. 뭐 그 저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일단은 어떤 저런 병이 걸리게 되면은 마음의 상처로 병이 완쾌되면 모르겠는데 안 나오면은 평생을 갖고 가잖아요. 이거 음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이런저런 병도 그렇지만 완치된 후에 재발이 가능할까 어떻게 안 하시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도 있어. 이 수족구병은 어떤가요?
0: 수족구병은 그 유발하는 장도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감염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이거.
0: 근데 그 재발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뭐 근데 그 동일한 형이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있어서 안 생긴다, 감지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른 형이 바이러스에서는 예, 교차면역이 없기 때문에 재차 감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행계절에서 어떤 아이들은 두 번, 세 번도 예. 걸리는 감염되는 아, 경우도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에서는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1: 그렇게 봐야 되죠. 뭐 수족구병이 어떤 다른 질병도 면역력이 항체가 생기면 안 생길 수가 있지만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몸에 침입을 해서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몸도 마음도 튼튼해야 되죠. 건실하게 튼튼하게 20, 30살까지는 쫙 키워놔야 되죠. 그래도 뭐 나중에 커서 비실비실하게 되면 뭐 아일 때 뭐 어떻게 못 먹고 뭐 어떻게 치료를 잘못해서 이랬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치료를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수족구병을 예방함에 있어서 좋은 위생습관을 지키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렸으면 하는가요?
0: 예, 예 병은 그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 네. 그리고 이 수족구병은 그 감염하는 그 감염시키는 그 장도 바이러스가 형이 많습니다. 주요하게 그 콕사키 A군 26형과 장도 바이러스 71형이지만 다른 그 형이 장도 바이러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하게 지금은 목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그 장도 바이러스 71형이기 때문에 주요한 이 예방 조치는 많이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공중생격을 가강하여 수족구병을 알게 하고 위생을 잘 지키고 감축관리를 가강하고 공중장소를 잘 소독하고 환자 격리를 잘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면에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첫째, 유치원과 소학교 등 아침 등 그 집단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는 아침 검사를 가강하고 조기 발견을 해서 집에서 격리하여 완치된 후 등교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매일 완구, 일상용품, 식기 등을 잘 소독하고 옷, 이불 등을 자외선이나 햇볕에 잘 쬐이거나 말려야 합니다. 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서는 통풍과 환기를 잘 시켜야 하고 아이들이 식사 전과 대소변 후 손을 잘 씻게 하고 완구나 손을 입에 물지 않도록 그리고 타인이 수건, 칫솔, 손수건, 식기 등을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잘 줘야 됩니다. 둘째는 교차 감염을 피하고 유행 기간에 아이들을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 가지 않고 공기유통이 잘 안 되거나 밀폐된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발열,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제때 정기적인 의료기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는 반드시 격리하여 타인한테 전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며 가장은 아이 병세를 잘 관찰하여 제때 검진 치료하여 중증 병발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로는 충족한 수면을 보장해야 되고 모유를 권장하고 영양을 강화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경상적으로 실내 활동에 참가하여 장력을 제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뭐 주의할 점, 뭐 예방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것저것 많습니다만 더욱이나 우리가 호흡도 아니면은 또 뭐 구강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수족구병 같은 경우 양호한 위생 습관을 지키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봐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 어른에 이르기까지 좋은 위생습관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무더운 여름철 하게 되면은 뭐 1년 4개월 내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뭐 얼굴 눈 코입 만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또한 손 씻기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요. 올바른 손 씻기 방법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예, 그 질병 예방에서는 지금 이 보게 되면 그 이 소식기가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좋은 습관, 네. 생활 습관입니다.
1: 뭐 비누에 여러 번 씻기도 합니다. 예. 흐르는 물이 씻기도 합니다. 어떤 거죠?
0: 예, 이전에는 그 상하수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이 구강을 통해서 소화도를 통해서 전염시키는 질병이 많은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주요하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손바닥을 씻고 흐르는 물에 두 손을 잘 적시고 손 세척제를 바르고 손바닥을 손가락이 대고 모으고 서로 잘 문지릅니다. 둘째는 손바닥 옆에 손가락 틈새를 씻고 손바닥을 마주하고 두 손을 교차하여 손가락 틈새를 따라 서로 문지릅니다. 세 번째로는 각 손가락 관절을 구부리고 반 주먹으로 손가락 등을 다른 손바닥에 놓고 회전하며 문지르고 두 손을 교환하여 진행합니다. 넷째로는 손, 손목, 팔을 잘 씻고 손목, 팔을 문지르며 두 손을 교환하여 진행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기 전에는 손이 액세서리를 떼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또 손을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하고 깨끗이 씻은 후 일회용 휴지나 소독한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수족구병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점으로 오늘도 잘 알고 갑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0: 네, 오늘 염면주 질병예방통제중심 김종수 선생님을 모시고 수족구병 예방지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전염병의 일종인 수족구병은요, 장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며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이 쉽게 걸릴 수가 있는 질병입니다. 수족구병 유행 시기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를 데리고 인원 밀집 장소거나 공기 유통이 잘 되지 않는 공공 장소로 가는 것을 피해주고요, 경상적으로 집안 통풍을 하고 옷과 이불을 자주 햇볕에 말려오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평소 위생 습관을 잘 지켜주고요, 영양 섭취와 체육 단을 통하여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도 수족구병 예방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나 뭐 기타 어른들도 그래요, 조기 발견, 조기 격리, 조기 치료가 중요한 것만큼 일단 수족구병으로 의심이 된다면 제때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고 또 치료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0: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원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1: 오늘 특별히 더 밝아 보이십니다.
0: 그래요. 네. 네. 항상 에너지가 넘치죠.
1: 그렇죠.
0: 네. 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3아리랑을 다 또 복습하는 시간으로 했어요.
1: 복습.
0: 네. 네. 잘 제가 마무리했거든요.
1: 그래요?
0: 네.
1: 잘하셨어요, 참.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뭐 어떻게?
0: 또 새로운 가 아리랑을 또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1: 이제 그 중국 조선족 아리랑 집에 수록된
0: 네.
1: 또 강남 아리랑이라고 있어요.
0: 네.
1: 저도 뭐 이 강남 아리랑은
0: 네.
1: 들어보지 못했어요. 처음이에요.
0: 네. 그 수집 정리한 아리랑이라
1: 네,
0: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했을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네. 중국 조선족 아리랑. 중국 조선족 아리랑 그 집에
0: 네.
1: 수록된 곡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우리 조선족들이 이제 불렀던 아리랑이 있겠죠?
0: 네.
1: 네.
0: 우리 수집 정리를 해서
1: 네. 네. 어느 시기에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0: 그렇죠.
1: 불렀던
0: 우리 황혼 선생님께서 체벌을 네. 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먼저 또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1: 네.
0: 노래를 가르칠 때 네. 가사 말을 꼭
1: 전해달라고
0: 두 번
1: 네. 빨리 불러드리세요. 빨리
0: 천천히 해라고 네, 하더라고요.
1: 빨리 읽어드리세요.
0: 네. 강남 아리랑 가사 말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은 멀어서 강남은 멀어서 2700리 강남은 멀어서 2700리 한 달하고 열흘을 가고 한 달하고 열흘을 가고 가면은 언제나 따뜻한 별류천지라네. 언제나 따뜻한 별류천지라네. 후렴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강남을 언제 가나. 네, 이 가사 말입니다. 저희가 또 노래 따라 부르기를 할 때 또 한 구절 한 구절씩 가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또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1: 한마디 한마디씩 우리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0: 네.
1: 네, 저도 네. 처음이라서 저도 이제 막 배우면서 저도 함께 배우는 시간이
0: 그렇죠.
1: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새마치 우리 양산도 장단
0: 네.
1: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강남은 멀어서 강

0: 강남이 멀긴 멀죠.
1: 그렇죠.
0: 여기서.
1: 멀죠.
0: 네, 2700리. 어. 천리도 아니고 2700리. 네. 2700리래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봅시다. 가.

0: 가요박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가고 자
1: 가고
2: 가고
3: 좀 높죠?
0: 높은가요? 가성으로 번지세요.
1: 네, 네.
0: 가고 이렇게 가성으로
1: 네,
0: 오미란 선생님 가성으로 좀 해보세요.
3: 가고
0: 이렇게 가성 이렇게 되죠?
3: 네,
0: 네 다시 한번

0: 이렇게 됩니다. 자.
1: 가고
0: 그다음
1: 가면은
0: 내려와야 돼요, 음이.
2: 미운 운이 내려와.

0: 노래가 네. 그 민요풍이라 하기보다 네. 가요풍에도
1: 그렇죠.
0: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전통 민요가 아니고 그
1: 신민요.
0: 신민요. 예. 그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그 너들강변이라든가
1: 예.
0: 네, 뭐 요렇게 신민요들이 1930년대
1: 이후로
0: 그 신민요가 많이 막 산생할 때 그럴 때 이제 생긴 그런 민요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이 지금 네. 이 체보를 보면요. 리황훈 선생님 체보를 하셨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예전에는 뭐 만약 신민요면 그게 뭐 작사자 작곡자가 알려져 있겠는데 네네. 여기 보면 작사자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1: 작사자도 없고 하니까 그냥 불려진 것을 우리가 체보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또 섞였죠?
0: 네네네.
1: 네.
2: 네. 재밌어.
0: 재밌어요?
1: 재밌어요.
0: 네. 밑으로 또 내려가 볼까요? 밑으로. 아래 선율은 또 어떤지.
2: 네네.

0: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 앞에 모두 그 여섯 줄이잖아요.
1: 네.
0: 네, 여섯 줄이니까 위에 부분을 먼저 좀 해봅시다. 위에 부분을 먼저 잘 익힐 수 있도록 해봅시다. 네, 오미나 쌤.
1: 자유박.
0: 불러.
1: 자유박.
0: 네, 잘 한번 불러 보실 수 있나요?
2: 그냥 안 붙었다. 나 알아보면 무섭다.
0: 네.
1: 네.
0: 속도가 왜냐하면 속도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을 했다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도를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너무 빨리 부르니까

0: 여기까지. 여기까지 먼저 해봅시다. 네. 언제는 내일 하고.
1: 네, 언제?
0: 다음에.
1: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고.
0: 다음에 하시고. 네. 자.

0: 여기까지. 여기까지.
1: 여기까지.
2: 네. 잘했습니다.
3: 여기까지. 아주 잘 불렀어요.
1: 같이.
3: 아주 잘 불렀습니다. 네. 근데 그, 네. 진성이 네. 아주 많이 올라가네요.
1: 많이 올라가요?
3: 진성이. 이렇게. 진성이 참 잘 올라가네요.
1: 네.
3: 네. 여성분들이 그 진성 음력이 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오미란 선생님은 진성 음력이 넓으셔서 좋겠어요.
1: 아, 좋겠어요.
2: 같이 비하는데 너무 잘한다.
3: 네네. 네.
1: 아, 그래요?
2: 산 안에 넓이 매화는.
3: 그렇죠. 제가 일은 안 시켰잖아요. 조금 널리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1: 널리는 건 괜찮고. 네, 네. 네, 칭찬이죠.
3: 예, 널리는 거는 괜찮고. 일을 시키면 안 돼요.
2: 네. 네. 네. 다시.

0: 다음에 이제 바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네.
0: 어서 오세요.
1: 근데 또 있죠. 네. 언제나 언제나. 네.

0: 네, 이러고 떠나면 좋겠어요.
1: 그렇죠.
0: 네, 네 덤스 아니란 하지 말고 이러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예전에 이 좀 이 네. 가사도 네. 사설도 네. 좀 보면은 네. 근데 언제나 네. 만날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또 예, 또 돼 있죠.
0: 네.
1: 사설은 고칠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전해왔다는 아리랑을 배우는 게 네. 목적입니다.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리랑이 꼭 들어가야 되죠.
1: 그렇죠.
0: 아리랑.

0: 좀 네. 가지 언제 갈까 그 네. 속타 마음이죠.
1: 사실은 네. 지금 4분의 3박으로 돼 있는 거를 8분의 9로 지금 고쳐서 하는 거예요. 네. 4분의 3으로 하면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그 본조 아리랑 있죠. 아리랑 아리랑 이런 정서일 것 같아요. 네.

0: 재미가 없죠.
1: 그렇죠.
0: 이렇게 부르면.
1: 그래서 장단을
0: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1: 그렇죠. 그래서 이 장단이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장단을 바뀌니까. 네.
0: 사실은 번조아리랑

0: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1: 또 아리 또 하시고 계세요. 장난 밖에 하시고.
2: 아리랑 제대로 못 배웠지. 네. 이제 이 아리랑 제대로 못 배웠지.
0: 뭔 줄 알아요?
1: 그 예전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그 스튜디오 저쪽에 있을 때는 네. 했잖아요. 긴 아리도 했고 본조 아리도.
2: 새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1: 아 그럼요.
2: 네. 또 배웠어.
1: 다시 또 배워보죠. 그

0: 이랑 연창이 나왔네요.
1: 왜냐면 아니 지금 그 저기 세마치로 된
2: 아이디어스
1: 양산도 장산 할부리 꼬박으로 된 아리랑만 지금 한 거예요.
0: 그렇죠. 네. 뭐 영천 아리랑 아리랑도
1: 있는. 그건 이제 안 했죠.
2: 이런 거 못 꼬는 거 멋있지? 안 돼 하니까.
0: 오 지금 서서 털어나고 있어요.
3: 어서 뭐 하면 뭐 따라가네.
2: 선생님도
0: 그러니까요.
3: 훈련 잘 시켰습니다 우리를.
0: 네 그렇죠. 즉흥이에요. 지금 방송 내용은 지금
1: 네, 강남이
0: 강남인데 부르다 보니까 다 불렀어요. 이야 이거 뭐
2: 선생님 그 우리 대대
0: 음악 캐리했네요. 그래서 이제 아리랑도 네.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또 새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3: 배우지
0: 못하셨죠.
4: 본조 아리랑 본조 아리랑을 아시면 좋죠.
0: 네. 네.
4: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 아리랑 이거를 이제 뭐 번조라고 알고 있는데
0: 네.
4: 번조는 이제 그게 아니고 8분의 9로
0: 그렇죠.
4: 8분의 9로 아

0: 안다. 이게 번조.
1: 예, 선생님 그거 다 제대로 우리만 예, 못 비워봤습니다.
0: 이렇게 재밌는 아리랑을 가르쳐야죠.
2: 예. 그렇죠.
1: 네. 자, 선생님께
2: 모시다. 아리랑이 다 네. 우리 그 불려야지 할 아리랑이니까요.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0: 그럼요.
2: 네, 네. 아유 시간이 오늘 후뚝 갔네요.
1: 시간에 같이.
2: 그럼 후뚝 갔네요. 후뚝 갔네요.
0: 많이 지나갔어요.
2: 자, 강남 아리랑을 좀 더 연습을 하는 시간 더 가시고요.
0: 네.
1: 아깝다.
2: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네, 연면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강남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2: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1: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0: 사특립이 쓰고 있는 모자에는 채양이 없었다. 모자를 잃어버려서 스스로 만들어 쓴 것이라고 했다. 구닥다리 안경도 다리가 하나 떨어져 가는 끈으로 묶어 귀에 걸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총기가 돌았다. 사특립은 모태똥을 보더니 기뻐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걸음을 내디디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보게, 난 한 번도 대호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네. 윤지, 자네는 여여 말이 아니군, 그래. 어? 요사이도 밤을 새며 일하나? 어? 모태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만치 서특립의 말을 끌고 앞서가는 소년 전사가 보였다. 지난번에 하자진이 어린 마부가 말을 타고 서특립이 그 말을 모은다고 하더니 그 소년인 듯 하였다.
1: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께 불만이 대단하던데요. 불만이라니?
0: 서특립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려 모태똥을 보았다.
1: 왜 말을 안 타고 다니십니까? 아, 난 또 무슨...

불만인가 했더니 사탕디비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진작 말했지만은 말을 타면 허리가 아파. 언젠가 사탕디비 말이 늙은 게 불쌍을 해서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 다른 말을 바꾸어 주었는데도 여전히 말에 오르지 않은 걸 보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정말 허리가 아프세요? 다른 까닭이 있는 건 아니고요. 모 대통이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다. 이언지 이렇게 자꾸 다져 물으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서통립은 제법 엄숙하게 말했다. 이 문제는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네. 말이란 걸음을 대신해주는 짐승이라니. 걸음은 제 발로 걸어야지 누군가 대신해줘 버릇하면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과 같네. 자꾸 말만 타고 보면은 몸이 허약해져서 걸음도 제대로 옮길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되고 나서 말이 없으면은 어쩌겠어, 응? 모 대통이 졌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했다. 선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말잔등에는 서특립의 짐 외에 다른 사람들의 배낭도 더러 보이었다. 서특립은 마치 자식을 어루만지듯 말을 청겹게 쓰다듬어 주었다. 보게 실린 물건이 적지 않다니, 어? 서통립은 말에 실은 짐 말고도 짐이 더 있는지 자루 두 개를 메고 있었다. 작은 자루는 그런대로 보기 괜찮았지만 큰 자루는 알락달락한 천 조각들로 기워 만든 것이었다. 묵중한 걸 보아서 뭘 많이 넣은 것 같았다. 그 자루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태똥이 물었다. 이거 어째가 여하튼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라네. 서특립이 말했다. 작은 자루에는 내 문방사보고 들어있거든. 벽에다가 표를 쓸 때면 아주 그저 그만이지. 이 큰 자루에는 못, 녹근, 송곳, 마치 뭐든 다 들어있네. 사람들은 이 자루를 값없이 여겨 자꾸 버리라고 하지. 우스개로 보물자루라 부르기도 하고. 한 번은 황야에서 들것이 부러졌는데 마땅히 손볼 방법이 없었지. 근데 나한테 이게 있어서 바로 고칠 수가 있었다네. 그러니 내 이 보물자루를 없애서야 되겠나? 어? 서특립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서특립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참, 우리가 또 주리로 간다던데. 그렇습니다. 모태똥이 말했다. 오늘 아침에 루산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산관을 점령하고 나면은 주리를 칠 겁니다. 참 훌륭하이. 주리는 문화의 도시가 아닌가. 장세가 아주 많지. 삼통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려온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다 큰 도서관을 세울 생각이었는데 부대가 철거하는 바람에 그만두었어. 이번에 다시 준이를 점령한다면 구휼을 하게 해줘야, 어? 서특립은 흥이 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때 간부 휴양년의 지도원 리앵도가 걸어왔다. 그래는 활짝 웃으며 모태똥에게 경례를 했다. 방직공 출신인 그네는 무석과 상해에서 밥투쟁을 이끈 적이 있었다. 그 뒤 백구에서 버티기 힘들어 소베트 구역으로 왔던 것이다. 장정을 시작하기 전에 성당의 부녀대장으로 있었는데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데다 빈틈이 없어서 지도원으로 증근되어 온 것이다. 홍군 모자 아래로 깔끔한 단발머리가 보이는 데다가 단단히 졸라맨 허리띠에는 자그마한 권총까지 차고 있어서 꽤나 씩씩해 보이었다. 수천리 길을 고생스럽게 걸은 뒤인데도 어딘지 여유로 보이었다. 발그레한 얼굴은 금방 딴 앵도 같았다. 앵도 동지, 일을 참 야무지게 했더군. 어르신들이 아무 탈 없이 정말 훌륭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도와주시는데요. 리앵도가 웃으며 말했다. 예쁘고 총명해서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는 네가 많았다. 잘생기고 재능이

0: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는 아는 리가 없었다. 스스로도 그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다. 앵도 동지, 동지의 정책은 아직 그대로입니까? 정책이라니요?
1: 왜, 그 한결같은 독신 정책 말입니다.
0: 앵도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추석 동지, 소문이 정말 빠르군요. 그 일은 제가 시간을 내서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내가 꼭 알아내고 말 테니까.
0: 모 대통이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1: 사각제 어르신은 어디에 계시지?
0: 리앵도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보이시죠? 앞에 가셨어요. 사각제는 사람들 틈에 섞여 산비탈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큼직한 솜군복을 입고 대나무 지팽이를 짚으면서 힘들게 걸음을 옮기었다. 모 대똥은 리앵도와 함께 걸음을 재우쳤다. 사각제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돋아 있었다.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 같았다.
1: 어르신 괜찮으세요?
0: 사각제는 걸음을 멈추더니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물었다.
1: 윤지인가?
0: 네, 그렇습니다. 모 대똥이 웃으며 대꾸했다.
1: 오늘은 웬일로 안경을 안 쓰셨네요?
2: 쓸 수가 없었네.
0: 그는 저고리 호수무리를 툭툭 치면서 한숨을 지었다.
2: 안경을 깰까봐 겁나서 그래요. 어제 수경제 이르러 안경을 찾으니 없지 않겠나. 아마 오는 길에 잠깐 쉴 때 잃었나 보다 하고 오리길을 되돌아가서 풀밭을 사서지 뒤져도 없었지. 야단 났군. 이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책도 볼 수가 없겠군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책이 불룩해서 보니까 안경을 책에 끼워두지 않았겠나? 어?
0: 모 대통이 웃으며 말했다.
1: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역시 안경을 걸고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자네 이 귀주의 길을 좀 보게.
0: 사각제는 질척거리는 붉은 진흙길과 비안개 속에 잠긴 채 끝없이 펼쳐진 산들을 가리키야 한다. 모 대통이 막 대꾸를 하려는데 사각제의 목에 걸린 빨간 끈이 보이야 한다. 가슴 쪽이 불룩한 것이 소모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았다.
1: 그런데 어르신, 목에 뭘 걸고 계십니까?
2: 뭔지 알고 싶은가?
0: 사각제가 가슴을 치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2: 우리의 보물이라네. 에?
0: 사각제가 앞단추 두 개를 풀자 붉은 비단에 싼 꾸레미가 나타났다. 가슴팍에 소중히 걸고 있었다.
2: 우리 소비에트 공화국 내무부의 도장이야. 그러니 어찌 귀중하지 않겠나? 응?
0: 모 대동이 왜 하필 목에 걸고 계시냐고 물으려는데 이행도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지난번 토성전도에서 적들이 바싹 뒤쫓아오는데 어르신이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그리도 벗고 우통도 다 드러내시고.
1: 아니 왜? 적들이랑 목숨 걸고 싸우시려고 그랬나?
0: 글쎄 말입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시냐고 물어도 들은 척도 않고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붉은 비단에 싼 담 목에 거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옷을 마저 입으시고는
1: 이러면은 적들이 날 붙잡지 않은 이상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 이 도장은 우리 소비에트하고 생사존망을 같이 할 테니까 라고 하시잖아요.
0: 사각제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1: 지금 사방에 적이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판이니까 이렇게 해야 안전하지.
0: 모태똥은 웃음 띈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에 마지 않았다.
1: 어르신, 요즘도 시를 쓰십니까?
2: 가끔 쓰기는 하지만은 별로야.
0: 사각제가 웃으며 대답했다.
1: 이혼지, 자네는 어떤가?
3: 저야 대부분 마루에서 읊지요. 말을 타고 시를 읊는 게 큰 위안입니다. 하지만 수경제 이르면은 전보를 다루느라 바삐 보내다 보니 시를 옮겨 적을 겨를이 없습니다. 또 오를 때 곧바로 적어야 하는데 정말 아쉽지요. 영감이 지나가면은 다시 떠오르지 않고 또 맛이 사라지거든요.
0: 모 대통령이 한껏 흥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등용초가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넸다. 모주석 동지, 잘 지내십니까?
3: 그럼요. 잘 지내고 말고요.
0: 모 대통령이 성큼성큼 걸어갔다. 등용초는 회색 평상복에 누른 비옷을 걸치고 비 속에 서 있었다.
3: 등누님, 폐병이 좀 나았습니까?
0: 모 대통령 몹시 수척한 등용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여 물었다.
4: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0: 등용초가 웃으며 대답했다.
4: 모주석 동지, 그렇게 부르시지 마십시오. 그냥 등동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3: 힘들 텐데 왜 말을 타지 않습니까?
4: 타고 싶으면 타고 걷고 싶으면 걷습니다. 발을 놀래야죠.
3: 그것도 좋지요.
0: 모 대통령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리행도에게 물었다.
3: 동필무 어르신은 왜 여태 안 보이는 겁니까?
0: 그제야 이영도는 오늘 오전에 하자진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했다. 동어르신과 후종래는 모두 들끝을 따라가는데 이제 곧 대우를 따라올 겁니다.
3: 마침내 따라는 왔나 보군.
0: 모 대통령은 다행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었다.
4: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보세요.
0: 동용초가 말했다.
4: 그러세요. 금방 올 겁니다.
0: 이행도도 거들었다. 모 대통령은 남아서 하자진의 들것이 오기를 기다렸다. 길가에 거무충충한 삼나무 숲이 있어 비를 피하기 좋았다. 호위병과 기병 통신원들은 말을 끌고 나무 아래로 갔다. 지난번 토성에서 부었던 그 나무왕이었다. 이 크고 웅대한 나무 아래 졸레와 나란히 앉아 지도를 본 적이 있었다. 모 대통령은 그때처럼 땅으로 불룩하게 솟은 나무뿌리 조용히 앉았다. 앞은 여전히 자우룩한 안개비로 흐릿허분 하였다. 대오는 쉬지 않고 전진하였다. 들끝 몇 개가 지나갔지만 하자진은 보이지 않았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 심호위병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었다. 아,
5: 옵니다! 와요! 저기 하자진 동지 들끝이 보입니다!
0: 모 대통령은 몸을 펄떡 일으켜 멀리 산구비를 바라보았다. 과연 들끝 하나가 휘청거리며 오고 있었다. 모 대통령이 웃으며 물었다.
3: 동지가 그걸 어떻게 알지?
5: 저기 키 크고 안경 쓴 사람 보십시오. 리사입니다.
0: 들것이 점점 가까워 왔다. 리치와 약가방을 맨 간호사 이수죽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6: 모주석 동지 축하드립니다.
0: 리치가 모 대통령을 보고 달래와 격려를 하며 소리쳤다.
6: 따님이에요.
0: 이수죽이 덧붙이었다. 모 대통령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소원을 맞잡았다. 들끝 대원들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하자진은 회색 군용 담요를 덮고 누워있었다. 담요는 비에 축축이 젖어있었고 얼굴을 가린 삿갓도 온통 핏물 투성이었다. 들끝 아래로도 물이 뚝뚝 떨어져 내리었다. 모 대통령은 다급히 들끝을 잡고 삼나무 아래로 가 아내의 얼굴을 덮은 삿갓을 살며시 벗기었다. 하자진은 파리한 얼굴로 눈을 지그시 감고 누워있었다. 머리를 감싼 큰 수건도 축축하였다.
7: 여보, 여보.
0: 모 대통령이 귀에 대고 나직히 불렀다. 하자진은 천천히 눈을 뜨더니 남편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하지만 곧 눈물을 왈칵 쏟았다.
7: 춥지?
0: 모 대통령이 축축에 젖은 담요를 매만지며 속삭였다.
7: 괜찮아요.
0: 하자진이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3: 호위병, 안경주머니에 담요랑 마른 수건이 있지? 좀 가져다 줘요.
0: 심호위병이 불이 났기에 달려왔다. 모 대통령은 젖은 수건을 풀고 마른 수건으로 하자진의 머리를 싸매 주었다. 그러고는 젖은 담요를 벗겨버리고 자기의 담요를 안에 덮은

0: 뒤에 겉에다 젖은 담요를 마저 덮었다. 하자지는 모처럼 행복한지 불이 발그레했다. 제가 마음대로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하자진이 미안한 얼굴을 한 채 눈을 내리깔았다.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집주인이 집이 없었어요. 불안한 듯 하자진의 목소리가 떨리었다. 리치가 곧바로 사정을 설명했다. 문제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은전 서른잎 남기고 왔으니 잘 길러줄 겁니다. 여보, 괴로워 말아요. 나중에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꼭 들여올 터이니까. 모태똥도 아내를 위로했다. 마침 동필모와 후정통신원이 다가왔다. 모태똥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동필모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날람을 하세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모태똥이 손을 저 호위병과 통신원들을 부르더니 함께 말해 올랐다. 루산관 전투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는 먼저 가봐야 하니 천천히 오십시오. 모태똥은 손을 흔들고는 말고삐를 잡아치며 자욱한 빗속으로 사라지었다. 요란한 말밥급 소리도 금세 들리지 않았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3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입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

0: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금요 보신할 시간입니다. 저희들 많은 병들은 우리 인체에서 사령부에 속하는 뇌조직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파킨슨병이, 파킨슨병 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파킨슨병은 아주 흔한 병으로 돼버렸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60대 이상 남성분들한테서 주로 많습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가끔 있지만 남성분들이 엄청 더 많습니다. 남성분들한테서 나타나면서 사실 파킨슨병도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 예방했더라면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근육이 강직이 오고 손발 다리 떨고 잘 걸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파킨슨병이다 하고 말기에 제일 늦은 단계에서 진단받다 보니까 치료가 어렵습니다. 사실 조기 치료하면은 파킨슨병도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병인데 너무 진단이 늦고 치료가 늦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모두 이 발다리를 떨면은 파킨슨병이 오지 않을까 근심하는데 사실 파킨슨병은 우리 뇌조직에 흑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중뇌 부분에 와서 흑질이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파민 분비가 적어지면서 오는 병이가 파킨슨병입니다. 뇌조직이 위축이 온다는 게 이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뇌를 건강하게 하고 전체적인 이런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런웬성 치매나 이런 많은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건뇌보신환을 써주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또 효과도 좋고 파킨슨병 같은 거는 가만히 있어도 떨립니다. 우리 손이라면 자꾸 이렇게 후들후들 떨거나 잿머리 떠는 사람들 보면은 긴장하면 떨지 않습니까? 뭐 숟가락을 치자거나 국그릇을 들자거나 연필로 글을 쓰자거나 이렇게 긴장할 때면 떨지만 파킨슨병은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도 팔다리를 부들부들 떨거나 전체 몸을 흔들흔들 떱니다. 그리고 행동이 되게 느리성느리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파민이라는 게 신경세포하고 이 신경세포 어간에 전달하는 물질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움직이겠다 일어나겠다 하면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는 동작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도파민이 분비가 적다 보면은 신경이 그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행동이 느려지게 되어있죠.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좀 심하다 할 때에는 파킨슨병 같은 거는 다리를 쭈쭈쭈쭈쭈 이렇게 끄슴에 걸습니다. 성큼성큼 걸지 못하고 이래서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신을 끊는 것처럼 쭈쭈쭈쭈 폭이 좁아지면서 발뒤쪽에 그렇게 신발을 끊는 것처럼 그렇게 걸른다 할 때 역시 파킨슨병이 아닐까 검사해보는 게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게랍니다. 여보세요.
2: 네,
0: 안녕하십니까?
2: 그래서 지금 근데 보시오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 그냥 아프지, 어디 냄새 나지,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겸내 그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근데 보시오 안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혈압이 온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 네.
2: 예, 그래놓을까, 예, 그렇게.
0: 네, 끊겼는데요.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네. 파킨슨병 증상 같은 거는 심하다 할 때는 한쪽 다리만 맸다 흔들며 걸습니다. 걸긴 걸어야 되겠는데, 걸음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른다는 게 한쪽 팔만 또 이 색이 좋으면서 걸죠.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1: 예.
0: 예, 나도 뭔가 나고서 부서지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났대다.
1: 예.
0: 그리고 머리도 자꾸 터지는 것으로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다 또 무슨 수사인가 심장도 안 좋아서 평소에 자꾸 약을 먹기는 먹는 것도 잘 낫지 않고 자꾸 반복이 나타나는데, 어지럼증 난 좀 애남 반복이 자꾸 나타나서.
1: 네.
0: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를 건네 보충하는 지금 여러 달째 먹었는데 효과 지금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0: 네. 어지럼증이 나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땐지 맞다시피 평일에 떼서 그냥 병원으로 살았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지럼증이 많이 해결되고 병원 안 다닙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
1: 네, 어지럼증이 잘 치료 아이디인데 이약 쓰고 어지럼증 나셨던 분들 대부분입니다.
0: 네, 그리고 머리 터질 것을 아프더만 어지럼 이 약물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그 아야 폰다.
1: 맞습니다. 예.
0: 그리고 가슴도 그냥 두근거리고 침침하고 예. 마음이 오지나면 늘상 불안하면서 예. 정서조절도 안 됐대다. 근데 이거 먹었는데 지금 정서조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1: 들어보니까 예, 예. 관열이 센 사람입니다. 관열이 센 예. 사람이면 머리 아파도 터지는 듯이 아프다.
0: 예.
1: 그 다음에 가슴에 무식이 꽉 찬 것 같고, 예. 관열이 올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 성격이 좀 불안하고, 조급하고, 예. 짜증이 나고,
0: 맞습니다. 예.
1: 떨림이 심하고, 예. 쉽게 맞습니다. 놀라고. 이게 다, 관열이 센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약은 경각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예. 간경락이 훌 풀려나가면, 관열은 예. 싹 빠집니다.
0: 그래 너 좀 무슨 말해서 그게 인수의 성격이나 이래도 그지 그 정도 어디 말 내들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1: 많이 받았습니다. 예.
0: 예. 그다음에 그다음 또 무슨 조사 있었는가 방광염증이 나서 자꾸 발작한다 자꾸 재발한다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래 그냥 소변 볼 때도 그냥 저리고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 조사는 어제 완전 없어졌습니다. 약 먹는 간에는.
1: 예.
0: 그리고 아랫배가 늘상에 묵직하고 똥똥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면 소변도 그래서 하루에 무슨 몇 번 할지 자수 할 수 없이 그렇게 다녔댔어. 조금, 맛도 보자면 조금 보면서. 이런 게 지금 네. 예, 소변 다 시원하게 잘 보면, 그래, 아랫배 똥똥하고 목도 여기서 가벼워졌습니다. 홀수가 네. 좀 시원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먹던 중간에서 난 제조약입니다. 그, 콤파치 허해서 그런지, 그나 뭔가, 뭔가 허리도 옆구리도 그 경계됐어. 여, 뒷단도 올라왔구나, 경계된 게, 거기 지금 아픈 게 나아졌습니다. 안 아픈다, 지금.
1: 네.
0: 먹으면 먹을수록 날마다 좋으니까 내 지금 오늘도 또 배달해서 또 먹자고 된다.
1: 맞는 말입니다. 이게 25가지나 약이 들어가서 이 오장육부의 생리 변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에, 간, 콩팥, 폐의 비위 다 좋아져서
0: 예.
1: 아마 잡술수록 이제 더 좋은 효과 봅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1: 기운이 있으십시오.
0: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박신병 같은 거는 정말로 이 심하게 되면은 치료도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이 사망의 것을 이르죠. 예. 그 전에 기운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셉니다. 어떤 때는 용조하다 어떤 때는 또 막 짜증내고 물건 죄 뿌리고 예. 에, 행동이 느려지고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죠. 예.
2: 네.
1: 박신병.
2: 네. 땅불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맞습니다.
2: 네.
3: 네, 건의아버지가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그냥.
1: 건의보시만, 예.
3: 네, 머리 아프고 어지러지 자꾸 나고,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예. 내 말씀은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건의보시만 먹고 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1: 네.
3: 네, 그냥.
1: 우리 뇌가 건강하자면, 뇌에 공급되는 피가 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첫째, 피가 맑아지고 피를 보충할 수 있어서 성혈 보혈하는 약입니다.
3: 네,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2: 네.
1: 네.
2: 네. 여보세요.
3: 예, 경계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입니까?
1: 네, 두분 아이들입니다.
3: 예, 계속 소변 자수가 많고 예. 소변이도 시원히 나아가서 예,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 잠 못 잤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소변형 시원히 잘 나가니까 예. 사수거든 하루밤에 한 번씩 밖에 아이 가니까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머리 말아가지고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1: 맞습니다. 콩팥이 좋아지는 약이 되나서 그건 빨리 알긴다. 소변이 잦다. 소변 보고도 잔여감이 있다. 시원하지 못하나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염증이 있다 하는 분들 이 약 쓰면 바로 효과 봅니다.
3: 예, 이게 이

0: 약 좀 여름에를 허가 보니까 예, 활동이 좋으니까 지금 약도 얼마고 해서 배달받아 계속 못다 전화했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예.
2: 배달번호 오, 예, 5012797번입니다.
0: 2797, 예.
2: 네.
0: 예, 감사합니다.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박신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병이라 하지만 약만 잘 선택한다 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박신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심지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꾸 이 사례가 끼고, 끼고 이러는 분들, 박신병으로 진단한 다음에도 어렵다는 분들, 이 건의보신화를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건의보신화 나왔으면 한 달 거의 썼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빠도 먼저 쓰고 좋다 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 어쨌든 이 혈압도 원래는 좀 높았던 데 여기서 정상이 됐다며 소변 자수지형 열어보이던지 또 그 다음에는 어선호 우리 오빠는 어선이 두 달 반 썼습니다. 그런게 약이 영 좋던 이 맥도 나고 정말 뭐 혈압 조절 잘 되지 기억력이 좋아지 머리 고프나다면서 이렇게 그래 내 쓰기 시작해 나도 그런 방면에 좋으면서 나는 얘 마음이 불안하냐고 별로 이 간이 열이 올라와 그런지 계속 가슴이 답답해나고 그러더니 그게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한 달을 쓴 게 이게
1: 없어진다. 그거 약만 맞췄으면 얘 뭐 한 달간에 다 없어집니다.
3: 네 가슴 답답하고 얘 그것도 정말 됐으면 좋을까 아니 거추는
1: 게릴라 심장약을 다 써서도 아이 되던 분들, 예, 이 건의보신화 쓰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병 치료해서 아이 되던 분들 효과 잘 본다.
3: 예, 그게 어제 저 한 달 쓴 이게 났으니까 이 가슴이 거추는, 거추는 도로 이렇게, 이렇게 약 따서 이렇게 벨 눌러놓은 것 같고, 속은 얘 자꾸 열이 난다만, 어디 열이 나는지 이게 답답해 나는 게, 그게 자꾸 물 열어놓지
1: 말고. 이게 간열이죠.
3: 아, 간이 열이세 그렇습니까?
1: 예,
3: 예. 그래, 예, 그런 게 그게 답답하고, 예, 그게 불안한 게 그게 없어질까, 어, 그 다음에는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리 피공급이 어렵을까나 올라가고 그런지 머리 뒤에 좀 개운하고, 예, 기운이 좀 깰까, 좀 정신 좀 좋아진다, 깨서 정말 우리 활동 계속 쌓았습니다, 우리 둘이서, 예. 그래도 앞으로 이 약은 계속 써도 이렇겠지, 맥이 납니다, 그래, 이 약 보니까.
1: 맥이 나는 약이지 않습니까?
3: 혈을
1: 보충할 뿐만 아니라 기와 혈이 부족한 우리 오장육부의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보충 치료가 다 돼서
3: 계속 약속에 감사합니다.
1: 이걸 해결이 좋습니다. 꾸준히 쓰십시오.
3: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2: 설명 주시죠.
1: 네. 우리 이런 뇌조직에서 뇌세포가
2: 형성하는
1: 원인 오장육부에서 원인을 찾자면 주로 우리 곰팥입니다. 곰팥이 허증을 오래 두게 된다 할 때 특히 우리 신염이라 노독증 하는 분들 보십시오. 혈압이 다 올라가고 뇌조직 위축이 오고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4: 네, 네 저도 건네 보시면 쓰고 이제 한 20일 정도 썼습니다.
1: 네
4: 이었으니까 소배 다른 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배 이런 시원하지 않은 게 소배 시원하게 나가고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허리 아파 허리 아픈 게 지금 그것은 많이 좋고 우리 관절이 아파서 또 그래 우리 관절도 많이 좋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심한 변비 있으니 변비도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거 써보니 조금 나사지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
1: 네.
4: 그래 이번에 활동 일단 또 약을 배달해 쓰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4: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CT나 MRI를 해본 사람도 좋고 나는 아직 CT나 MRI 해봤지만 기억력이 깜빡깜빡되고 옛날보다 확실히 못해진 게 알긴다. 그 다음에 행동이 느려진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런 심장열이란 생기 맨 정신만 먹고는 임시국후입니다. 정신만이라는 건 치료를 제대로 하자면 심장열이 생글 간열 치료를 해야 되지 간이 경락을 소통시키지 않고는 심장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심장열이 센 원인은 다 간에 독소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여보세요.
1: 예, 동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1: 예, 우리 친구, 내 친구가 중습성 심장병으로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몸이 영 세기고도 부었습니다. 그리고 발이랑 똥똥 발목이랑 영 똥똥 부었습니다. 그래, 영 걷기도 숨이 차고 영 바빠합니다. 거기다 또 관절까지 아프지, 무릎이, 허리, 다리 다 아프고, 이 머리랑 다 아프답니다, 지네. 이 경추도 아프고. 그래서 내 선생님과 이런 환자가 쓰면 어떻게 하는가 내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2: 그런 환자들 쓰는 약입니다. 이 약을, 우리 그 붓기는 원인, 딱 그 고가백만뿐만 아닙니다. 주로 심장이 나쁜 사람들, 그 다음에 콩팥이 나쁘면 주로 눈두덩이가 붓고, 발등이 붓는다, 우리 심장. 많은 이런 오장육부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 약이가 25가지나 들어간 원인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쓴다 할 때 확실하게 효과 보는 약입니다.
1: 예, 잘 알았습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선생님.
2: 네, 건강하십시오.
0: 네, 맞아 설명. 네, 주시죠.
2: 건의보신화는 하면은 약이 좀 종합적인 약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다 우리 치매만 먹거나, 우리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파킨슨병이거나, 이런 뇌과 질병만 먹는 약이 아닙니다. 이 25가지 중약이 들어갈 때에는 그런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매람 오기 전에 벌써 혈관이,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많이 막혀서, 뇌조직이 위축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약을 쓰다 보면은 콩팥이 좋아지면서 고가병은 낮지 말래도 따라서 나서질 수 있습니다. 예. 또 고가병은 또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고가병 치료한다는 약들 보면 다 진통제 격소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건네보신화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쓰면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제 아나운서 선생님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498원입니다. 오늘부터 428원에서 98원 70원 올랐습니다. 한 가게 70원 올랐다. 이거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에는 좀 부담이 셉니다. 이래서 우리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5곽 싸면 6곽을 드리는 우대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대활동을 폭도가 세게 함으로써 부담이 적게끔 회사는 적게 벌고 쓰는 분들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부담이 없도록 우대활동이가 좋습니다. 보통 5곽에 4곽입니다. 5곽에 3곽, 5곽에 4곽 하던 걸 5곽에 6곽을 드립니다. 5곽 싸도 6곽 드리면 11통이 간다 이 말입니다. 우대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는 약들이 소개해드릴 게 많습니다. 우리 그 전에 소개해드리던 백수환이라든가 또 연기 깡구복액이라든가 그 외에도 앞으로도 많은 약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올해는 소개 못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간단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약이 수요될 때는 어떤 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자문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딱 한 가지 약만 자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송을 들으면서 내게 수요되는 의학 지식과 내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겠는가 하는 필요한 약들이라든가 이런

0: 왜냐하면 담석증이 있어도 크게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돌이 움직여서 아플 때면 막 아래까지 뜯는 것처럼 대단히 아프죠. 그 전에는 아무런 조기 증상을 못 느낍니다. 보통 우리 그 B초에서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한다거나 자식들이 효도하면서 무슨 이 아픈 데를 검사해라 하고 해줄 때면 B초에서 발견됩니다. 담석증 같은 거는 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의학상에서는 담석증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콜레스테롤성 담석증. 그러니까 우리 그 간에서 분비되는 열물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을 때, 또 특히 간에는 하루에만 해도 750호성, 750mg 하면은 이게 한 한근 반 됩니다. 한근 반을 분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또 그렇더라도 그 분비되는 열물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이 간이 좋으면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분해하고 합성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물이, 그러니까 건개 나온다 할 때,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할 때는 담석증이 쉽게 생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집에 아저씨도 지금 무슨 증상 있는가 하면 간경화 좀 있습니다.
0: 네.
2: 어선 한 있은지 한 1년이 넘습니다.
0: 네.
2: 그래, 그러니까 내 맥이 특별히 없고 밥은 잘 못 먹습니다. 마셨다는 소리.
0: 네.
2: 예, 그리고 보다 또 콩팥도 영하고 이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냉기 깐고 배고 어서는 먹은 지 한 6개월이 된다. 굉장히 효과 영 좋았습니다.
0: 네.
2: 먹던 약 중에는서 그지, 뭐니까 뭐, 그거 애기대 그런지 효과 빨리 알고 알리더라. 그 효과 영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0: 네.
2: 그래서 뭐니까 뭐, 그냥 눈이 건조하고 예, 눈이 뻘겋고 예, 그냥 뭐니까 까까라면서 뻑뻑하다 이랬습니다. 굉장히 신 어서는 눈이 건조하지 않고 예뻐고 턱이 싹 벗어졌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2: 예, 그리고 얼굴이 특별히 검게 되었습니다. 또 강경화했으니까 나 간이 나쁘니까 계속 요즘에 계속 막 검은 게 많이 벗어졌습니다. 계속 대색 피색이 조금 돌아옵니다. 그래도
0: 네,
2: 예, 그래서 많이 나아지고 고열이 있으면서 나한테 목에도 마르고 예, 입이 자꾸 마른다 이랬대. 근데 그게 지금 좋아졌다 이랬대다. 슬슬 마른다 이랬대다.
0: 네.
2: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해서 예, 요즘에는 밥도 잘 먹으니까 맥이 난다 합대다.
0: 네.
2: 그리고 머리 신나도 게 많이 막아지다 이랬대다.
0: 네.
2: 그래 보다가 허리 그냥 아파서 이 짠등을 와서 검사해보니까 이게 척추는 어렵답니다. 여자 반 탔으면 없답대 이랬대다. 네. 근데 이게 허리도 아프, 콤바트에 허리 아프다 이랬대다. 그래 머리 앉아 있지 못하도 이거 하이래 앉아서 꼬물 들고 앉아있던 게 지금 그게 지금 술 아프다 이랬대다.
0: 네.
2: 마지막에 다 시끌고 졸이고 쏴내놓고 시큰 것도 그게 많이 좋아졌다 이랬대다.
0: 네.
2: 그 먹던 양 중에서 제일 부작용도 적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먹겠다면서 오늘 빨리 배달 받으라면 더 이랬대다.
0: 네.
2: 예. 오늘 배달 받자고 했는데 계속 먹으려고.
0: 네.
1: 네.
0: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2: 예, 전보처럼 있을까? 그냥 한 가지일까? 전보처라?
0: 한 가지 아닙니다. 다섯 곽 싸도 여섯 곽 드립니다. 근데 아,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예.
2: 아, 그게 더 좋은가? 괜찮습니다. 예.
0: 예.
2: 그럼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감사합니다. 예.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콜레스테롤 담석증 아주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예. 예, 지금 현대인들이 식단을 봐도 이전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고기나 먹으면 잘 먹은 거죠. 근데 지금은 때때 고기를 먹다 보니까 우리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어찌든 혈중 농도가 높은 것만 사실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그거 전세 입간 구보약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가에서 담배가 높던 게 지금 전사가 됐고, 예. 전인세피대가에서 속을 다듬어던 게 지금 속을 다듬어오지 않고, 속은 역시 오는 게 잘 나갑니다.
0: 예.
3: 그리고 뼈 아픈 것도 많이 나서졌고, 브랜디가 심했는데, 오랜 BMP도 해결됐습니다.

0: 예. 근데 이렇게 와서 오니까 배달받아 독서다 그랬나?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2: 네.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2797번. 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 다음 고기 하는데 고기를 아예 먹어도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증이 생기는 원인 딱 고기만 잘 먹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름이 문제입니다. 남성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림상에서 보나 우리 주위에서 보나 이 남성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 현대의학에서는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다 그저 단낙체 주술하는 이런 외과적인 수술요법을 선택하는 게 다죠. 예.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준 장기는 손톱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나는 고기 따위 먹는데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라든가 남성증도 생기고 간도 나쁜가 복부 비만도 있고 그거는 기름 때문에도 많습니다. 기름. 나는 기름을 제일 중시에 먹는다고 옥시순으로 짠 기름이라든가 콩기름이라든가 심지어 올리브유라든가 이렇게 먹는데 나는 기름을 중시에 먹는다 또 이러죠. 예?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노래 감성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중한 마음의 향기입니다. 류은정 작사, 리그맨드 작곡의 꽃마음 마음향기를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꾸던 그곳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김명식 작사, 백희남 작곡의 가자. 변강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 내려놓고 근심 없이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최미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을 장호 리즈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사랑은 점점 깊어갑니다. 최관석 작사, 최동렬 작곡의 달빛 연정, 이명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노을, 붉게 물든 하늘은 우리에게 연을 남깁니다. 잠시 멈춰 그 아름다움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능한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 노을, 김지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옥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은 인간과 사회의 다양성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요. 단순히 풍경만 구경하는 여행이 아닌 삶의 다양한 모습을 마주하는 진정한 견문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고 시야를 넓히며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거죠. 낯선 길에서 따뜻한 인연을 만들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민속 문화를 체험하며 민족 화합에 따뜻한 정을 느끼고 지친 일상 속 잃었던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네,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 문학 등 다양한 무형 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 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무엇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족 전통 복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선족 전통 복식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조선족의 선인들은 일찍 간단한 몸을 가려던 이 원시 사회 단계를 거쳐서 복식 문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을 해왔답니다. 저고리, 바지, 치마가 모든 옷차림의 기본을 이루었고 덧입는 예복으로 포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저고리를 고대 문헌에서는 유라고 표시했는데요. 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옷 서폰 왼쪽으로 여미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조고리는 길이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지금이랑 대비가 되죠. 상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볼게요. 조고리의 깃, 섭, 도련, 소매부리 등 부위에는 색다른 천으로 전을 둘렀고 허리에는 띠를 맨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바지는 고라고 했는데요. 폭이 좁은 궁고, 폭이 넓은 대구고, 가랭이가 짧은 곤 등이 있었습니다. 치마는 길이가 길고 주름이 많이 잡혔으며 문헌에서는 상군 등으로 기록했습니다.

네, 특정된 명칭을 다 소유하고 있지요. 과거랑 현재에서 복식 문화는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계속해 알아볼게요.

복식 문화는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고 전통 복식 특징이 점차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의관 제도가 매우 엄격했으므로 왕족, 사대부와 백성들이 입는 옷 이렇게 구별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되는지 계속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 복식에서는 바지 가랭이가 그전보다 더 넓어지고 두루마기, 창옷, 심의, 도포, 쾌자 등 다양한 겉옷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성 복식에서는 조골이 낏, 형태, 도련, 배래기 등의 륜곽선이 직선적으로부터 점차 곡선적으로 변했고 보다 여성스러워지고 부드러움이 흘렀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젊은 여성들의 옷으로 색동조고리가 나타났습니다. 유교의 남존여비 관념에 의해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우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이로 인해 쓰개치마, 천에, 장옷 등이 출현하게 되었답니다.

예전에는 시집 가기 전에 처녀는 얼굴을 쉽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봉건적 관념 때문에 얼굴을 살짝 가리우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조선족의 전통 복식은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발전을 해온 것일까요? 네. 이 조선족의 전통 복식은 조선족 고유의 복식과 당나라, 명나라, 원나라의 관복을 조화시켜서 발전해 온 것이랍니다. 우리 전통 복식 중에 삼오관대, 단력, 저기, 원삼, 화롯, 당리, 복두, 정자관, 탕건, 복건 등은 정도 부동하게 우리나라의 복식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결혼할 때 사용하는 족두리, 도투락탱기와 두루마기 등은 원나라 시기 몽골족의 복식을 본딴 것이고 마고자는 청나라 시기 만족의 복식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착용하는 조끼와 중절모는 서양 의관으로서 19세기 말엽에 일본을 거쳐 조선반도에 들어오면서 널리 보급된 것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중엽부터 동북에 이주해 정착하면서 고유의 복식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20세기 40년대까지 중국 조선족의 복식은 조선반도와 대체로 비슷했으나 사회환경과 생활환경이 변하면서 점차 차이를 보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전통 복식 문화의 명맥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알아볼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전통 복식은 특별한 날에만 주로 입게 되는 거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해방 후 생산력이 발전을 하고 사회가 변혁하면서 일상 생활과 생산 활동에서 활동의 편의를 위해 점차 현대식 옷을 착용했지만 명절이나 경사스러운 날에는 여전히 전통 복식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전통 복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개혁개방 이후 특히 새 세기에 들어서서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민족문화를 중시하며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축제 행사들이 많이 열리면서 전통 복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른 한편 보다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개량 전통 복식들이 인입되어 풍부하고 다채로운 복식 문화가 형성됐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족 전통 복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족 전통 복장은 조선족이 처한 자연 환경과 생활 양식에 걸맞게 만들어졌는데요. 조선족은 장기간 아한대 지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복장은 내한과 내열에 적합한 조골이, 바지, 치마, 겉옷, 쓰개, 신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온돌에서 좌식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복장도 이런 생활에 편리하게끔 여성 복장은 치마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남성 복장도 바지폭이 넓어 주저앉거나 서기에 편리하고 걸터앉아도 보기 흉하지 않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자연 환경, 생활 양식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복장을 만들게 된 것이죠. 다른 특징이라면 조선족 전통 복장은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남성 복장은 바지와 조고리, 여성 복장은 치마와 조고리가 모든 옷차림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데요. 설계에서 조선족 전통 복장은 평면 설계를 위주로 하고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옷의 선이 우아하면서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조고리는 앞뒤길과 소매, 깃, 동정, 섭, 앞뒤 돌연, 고든 진동과 소매 베레기, 고름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세밀하게 구분한다면 여성 옷은 조고리가 짧고 치마가 긴 구조로 됐는데요. 이는 다른 민족 옷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서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으며 키가 작은 동방 여성의 체형 약점을 감춰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전통 옷에는 이러한 섬세한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 복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전통 복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섬머리와 긴머리의 면접선은 아주 섬세하고 규칙적이며 섭코로부터 연한 호선을 이룬 앞도련은 여성의 앞가슴을 편안하게 덮어주어 한결 특색적입니다. 고름의 매듭은 가슴에 달린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 마냥 가슴을 예쁘게 장식하고 내리 드리운 길고 자른 두 고름은 직선의 형태로 치마주름과 수직 평행선을 이루어 하체를 더 길어 보이게 해줍니다. 곧은 진동선을 경과한 화장은 어깨에서 몇 개의 주름을 남기면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소매 아래로 들이오게 하여 멋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길게 내리 두려우는 고름, 하체를 더 길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외에 또 뭐가 있을지 계속해 알아볼게요.

지금부터는 둥근 소매 베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둥근 소매 베레기는 발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좁은 소매 부리는 손목을 자연스럽게 가려줍니다. 여성 조고리의 길이는 노소가 다르지만 대체로 가슴을 덮어줄 만한 길이로 되었고 역삼각으로 이루어진 옷깃은 시원스럽게 목과 얼굴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치마는 넓은 폭을 잔주름으로 하여 가슴과 허리를 덮어주면서 짧은 조고리 밑에 배치돼 안정감을 줍니다. 여성의 치마가 폭이 넓고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리드르게 한 것은 조선족 여성들이 허리의 곡선미를 추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된다고 하네요.

네, 전통 복장은 사실 곡선미를 보완할 수가 없거든요. 남자 저고리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남자 조고리 길이는 여성 조고리보다 길며 허리를 좀 초과할 정도로 바지는 사폭으로 재단돼 품이 너르고 밑기 슬근 데님을 쳐서 신발과 선명한 개선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선족 전통 복장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조선족 전통 복장은 기본 형태의 특징을 보존하면서 구석없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조고리, 치마, 속치마, 바지, 속바지, 속옷, 갓조고리, 등거리,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당이, 원삼, 회자 등등이 있는데요. 평상복과 례복이 조금 다릅니다. 례복으로는 관례복, 홀례복, 상례복이 있는데요. 이 홀례복에는 신랑과 신부의 홀례복이 따로 있고 상례복에도 남자와 여자의 상례복, 동자의 제례복이 따로 각각 있다고 합니다. 신분과 업종에 따라 왕이 입는 오의와 관리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 군사들이 입는 군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또 버선이나 집신, 남학신, 꽃신, 가죽신과 모자 등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처럼 종류가 다양할지라도 전통 복식 형태의 기본 특징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량복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개량복들은 전통 복장의 기본 형태를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활동성 및 편의성을 위주로 하면서 현대 패션을 접목시킨 산뜻하고 우아한 개량복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개량복 역시 전통 복장의 기본 형태만은 그대로 살리고 있답니다. 네, 조선족 전통 복장에서 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공예 조작인데요. 공예 조작에서 조선족 전통 복장은 마름질이 간단하지만 그 조작 공예는 섬세하고 정교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긴 머리와 선머리, 동정선에는 조선족의 지극정성과 지혜롭고 선한 심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며 겹저고리, 겉박이 저고리,

회장저고리, 적삼 등 저고리는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공의 솜씨를 보여주는 수노이와 노리개는 전통옷에 한결 이채를 돋구어줍니다.

네, 공예 솜씨도 맞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이외에도 전통 복장의 옷 형태와 색감은 독특한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조선족 전통 복장의 무늬 형태와 무늬 색깔은 짙은 민족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옷 무늬 형태를 보면 점, 선, 원형, 삼각형 등 기하 무늬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란, 국화 등 식물의 무늬와 색깔, 그리고 물고기, 사슴 등 동물의 무늬들을 띠고 있는데요. 이외에 글자 무늬도 있답니다. 이런 옷 무늬들은 잔잔하고 자연스러우며 무늬의 색깔은 언제나 옷 바탕색과 부드러운 조화를 이루어서 은근하면서도 고상한 느낌을 줍니다.

네, 현대공업의 발전에 따라 요즘은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현대인의 심미관에 맞춘 다양한 무늬들이 많으며 자수하거나 인화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네, 조선족 전통 복식은 민족의 역사와 생활 풍습이 담긴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입니다. 복식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세대별로 전승하며 오늘날 연변 관광 민속 체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 복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여행의 재미는 유명한 명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진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 어떠할지요? 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행복의 의미를 더욱 따뜻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엘한 차미련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가을이 주는 깊은 성숙과 그 속에 담긴 아름다운 지혜를 노래합니다. 방신곡 작사 김봉관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황혼창가를 들으시며 인생의 모든 계절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살이 되어도 마음만은 청춘일 수 있습니다. 김대현 작사, 리상희 작곡의 렴수연 가수가 부른 80청춘을 전해드립니다.

산속마을의 아침은 아름답습니다. 안개 걷힌 푸른 산, 맑은 물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석화 작사, 문경덕 작곡의 리원남 가수가 부른 산향의 아침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길은 단순한 이동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움을 안고 가는 길입니다. 최관석 작사, 허순자 작곡의 박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의 길을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성실성 키워주기에서부터 아이들의 운동 재능의 숨은 비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심리 건강의 수호자가 되기 위한 방법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학부모들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걸 발견하면 첫 반응으로 무작정 꾸짖고 노발대발 화를 내고 심지어 체벌까지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핵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때리고 꾸짖을수록 아이는 더 거짓말을 잘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아이가 툭하면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강압적인 훈육은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때리고 꾸짖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그 자리에서 들추거나 추궁하지 않깁니다. 아이가 거짓말하는 걸 발견했을 때 먼저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고 바로 들추거나 연달아 추궁하지 마세요. 날카로운 추궁은 아이가 순간적으로 방어심리를 갖게 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방법은 객관적인 사실을 온화하게 설명하고 아이의 감정을 관찰하며 아이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 내가 그런 거야? 똑바로 말해봐 라고 묻지 말고 카펫에 우유가 흘렀구나. 지금 좀 긴장된 것 같아. 내가 화낼까봐 두려운 거지? 라고 말하세요. 공감으로 신문을 대신하면 아이가 방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아이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갖도록 가르치기입니다. 아이에게 반드시 분

사람이 전달해야 할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평생 실수하지 않고 사람은 없단다.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는 내가 진실한 상황을 기꺼이 말해주길 더 바란단다. 많은 부모님들의 잘못은 아이가 실토했을 때도 여전히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데 있습니다. 이러면 아이는 점차 솔직하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죠. 잘못된 행동과 정직한 품성은 구분해야 하는데요. 잘못은 함께 바로잡을 수 있지만 정직함은 받아들여질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내게 말해주면 우리 함께 해결 방법을 찾을 거야. 함부로 화내거나 너를 나무라지 않을게. 이렇게 안정감을 형성해야 아이가 거짓말을 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직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실토의 대가를 낮추기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또 진실을 말했을 때 솔직하게 말할 용기를 낸 걸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 후에 함께 문제를 처리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스스로 장난감을 망가뜨렸다고 인정하면 먼저 칭찬하세요. 내가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용감하구나. 엄마는 너의 정직함이 정말 대견해. 그런 다음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고치거나 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장기적인 긍정적 피드백은 아이가 정직함은 안전하고 실토는 신뢰를 얻으며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이의 버릇된 거짓말은 결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안정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요구를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신호인데요. 우리 육아의 초점은 거짓말을 잡아 벌 주는 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 환경을 구축해서 아이가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고 온화한 소통을 꾸준히 하면 우리 아이들도 솔직하게 말하고 기꺼이 실토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운동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 훈련이 더 중요할까요? 생활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두 극단적인 부모 류형이 있어요. 한 부류는 아이가 달리기가 느리거나 줄넘기가 서툴면 바로 아유 유전이 안 좋아서 타고난 운동 신경이 없는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 아이의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맹목적으로 아이의 신체 조건을 무시한 채 많은 체육학원에 등록시키고 높은 강도의 훈련을 강요하지만 결국엔 아이가 운동을 거부하고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재능과 후천적 훈련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제적인 가정 교육 방법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먼저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재능은 분명 기초적인 차이를 가져오며 이는 아이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전문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재능은 아이 운동 능력의 약 30에서 40%만을 차지하는데요. 이는 아이의 초기 출발점을 결정할 뿐 절대 최종 한계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가 운동을 못하면 아이도 반드시 못할 거야 라고 오해하는데요.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다음으로 후천적 훈련과 성장 환경이 아이의 최종 운동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이고요.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가소성이 매우 높고 특히 6세에서 12세는 황금 발달기입니다. 아이의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후천적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초기 활동 환경입니다. 영유아 시기에 기고 달리고 뛰고 오르고 균형 잡기 등 놀이를 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따라 신체 조절 능력이 직접적으로 형성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과보호하여 아이를 오래 안고 달리기를 제안하면 아이가 신체 탐색 기회를 잃어 자연스럽게 동작이 둔해지는데요. 이는 재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연습이 부족해서겠죠. 둘째, 체계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운동 연습입니다. 행동 조절 능력은 본질적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반복 연습을 통해 안정적인 회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동작을 많이 연습할수록 신체 조절 능력이 더 유연해지는데요. 전문적인 경기 훈련을 추구할 필요 없이 일상적인 줄넘기, 공놀이, 왕복 달리기, 균형대, 장애물 게임 등의 지속적으로 행동 조절 능력, 근력, 그리고 민첩성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영양과 생활 패턴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칼슘, 수면은 뼈와 심폐 발달을 보장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재능이라도 오랜 기간 편식을 한다던가 밤을 샌다던가 하는 이런 생활 패턴이 계속되면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는 심리적인 자발적인 운동 취미입니다. 바로 방과 후에 공을 차거나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쉬어도 다시 하고 싶어 하는지 잘 관찰하는 겁니다. 둘째, 동작 학습 수용도입니다. 따라하기와 반복 연습을 기꺼이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셋째, 좌절 극복 능력입니다. 한 번의 실수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며 조정하려 하는지, 선천적 조건이 평범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장기간 꾸준히 훌륭한 운동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는 줄곧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그들에게 기분이 우울하거나 초조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많은 부모님들은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감정 변동인지 아니면 심리적 문제인지 의문을 가집니다. 전진시 안정병원 원장 서광명은 아이에게 감정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감정의 지속 시간과 배경 원인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감정 변동은 종종 원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못 치렀거나 친구들과 다툰 등의 경우가 있고요. 보통 며칠 내에 저절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이 2주 이상 매일 지속되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이 크지 않다면 이때 부모님들이 중시를 돌려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아이의 사회적 기능이 손상됐는지 그 여부도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서광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가 정상적인 학습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아이가 비록 감정 기복이 있지만 학교에 다니고 숙제를 마치며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다면 이는 여전히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감정 문제가 아이의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뚜렷하게 방해한다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 갑자기 크게 하락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방에 틀어박혀 완전히 사회적 교류를 하지 않거나 또 과거에 좋아하던 운동과 취미를 포기하거나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혼란스러운 경우, 이는 문제가 감정 변동의 범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학부모는 또 아이가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지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서광명은 만약 아이가 사는 게 재미없다, 사라지고 싶다 이런 말들과 비슷한 말을 자주 하거나 아이가 자해 등 행동을 하는 걸 발견하면 부모는 즉시 전문적인 의료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우울한 감정, 우울지상, 우울증 등 세 가지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우울한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울한 증상은 더 심각한 것으로서 아이는 계속해서 기분이 우울해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며 잘 먹지 못하고 항상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학습과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2단계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을 한다면 많은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증상이 심각하고 지속시간이 길며 뚜렷한 기능 손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우울증의 의학적 진단 표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부모가 아이의 우울증을 걱정한다면 즉시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고 아이를 정규적인 의료기구의 정신심리와 심리과 혹은 심리외래진료에 데리고 가서 과학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보호입니다. 네, 오늘은 거짓말하는 아이들의 그릇된 버릇을 어떻게 고쳐줄지에서부터 아이들의 운동 능력은 타고난 것일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또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하시는 어떻게 자녀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아이의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블랙커피 한 잔이 휴식이 되어주고 우연히 읽게 된 책 한 권이 힘든 일상 다독여줍니다. 오늘 시간에는 삶의 풍경과 내면의 울림을 전해주는 책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작가 존 벤빌의 과학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뉴턴 편지는 앞선 두 작품과 2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 비록 같은 대과학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작품은 전작과는 달리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레르의 인생 이야기를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 역사학자가 뉴턴의 전기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뉴턴의 신비로운 편지 한 통을 해독하려고 시도할 때 과학자 개인적인 철학적 고민과 정신적 위기가 그 자신에게도 동시에 일어나며 삶의 혼란과 정신적 붕괴가 뒤따릅니다. 벤빌의 언어 구사력은 뛰어납니다. 저자는 늘 그 비유와 묘사를 정확하게 던져 독자들이 인간의 감각과 환상에 관한 파편을 주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파편들이 합쳐질 때 비로소 흐릿한 삶과 인간성의 선명한 그림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작품입니다. 영국의 작가 제리 스미스가 쓴 진실한 역사적인 작통의 서사 배경을 말하자면 족쇄를 차고 춤을 추는 격입니다. 그래서인지 저자는 초기 작품 하얀 이에서 보여준 극도로 복잡한 소설 방식을 따르지 않고 더 정교하고 파편화됐지만 세밀한 서사적 구조를 채용합니다. 소설은 수십 년에 걸쳐 런던 문학살롱, 법정과 저 메이커 농장 사이를 오가며 시대적 디테일, 문학적 가십과 깊고 예리한 사회적 평론을 교묘하게 엮어냄으로써 역사극의 진부한 분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과거를 빌어 현재에 비유한 작품으로서 이 소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첨예한 영국의 식민 역사, 노예 재유산, 인종 문제를 조명합니다. 일부 평론가들이 말한 것처럼 스미스는 그의 상징적인 재치와 풍자적인 필치로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을 부활시켰고 계급, 인종과 성별, 권력에 대한 현대의 대화와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프랑스 작가 조지 페레크가 쓴 장편 소설 잠자는 사람은 학업을 포기한 후 자기 폐쇄, 정신적 무감각과 방황 상태에 빠진 주인공의 정신적 운동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산문시와 같은 언어로 젊은이들의 고독과 막막한 정신적 풍경을 보여줍니다. 소설 서두에서 주인공인 25세의 무명대학생은 자신의 삶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를 만나지 않으며 편지에도 답장하지 않습니다. 매일 5평방미터의 초라한 방에서 잠자고 멍하니 보내거나 파리 거리를 배회하며 삶이라는 정밀하게 돌아가는 기계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2인칭 서술로 한 방관자의 시각을 분열시켜 허무에 잠긴 자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가장 감동적인 점은 저자가 이야기를 그냥 잠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값싼 위로도 문제 해결 방안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책은 해질 무렵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노령화라는 말로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변화를 개괄할 때 큰 그림에서 미세하고 구체적인 생명의 처지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야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책 저자인 사회학 박사 오신몰은 몰입형 현장 조사를 통해 고공에 매달린 시각을 지면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는 작은 나주머니라는 신문으로 강소성의 두 양로원에 들어가 관찰자인 동시에 참여자가 되어 날마다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노인, 간병인과 가족 3자 간의 감정적 갈등을 지켜보며 기록합니다. 그의 서술 속에서 양로원은 로화를 안치하는 용기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엄, 노동의 가치, 세대 간의 윤리가 재구성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실 곤경의 정면으로 맞서는 동시에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화로 나아갈 때 어떻게 능률과 존엄, 안전과 자유, 원가와 인문 등 문제를 균형 있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탐구하는 결국 늙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사회적 우화입니다. 다음으로 작가 동래가 쓴 소설집 그와 그의 결심입니다. 이 책에는 천류, 명주, 백양, 결심 등 6편의 단편과 후기 두려움이 수록됐습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삶에 접근하며 성, 혼인, 출산, 직업이 가져다주는 곤경이나 위험을 직시합니다. 동래의 후기는 이 책을 읽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얻어야만 이 소설집이 보여주는 어떤 결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살 전에 그는 자신의 소설이 주로

남성 시각으로 쓰였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이러한 소설 시점의 성별 바뀜이 매우 은밀하고 그녀의 성장과 긴밀하게 관련됐음을 발견합니다. 그 후 자기 성찰과 고백의 방식으로 변하며 여성 생명의 작은 세부에 주목합니다. 작가는 책 속의 인물처럼 함께 성장합니다. 이는 충분히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계속하여 오스트리아의 작가 로베르트 제탈러가 쓴 한평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오스트리아 서부 티롤 산악지역의 휴양지 개발을 주요 배경으로 허구의 인물인 안드레아스 에거의 한평생을 덤덤하지만 세밀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평생은 티롤 지방의 풍경 묘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간직했던 이 지역은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스키 휴양지로 개발되는 과정을 통해 중대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과정은 에거의 시점에서 정교하게 묘사되며 이 작품의 핵심을 이룹니다. 어찌 보면 자연인에서 가까운 존재인 에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문명화 과정에 연루되면서 자신의 노동가치와 인생의 의의를 제대로 부여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평생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에거의 곁에는 항상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고 죽음은 불행하거나 느닷없는 형태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의 내외가 있으니 바로 아내 마리의 죽음입니다. 에거의 주변 사람들은 죽음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하지는 않은 채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결국 에거 자신도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산악지역이라는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고독으로 점철된 남자 에거의 삶에 오묘한 색채를 드려옵니다. 에거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죽음이 산악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설처럼 그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마음을 졸이며 하는 고공작업, 샤워만 해도 독감에 걸려 목숨을 잃은 동료, 에거가 독일 국방군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을 때 러시아 눈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병사들의 시신 등 죽음은 마치 냉정한 여인처럼 호시탐탐 그에 대해 웅크리고 있습니다. 책 속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 등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에거는 이렇게 말하고 어깨에 맨 가죽끈을 고쳐매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잠시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의 소리를 들으며 귀를 기울였다. 고요함은 완벽했다.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심장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산의 침묵이었다. 제 등에서는 안 된다고요. 에거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사실 이 책에서 작가는 여러 차례 죽음의 이미지를 대설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에거는 35살 되던 해 대설 속에서 친구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짜고짜 친구를 업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구조를 요청하기로 합니다. 두툰 눈으로 덮인 3km가 되는 산길을 힘들게 걷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가 갑자기 맑아진 정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친구는 에거의 등에서 내려 어느새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눈보라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친구의 얼어붙은 시신이 발견됐을 때 에거는 이미 70세가 넘었습니다. 삶과 죽음, 느림과 빠름의 상징과 비유는 이 장면에서 무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친구의 짧고 갑작스런 죽음 뒤에는 에거의 길고도 여유로운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 에거는 참으로 딱한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오른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살지만 그래도 그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에거가 사는 삶을 따라가보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에거에게도 사랑은 찾아오고 그는 아내가 죽은 뒤에도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랑을 믿고 있을까요? 한 남자, 산, 고독, 죽음의 사중주로 이 작품에서는 고독 속에서 존엄과 아름다움을 찾는 내용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루는 크고 작은 순간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제탈러의 절제된 산문 속에서 예리한 관찰과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지닌 남성의 이야기를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탄력이 있으며 우아함이 깃든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극도로 시적인 작품이다. 무뚝뚝하면서도 예민하다. 사소하고 주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책이기도 하다. 일단 이 책의 첫 장을 읽게 되면 절대 손에서 놓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은 독일에서 출간되자마자 많은 언론과 문학계 인사들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됐습니다. 출간 후 독일에서만 55만 부가 판매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 25개국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6월 20 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어린 시절 우리들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어느새 점점 사라져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옛 물건들을 다시 만나는 일은 옛 추억으로 떠나는 감동적인 시간 여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이 힘들거나 지칠 때 아늑한 옛 추억으로의 시간 여행은 우리들에게 힘과 열정을 솟구치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박영옥이 쓴 소필, 고향의 시냇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낳아주고 키워준, 또 칠생무지개 같은 꿈도 심어준 고향을 떠난 지도 온 2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고향의 시냇물을 늘 잊지 못하고 있으며 당장이라도 달려가 품속에 안겨 물장구라도 치고 싶다. 지금도 내 시냇물은 그때처럼 맑을까? 그때처럼 청하게 노래하면서 흐를까? 인정 많던 고향의 사람들도 그립건만 고향의 시냇물에 대한 그리움은 늘 짓궂게 내 마음을 파고들 때가 많았다. 언제쯤 고향에 가야 하겠는데 하면서 벼르고 별렀건만 50여 년이나 앉은 석동으로 자리를 굳건히 틀고 살아오시던 어머니마저 13년 전에 내가 사는 도시로 이사오다 보니 그 후로는 다시 고향 갈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지난 가을에 동창 모임을 고향의 학교에서 가진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 내가 살던 고향. 그래, 고향에 가면 시냇물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토록 그립던 고향의 시냇물. 전화기를 놓은 나의 입에서 어느새 노래까지 흘러나왔다.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튿날 오전 우리 동창생들을 안친 버스는 고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야릴 수도 없는 산과 들을 지나 한 시간 반이나 달려서야 목적지인 만보중학교에 도착했다. 나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학교에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고향의 시냇물로 향했다. 내가 살던 고향은 금광촌이라고 하는 물 좋고 인심 좋은 동네였다. 이제는 대부분 조선족들이 다 한국 아니면 시내로 이사를 가 오늘은 한족 동네로 됐지만 그러나 마을 앞에 있는 깨끗한

하고 맑은 시냇물은 변함없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고양이 시냇물은 금방 돋아난 봄풀처럼 새파란 나의 동년 감미로운 촉 속으로 나를 끌어들였다. 해마다 여름방학이면 나는 옆집의 송월이 그리고 뒷집의 초록이를 불러 시냇물에서 놀기가 일쑤였다. 비오는 날을 제외하곤 매일이다시피 시냇물에서 놀았는데 종로의 해를 바라보며 시냇물가로 달려가는데 난 다리가 부실하다 보니 맨 나중에 도착하곤 했다. 그때면 벌써 송머리와 초록이는 물속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나도 옷을 벗어 풀 위에 활 던지고는 물속에 들어섰다. 그러면 우리 셋의 물싸움이 또 시작된다. 그 놀이가 실증나면 우리는 또 물가에 나와 진흙으로 여러가지 동물도 만들고 집도 짓고 허물었다 또 짓기도 했다. 이렇게 실컷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야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서면 엄마의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너 그 옷을 좀 봐. 흙이 가득 발렸구나. 또 풀물도 들었고 이 옷들을 내가 씻어 못되겠다. 욕먹을 때는 입이 한 잔 나오다가도 이튿날 또다시 시냇물을 만나면 그렇게도 좋았었다. 물이 어찌도 맑고 맑은지 얼굴을 비춰보면 거울처럼 환히 들여다 보였고 신발로 시름 없이 헤엄치며 오르내리는 아기고기 떼들을 살짝 담으면 신발 안에 가득 담겨졌다. 좁은 신발 안에서 맴돌아치는 고기가 불쌍하여 다시 물속에 넣으면 좋아라고 헤엄치는 그 재미로 우리는 잡고는 놓아주고 하면서 놀았다. 나는 여자애였고 또 지체장애인이었지만 장난이 심했다. 적하면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에 기어올랐고 적하면 큰 강에 가서 헤엄을 쳤다. 한 번은 만보의 넓은 벌판 중간을 가로질러 흐르는 고동하에서 헤엄치다가 키 넘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온 적이 있었다. 이 일을 알게 된 엄마는 빗자루로 나를 때리시면서 다시 고동하에 가는 날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야단치셨다. 그래도 엄마 몰래 가만히 큰 강에 가 헤엄치면서 놀았는데 그때는 엄마의 마음을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는 늘 한 조각의 엷은 불안이 가슴의 구석구석을 연기처럼 채우셨으리라. 그 후에도 나는 계속 나무 위에 오르고 큰 강에서 놀 때가 많았지만 사고 한 번 없었다. 고향의 시냇물은 언제나 나에게 삶의 지혜를 배워주었고 또 내 꿈을 살찌게 해주었다. 시냇물처럼 깨끗하게 사는 법,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노래만 부르며 사는 법, 시냇물처럼 모든 걸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너그러움. 10살 때 어느 저녁 나는 송우리와 초록이와 함께 시냇물에서 물장난을 하다가 건너편 생산대 남새밭에 눈길이 멎었다. 거기에는 새빨간 도마도들이 탐스럽게 달려있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얘들아, 우리 저 도마도 따먹자. 내가 먼저 외쳤다. 그러자 담이 작은 송우리가 그러다가 한족 아바이한테 붙잡히면 어떡해. 그 아바이 막 때릴 거야. 라고 주저앉는 바람에 셋은 잠시 요지부동했다. 그랬다. 바로 초막 안에서 한족 아바이가 창문으로 밭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대로 집에 돌아가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우리 집에 20평방이 되나마나한 채마전이 있었지만 다른 채소를 많이 심느라고 도마도는 심지 않았다. 그렇다고 사먹을 돈도 없었다. 도마도가 무척 먹고 싶었던 나는 어떻게 하나 반드시 도마도를 훔쳐 먹어야겠다고 읍별렀다. 봐라, 저 아바이가 소변 보러 간다. 이럴 때 뜯으면 된다. 초록이가 소리쳤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아바이는 바지춤을 움켜쥐고 변소로 가는 것이었다. 좋은 기회였다. 우리 셋은 제껏 감자밭을 지나 도마도 밭에까지 접근했다. 나는 재빨리 제일 큰 것으로 다섯 개를 따 옷 앞섭에 감쌌다. 요 계집 애들 어디 맞아봐라. 벼란간 그 아바이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우리 셋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죽기 내기로 뛰기 시작했다. 그때 다리가 불편했던 나는 빨리 달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뒤에 떨어졌다. 그래도 붙잡히지 않겠다고 절뚝대며 죽기 내기로 그 애들을 뒤쫓아갔다. 하지만 원래 불편한 다리가 막 떨려나면서 더욱 말을 듣지 않다 보니 그 아바이한테 곧 붙잡힐 게 뻔했다. 아, 이걸 어쩌나. 오늘 영락없이 얻어맞게 됐구나.
나의 가슴은 쉼없이 두근거리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가바이는 정말 성격이 사납기로 이름이 있었다. 한 달 전에 형식이가 참외를 훔쳐먹다가 붙잡혀 귀싸대기를 얻어맞았고 또 며칠 전에 다른 애가 땅과리를 훔치다가 단단히 혼뜨검 당했다. 나는 막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행렬하고 최대의 노력을 다해 달렸다. 그러나 그 아바이는 금방 나를 뒤쫓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바이가 내 곁을 지나 앞에서 달리는 초록이를 붙잡는 게 아니겠는가. 초록이는 울상이 된 채로 그 도마들을 몽땅 빼앗겼다. 물론 송우리도 붙잡혔는데 애들은 매는 맞지 않았지만 된욕을 먹은 후 밭에서 쫓겨났다. 나도 그 애들의 신세를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겁이 더럭 났다. 그래서 머리를 수그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조금 후 그 아바이가 밭구랑으로 되돌아올 때 내가 겁결인 눈으로 도마들을 꺼내는데 아바이는 아직도 분이 내려가지 않는지 씩씩대며 이렇게 말했다. 넌 도마들을 가지고 어서 집에 가거라. 네? 다시는 이렇게 훔치면 안 돼. 알았지? 아바이 목소리는 퍽 온화했다. 그날 저녁 나는 훔쳐온 도마들을 먹으며 낮에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늘 다른 애들은 훔친 도마들을 모두 빼앗겼는데 그 한족 아바이가 내 건 안 빼앗고 집에 가져가라고 했어요. 날 생각해주는 그 아바이가 참 좋아요. 나의 말에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시더니 그 아바이가 널 해쳤구나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다. 이튿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도마도 값을 물어주셨다. 우리가 그 도랑뚝을 따라 집으로 올라올 때 아버지는 나더러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 이 시냇물을 좀 봐라. 얼마나 깨끗하니. 때론 사람들이 빨래하거나 쓰레기를 던져 물을 흐려놓아도 부르던 노래 계속 부르면서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지. 너는 불쌍한 애지만 그렇다고 동정만 바라면 안 돼. 이 시냇물처럼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모든 걸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해. 그랬다. 간혹 창살 같은 빗줄기가 내리꼰질되면 시냇물은 흐린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비 온 뒤 하늘이 맑으면 시냇물은 그 작은 가슴으로 널따란 푸른 하늘을 안을 줄 알았고 밤이면 별들이 돌다리 위에서 깡충대다가 시냇물 속에 들어가서는 나올 줄 모르는 그런 놀이터기도 했다. 가담가담 괴로워지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아픈 마음을 토하러 시냇물을 찾아가면 잠시나마 그런 마음을 사귈 수 있었고 다시금 고운 꿈을 키워주던 시냇물이었다. 시냇물은 또 온 동네의 생명줄이었다. 자연의 풍화 예측이 어렵다고 어떤 해에 가물이 들어 옥토들이 아우성칠 때면 시냇물은 온 마을의 밭을 적셔주는 감로수였다. 깨끗한 시냇물을 실컷 마신 곡식들이 미풍에 춤추는 자태를 보면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시냇물은 또 이 동네에 저 동네의 개구쟁이들의 좋은 놀이터였다. 잠깐이라도 시간만 있으면 애들이 찾아가 마음껏 동년을 즐기는 웃음 천국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이 빨래하면서 서로가 재미나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빨래터기도 했으며 마을의 부지런한 어른들의 좋은 목욕터이기도 했다. 어디 이뿐이랴. 너무나 깨끗해 지나가던 해님도 달려가던 구름도 홀랑 뛰어들어 목욕을 했고 또한 여름 한철이면 물고기들이 많기도 했다. 돌쫑개, 버들치, 메기, 그래서 동네 어른이고 애들이고 반두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잡아도 줄어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엄마와 같이 엄마의 친구네 집에 가 놀다가 돌아오는데 시냇가에서 나지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와 엄마와 같이 다가가 보니 봉규 엄마였다. 아니 웬일이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서? 엄마의 물음에 봉규 엄마는 잠깐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다. 애 아버지가 어디서 술 많이 마시고는 와 조정을 하길래서 내 왜 저런 나그네를 만나는지 하고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데 애들 앞에서 눈물 보기 싫어 여기 나와서 가만히 운다는 게 누구 와도 말하기보다 그래도 여기 시냇물에 와서 이렇게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요. 이렇게 시냇물은 아줌마들의 하소연도 묵묵히 들어주었다. 오늘날 우리 동네는 초가집들 대신 덩실한 기와집으로 변했고 또 사람들도 다 바뀌어 더는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고향의 시냇물은 여전히 옛 모습을 잃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흐르고 있다. 또 여전히 변함없는 목청으로 노래 부르고 있어서 여전히 깨끗한 모습이어서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경석 김웅 작사 김웅 작곡의 둠실타령 보내드립니다. 경쾌한 리듬에 실린 민요의 흥겨움처럼 마음이 가볍게 둥실 떠오르는 느낌을 전해주는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문희 작사 류영섭 작곡의 장보고 돌아온다 보내드립니다. 그때 당시 장보고 돌아올 때의 즐거운 심리 상태를 여실히 보여준 가요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윤영민 작사, 량성호 작곡의 비둘기 보내드립니다. 하늘을 나는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는데요. 디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전해옥 작사 황상룡 작곡의 산촌의 버스역 보내드립니다. 산골 마을의 정겨운 버스역, 그곳에 담긴 추억과 기다림, 고향의 풍경이 떠오르는 따뜻한 가요,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남녀 대창 형식의 가요 복된 살림 이루었네 준비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실된 행복, 가정의 따뜻함과 풍요로운 마음, 일상 속 작은 행복이 모여 이루는 복된 살림입니다. 안용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방학철 작사 장진석 작곡의 그리운 동년 시절 보내드립니다.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 그리움과 설렘이 가득한 이 가요와 함께 동년의 추억 속으로 빠져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이어서 손풍금 타는 총각의 멋진 형상을 멜로디로 그려낸 가요 손풍금 타는 총각. 정겨운 손풍금 소리와 함께 떠오르는 순수하고 따뜻한 사랑과 희망이 담긴 노래입니다. 김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 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폭염,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

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은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성적표를 받은 작은 곰 이야기예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성적표를 받은 작은 곰. 어느 맑은 날 곰나라 학교에 친구들이 모두가 가슴을 졸이며 있었어요. 바로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온 아이들 책상 위에는 하얀 봉투가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1: 대부분 친구들은 재빨리 봉투를 열고 성적표를 들여다보았어요. 우와, 난 A 받았어. 나도 B야. 친구들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 묻어났어요.
0: 그런데 작은 곰은 달랐어요. 작은 곰은 자리에 앉아 봉투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어요. 마치 봉투 안에 폭탄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1: 작은 곰은 심장소리가 들릴 정도로 몹시 긴장했어요.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에서 성적표를 꺼냈어요. 첫 번째 과목, 어문, D. 두 번째 과목, 수학, D. 세 번째 과목, 역사, D. 네 번째 과목, 자연, D. 작은 곰의 눈은 점점 커졌어요. 체육만 빼고 모든 과목이 D등급이었어요.
0: 체육만 겨우 A. A를 맞은 작은 곰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작은 곰은 원래 학교에서 운동을 정말 잘하는 아이였어요. 축구팀 주장이자 스타 골키퍼였어요. 달리기도 가장 빠르고 야구도 최고였으며 체조는 원숭이처럼 아주 민첩하게 잘했어요.
1: 하지만 문제는

0: 바로 그거였어요. 작은 곰은 운동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성적이 나쁘게 나온 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곰 아빠와 곰 엄마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미리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1: 방과 후 작은 곰의 동생은 버스를 기다리며 좋은 성적표를 들고 아주 신나 있었어요. 그는 오빠에게 자기 성적을 자랑하려다가 오빠의 얼굴을 보고 그만 말을 멈췄어요. 표정만 봐도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0: 작은 곰은 눈이 흐리멍텅하고 걷는 모습도 로봇처럼 굳어있었어요. 버스에서도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동생 곰의 친구가 물었어요. 너네 오빠 왜 저래? 동생 곰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험을 완전히 망쳤대.
1: 집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곰은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곰 아빠에게 건넸어요. 곰 아빠는 성적표를 보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2: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형편없는 성적표는 난생 처음 본다.
0: 곰 아빠의 목소리는 집안 전체를 뒤흔들 만큼 우렁찼어요. 나무 위에 앉아있던 새들도 깜짝 놀라 날아갔고 이웃집 동물들도 귀를 막았어요.
1: 곰 아빠는 화가 나서 계속 꾸중했어요.
2: 너 정말 부끄럽지도 않니? 내 아들이 이런 성적을 받아오다니. 앞으로 외출 전면 금지야. 텔레비전도 핸드폰도 유희도 축구도 스케이트 보드도 모든 운동을 다 못해. 성적이 올라갈 때까지 절대 안 돼.
0: 작은 곰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 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있었어요. 축구공, 스케이트 보드, 게임기, 운동선수 포스터. 하지만 지금은 모두 할 수 없는 것들 뿐이었어요.
1: 그날 저녁 집안은 온통 슬픈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작은 곰은 공부하려고 앉아있었지만 마음이 복잡해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 곰 엄마가 곰 아빠를 불렀어요.
0: 여보,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작은 곰의 공부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요.
1: 곰 아빠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 아,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운동만 잘하는 걸 보며 좋아만 했지 공부까지 신경 쓰지 못했어요.
0: 다음 날부터 가족 모두가 작은 곰의 공부를 함께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곰 아빠는 수학 문제를 같이 풀어주었고 곰 엄마는 과학 프로젝트를 도와줬어요. 동생 곰은 오빠가 단어를 외우는 것을 함께 도와줬어요.
1: 처음에는 다들 조금 힘들었지만 점점 함께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니 훨씬 따뜻하고 즐거웠어요.
0: 몇 주 뒤 작은 곰은 수학 시험에서 B학점을 받았어요. 과학 프로젝트에서는 A를 받았고 다른 과목 성적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1: 곰 아빠는 작은 곰을 불러서 말했어요.
2: 이제 내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데 약속해라. 앞으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잘하겠다고.
0: 작은 곰은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3: 네, 다시는 낮은 성적표 받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꾸준히 노력할게요.

0: 친구들도 가끔 공부가 힘들고 성적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걸 혼자서 다 해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즐겁고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1: 만약 성적이 좋지 않아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작은 곰처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가족과 함께라면 공부도 더 즐겁고 마음도 더 든든하답니다.
0: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번 이야기는 용기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파블리나의 용기인데요. 피아노를 사랑하는 소녀,

0: 카벌리나의 성장 이야기예요.
1: 카벌리나의 용기. 카벌리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른 가시나무 가지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그의 집은 아빠와 세 명의 씩씩한 오빠들, 남자들만 가득한 집이었어요. 집에는 남다른 이상한 규칙이 있었는데 설거지부터 빨래, 집안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운동 시합으로 승부를 정해 정하는 것이었어요.
0: 막내이자 유일한 여동생인 파블리나는 언제나 힘겨운 싸움에서 지기 일쑤였어요. 매번 시합에서 지고 나면 온갖 집안일이 고스란히 파블리나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그녀는 말없이 혼자 모든 일을 짊어지며 지내왔어요.
1: 어느 날 저녁 파블리나는 얼굴에 푸른 멍이 든 채 조용히 식탁에 앉았어요. 아빠가 걱정스럽게 누가 다치게 했는지 물었지만 파블리나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0: 사실은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누가 할지 격투기로 정하다가 오빠들과 힘겨루기를 하며 생긴 상처였거든요.
1: 오랜 시간 조용히 생각에 잠긴 파블리나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이제 피아노 그만 칠 거예요.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래요. 대신 격투기를 배워서 스스로 나를 지킬 거예요.
0: 오빠들은 갑작스런 말에 폭소를 터뜨렸어요. 섬세하고 여린 파블리나가 격투기를 배운다니 우습기만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딸의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눈빛을 보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받고 참아왔는지 깨달았어요.
1: 결국 파블리나는 망설임 없이 격투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격투기 감독님은 어린 소녀가 장난삼아 온 줄 알았지만 금방 파블리나가 남다른 강한 의지와 숨겨진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그의 왼손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해서 누구도 쉽게 당해낼 수 없었어요.
0: 몇 주 시간이 흐르자 집안의 운동시합 판세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항상 지기만 했던 파블리나가 오빠들을 상대로 이기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억지로 떠안던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자 파블리나의 마음속에는 작은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1: 하지만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격투기를 훈련하며 단단하게 굳세진 파블리나의 손은 예전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피아노 건반으로 뛰어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싸우기 위한 단단한 손이 되어버린 탓에 정말 사랑하던 피아노를 다시 칠 용기마저 점점 잃어가고 말았어요.
0: 시간이 흘러 파블리나의 첫 정식 격투기 시합 날이 다가왔어요. 낯선 큰 경기장 안은 관중들의 우렁찬 환호 소리로 가득했고 파블리나는 홀로 거대한 무대 위에 선 것처럼 두려움에 떨었어요.
1: 떨리는 마음으로 격투기 장갑을 끼는 순간 파블리나는 오른손 장갑 안에서 작은 쪽지들을 발견했어요.
0: 알고 보니 세 오빠가 몰래 쪽지를 넣어둔 것이었어요. 누구든 너를 함부로 건드리면 내가 혼내주마. 파블리나, 넌 정말 최고야! 라는 따뜻한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1: 그리고 왼손 장갑 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엄마의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고 사진 뒤에는 아빠의 정성어린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파블리나,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은 언제나 내 곁에서 너와 함께 있다.
0: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쪽지와 사진을 보자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가슴 속에는 감동과 힘이 가득 차올랐어요. 파블리나는 그 힘을 안고 시합에 임했고 용기를 내서 멋지게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시합이 끝난 뒤 파블리나는 격투기 장갑을 영원히 벗어던졌어요.
1: 주변 사람들이 왜 격투기를 그만두는지 이유를 묻자 파블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격투기는 나에게 약한 모습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를 가르쳐줬어요.

0: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준 소중한 배움이에요. 하지만 피아노는 달라요. 내 마음속에 숨겨진 따뜻하고 아름다운 감정, 슬픔과 기쁨까지 모두 담아 세상에 전해주는 소중한 언어가 바로 피아노예요.
1: 그 뒤로 파블리나는 다시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격투기로 단단해진 손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지만 용기를 배웠고 성장한 마음이 피아노 건반에 고스란히 담겨 더욱 깊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어요.
0: 이제 파블리나는 알게 됐어요. 세상과 당당히 맞서는 힘도 소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따뜻한 감정도 소중하다는 걸요.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꾸준히 간직하며 마음을 키워나가는 성장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가족의 사랑을 품고 용기를 내서 성장한 파블리나는 이제 강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피아노 선율을 타고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답니다.

친구들, 파블리나는 스스로 용기를 내서 진정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친구들도 힘들고 위축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파블리나처럼 용기를 내서 자신을 믿으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웅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하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시골 선생님을 준비했습니다.

실개천이 감도는 시골에서 몇몇 아이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부모보다 더한 사랑 쏟아부어서 개천에서 룡이 나는 꿈을 꾸었네. 우리가 용이 되어 나르는 날이 되면 제일 먼저 태우실 분 시골 선생님. 많은 사람 떠나가는 시골에서 한평생을 바쳐가는 우리 선생님. 도시 가면 잘 산다고 하지 마는요. 시골에서 봉황난다 불이 박았네. 우리가 봉황되어 궁전을 세우는 날 제일 먼저 모실 분 시골 선생님. 랄라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시골 선생님.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교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시간을 내서 길태중이 문진부의 숙충량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숙충량 원장은 일찍이 당천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사의 림상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국가급 맥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숙충량

0: 민주당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말하게 되면 가히 말해서 다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을 말죠. 아주 익숙히 장악했는데 얘기해 보게 되면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둔악한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칼침쇼전도라고 합니다. 정맥주사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익숙히 장악했는데 림상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면의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 심교통,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는데 주약에는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말이죠. 첨약을 지어드는데 중약탕제 환자의 병세에 근거해서 또 말이죠. 점적주사 댄디라 합니다. 결합하는데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서 우리 연변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요.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여추간판 돌출증에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에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에 족근통 주근통이라 합니다. 이러한 병증을 치료할 때는 말이죠. 환자의 병세에 근거해서 중약탕제라든가 혹은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혹은 준악한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쇼전도의 칼침 이런 것을 마셔 아주 능란하게 사용해오면서 환자들의 질병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 낭종에 그리고 기능 항진 기능 저하에 그리고 여러 가지 류형의 말저에 갑상선 염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료해란 데 이야기 되면 모종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조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복성이 강하고 말이죠. 잘 치료가 되지 않은 습진이라든가 신마진, 소보진, 대상포진, 청춘 말이죠. 여드름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숙청량 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0: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심리혈관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심리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특히는 심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환자분들이 말씀을 빌어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게 되면 늘상 말이죠. 가슴이가 압박감을 느낍니다. 환자들은 병원에 오셔서 무엇으로 말이죠. 내 가슴을 눌러놓는 것 같다. 이런 감을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말이죠. 가슴이 아파나는데 심통이라 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는 또 신조통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가슴이 아파나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가슴이 아파나고 어떤 분들은 왼쪽 어깨라든가 혹은 왼쪽 팔에 심지어는 말이죠. 아래턱까지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계통으로 계통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많이 말이죠. 숨이 차합니다. 호흡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모한에 식은땀이 쫙 나고 맥이 떨어지고 이러한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밤에 말이죠. 진발성 호흡곤란을 느낍니다. 딱 말이죠. 숨이 막혀서 당근 말이죠.

0: 망될 이런 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무겁다거나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원상 선생님 자문 부탁드리는데요.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2: 예. 요즘 들어서 날씨가 더워 그런도 가슴이 조금 답답해가지고
0: 예.
2: 무엇에 쫓긴 것처럼 숨이 차고 기침도 나고
0: 예.
2: 그리고 혈압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맥도 없고
0: 예예예. 예, 예.
2: 그래 원장 선생님이 약을 써가지고 지금 많이 호전됐는데
0: 예.
2: 댄디도 맞고 첨약도 쓰고
0: 예.
2: 근데 지금 약을 써서 뭐 하고는 좀 더 쓰려고
0: 예.
2: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2: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3: 예, 저는 예,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예, 머리가 무겁고 그래서 그리고 저 혈압이 온전 나야 되고 예.
0: 예.
3: 경력이 감퇴돼서 예. 경력이 미네 없고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하고 예 한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0: 예, 예.
3: 혈압은 온정되고 그리고 저기 그런 머리가 그렇게 무겁고 아프던 게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오늘 가서 예, 또 그 약도 찍고 그랬다고 저리 올라가다고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십시오.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1: 여보세요.
4: 예.
1: 네, 전화 받았습니다. 예. 네.
4: 허리 아프고 너무 무슨 이 다리 아프고 그래서 내 좀 수원다운 소개라든지.
0: 예,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예.
4: 예, 수고하셔.
0: 예, 예. 예,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하신다, 선생님.
0: 예, 예, 예.
5: 예, 저는 예, 이거 손발이 몹시 이게 저린다, 색이.
0: 예, 예.
5: 그리고, 예, 그리고 도면도면 가다가 이게 짜게 바람이 막 불고 이거 지어 올라간다는 그래가지고 막 주물르고 이래 한참씩 주물르고 이러면 좀 많이 좀 내려가고 예?
0: 예예
5: 예. 예 그리고 또 뭔가 경추가 있어가지고 이거 머리 띵 하고 뭐 어지럽고 그리고 이 발을 전혀 올리 들지 못하겠습니다.
0: 아 심하구만요. 예.
5: 예 그래가지고 저기 며칠 전에 저기 이 기태승이 그 광고를 듣고 있잖습니까.
0: 예예
5: 예 광고 방송을 듣고 찾아가서 저기 강철수 그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 예, 예, 예.
5: 침도 맞고 저기 첨약도 좀 짓고 이래가지고 그거 썼는데
0: 예,
5: 예, 효과 좋습니다.
0: 예,
5: 예, 효과 좋아가지고 저기 치료할 때 그냥 더 하려고 오늘 또 가서 한번 더 보여드리고 전화드린 바예요.
0: 예, 예,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예,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0: 예, 예,
5: 수고하세요.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5: 네. 네, 감사합니다.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6: 네, 저는 노공시에 부족이 있어서에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어지럽고 눈이 붓기고 또 며칠 전에는 날씨 더 그런지 갑자기 걸다가에 가슴이 막 아프면서 메스꺼리며 밥도 못 먹고 예. 또 혈압을 재보는 혈압은 또 정상일 때다.
0: 네.
6: 그래서 심장 문제인지 혈압 문제인지 해서 예, 박용돈 선생님 댁 가서 치매 받고 첨약을 일주일을 먹은 게 예. 붓기던 게 많이 내리고 머리 무겁던 게 많이 가벼워지고 어지러워서 증상이 많이 나아져서 예 오늘 가서 첨약 더 쓰려고 예약하자고
0: 예 연결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6: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빨리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예예
7: 예. 예 저는 지금 창호 주임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데요.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7: 예, 심장이 항상 깝깝하고 예,
0: 예.
7: 그리고 내 안전하구나 예, 이렇게 심장 박동 소리가 내 온몸에서 내들로 느낀단 말입니다.
0: 오,
7: 그래서
0: 예.
7: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또 기계 검사하면 모병이 이상이 없다 하고, 예, 이러니까

0: 뭐 약을 이것저것 쓸 수도 없고 했는데 소문 들으니까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서 이 방면에 잘하신다 해서 가서에 지금 약을 두 번째 갖다 먹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두 번 갖다 먹었는데 이 박동 소리가 막 듣기는 이거는 많이 났습니다.
1: 예.
0: 그것도 좀 나사지는 같고에
1: 예.
0: 그래서 지금 아직 계속 쓰려고 한다. 어쨌든 이렇게 쓰면 효과가 있을지 신심이 난다 말이에요.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서 박성호 주임 선생님 약을 아마도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
0: 그래서
1: 그렇죠.
0: 이거
1: 예.
0: 오늘 가려고 하는데.
1: 예,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0: 오전에 가야 됩니까? 오전에 가야 됩니까?
1: 오전 오후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0: 예, 계속 오전에 갔습니다.
1: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오늘이 그러니까 위장 그러니까 더불어 감에 밥도 잘 먹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뭐니까 실도까지 식구 물이 올라가 가슴 타는 같은 그런 감이 영 많이 했습니다.
1: 예, 예.
3: 이 병원에서 진단한 게 역류성 위염이라 해서
1: 예.
3: 서약도 많이 쓰고 뭐니까 그랬는데 그냥 해결 잘 알겠습니다.
1: 예전에
3: 박창호 선생님 뒤다서 가서 예약을 그러니까 세 번 약을 썼는데
1: 예.
3: 정말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약을 좀 더 쓰려고 하는데
1: 예.
3: 오늘 시간이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1: 예, 완전히 됩니다. 시름 넣고 오십시오. 예.
3: 예.
1: 예.
3: 예.
1: 예.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덕분이에요. 예.
4: 예. 예. 남이 자고 나면 어때? 노래가 빙빙 묶인다.
1: 예.
4: 아, 그래요. 예. 다리도 저리고, 손 내려보라 다 이래 아프고 저립니다.
1: 예, 예.
4: 그래서 여러 약방 땡 다녀봐도 어째 약을 많이 썼는데 낫지 않습니다. 예. 강철수 선생님 약을 먹고, 심도 맞고 이래니,
1: 좋았습니다. 예, 예.
4: 저 먹으려 합니다.
1: 예, 예. 그냥 오세요.
4: 예.
1: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예, 접니까?
1: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 아침에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예.
5: 나는 예, 그 수원자의 치료를 받은 환자인데
1: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5: 아 이게 삼복에 들어서 북새로 골이 아프고요.
1: 예.
5: 막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서 여러 번 치료를 받았는데 침도 맞고 정맥 주사도 맞고 이랬는데 효도이 아주 좋습니다.
1: 예. 예, 예.
5: 예 그리고. 감사를 드릴 건 그 이사 선생님들이 그 봉사에 특히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1: 예예 예, 그러세요. 예예.
5: 예, 그 병에 걸리는 것도 두렵지만은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 고무을 해주고 예, 용기를
1: 그렇죠.
5: 도와주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 예예 예, 그렇게 해야 되죠. 예예. 예.
5: 오늘 그 수원자인데 한 번 더 가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5: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저예요?
2: 네.
1: 예, 맞습니다.
6: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6: 저는 또 원장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서를 효과를 봐서 감사해서 전화드렸어요.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았습니까?
6: 저는 원래는 기침이 계속 마른 기침 나고
1: 예.
6: 폭열이 세다고 서로 그런데 진단을 못 받아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한데
1: 예.
6: 한국에 가서 진단받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받는데
1: 예.
6: 한 바람만 찌면 기침 계속 나고 그랬거든요.
1: 예.
6: 그래서 저는 한 10년 20년 그랬는데 그래도 저 원장 선생님한테서 치료받은 게 지금 기침도 많이 나사지고 또 밑에 전에 폐경 진단부터 갱년기 되면서부터 갑자기 몸이 살이 70kg까지 올라가고 뭐 위시로에 뭐 지방 간염하고 갑자기 그렇게
1: 예,
6: 그런
1: 예.
6: 걸 했는데 그래도 그 식군병 그 여자 그 원장 선생한테서 치료받은 얘기도 원래는 병원에서 수술해라 했거든요. 위시로를 그거
1: 예, 예.
6: 굉장히 그래도 그 선생님이 했더만 수술할 필요 없다고 해서 치료를 받고서 지금 살도 많이 내려가고 그 안전하고 했는데 그 지금 또 갑자기 또 원래는 이 무릎이 또 아파가지고 서로 무릎이
1: 예.
6: 계획성 관절염 돼서 연골 다 다스려서도 그거를 또 한국에서 또 수술해라 해서
1: 예.
6: 또 수술

0: 수술한 게 아직 나이도 아이 되고 수술할 정신도 아이 돼가지고 서로 못하고 왔거든. 근데 나이만 살아봐요. 지금 이제 어제는 여름에도 이 여름에도 습하면은 무릎이 계속 통증하는 게
1: 어제는
0: 자꾸만 발에서 쥐까지 올라와가지고
1: 아이고
0: 고생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원장 선생님한테가 얘기할 때만 약물 치료에 뭐 침구에 주사에 해서 어둠게도 많이 나서져가지고 서로
1: 예.
0: 고마워서 지금 전화드립니다.
1: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응당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아, 요 며칠 전에 좀 장인가 위가 아파서
1: 예.
3: 매수가 구워해서 아, 그 원장 선생님 약을 조금 썼는데 조금 많이 나아질까
1: 예.
3: 아, 한 번 더 가보려고 하는데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어요. 예.
3: 예.
1: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5: 예, 저 박창호 선생님 좀 예약합시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5: 지금 검사를 해볼까 무슨 염증이 심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두 번 약 썼다 했습니다.
1: 예, 예.
5: 예, 많이 낫고 이랬까 아무래도 배려한 건 없애버려야
1: 예, 예.
5: 속이 시원한데
1: 예.
5: 그래서 오늘
1: 예.
5: 좀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예, 예.
5: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1: 예.
2: 네, 말씀 주시죠.
1: 예, 우리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예, 예,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뭐, 서약을 이것저것 잡쌌는데, 혈압 말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온정되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달 때 예, 대략 3억이란 분들이 예,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에서도 말이죠. 예, 근 절반을 차지하는 분들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말이죠.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환자분들이 보통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어떤 분들은 또 아파나고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지 소화교통에 문제 있는 것처럼 메스껍고 더 심할 때는 토하고 밥맛이 떨어지고 숨이 차고 늘상 말이죠 맥이 떨어지 하는 이런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말이죠 우리 림상에서 분석을 해보면 어째서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겠는가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분들이 정서 파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우울했고 늘상 사람을 만나기 싫고 말씀하기도 싫고 그와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사실 말이죠. 인간의 교제 과정에서 별난 일이 아닌데도 갑자기 말이죠. 신경질을 씁니다. 예. 배를 쓴단 말입니다. 예. 이런 분들이 다 말이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조금 맛나는 맛있는 음식이라 하게 되면 말이죠. 예. 그 체질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답습니다. 폭은 폭식한단 말입니다. 예.

0: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어찌인가 하면, 예, 그, 뭐, 우리 친구 있잖다, 예, 동문이 있는데,
2: 예.
1: 그, 강설수 선생님 돼서, 젠소에 너무 아파가지고,
2: 치료 예.
1: 받은 게, 영 효과 좋대서, 오늘이 또 오겠는데, 내가 예약해달랬어.
2: 예, 근심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연계 예. 됐습니다, 예.
1: 예, 수고하세요.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2: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3: 저는 길대둥이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2: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저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선생님이 치료를 받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 예, 예. 예,
3: 지금 좀 더 치료하기 위해서 원장 선생님과 연락해달라고.
2: 예,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고맙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0: 말씀 주시죠.
2: 에, 그리고 예, 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이 약물을 어떤 약물을 쓰는가 여기에도 관계됩니다. 보통 보게 되면 진단을 받은 다음에 예, 환자분들이 예, 약방에 가서 말이죠. 예, 약방에 그 혈압을 말이죠. 예, 공존하는 약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들로 임의로 싸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 속에서 혈압이 안정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모종의 만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혈압이 안정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만성 신염이라 이런 말이죠.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혈압이 안정되지 못할 때 많습니다.
0: 네.
2: 예, 질병을 말이죠. 예,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는 것이
0: 예방하는
2: 네. 것이 더 중요하다. 예. 중요하게 부지이빙에 지외빙이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예, 많은 병원들에서 지외빙크란 이런 새로운 과실을 내고 있는데 예방이 이가 더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음식 습관상에서 예, 너무 짜게 다시지 마시오. 예. 예, 너무 짜게 다시면 혈압이 또 안정되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느끼한 음식에 어떤 분들은 예, 저도 림상을 하고 있는데 아, 돼지고기 흰살이라 좀 적게 다시거나 아예 끊으시오 하게 되면 막 신경질 씁니다. 나는 예, 돼지고기 흰살이를 안 잡으면 안 먹으면 말살 설설이 나서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운동하고도 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또 예, 본인이 체질에 맞지 않게 운동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걷거나 예, 예, 그리고 예, 그 뭔가 되면 고중량 예, 이런 말이죠. 운동을 하는데 예, 이런 운동이가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 꼭 예, 전문가 선생들이 예, 건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예, 너무 말이죠. 운동이 결핍합니다. 최파에. 아, 뭐, 텔레비전 봐도 말이죠. 예, 누워보고 말이죠. 예, 핸드폰을 봐도 누워보고, 예, 예, 이런 습관인데 이것도 말이죠. 혈압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하고 너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습관에서 특히 남성분들이, 예, 원래 고혈압으로 말이죠. 고생하고 있는데, 예,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예, 너무너무 반가워 하는데 이것도 다 혈압이 말이죠. 온전되지 못하는 인소로 말이죠. 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 문제는 에, 예방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말이죠. 심내혈관 질병을 예방하다게 되면 에, 위험 인소들을 말이죠. 공제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에, 그러면 무엇을 갖다서 위험 인소라 하는가. 에? 기초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다고 했는데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에 당뇨병이라고도 내려면 좋습니다. 이런 말이죠. 상고통이 있는 분들이 꼭 주의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심뇌혈관 질병이 그 상고통을 말로 해결하지 않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인기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체중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뚱뚱한 분들이 에, 이런 분들이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꼭 주의해야 됩니다. 어느 날인가 말이죠. 심내혈관 질병이 잘 인기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습관상에서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 꼭 끊으셔야 됩니다. 예. 술을 반가워하는 분들 폭주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 이러한 말이죠. 생활습관이 있게 되게 되면 말이죠.

0: 어느 날인가 심내혈관 질병에 인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습관상에서 균형적인 음식 습관을 배행해야 됩니다. 예. 편식을 하는 습관은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꼭 말이죠. 예. 자기의 몸에 맞는 운동 습관을 배행해야 됩니다. 예, 과분하게 하지 말고, 예, 또 너무 말이죠. 예, 운동이 말이죠. 결핍에도 이 심내혈관 질병이 잘 인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의 교대를 했지만은 이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3억이란 분들이 이 고생을 하는데 네. 사실에 우리 연변병원 같은 심혈관 계통에 가서 과실에 가서 검사를 한 다음에 진단을 받은 다음에도 사실 말해서 질병을 완쾌시키는 것은 좀 바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교대를 했지만 어떤 분들이 심내혈관 질병이 잘 인기되는가 그 인소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우리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몬진보 지점은 연길시서 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조선은 북쪽으로 향해 개방하는 전략적 기회를 다잡고 종합보재고와 다국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여러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면서 대외무역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신흥경영 모식을 육성하며 시장 주체를 장대시키고 다국 통로를 원활히 해 대외무역의 량과 질이 함께 향상되고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대외무역 증가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훈춘시에서는 삼국 접경의 독특한 구역 우세와 여러 국가급 개방 플랫폼의 정책 우세에 의탁해 대외무역 수출입과 다국전자상거래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실현했으며 전주 대외무역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됐습니다. 훈춘 동북아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 위치한 동북아 국제상품성에는 러시아, 한국, 일본 상품관과 여러 나라의 수입상품 할인 창고가 질서 있게 배치됐고 만여 종의 수입상품이 진열됐습니다. 상품성은 다국전자상거래 체험, 호시무역 면세, 수입상품 가격 할인 등 방식을 통해 길림성 관광 쇼핑 새 지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훈춘 동북아 국제 상품성 가게 경영주 장인영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 관광 기념품과 러시아 특색 제품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는 관광객이 배로 늘었습니다. 러시아의 꿀과 분유, 동북 특산인 인삼 등은 남방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 새 경영 모식은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며 우리 조 대외무역의 주목점으로 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훈춘 다국전자상거래 무역액은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106.9% 증가했습니다. 그중 9610 직접 우편 수출과 1210

호세 비축 두 가지 주류 경영 모식이 동시에 고속 성장해 동기 대비 각기 114%와 236% 증가했습니다. 국산 가정용품, 디지털 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제품은 훈춘 통상구를 통해 러시아와 유럽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구 통관과 물류면에서 우리 조회사는 무역 모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통관 봉사를 최적화했습니다. 보세 플러스 TIR 연합수송 모식을 혁신적으로 실시하고 통상구 예약 통관, 사전 검사, 신선 화물, 녹색 통로 등 일련의 편리화 개혁을 실시해 통관 시간을 1층 단축하고 물류 원가를 낮췄습니다. 장춘세관 소속 훈춘세관 감독관리과 과장 조상립입니다. 변강을 공고히 하고 진흥시키는 사명을 고수하면서 감독관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변경무역 새 경영모식과 새 동력을 육성해 길림성 변경대외무역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신실의 동북전면진흥과 전방위진흥의 세관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는 수출입 무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특색 우세 산업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지면서 량질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수입면에서 훈춘은 전국 신선 수산물 집산의 핵심 지위를 지속적으로 공고해낸 바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게 등 신선 제품이 녹색 통로를 통해 신속히 통관한 후 전국 시장에 고효율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수출면의 주목점도 두드러졌습니다. 국산 완성차와 부속품 수출이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해 대외무역 성장의 새 엔진으로 됐고 대러시아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품목도 1층 풍부해졌습니다. 동시에 대러시아 사적 면제 입경과 출경 세금 환급 등 정책이 효과를 내며 경외 관광객 소비와 다국 상업 무역의 융합 발전하고 통상구 경제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 조선은 전역이 연동해 대외무역 새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무역 새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훈춘이라는 핵심 장성극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연결 도시구역 다국 경영 모식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첫 도시구역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집산 중심이 연결해서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산 중심은 전통적인 다국전자상 거래의 제한을 타파하고 표준화 다국상품 전시 체험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사용해본 후 다국통 엄선상가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연결 보세 창고에서 직접 배송되며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편리 구매 새 소비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지통 다국 전자상거래 위원회사 운영 총감독 김명입니다. 이 상점은 연결 보세 창고 내 여러 등록 기업의 자원을 통합해 화장품, 피부 관리 제품, 세정 용품, 영유아 용품, 보건품, 가전 제품 등 600여 종의 한국산 수입 상품을 집결했습니다.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이 융합된 다국 전자상거래 체험 중심으로서 전 세계 상품 바로 구매라는 이념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다국 수입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시험 사용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쇼핑 모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체 발전 장대는 전방위적인 정책 실시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기업 혜택 조치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대외 경제 무역 전문 자금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올 상반기 도합 60개 전시회와 인증 대상에 342만여 원의 자금을 지급했고 83개 기업을 위해 성급 관련 장려 보조금 428만 원을 쟁취함으로써 기업의 발전 신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았습니다. 연변 무역 대출의 금융 역량 강화 효과를 확대하고 성급 자금을 적극 쟁취해 자금 비축을 충실히 했으며 교통은행과 연합해 정부, 은행, 기업 접목을 전개하는 바 루게로 32개 대외무역 기업에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발급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조 대외무역은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는 바 수출입액이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해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조선은 계속해 개방 우세 입각해 통상구 통관 환경과 섭외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망 배치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대중 소비품 무역과 다국 전자상거래 새 경영

0: 모식을 1층 발전시키고 량질 대외무역 주체를 육성하며 수출입 무역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협력 개방의 새 고지를 선점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전주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1: 왕성현 리서분 식품유한회사 책임자 리건은 군인의 본색을 간직하고 향토에 대한 정을 안고 산업을 동력으로 전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증수 지불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전 기업은 우수한 제품 품질과 규범화 경영에 힘입어 길룡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기업에 선정됐고 길림성 퇴역군인 용녀변강 산업부화단지에 입주했습니다. 리건은 성급 제대 군인 창업 플랫폼의 힘을 빌어 생산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변강 산업 질 제고와 흥변 부민에 자신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퇴역 군인인 리건은 제대한 후 고향 왕청현으로 돌아와 창업의 길에 나섰습니다. 향촌에 뿌리 내린 10여 년 동안 그는 당지의 양질 산림 자원에 립각해 귀버섯과 잣 등 특산품 산업을 알심들여 발전시키고 주변 농가들이 힘을 합쳐 발전하도록 이끌면서 새 기술과 경로로 주민들을 이끌고 공동 치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창업의 길에서 그는 실무적인 작품을 이어가며 품질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제대군인 창업 브랜드를 정성껏 구축했습니다. 엄격한 품질 통제와 생태 제품의 우세 의탁해 그의 기업은 여러 단계 심사를 통과하고 길룡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 기업으로 선정돼 길림성 공식 인증 제대군인 창업 양질 제품 명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길림성 용료 변강 전문 행동의 동풍을 빌어 리서분 식품은 길림성 퇴역군인 용료 변강 산업부화단지에 입주해 단지에 무료 사무 장소 제공, 일괄식 대리 취급, 전 사슬 정책 지원, 전자상 거래 자원 접목 등 부대 봉사를 향수하고 있습니다. 왕정현 리서분 식품유한회사 책임자 리건입니다.
2: 入住后.
1: 입주한 후 우리는 단지 자원에 의탁해 농특산물 심층 가공에 주력하고 전자상 거래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퇴역군인과 당지 천민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변 농가들과 연동해 규모화 재배를 발전시키며 플랫폼을 통해 성외 판매 경로를 확장하면서 왕청리 특색 제품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향촌과 옹군 사업에 환원하겠습니다. 근년래 각급 퇴역군인 사무 부문에서는 제대군인 취업 창업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근 300명의 퇴역군인이 변경촌 일선 건설에 뛰어들도록 했습니다. 퇴역군인들은 당과 국가의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의 호소에 적극 호응했습니다. 특히 제대군인 창업 기업들은 변강에 뿌리내리고 변강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길림성에서는 도합 28개 제대군인 창업기업이 변경촌과 짝을 맺고 공동건설을 진행했으며 길룡호 온라인 전시 판매 플랫폼을 개통했습니다. 두 차례 걸쳐 도합 100여 개 양질 제품이 인증을 받았고 전성적으로 제대군인 창업기업 변강행 활동을 5차례 조직해 변강 대송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0: 연결시 중점민생의료공사인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은 현재 주체공사를 완수했고 부대시설과 전문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동부지역 의료 배치를 1층 최적화하고 구역 공공위생응급처리와 종합진료봉사능력을 향상시켜 주변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봉사를 향수하는 데 편리를 주게 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주체구조는 이미 지붕공사를 마쳤고 건축물 외벽시공과 기초도관망 부설 등 핵심 공사도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의학실험청사의 장식공사는 이미 끝나 설비 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찰종합청사의 벽면공사는 기본적으로 완수됐고 시공일꾼들이 바닥 타일 부설과 천정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기술책임자 정지탁입니다. 대상에는 도합 11개 건축물이 있으며 총 건축 면적이 약 12만 평방미터입니다. 대부분 건물의 장식 공사가 이미 완수됐고 일부 구역에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내 도료 시공과 합성 고무 바닥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외 부분도 대부분 공사가 기본적으로 완수됐고 도로 표면층 부설만 남았습니다. 아스팔트 로면, 석재 포장 로면과 록화 구역의 월림 록화 부분 등입니다. 전체 공사는 올해 말에 준공 검수 조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대상은 연결시 우이로 남쪽 광진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2억 3천만 원, 총 부지 면적이 8만 8,8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2023년 8월에 정식 착공했고 진찰종합청사, 발열외래진료청사, 의학실험청사, 고압산소실, 열교환소 등 여러 기능구역을 포함하며 침상 8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연결시 응급구조중심과 융합해 의료, 응급구조 등 여러 기능이 일체화된 현대화 시설을 구전히 갖춘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을 조성하게 됩니다.
1: 이를 저녁에 있은 2026년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7라운드 남경도시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영정커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은 흐름을 장악하며 상대 골문을 노렸고 남경팀은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24분경 연변팀은 프리킥 기회에 도밍고스가 직접 때렸지만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34분경 도밍고스가 전방에서 연속 두 명의 선수를 제치고 때린 중거리 슛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36분경 포부스가 아크 부근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실점이 찾아왔습니다. 39분경 남경팀이 역습 기회에 10번 외적 선수가 강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었고 0대1로 남경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 들어 53분경 남경팀의 강슛을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55분경 퍼부스의 헤딩슛이 빗나갔습니다. 84분경 리우노의 크로스를 고건형이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기적은 97분 경에 찾아왔습니다. 도밍고스가 박스 안에 45도로 올려준 공을 퍼부스가 헤딩으로 박아넣으면서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연변팀은 계획했던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대신 천금 같은 무승부를 수확했습니다. 8월 9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심수 청년인팀과 제18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2일 오후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6개 현시 대표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도문팀은 홈에서 연결팀의 0대2로 안도팀은 홈에서 도나팀의 0대2로 활용팀은 홈에서 용정팀의 1대2로 패했습니다. 날씨 원인으로 미뤄진 왕청팀 대 훈춘팀 경기는 8월 12일에 진행됩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는 8월 8일에 펼쳐지게 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촌희, 윤율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올해는 중국인민 해방군 건립 9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7년 강서 남창에서 첫 총선을 올려서부터 99년이 영광스러운 노정을 걸어온 중국인민 해방군인데요. 그 노정 속에서 중국인민 해방군은 최초 수십 명의 대우에서 오늘 세계 인류의 강대한 무장력을 갖춘 강철대우로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실에는요, 연변 주당의 다학교 리마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인민군대의 영광스러운 전통이 도대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까지 전해졌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 이따금 흐리겠으며 일부 지방에 소나기 혹은 선동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20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교수님을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우리라는 인민군대한테 속하는 영광스러운 명절을 정식으로 확립하였습니다.
0: 네.
1: 예, 이 명절의 정식 확립은 1933년 중화소베트공화국 临时중앙정부에서 8월 1일을 중국 러농공군 창건기념일로 정한다라는 이런 원시결의에서 확정.

0: 내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인민군대 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그저 우리 인민군대는 전쟁에 능하고 승리에 능하다 하느로 능다 성장 이런 표층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군대의 전투력이 근원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정으로 리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우리 남창봉기부터 시작하여 삼합회 전역까지 예, 우리 시작에서는 2만여 명으로부터 출발하였는데 예, 나중에는 800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 이런 대오가 흩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싸울수록 더 강해져 나중에 신민주주의 혁명이 승리를 이룩하였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 우리 연병과 같은 변경 지역에서 백성들과 주둔군의 관계는 예, 전사를 친아들로 삶을 정도로 지내줄 수 있었는지, 예, 이 문제들이 답안은 99년이 매 단계마다의 열혈분투한 역사적인 제부 속에 숨어있고, 예, 또 연변이 군민이 매일 되는 진실한 이야기 속에 숨어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빌려 남창성도의 총소리로부터 시작하여 연변대지에 대한 예, 이야기까지 우리 이 인민군대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강군이 성과 배후의 역사적 필연에 대해서 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1: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남창봉기는 국민당 반동파에 무장 반항을 하는 첫 발을 내디뎠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당은요, 국민당과 합작을 해서 대혁명을 진행했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1927년 8월 1일에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무장봉기를 이렇게 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선택의 필요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아, 네. 참으로 좋은 예, 물음입니다. 알다시피 예, 우리 당은 1921년에 창건된 후 예, 1927년까지 아직은 유년기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공산당원이 총수는 예, 6만 명에 접근했고
1: 네.
0: 예, 대혁명의 물결 속에서 북벌전쟁을 진행했는데, 이 북벌전쟁은 또 파죽지세의 추세로 추진했고 짧지짧은 몇 달 사이에 주광류역에서 장강류역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에 속하는 무장력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혁명의 주도권을 쟁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하여 로선 방면이 오유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장개석 왕정위 반혁명 집단은 선호하여 4.12 반혁명 정변과 7.15 반혁명 정변을 일으켜 불과 몇 달 만에 전국적으로 31만 명에 달하는 공산당원과 혁명군중들이 학살되었고 우리 당 조직은 거의 괴멸적인 파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27년 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공산당원 수는 5만 7천 명이었는데 반동파의 학살로 인해 예, 그해 10월에 이르러 남은 당원 수는 만 명도 안 됐습니다. 바로 이런 피 대가를 치르면서 예, 교훈 앞에서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마침내 각성하였고 또 하나의 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손에 총대가 없으면 결국 남에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술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각도로부터 본다 할 때 우리 남창봉기는 우연히 폭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비대가를 치른 후 내린 비련적인 역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자신이 인민군대를 영도하고 무장으로 국민당 반동 정권에 대항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창봉기 역사를 읽으면서 이 봉기를 통해 남창성을 점령했다는 여기에까지 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봉기 뒤의 암흑한 역사 과정에 대하여 여해가 아주 적습니다. 그 당시 정황을 여해본다 할 때 예,

0: 피했다고 생각했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몰래 도망쳤으며 심지어 부대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덕 동지는 강서 안원이 전시무라는 이런 지역에서 저명한 전군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당시 주덕 동지는 량곡장에 서서 남은 장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지들, 계속 혁명할 사람은 나를 따르고 혁명을 거부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억지로 혁명하지 않아도 된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은 실패했지만 그 후 맞이한 것은 1917년이 10월 혁명이 승리이다. 오늘날 우리 중국 혁명도 마찬가지로 광명의 전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0: 그럼 그 당시 남은 병력이 800명도 안 되었는데 그 800명이 바로 그 후의 우리 인민군대의 불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800명 중에서 세종국이 원수, 원帅 3명이 나왔고 또 대장, 다장이 2명이 나왔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많은 개국 장령들도 나왔는데 그 당시 우리 돌이켜본달 때 이 800명은 손에 든 총대가 별로 없었고 물자도 결핍하고 근거지는 더욱이 없었고 심지어 다음 끼니마저도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확고한 신앙으로 이 부대를 보존했고 그 후 상남봉기를 일으켜 정강산에서 모태동 동지가 이끄는 추수봉기부대와 승리적으로 회합하여 그 후이 중국로농홍군 제4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민군대의 최초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인민군대 탄생 첫날부터 궁지에서 벗어나고 피와 불이 실현에서 벗어나 인민을 위해 해방을 도모하자 하는 이런 신념을 자신의 뼛속에 새겨넣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교수님께서 방금 천시무에서의 군 정돈을 언급했는데 후에는 우리는 또 3만 개편 그리고 또 고전회의 구대 회의를 진행을 했고 또 당이 총대를 지휘한다는 원칙을 많이 듣게 되죠.
0: 네.
1: 그럼 이 원칙이 도대체 어떻게 점차적으로 확립이 됐는지 그리고 이 원칙은 무엇 때문에 인민군대와 과거의 군대 가장 본질적인 구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우리 많은 과거의 군대를 볼 때를 주면 청조 말기 상군, 회군 그리고 북양군벌 그다음 우리 국민당 군대를 본달 때 본질적으로 우리 한으로 빙웨장요 이 말을 해석한다면 군대의 사유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병사는 직속 장령의 명령에만 따르고 인신 의무 관계를 형성하고 국가의 직접 통제에 속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1: 네.
0: 그럼 당시 병사들은 왜서 군대에 가입하였는가? 많은 병사들은 가능하게 군량을 먹기 위해 또 그리고 승진하기 위해 부사가 되기 위해 군대에 가입하는 정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대의 장관이 바뀌게 되면 이 부대는 즉시 흩어지고 심지어 직접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 네.
0: 남창 봉기 후 우리는 인차 이 군대는 누가 령도하고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라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설사 우리가 대오를 거느리더라도 나중에는 새로운 군불 무상으로 변하여 혁명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1927년 9월에 모태동 동지는 강서성 영신이 삼만촌에서 그렇게 유명한 삼만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삼만 개편이 가장 핵심적인 창거가 바로 지부는 연에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연대급의 당지부를 설립하고 반급의 당소소를 설립하며 그리고 영단급 이상의 당위원회를 설립하고 연대 이상의 당대표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볼 때 보기에는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세계 군사사상 위대한 창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과거의 군대에서 병사는 장관이 사유 재산이었고 마음대로 때리고 욕하고 체벌했으며 병사는 전혀 귀속감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부가 랜데에 건설된 후 랜데의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당지부의 토론을 거쳐야 하고 당 대표는 전사들에게 혁명의 도리를 전수해주고 또 우리가 군대에 가입하는 것은 뭐 관리나 나으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의 가난한 백성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0: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모두들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레지가 있었는가 하면 낡은 군대에 소속되었던 어느 한 장령이 자신이 이 부하 이 병사를 마음대로 욕하고 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당시 장정을 하는 이런 과정에 그 바쁜 정황하에서도 매일과 같이 우리 장정 로선을 이렇게 결석한 후 밤이면 우리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자비평 호상비평, 자총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 당시 많은 병사들이 이 장정이 타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 비평을 진행하는데 여러 번이 이런 토론을 거쳐서 이 장정도 마침내 자기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후에는 어엿한 우수한 장정으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당시 전체 부대의 정신력이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예, 그 후 1929년이 고전회의에 이르러 우리가 주요하게 직면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농민을 주요 성군으로 하는 군대를 진정한 무상계급을 영도하는 신행의 인민군대로 건설할 것인가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런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럼 고전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우린 그 당시 이런 내용을 채택하였습니다. 홍군은 혁명의 정치 임무를 집행하는 무장 집단으로서 결코 단순히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며 적이 군사령장을 소멸하는 외에 또 대승을 선전하고 대승을 조직하며 대승을 무장하고 대승을 도와 혁명 정권을 건립하고 또 공산당이 조직을 건립하는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민군대는 그 지난날이 낡은 군대와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낡은 군대를 보낼 때 소수를 위해 싸우고 우리 인민군대는 절대다수를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군대는 어디에 가든지 백성들한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백성들을 도와 일을 하고 정권을 건립하였습니다. 작년에 연변에 있는 모 변방부대에 수당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단과목을 강의하였는데 그중 한 전사가 수업 후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늘 당이 총대를 지휘하다 라는 아주 추상적인 이런 구호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 구호를 떠올릴 때마다 이 내용이 아주 추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연대의 당지부를 따라 함께 변경촌에서 백성들을 도와 벼를 서둘러 수확하고 또 독거로인을 도와 집을 수리하고서야 갑자기 당이 총대를 지휘하다는 이 구호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총대를 백성들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총군은 적에게 겨누고 영원히 등을 인민에게 남겨주는 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젊은 전사의 깨달음이 바로 우리 군대의 본질로서 3만 개편으로부터 고전회의까지 확립된 이 근본 원칙은 99년 동안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비밀 암호라고 봅니다.
1: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 정강산에서의 한 점의 불꽃이 요원을 불길로 타올라서부터 2만 5천리 장정 그리고 또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 뭐 전쟁이 뭐 이르기까지 기나긴 열혈 분투의 세월 속에서 보면은 우리 인민군대는 어떤 그 영원히 퇴색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전통을 연마했다고 보십니까?
0: 네, 우리 인민군대의 우리 군호는 장정이 설산에서 걸어 나온 것이고 또 항일이 참호에서 견제하여 나온 것이며 항미원조의 갱도에서 얼음 감자를 갉아먹으면서 견제한 것입니다.
1: 네.
0: 알다시피 장정길에서 홍군은 매일 평균 74리를 걸어야 하는데 평균 300m를 걸을 때마다 한 명의 전사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장정 도중에 홍군은 도합 600여 차례의 중요한 전역을 진행하여 근 100여 개의 강을 뛰어넘고 40여 개의 해발 4,000m 이상의 설산을 넘었습니다. 많은 전사들은 희생될 때 20살도 안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반쪽 혁띠 이야기였습니다. 장전 과정에서 서지를 건널 때 홍군 제4방면군이 어느 한 어린 전사 주광재가 그의 전우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식량이 끊기었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이 소가족 혁대를 꺼

0: 네요. 삶아 먹었습니다. 예, 절반쯤 먹었을 때 이 주광재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예, 전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이 반쪽 혁띠를 가지고 예, 전우들과 함께 연안에 계시는 모석한테로 갑시다. 예. 그 후 장전 과정에서 이 주광재의 많은 전우들은 처지에서 희생되었고 예, 오직 주광재 한 사람만이 반쪽 혁띠를 가지고 성북에 도착하였습니다.
1: 네.
0: 오늘날 이 반쪽 혁띠를 볼 때 이것은 평범한 혁띠가 아니라 예, 인민군대 신앙이 구상화라고 봅니다. 그들은 설령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도 결코 혁명의 리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예, 땅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연변 땅에서도 무수한 미아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연변은 동북항일련군이 핵심 활동구역의 하나로서 여기에서 양정우, 주호종, 동장영 등 항일련군의 영웅들이 모두 일찍 장백산맥이 밀령해서 일본군과 피를 흘리며 분투했습니다. 저는 연변이 항일련군 유적지에서 조사인구를 할 때 일지 어느 한 밀령이 흑구덩이에서 노기스로 발품을 싣게 된 범랑 그릇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이미 단화된 나무 껍질도 한무더기 있었습니다. 예, 당지 고향분들이 저에게 나뭇가지 말했습니다. 당년에 항일련군이 전사들은 영하 40여도의 이런 겨울철에 대한곡이 없으면 나무 껍질과 소뭉치를 먹었으며 집이 없으면 눈밭에 땅을 파고 여기에서 살았고 이런 엄혹한 환경에서도 우리 동북 항일연군이 전사들은 한 명도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혁명 역사상 모두 세 가지 제일 강고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첫째는 우리 홍군 2만 5천이 장정이고 둘째는 남방에서의 3년 유격전쟁 셋째가 바로 동일 동북항일연군이 14년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북항일연군들이 그런 엄혹한 환경에서 무엇 때문에 견제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장정식이 홍군군처럼 신앙에 의거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침략자를 쫓아내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리고 항미 원조 시기 우리 그때 전반이 연변이 인구를 못할 때 70만 명도 안 되었습니다. 그중 7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족 청년들이 군대에 지원하였습니다. 거의 10분 1이 되죠.
1: 네.
0: 그리고 또 12여만 명이 전선 지원 대호를 구성하여 마차를 끌고 담가를 메고 압록강을 건너 항미 원조의 승리에 불멸의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중 우리 당연히 전선 지원 대호 중이 로민병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마차를 끌고 전선으로 이 탄약을 보냈는데 하늘에서는 적이 비행기가 폭격하고 신변이 전우들은 하나하나씩 쓰러졌지만 그 누구도 후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총알을 한 발 더 보내면 전선이 지원군 전사들이 피 한 방울을 덜 흘릴 수 있고 우리 조국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네.
0: 장정에서 항일전쟁 그리고 항미원조에 이르기까지 인민군대의 영광스러운 전통은 정례로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시대 한시대의 군인들이 자신의 생명과 열혈로 조금 조금씩 련모해온 것입니다. 이 전통에는 혁명 리상이 하늘보다 높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고 모든 적을 압도하고 적에게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영웅적 기계가 있으며 인민과 긴밀히 함께 서 있는 물고기와 물이 깊은 정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들은 후에 우리 이 군대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대물림 보물이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새로운 시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가장 귀중한 정신적인 제보입니다.
1: 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물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항미원조 전쟁 때 우리의 장비는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과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상대방은 완전히 현대화된 무장으로서 뭐 비행기도 있고 탱크도 있고 뭐 원자탄도 있었지만 우리 지원군은 보면은 뭐 변별은 반복마저도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많아요. 교수님께서는 이 전쟁의 기적을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제가 볼 때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신앙이 힘이고 둘째는 정의의 힘 그리고 셋째는 인민의 힘입니다. 당시

0: 이 세계를 떠들썩했던 장진호 전투, 장진공장도 예, 우리 지원군 제9병단이 전사들은 실제적으로 남방으로부터 이렇게 파견되어 온 병사들입니다. 그 당시 통지를 받은 후 그들은 얇은 속옷을 입고 영하 40도의 눈밭에서 6박 6일 동안 매복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기온에 관한 기재가 있은 후부터 조사를 해봤는데 그 당시 우리 온도는 역사적으로 제일 낮은 한량한 온도였습니다. 이런 한량한 환경 속에서 많은 전사들은 나중에 얼음 조각으로 얼어붙어 있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돌격하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1: 네.
0: 얼음 조각처럼 얼었지만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지를 갖추는 군대들이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1: 네.
0: 당시 미국 군대는 무기 장비가 세계적으로 인류였지만 그들이 병사들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진정으로 몰랐습니다. 많은 미국 병사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군량을 위해 참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귀국하여 휴가를 보내기 위해 전쟁에 참가했는데 그들은 일단 약간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인침 멈추고 정비를 진행하였고 또 중한 사상자를 만나게 되면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원군 전사들은 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전장에서 전사들이 한 명이라도 더 희생하면 국내의 백성들이 수십 년이 전쟁의 고통을 덜 받을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목표를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전반 항미원조 전쟁 기간에 전국 상하에서 기세도 높은 전선 지원 운동이 일어났는데 전국 인민이 기부한 돈은 3,700여 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우리 연변이 백성들은 자기 집이 식량, 포목, 심지어 결혼용 물품까지 모두 꺼내 전선을 지원하였고 부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원군에게 군화를 만들어주고 군복을 꾀매어 주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우리가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고 또 온 나라의 인민이 모두 전사의 뒤에 서서 지지해 주는 것인데 이런 전쟁이 어떻게 이기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1: 그래.
0: 항미원조의 승리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후 70여 년이 평화 발전 환경을 마련해 주어 전 세계가 더 이상 우리 중국 인민을 얕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1: 네.
0: 오늘날까지 우리 인민군대의 군위는 대부분 당시 항미원조의 상병들이 자신이 휘룩이 몸으로 지낸 것입니다. 이 역사적 공적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후에 우리는 늘 뉴스에서 보면은 이 강군 성과, 강군 성과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인민군대의 건설이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돌파를 일으켰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취 배후의 근본적인 지탱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0: 네. 제가 작년에 당학교의 현처급 지도 간부반에서 신시대 강군 사상이 역사 론리와 실천 위력이라는 이런 주제 과목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1: 네.
0: 수업을 준비할 때 저는 최근 10년간이 국방과 군대 건설의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할수록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10여 년의 강군 성과는 인민군대 건설사에서 한 차례 진정한 전체성적인 그리고 또 혁명적인 재창조로서 10여 년 동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모두 현실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1: 네.
0: 먼저 가장 직관적인 변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 첫째는 체제 변제의 혁명적인 재창조입니다. 이전에 우리 군대는 대륙군이 체제로서 총부기관 7대 군구의 구조가 여러 해 동안 운영되었는데 이미 현대전쟁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는 국방과 군대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원래의 4개의 총부를 15개 군위기관 직능 부문으로 조성하고 7대 군구를 다시 5대 전구로 설정하였으며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연합근무보상부대 등 새로운 군병종을 설립하여 새로운 체제

0: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대수술을 진행하였는데 도합 30만 명을 감축하고 수천 개 단위의 예속관계를 조정하였으며 또 많은 부대의 주둔지, 번호가 모두 변화했지만 전반 군대의 전투력은 오히려 질적인 비약을 가져왔습니다. 둘째는 무기 장비의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10여 년 전 우리의 공군 주력 전투기는 여전히 2세대, 3세대를 위주로 하였는데 현재 우리 인민군대는 더는 당연히 우리 그 쇼미 자부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강대국 지위에 걸맞는 현대화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정치 생태의 근본적인 허전입니다. 이전에 한동안 우리 군대에는 확실히 일부 불량한 기풍, 관료주의, 형식주의, 심지어 부패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는 정풍정신으로 정치정돈 훈련을 추진하고 군대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하였으며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관찰하여 군대에 대한 당위 절대적 령도를 한층 더 실질적으로 실시하였고 인민군대의 정치 생태는 근본적인 정화를 받았으며 전군 장병들이 응집력, 구심력, 전투력이 전례없이 향상되었습니다. 넷째는 실전화 훈련이 심도 있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대는 매년 대량의 지역 간 실병 대항 훈련을 조직하는데 완전히 실전이 기준에 따라 요구하였습니다. 어느 한 류군이 합성 르단이 르단장이 말하기를 현재의 훈련은 이미 그선처럼 미리 각본을 쓰고 승리의 결말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홍람 쌍방은 완전히 풀어놓고 전쟁을 진행하면서 일단 지게 되면 심각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지휘관들은 모두 실전을 생각하고 실전을 연구하고 실전을 연습하도록 강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군 성과는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습근평 강군 사상이 과학적 지도하에서 전군 관병들의 공동한 분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2024년 당위 20기 3중전에는 개혁 강군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여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예상대로 실현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데 유력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하였습니다. 명년이면 건군 100년입니다. 강군 흥군이 발걸음은 전례없는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요, 남창봉기의 총소리로부터 새시대의 강군 건설까지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7분 넘게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 많은 청취, 청중들이요, 우리의 대화를 듣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건군 99주년의 시간 절점에 서서 앞으로 우리의 강군 사업에 또 어떤 새로운 목표와 방향이 있다고 나름 보고 계십니까?
0: 네, 2026년이 오늘에 서서 우리가 건군 100년이 우리 봄투 목표를 실현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7년까지 우리는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이며 인민군대의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 수준이 전면적으로 도약할 것이며 또 우리나라의 종합실력과 완전히 일치하는 세계 인류의 군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또 국가의 주권, 안전과 발전 리익을 더욱 유력하게 수호할 수 있으며 또한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위해 가장 튼튼한 전략적인 버팀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오늘 교수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자신도 좀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그 역사 속에 오늘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정말 하루하루 늘 감사 고맙죠. 또 좋은 일터, 좋은 행복 요람 속에서 어떤 곤란이 부딪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의지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더 어떤 면에는 우리 새시대 젊은이들 어떤 면에는 좀 부족하고 학습의 열정이라든가 또 어떤 고난에 대한 어떤 그 부딪힘에서 좀 소홀하지 않은 이런 면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반사하는 뭐 그런 계기도 있었으면 생각을 해봐요. 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0: 청취자분들한테 우선 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겠습니까?
1: 네. 저는 여러분한테 다음과 같은 세 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영원히 역사를 잊지 말고 오늘의 평화로운 생활은 수많은 혁명 선배와 인민의 자제병들이 생명으로 바꾼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당의 역사를 돌이켜본다 할 때 금년은 우리 당의 창건 105주년이 되지요.
0: 네.
1: 이런 역사적인 기점에 서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그런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과 같은 70여 년이 평화로운 이런 환경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혁명년대, 건설년대 그리고 새시대 들어오면서 많은 시대의 영웅들이 피와 담으로서 바꿔온 이런 역사입니다. 우리 당이 창건될 때 돌이켜본다면 전국적으로 60명도 안 되었습니다.
0: 네.
1: 그 당시 전국이 당원을 본다 할 때 도합 53명이었죠. 그럼 이 53명으로부터 오늘날 우리 당원수는 이미 1억을
0: 맞아요.
1: 초과했습니다. 네. 1억 100만을 초과했는데 제가 이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학교에 처음으로 이렇게 출근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택시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당학교에 갔는데 그 택시차에 우리 운전수가 그 당시 우리 방송을 들었는데 그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남은 우리 인구 대국으로서 그 당시 우리 내년마다의 출산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 운전수가 저한테 묻기로 우리 해마다 중국에서 우리가 발전하는 당원 수가 더 많냐 아니면 왜남에서의 이 출생률이 더 높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자료를 조사해보지 않은 정황하에서 신심있게 당연히 우리 당에서 해마다 발전하는 당원 수가 더 많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에 돌아온 후 컴퓨터로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0.0 몇이 아주 작은 수치로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0: 네.
1: 그럼 그 당시 제가 왜서 이렇게 신심 있게 말을 하였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1억을 넘는 이런 당원은 많은 우수한 인재들 속에서 축출해낸 것으로서 만약 우리가 조건을 하나라도 낮추게 된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 조직에 가입하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전 같으면 70, 80 세로인들을 재방해 본다면 당신은 우리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능하게 대답을 어물어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재방을 함에 있어서 70, 80 세 이상의 로인들도 한평생에서 원이 없다면 제가 바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역사를 잊지 맙시다. 두 번째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국방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군복을 입고 변방을 지킬 수는 없지만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실제 행동으로 국방 건설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인민군대를 영원히 믿으며 남창봉계에서 그런 이 대원은 영원히 우리 가장 믿음직한 소자이며 또 당이 당과 인민이 신임을 영원히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49년도에 우리 중국인민해방군이 남경해로 진출할 때 그 당시 우리 병사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어떤 전사도 우리 백성들이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없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우리 그 당시 남경이 백성들이 문을 여는 동시에 어떠한 장면을 보았는가. 공산당이 10만 명의 병사들이 그 추운 땅바닥에서 잠을 자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여기에 대한 제일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민은 200여만 명이 여러 민족 인민과 조등군 부대의 공동한 노력하에 우리는 반드시 조국의 동대문을 잘 수호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반드시 인민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드시 새로운 시대의 로정에서 우리에게 속하는 새로운 영광을 계속 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어요. 네. 참으로 다시 한번 알아 새기게 되는데요. 국방건설을 둘러싸고 또 소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수고했습니다.
0: 오늘 우리는요 남창봉기의 기점에서 인민군대의 99년의 빛나는 오정을 돌아보았고 강군의 성과 배후의 역사적 필연을 읽었으며 앞으로의 미래 전망도 함께 보게 됐습니다. 네, 이번 프로를 통해서 애국정신과 국방리념을 광범한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요. 우리가 어렵게 얻은 평화로운 생활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우리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미보시환원은 우리 중의학이 의학적 도리에 근거해서 많은 약재가 들어갔고 또 우리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또 진지한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약이 처방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원은 군천좌실이란 이런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중이 이런 처방라는 데서의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약이고 역사적으로 전롱 황제가 쓰던 약이면서 검증이 됐습니다. 이 약은 확실히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병 저병 생기기 쉬울 때 쓸 수 있는 약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은 방법, 일을 해결하는 데서 방법과 처리 방면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타래를 봅시다. 옛날에는 우리 뜨개질이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은 실이라며 감자고 보면은 실이 막